검찰개혁 입법 논의의 쟁점인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안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유럽 주요 7개국 G7 순방 성과 브리핑 과정에서 보안수사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은 있지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하던 70대 어민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인근 한강 하구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당시 소형 어선 위에서 조업을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보트와 드론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오늘 오전 현재까지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귀계리의 한 실리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신고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불로 공장 한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개최국 미국이 호주를 꺾고 2연승을 기록하며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호주를 2-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13일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파라과이를 4-1로 꺾었던 미국은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6점으로 조 1위를 유지하며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은 오는 26일 튀르키예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종합미디어그룹 중앙그룹의 모체인 중앙일보는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은행 서소문 지점에 지급 제시된 어음 220억 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열사인 방송사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 원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100,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은 최대 120, 강원 영동은 최대 150, 제주 산지는 최대 25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그 로봇에 대한 관심은 뭐 예나 지금이나 뜨겁습니다만, 특히 요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날 머지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거대한 또 비즈니스의 영역이 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런 또 존재로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로봇의 미래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카이스트 안녕하세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또 상장사 CTO시기도 해요.
1: 네. 제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스핀오프해서 이제 2024년도에 상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어떤 좀 이제 산실에서 이제 막 나온 회사.
1: 이제 막 나온 회사는 아니고요. 벌써 2017년도에 창업이 됐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래도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2024년도에 상장을 했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선 그래도 이게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뭐 진짜 가까운 병원에 가면 그 로봇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특히 좀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1: 네.

0: 그 공영철 교수님이 처음 이제 기계공학을 네. 시작하실 때도 로봇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1: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사실은 로봇이라는 걸 하고 싶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꿈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릴 때 왜 그 남자아이들 막 만화 보고 좋아하잖아요.
0: 그랑조.
1: 뭐 그런 거죠. 네. 네, 어떤 만화를 좋아하시는지를 들으면 이제 딱 연령대가 딱 나와요.
0: 슈퍼 그랑조 한번 타봐야죠.
1: 네. 저는 메칸도 V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일기장에다가 나는 로봇 과학자 돼야지라고 했다가 예. 한 번 딱 변한 게 이제 중학교 갈 때 아 로봇은 공학자구나 로봇 공학자라고 바뀌었다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전자공학 전공하려고 했었거든요 로봇은 네네. 전자공학인 줄 알고 근데 이제 대학 갈 때 알아보니 그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들이 물론 모든 영역이 다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진짜 공부하고 싶었던 많은 부분이 기계공학이 기계공학?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로봇을 전공을 했습니다.
0: 그러면은 그때는 메칸더 V를 좋아하셨고 네. 사실 그 만화 영화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로봇은 뭔가 인간의 친구,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또 지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었잖아요.
1: 네.
0: 현실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또 요즘에 또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1: 그 로봇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친구, 네. 뭐 우리의 동반자, 언제나 힘들 때 어디선가 갑자기 달려오는 이 모든 스토리는 아톰에서 시작한 스토리거든요.
0: 우주소년 아톰.
1: 네. 아톰에서부터 그 생겨난 세계관이 그 뒤에 많은 이제 만화 영화들과 애니메이션 등등에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아 로봇은 우리의 친구,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뭐 정말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죠.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갑자기 로봇이 나타나서 인류와 싸우고 뭐 인류를 굉장히 이제 억압하고 우리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거는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0: 터미네이터.
1: 터미네이터가 떠오르죠.
0: 예.
1: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또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로봇을 보면 그런 아톰에서부터 생겨난 세계관과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에서부터 생겨난 세계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그래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좀 존재하는 공존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문화에서 촉발된 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멋있게 터미네이터가 자기 임무를 마치고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I will be back을 할 것인가 로봇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또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우주소년 아톰은 아마 그 만화 속 과학자의 아들일 겁니다. 아들로서 거의 맞아요. 막 키워졌죠.
1: 네. 오차노 미즈 박사라고.
0: 네. 아 그거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1: 왜냐하면 주보 그 로봇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진짜 친구 같은 친근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직접 봤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했든 아톰하고 완전히 떨어질 순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화가 아톰에서 시작한 게 워낙에 많아서. 근데 저도 어릴 때 이제 봤던 많은 만화 영화들에 로봇 만드시는 분들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의사처럼.
0: 네네네네. 박사님.
1: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로봇 만들면 그런 거 입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0: 아, 그래요?
1: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래서 닭도 조이고 기름치고
1: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네. 비슷하게 네, 그런 약간 이제 실물의 로봇을 많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하얀색 가운은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0: 근데 왠지 공경철 교수님은 딱 성함에서도 기계공학자, 로봇공학자의 이제 느낌이 납니다.
1: 아,
0: 근데 네. 우리가 이쯤에서 뭐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로봇, 옛날에 막 로보트 막 이렇게 불렀고 로봇이란 뭔가 뭔가 좀 공학적인 혹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이게 사전적인 정의는 있어요. 그 예. 인터넷 쳐보시면 언제나 나오는 사전적인 정의는 뭐 아주 예전부터 정의가 된 게 있는데
0: 네.
1: 사람이 하기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신하는 기계적 장치. 근데 조금 불명확하죠.
0: 네.
1: 이게 요즘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막 신문지상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로봇이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저희 벌써 아까 좀 말씀 나눈 것처럼 로봇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정말 그 문화적인 기원에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아까 그 우리 왜 아톰이라는 비록 이제 일본 문화긴 하지만 아톰이라는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아무래도 일본일 거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로봇이라고 하면 진짜 아톰에서 뭔가 뛰쳐나올 것 같은 그냥 사람을 닮은 로봇.
0: 네.
1: 그게 굉장히 로봇의 어떤 표준형이었고요. 예전에 왜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사라졌지만 예전에 일본에서 만든 그 소프트뱅크 쪽에서 만들었던 키오스크 로봇이 있었어요.
0: 키오스크는 주문 받아
1: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주문 받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커다란 그 터치 패널 놓고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이게 꼭 일본에서 나온 거는 진짜 사람처럼 머리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막 그렇게 달렸던
0: 네.
1: 그런 게 있는데 미국으로 가잖아요.
0: 예.
1: 미국으로 가면 로봇에 대한 정의가 훨씬 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사람한테 도움되는 건 형체가 없어도 무슨 로봇 이런 거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한테 도움되고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로봇일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파생이 돼서 극단적으로 가면 저희 왜 채팅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반응해주는 거를 챗봇 뭐 이러잖아요. 네,
0: 챗봇.
1: 그러면서 뭔가 이 봇이라는 단어는 아 그냥 자동으로 뭔가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는 그런 장치까지도 이제 개념이 진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로봇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정의를 내릴 거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화적인 기원까지 같이 보지 않으면 똑부러지게 해석은 좀 어렵다라는 게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아하.
0: 그러니까 그 문화가 사람들의 결국은 이제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니까 또 어디까지 로봇으로 볼 것이냐도.
1: 네.
0: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게 그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수행하기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신하는 기계적 장치인데 그 기계적 장치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팔만 있는 협동 로봇은 네. 물론이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동 원리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뭔가 좀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게 있을까요?
1: 이게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실제로 네.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현실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까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0: 네.
1: 실제로 말에 정말 말에 근육을 떼서 그 말의 근육을 어떤 이 팩 안에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근육을 어떤 로봇의 구동기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까지도 있고요. 실제로 그게 쓰일 리는 없지만
0: 예, 예,
1: 네,
0: 예.
1: 그런 연구까지 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0: 와.
1: 굉장히 다양한 그 원리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법한 로봇들은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가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1: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바라는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0: 예.
1: 한때는 일단 굉장히 큰 힘을 내면 좋겠다.
0: 예.
1: 정말 사람이 못할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모터보다는 뭐 다른 게 더 많이 이제 연구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뭔가 그런 포크레인 같은 유압 장치나
0: 유압.
1: 네, 다른 이제 많은 것들이 사용되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봇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AI잖아요.
0: 네.
1: 이제는 그런 AI를 접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제어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수 없이 그것도 힘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요구 조건들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힘은 조금 줄이더라도 유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0: 유압이라는 것 상당히 이제 쓴 지도 오래됐고 왜 직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직선 운동만 하는 것들이 좀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전기 모터로 그러니까 구동기라고도 하고 모터와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막 이런 부품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기술이 센서 그리고 신호 분석으로 들어간다면서요?
1: 네, 이게 그 센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뭔가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로봇에서 많은 걸 측정을 하죠. 왜냐하면 로봇이 어딘가 가 있으면 주변 환경도 인지를 해야 되고 뭐 온도도 재야 되고 네.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정 장치들이 거의 로봇에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구동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구동기가 이제 이 로봇,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구동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도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뭔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
0: 네.
1: 그러면 그 근육 자체가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한데 그 근육에서 각각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측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왜 무슨 어떤 뭐 전문적인 어떤 스포츠 동작을 배운다라고 할 때 그 뭐 머슬 메모리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단어가 있는데
0: 네.
1: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에 대한 어떻게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동작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으로 제가 인식을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뭔가 몸이 기억한다.
1: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몸이 기억하는 건 동작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기보다 내가 만들어냈던 그 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로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얼마나 더 힘이 필요한지 사실 온몸을 통해서 느끼고 뭐 팔꿈치도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듯이 그러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에 들어가는 구동계, 손목에 들어가는 구동계, 손가락에 들어가는 구동계가 다 또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방금 너무 좋은 예를 드셨는데 뭐 사람이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옮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직접 인지를 하는 이 센싱 파트가 있어요. 뭐 손에서의 압력
0: 네, 네.
1: 아니면 제가 뭔가 무거운 걸 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피부의 압력 같은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싱의 영역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사람도 뭔가를 잡아야 여기서 촉각을 느껴야 이걸 제대로 하네? 라고 하면서 굳이 다른 센서를 갖다 붙이거든요. 기존의 협동 로봇 같은 거에
0: 네.
1: 끝단에 어떤 그 힘 센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로봇 손에 센서를 막 붙여가지고 하면 사람만큼 뭔가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도 계신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런 필드도 있는데 사실은 방금 예로 드신 것처럼 사람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힘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은 모든 근육은 다 센서가 붙어 있거든요.
0: 네.
1: 사람의 근육이.
0: 네.
1: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우리의 두뇌로 이걸 다 인지하진 않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할 뿐이지.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몸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실현을 하긴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어를 하긴 하지만 온 몸의 근육을 다 우리의 두뇌가 인지를 하진 않아요.
0: 그렇죠. 그 근육 하나하나 움직임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사람 미치죠.
1: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해 가면서 어떤 행동을 해라라고 하면 그 누가 그렇게 정말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머리 터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도 각 근육에 해당하는 구동기가 어떤 힘을 내고 어떤 힘을 그 지금 내야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동기 단에서 다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동기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고 구동기의 기술을 제대로 확보했다라고 하면 거의 로봇 기술의 반 이상 확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0: 근데 그게 우리는 그 피아니스트가 열 손가락을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그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듯이 로봇도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야 너 어떻게 움직이고 그 물건을 어떻게 집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느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코딩해놓고 짜놓는 거잖아요 사람이?
1: 네, 또다시 완벽한 질문이신데 이게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0: 예.
1: 내가 이거를 어떤 악상을 떠올려서 어떤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에 맞는 이 감성은 뭐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분명히 생각의 영역이죠.
0: 예.
1: 느끼고
0: 예.
1: 그 의도를 만들어내죠.
0: 예.
1: 이런 영역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공학적인 산물은 인공지능이에요. AI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전술을 구현하자.
0: 네.
1: 나는 오늘 이런 거를 좀 하자. 예를 뭐 이런 것들은 지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내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막 진짜 예. 내가 원하는 그런 뭔가
0: 분위기에, 뭐 맞춰서.
1: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로봇도 그때그때 그 모든 거를 지능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위 레벨. 사람이 뭔가 느낌을 가지고 이 대뇌가 아니라 손해와 뭐 척수와 근육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구현해내듯이 손가락이 거의 막 알아서 막 이렇게 막 반사 반응을 하는 그런 것처럼 로봇도 하위단에서의 물리와 물리적인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0: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로봇은 그 자체로 뭔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런 영역에서 상위단에 이제 지능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과 뭔가 또는 세상과 이런 어떤 진짜 상호작용을 정말 지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로봇의 하나의 완성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왜 우리가 예전에 한 불과 1,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그맨들이 로봇 흉내를 낼 때 응 치킨, 잉 치킨 이랬거든요.
0: 네.
1: 로봇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근데는 네.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로봇이 살짝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아. 인간의 근육이 움직이고 떨리듯이.
0: 네.
1: 이게 또 하나의 뭔가 반응 작용이라면서요. 옛날하고 확실히 또 달라졌고.
0: 그 지금 로봇을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1: 네네네.
0: 이 피지컬 AI의 A가 artificial, 인공적인이란 뜻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피지컬 AI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능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구현한 걸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관점에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건 사람의 몸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다 이렇게 카피를 해나가는 게 이제 로봇공학의 올바른 방향일 거잖아요. 네. 피지컬 AI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개그맨 분들이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사실은 지능이 없이 자동화를 했던 로봇을 카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자동화라는 건 자 여기서 내가 이걸 들어서 일로 가져놔야 돼요.
1: 네.
0: 이거에 이런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 완벽하게 로봇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되잖아요.
1: 네.
0: 가장 빠르게 들고 가장 안전하게 갖다 놓고
1: 네.
0: 요거를 하면 되니까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잉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들부들 떠는 거 있죠.
1: 네.
0: 그거는 로봇 제어 잘못한 거예요.
1: 어 그래요?
0: 네. 그거는 로봇 제어를 왜 잘못한 거냐면 모든 근육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능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다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로봇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우리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왜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애국가 나오잖아요.
1: 네.
0: 애국가에서 로봇이 이렇게 용접할 때 막 불꽃 튀기잖아요.
1: 네네네.
0: 그거 다 불량이거든요.
1: 그래요?
0: 아 왜냐하면 용접을 했는데 불꽃이 튀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철 프레임에는 구멍이 생겼을 거잖아요.
1: 예, 예.
0: 불꽃이 튀었다는 얘기는 그게 다 그 철이 녹아서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점용접이 되면 아무 불꽃이 튀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이면 멋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에 다 불량이 계속 보였다. 그런 건데.
1: 야, 몰랐네 이건.
0: 네. 근데 지금 로봇도
1: 네.
0: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그거는 다 제어가 잘못된 겁니다.
1: 뭔가 막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0: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생각을 한 거죠.
1: 아.
0: 그게 마치 그 왜 우리 전문적인 스포츠 할 때
1: 네.
0: 그 전문 코치가 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긴장 빼고
1: 아.
0: 근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뭔가 라켓을 휘두를 때 뭔가 클럽을 휘두를 때
1: 의식하고.
0: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꾸 손이 흔들리는 겁니다. 막 흔들리고 나는 공을 때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많아지니까 라켓을 막 이렇게 흔들고
1: 네.
0: 그래서 그거는 로봇이 제어가 되는 걸 딱 보고 로봇이 막 흔들리는 걸 봤다라고 한 거는 그냥 아, 저 로봇은 잘못 제어됐구나.
1: 아, 아직 멀었다.
0: 아, 저거는 저렇게 제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진짜 물리적인 레벨에서 제어가 잘 되고 지능을 제대로 올린 로봇들은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떨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물리 제어 알고리즘들이.
1: 네. 야, 이거 참 재밌네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러면 공학자들도 계속해서 보고 뇌에서 결정하고 척수에서 뭔가 동작 패턴 만들어서 신호를 주고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를 계속해서 똑같이 최대한 구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0: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어떤 진짜 뭐 예전에는 이 사람이라는 이 생명체, 사람의 신체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공학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옮기니까 잘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LLM의
1: 네.
0: 그 GPT 모멘트를 가지고 온 그 LLM의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도 결국에는 사람이 언어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내는지에 대한 부분

0: 문을 착안을 해서 그렇게 AI를 구성을 했더니 지금의 AI가 이제 소위 말하는 AI가 된 겁니다. 네. 그걸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진짜 사람이라는 하나의 시스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뭔가 이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정말 잘 발전이 되어온 어떻게 보면 정말 선진화된 공학적인 하나의 산물이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능만 인공지능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행동지능 그것까지도 뭔가 로봇을 이용해서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거의 인간의 육체처럼 그걸 또 닮아가고 있는 로봇이고 오늘 공경철 교수님의 신간 로봇의 미래를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 로봇의 미래까지 갈 것 없이 현실 속에도 이미 우리 주변에 로봇이 많이 깔려있죠. 알게 모르게.
0: 많이 깔려있죠. 근데 로봇이 갖는 특징 자체가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로봇이라는 거는 애초에 뭔가 문학적이고 영화에서 많이 보고 누구나 다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영화 속에서 떠올렸던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런 로봇을 떠올리지 우리 지금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로봇 청소기요.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여쭤보고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1: 로봇 청소기를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죠. 뭐 로봇 태권브이라든지 그렇죠. 트랜스포머라든지.
0: 그래서 이게 로봇이라는 어떤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게 현실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관심도가 확 떨어져요.
1: 뭐 옆에 있는 거 뭐 청소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뭐 이렇게.
0: 현실화가 되면 저거는 로봇이 아니기를 바래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게 로봇 공학자들을 정말 슬프게 만들거든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같은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좀 많이 이제 많이 다뤘던 하나의 예시가 로봇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가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저기에 신나서 달라붙었거든요. 이 작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집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서도 안 되고요.
1: 그렇죠.
0: 이게 사람이 누워있어서 머리카락이 퍼져 있는 건지 먼지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완벽한 진짜 인공지능의 대상체이기도 하고 게다가 엄청나게 복잡한 안전 규제, 법 이런 걸 다 따라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때는 로봇 청소기라는 것 자체가 진짜 로봇 공학자들의 한때는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로봇 청소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좀 있으면 로봇 청소기 시장이 한 10조 된대요. 근데 그 정도면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로봇 청소기를 로봇이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이제는 로봇 청소기 살려면 가전제품 매장 가지.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뭐 가전제품 이모 뭐 3대장 뭐 이러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로봇 청소기가 진짜 다행인 건 그래도 이름에 로봇자 안 빼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1: 청소기계 이거 아니고. 예.
0: 그냥 뭐 자동청소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로봇청소기로 그래도 이름은 남아서 너무 다행인데 그만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로봇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판타지에서부터 조금 꺼지기 시작하면 저게 로봇 맞나? 저게 로봇이 진짜 해야 되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로봇의 산업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휴머노이드로 난리잖아요.
1: 네.
0: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가 너무 익숙해서 휴머노이드가 백화점 앞에서 피켓 들고 춤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1: 이제 그냥 당연하게.
0: 오히려 사람이 하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보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사람이 하면 그래도 좀
1: 그렇죠. 전단지라도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0: 약간 그렇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 막 이렇게 피켓 들고 하면 진짜 이제는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휴머노이드의 붐을 보면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문화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떴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뭐 중국에서의 그 춤추는 휴머노이드 가격 시장의 72%가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시장에 붕괴가 일어났다. 뭐 이런
1: 벌써요?
0: 네, 그런 기사가 떴거든요.
1: 너무 흔해져서 이제
0: 너무 흔해져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휴머노이드라는 어떤 문화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로봇 산업은 그런 판타지가 꺼져버리기 시작하면 우르르르르 망가지는

0: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돈 버는 로봇도 꽤 많은데 그만큼 로봇 공학자들은 또 문화적인 감각,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길러가면서 대중적인 어떤 판타지를 또 충족을 시켜주고 이 밸런스를 정말 잘 이제 충족을 해주는 게 로봇의 미래를 여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1: 그렇죠. 예전에 그 테슬라 옵티머스 봇 시켜가지고 그 로봇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쫄쫄이 입고 나가고 춤춘 거 보고 엄청난 막 비판이 일었었는데
0: 맞아요.
1: 그날 3년 만에 실제 그 시연이 됐고 이제는 로봇이 춤추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저 정도야 당연한 거지. 축구하는 로봇들도 나와서 공을 앞으로 차네만 해도 엄청나게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라보나 킥 정도는 차줘야 신기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야, 이 눈높이 올라가는 걸 또 공학자들은 또 채워줘야 하는 것도 엄청 힘들겠네요. 아까 그 로봇 청소기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집에 들어와서 사람처럼 생긴 녀석이 같이 생활한다라면 윤리적인 기준도 굉장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0: 윤리적인 기준은 사실은 로봇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공학적으로 첫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1950년대에 그 그림도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이 로봇의 뭐 3원칙 로봇 공학에는 이런 원칙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을 뭐 로봇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냥 윤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로봇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고 두려움을 좀 더 이제 좀 억누르기 위해서 윤리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저 로봇이라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원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윤리라는 게 결국에는 윤리가 좀 더 이제 좀 더 강해지면 규제가 되고 그게 더 강해지면 법이 되고 이런 건데 네. 그러려면 페널티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윤리나 아니면 규제나 법이라는 걸 정하는 게 어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그거는 공학적인 어떤 개발 방법론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실행 전략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이라는 개발자 아니면 서비스를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함인 거지 로봇 기술 자체의 어떤 윤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그 또한 또 다른 문학적 영역이고 또 다른 판타지일 수 있는 거죠.
1: 그 로봇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에게 또 적용이 돼야 할 어려운 좀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이야기는 그 아이 로봇 시라는 영화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때만 해도 엄청났는데 그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저는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그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런 미래가 오면 어떡해? 근데 제가 한마디 해줬죠. 얼마 안 남았다. 너희는 그 로봇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 경쟁도 해야 되고.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자면 특히 이제 공경철 교수님은 특히 이제 산업계에 계시기도 하니까 요즘 로봇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라는 거.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어떻게 네. 체감을 좀 많이 하세요?
0: 체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뜨거워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데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심이 오히려 하루아침에 관심이 꺼져버릴까 봐 오히려 역으로 약간 두려워지는 정도로
1: 그 정도예요?
0: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모든 신산업이 그랬잖아요. 항상 처음에는 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 투자 과열도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머지 않아서 이제 버블이었다. 우리 뭐 닷컴 버블도 옛날에 있었고 뭐 바이오 버블도 있었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로봇 버블은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옵니다. 그게 모든 신산업의 발전상이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고요. AI도 뭐 요즘 AI 버블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 버블이라는 거를 그거는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버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0: 다 나거든요.
1: 네.
0: 그게 진짜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해당 분야에 정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선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선수가 투자가 과열될 때는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키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과열기가 지나면 이제 진짜 그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선수가 살아남고 그 선수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1: 네.
0: 바이오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버텼습니까?
1: 그렇죠.
0: 처음에 투자 과열됐다가 막 완전히 이제 버블 이론이 들어왔다가 요즘 최근에 그래서 신약도 꽤 나오고
1: 그럼요.
0: 뭐 백신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발 백신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까지 또 많이 공격을 했어야 됐나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이클은 돌 거라고 보고 이 사이클을 돌았을 때 결국에는 살아남는 곳이 어딜 거냐라는 곳에 옥석을 가리셔서 투자를 하시고 한번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좀 믿고 길게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모든 산업의 발전상에 그리하니 결국에는 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 결론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버블이 오기는 오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도 언제 정점을 칠지도 알 수는 없고 근데 이 미래는 오기는 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버블이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0: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그 어떤 뭐랄까 이 로봇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확실하게 이거는 이거야 이걸 해야 돼라는 게 정의가 됐으면 정확하게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봇이라는 분야는 AI와 함께 더불어서 뭔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AI도 처음에는 AI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굉장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AI를 이용한 돈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로봇도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정의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당장에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피지컬 AI와 로봇을 하려면 데이터 팩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라는 게 기존 어떤 정설이었다면 한 달 사이에 데이터 팩토리 많이 만들어서 제어하는 거는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런 맞는 정의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계속해서 과열될 겁니다. 열기가 더 많아져야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가 될 거잖아요. 이 열기가 더 가속화되는 그 과정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대화의 규모와 투자의 규모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가 아직은 우리가 이게 정점이고 좀 있으면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1: 확실히 또 실체가 있죠. 뭐 증시에서도 2년 전에도 로봇 테마 붐이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된다라는 거. 그래도 뭔가 기업들이 실물을 또 보여주고 있고
0: 그렇죠.
1: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그 소버린 AI 얘기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뭔가 비교 상대는 항상 미국과 중국으로 잡고 있어서 이게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세계 상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로봇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로봇 경쟁력.
0: 우리나라는 정말 로봇이라는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압도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1: 그래요.
0: 그 얼마 전에 그 왜 젠슨왕 대표님도
1: 예.
0: 오셔가지고 피지컬 AI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러면서 뭐 그랬잖아요.
1: 네.
0: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또 듣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의 모든 대화의 시작은 로봇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산업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로봇이라는 이 산업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잘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라는 점을 또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남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네.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남들한테 선전포고하고 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너무 어떻게 보면 착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
0: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봇이라는 산업에서 아 로봇은 이겁니다라고 표준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던져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뭔가 갑자기 AI 기반의 로봇 제어하는 그게 하나의 거대한 어떤 주류가 되어버리니 우리나라도 저게 답인가 보다라고 훅 옮겨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춘절에 갈라쇼를 하고 이러니까 저거야말로 로봇이 보여줘야 되는 그 어떤 퍼포먼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중국으로 막 따라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춤추는 로봇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어떤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로봇에 제어를 하는 그런 영역도 아닌 거죠.
1: 네.
0: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져왔던 것도 결국에는 초반에 주도권은 살짝 내줬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전략이었잖아요. 그 실용적인 전략 안에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나라고 봤더니 뭐 제조업 한국이고 여러 가지 진짜 그 장인들의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게다가 로봇을 하기 위한 정말 그 뛰어난 인재들은 정말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문화적인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떤 그 로봇 산업에서의 판타지를 저 둘이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그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면서 한 발 뒤에서 실용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이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로봇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정말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 산업의 굉장히 독특한 면에 대해서 아까 저희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로봇 산업의 판타지가 꺼지고 이게 현실화가 되면 사람들은 실망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판타지는 저들에게 주도권을 줘버리고 판타지를 우리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저들이 만들어놓은 판타지를 현실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를 생각해보자라는 전략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게 근데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로봇 산업을 우리가 리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의 돈은 결국에는 문화를 이끌고 판타지를 선도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진짜로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에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문화적인 리더십도 가져가야 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 하드웨어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데이터가 많아요 이게 아니라
1: 네.
0: 우리나라 이제 문화 강국이잖아요.
1: 네.
0: 문화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를 정말 압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1: 네.
0: 그런 문화적인 강국, 문화적 리더십과 이런 로봇 산업을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에 우리나라의 어떤 살 길이 보이는 거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놓은 판타지에 우리나라는 약간 주눅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현실을 해볼게요. 현실판 로봇을 만들어볼게요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정말 만년 팔로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큰 시장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을 또 책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뭔가 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또 실리를 추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 뭐 제스당이 방한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부품부터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체계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나요? 이 생태계가?
0: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라는 어떤 영역 있잖아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못 만드는 게 분명히 있죠. 뭐 자석 같은 거 무조건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아주 일부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진짜 우리나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여태까지 막 온 그 기저에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와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호적인 경쟁과 견제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해온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1: 네.
0: 이 많은 이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다 합쳐져 가지고 로봇이라는 게 탄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기업과 뭐 스타트업과 여러 그런 기술진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한데 뭉쳐서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로봇 산업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뭔가 우리 내부에서 경쟁하지 말고 플랫폼화를 하면 좋겠다.
1: 플랫폼화요?
0: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들을 서로서로 남이 쓰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내가 쓰는 관점에서 뭔가를 기술을 만든다기보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만들면 이거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플랫폼화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로봇이라는 기술을 만들고 대중에게 판타지로서 또 만족을 시켜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조건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요소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규모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플랫폼화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요소 흩어져 있는 거를 한데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1: 그러니까 뭐 액추에이터는 어떤 기업이 잘하고 뭐 비전 뭐 인식은 어떤 기업이 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제휴를 맺고 도와주면은 또 어떤 것들이 또 원하는 대로 탄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0: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뭐 USB나 HDMI나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표준이 누군가 나서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USB 기반으로 하는 그렇죠.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HDMI라고 하는 어떤 표준이 만들어지니까 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봇 기술은 정말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예를 들면 로봇의 구동기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제어 알고리즘 뭐 AI 이런 것들이 정말 로봇에 하나하나 맞게 다 표준화가 되고 우리 모두의 역량이 그 표준화에 맞게 이제 다 온라인이 돼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로봇 산업도 이렇게 부분 부분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너무나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대부분 또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빨리 우리 상호 견제와 상호 경쟁을 멈추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1: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0: 네.
1: 그러니까 뭔가 모듈화 하듯이 나중에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 집 안에 들인다라고 하면 어떤 제조사에서 어떤 거 개발한 거 그대로 처음엔 들어오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집 특성은 이런데 AI는 어디 걸 좀 넣고 싶고요. 두뇌 뭐 팔 다리는 어디 걸 좀 넣고 싶어요. 뭐 이게 또 이제 선택 가능한 그게 또 대한민국이라면.
0: 네.
1: 엔젤 로보틱스는 그 제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직접 다
0: 제조를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재화를 한 구동기 모듈을 이제는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나 다른 다양한 로봇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거를 이제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그 로봇 산업 뭐 진흥원이라는 이제 예.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좀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만든 구동기 모듈을 저희의 이제 후발주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거를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만든 구동기를 또 모듈화를 잘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거를 또 다른 스타트업들한테 좀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무릎이면 무릎. 아니면 뭐 고관절이면 고관절 이렇게 뭔가 표준화해서 쓸 수 있도록
0: 모터는 그냥 모터고요.
1: 예.
0: 네. 같은 모터인데 이거를 저희는 그 모터들을 이용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 왔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모터를 이용해서 저희의 다음 스타트업들은 뭐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타트업들은 뭔가 매니퓰레이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구동기는 그래도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니까 굉장히 힘 제어가 잘 되고 AI를 올리기가 좋은 구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의 다른 그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나 뭐 연구소나 연구실들에서 조금 저희 같은 고생 또 안 하게 네, 중복 개발 그런 거 안 하게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로봇의 미래 공경철 교수와 함께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도 또 드려야 돼요. 이제 로봇 하면 사실 이제 자동화되고 있고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실 최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키오스크가 매장 직원 수를 이제 줄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닮아갈수록 더 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과 로봇은 어떻게 공존을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일자리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혹시 답이 나왔나요?
0: 답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하죠.
1: 네.
0: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인력거 끄는 분들, 마차 끌었던 분들이 자동차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 뭐 이런 거나 굉장히 많은 그런 예제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이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세계 경제 포럼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뭐 AI나 로봇, 이게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뺏을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을 할 거냐, 이런 걸 보면 언제나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역사에서 반복이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의 수보다는 많다. 그거는 사실은 뭐 이 로봇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발전해왔던 모든 신기술이 반복해왔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배워서 누군가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기술이 그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다 책임질 정도로 발전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공부해서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는 나는 이거에 전문가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개런치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직업의 개념이었는데,
1: 네.
0: 지금은 모든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의 유효기간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5년 있다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그냥 아주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직업은 많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이 필요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공포의 대상인 거는 그렇죠. 맞는 거죠.
1: 예.
0: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 해왔던 일자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자리의 변화 속도를 뭐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결국에는 기술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일자리라는 관점에서의 융통성 내지는 여유는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평생 나는 나의 인생은 분명히 보장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많은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도 예전에 같았으면 진짜 그 공영방송에서의 어떤 그런 촬영? 이게 정말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뭐 이런 뭐 라디오도 그렇지만, 라디오는 더 이제 또 굉장히 또 변화를 많이 해왔지만, 요즘은 이런 뭐 SNS에서의 촬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매체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게 로봇에 의한 변화든 AI에 의한 변화든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인 변화든 모든 것들은 점점 빨라질 거고, 한 가지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배워서 전문가가 된 그 영역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변화에 너무 반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좀 조망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우리가 참 로봇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로봇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 것도 정말 많고요. 로봇의 미래라는 책, 공경철 교수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교수님께 직접 좀 낭독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과 공학적 도전,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결합한 하나의 종합예술입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슬기롭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계속해서 네. 해보시죠.
0: 네.
1: 오늘은 로봇의 미래, 공경철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프로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TBS 장애인식 개선

0: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상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다른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강원동 해안과 강원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지금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50에서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일부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고요.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오후에는 주요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부산과 울산 등 경남 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34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4도로 10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 26도, 대구 2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 지금까지 6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앞서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60일 사이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하던 70대 어민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4-1로 꺾었던 미국은 2연승을 거뒀고 조 1위를 유지하며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은 오는 26일 튀르키예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한편 보스턴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모로코가 스코틀랜드를 1-0으로 이겼습니다. 모로코는 1승 1무를 기록해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종합미디어그룹 중앙그룹의 모체인 중앙일보는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은행 서소문 지점에 지급 제시된 어음 220억 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열사인 방송사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 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 어음 360억 원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주 미흡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사장에 대해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S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기관장 평가가 아주 미흡이지만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중부와 영남 지방에 20에서 80mm, 강원 산지는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 제주와 호남 지방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숨골기에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첫 후속 실무 협상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일단 연기가 됐고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헤즈볼라와의 충돌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밤사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다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합의 내용을 둘러싼 미국 내 반발까지 겹치면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은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60일 동안 풀어야 할 쟁점 여전히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KBS 뉴스월드 시작합니다. 먼저 위클리 핫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미국과 이란 종전 MOU 체결했는데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후속 실무 협상이 연기가 됐어요.
1: 네. 네. 이제 이 연기가 왜 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뭐 제이드 벤스 부통령 측은 이란 협상단이 이란 빠져나오는데 뭔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외신들 분석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자꾸 공격하면서 이게 그 MOU 각서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모든 전선에서 교전 중단을 어겼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고 협상단이 떠나지 못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뭐 다시 교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1: 네, 그래서 이제 벤스 부통령이 18일날 대놓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고
0: 그렇죠.
1: 미국이 이스라엘 봐주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전쟁을 끝나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다시 공격한다. 이건 너무나 동맹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면서 강력히 비판했고요. 그러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 바로 나온 다음 날 19일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일단 교전을 잠시 멈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휴전이 19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그 17일에 양측이 뭐 확실하게 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0: 실제로 양측 간에 사망자도 있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죄송합니다.
1: 네,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0: 네, 네, 죄송합니다.
1: 안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네. 말 잘 안 들으면서 말 잘 안 듣는다고 굉장히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0: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을 했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교전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던 예. 이제 벤스 부통령까지 나서면서 맹 공격했고 근데 문제는 지금 MOU는 체결한 게 맞습니다. 양측 모두 다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란 대통령도 페제스케 대통령도 이제 서명한 거 보여주면서 확실히 서명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MOU를 가지고 후속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원래 스위스에서 19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 네. 지금은 양측 모두가 좀 며칠 더 있어보자 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1: 지켜보자. 그래도 네.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게 공격 멈추겠다고 했으니까 네. 다시 시작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네.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반정부 단체가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프랑스 당국이 금지 명령을 내렸죠?
0: 네. 이건 왜냐하면은 그 G7 회의가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MOU에 사인한 것을 확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멈추는다 뭔가 약간 역할을 한 것처럼 네. 그런 제스처가 취해졌는데 거기서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시위를 벌인다. 이건 좀 껄끄러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 정부 측에서 원래 그 대정부 집회를 말을 했었는데 그 대규모 집회를 말을 했었는데 이걸 돌연 금지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직후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라는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망명자 단체입니다.
1: 네.
0: 이란 국민 저항협의회가 19일 성명을 통해서 파리 경찰이 이미 수개월 전에 승인했었던 이번 주말 집회를 전날 밤 갑자기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 측은 최근에 아바스 아라그르치 이란 외무장관과 그 프랑스 외무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이번 집회 금지가 프랑스, 이란 간의 외교 접촉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1981년 이란 이슬람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된 그 날을 계기로 해서 매년 반정부 시위를 열었던 단체인데요. 올해 행사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지지단체 회원들도 참여하면서 수만 명이 모일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공식적으로 왜 금지했는지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1: 네.
0: 더욱더 시기상 외교적인 뭔가 문제 때문에 안 열린 건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직접 MOU 서명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면이 같이 프랑스에서 펼쳐지는 것은 프랑스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러웠던 예. 것 같습니다.
1: 부담감 때문에 그런 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네.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유럽과의 관계도 좀 껄끄러워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뭐 군사력에 있어서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 네.
1: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유럽
0: 네.
1: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1: 예.
0: 가졌고 이제 그다음이 어딜까?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북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워서 핵 전략을 포함해서 군사력을 대폭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 네.
0: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글로벌 안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라브로프 장관이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프랑스가 유럽연합과 나토 일부 회원국들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움직임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보호를 받게 될 다른 국가들의 안보 강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1: 네.
0: 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빠르게 상호 핵 공격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결국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전력을 강화하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1: 네.
0: 이제 경고를 한 건데요. 원래 이 기고문은 당초 미국의 정적 매체인 폴리티코 유럽판에 게재될 예정이었는데요. 편집진 측이 마지막에 돌연 게재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전쟁 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그때 이제 G7 정상회담 할 때 유럽에 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났고 그래서 유럽 안보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방어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측에 신속하게 유럽연합 가입 그 들어가는 거 자격을 네. 부여해달라 거듭 요청했고
1: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는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유럽 안보가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자금 확보에 달려 있다면서 자금 지원도 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뭐 트럼프 대통령 G7 기간 동안 또 에피소드를 내놨어요.
0: 네.
1: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자신에게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0: 네.
1: 당연히 뭐 이태리 측에서는 반발하겠고 네. 양국 관계가 좀 냉각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요.
0: 네. 멜로니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민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가 자신에게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라고 애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찍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워낙 안쓰러워서 찍어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대화하는 사진을 언급하면서 아, 나랑 대화해서 굉장히 기뻤을 것이다. 난 사실 그렇게 할 말이 없었다.
1: 트럼프 대통령 나르시즘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기자에게 다가와서 인터뷰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날조된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영국의 BBC까지 보도를 한 건데요.
1: 네.
0: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번도 처음도 아니라면서 이탈리아는 누구에게도 애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방과 미국의 적들에게 더 큰 관용을 베푸는 그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면서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을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1: 예.
0: 외교장관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관계를 파괴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 예.
0: 멜로니 총리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의 유럽 정상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1: 네.
0: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종전을 촉구하는 교황 레오 14세를 비판하면서 이탈리아 측과 관계가 좀 나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엔 총리 얘기까지 꺼내면서 두 나라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네.
1: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적을 많이 만드는 것 같네요.
0: 네, 근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자, 우리 영국 얘기 좀 해볼게요.
0: 네.
1: 노동당 안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앤디 버넘.
0: 네.
1: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0: 네.
1: 안 그래도 스타머 총리가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입지가
0: 맞아요.
1: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겠네요.
0: 네, 이제 좀 강력한 잠룡이 등장하면서 네.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레이터 맨체스터 메이커필드 선거구에서 지난 18일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원 보궐선거인데요. 노동당 후보로 나선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득표율 54.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국 개혁당 후보는 34.5% 득표한데 그쳤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하원 단 한 석만 걸린 투표였고 선거가 치러진 메이커필드는 과거 탄광마을과 시장에 있는 그냥 평범한 지역입니다.
1: 네.
0: 버넴 시장이 이번 선거에 승리하면서 하원 의원을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노동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입지가 더욱더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부터 17년까지 하원을 지냈었고요. 그리고 17년에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역임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하원 의원을 등장하게 되는
1: 네.
0: 건데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기간 동안에 이 지역을 훌륭하게 잘 관리해서 북부의 왕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카리스마 있고 여유로운 낙관주의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버넘은 스타머 굉장히 대조적이라면서
1: 네.
0: 노동당과 유권자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뭐 국방장관, 보건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그의 리더십, 총리 리더십에 반발하면서 연이어 사임했고요. 당 내에서도 총리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머 총리는 자진 사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1: 네.
0: 내각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압박이 더 커졌고요. 과거에 보수당에서 보리스 존스 총리 그 머릿수 별로
1: 그게 아닌
0: 분 아시죠?
1: 브렉시트와 관련이 있었죠.
0: 맞아요. 보리스 존스 총리가 그때 장차관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내각이 붕괴됐고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난 선례가 있었습니다.
1: 좀 영국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0: 네.
1: 또 이제 외신에서 월드컵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한 이후에
0: 네.
1: 관중석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이 미국 CNN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눈길을
0: 네.
1: 끌었는데 뭐 매 대회 때마다 국제 그렇죠. 대회 때마다 일본 관중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관중 매너 이런 네, 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꽤 오래된 이래라고 네. 합니다. 이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외신들이 이걸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세나 방송은 일본은 월드컵 성적을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항상 깨끗한 팀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면서 예. 일본 팬들의 독특한 응원 문화를 좀 조명을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문화 전문가인 노조미 모건이 일본은 학교에서부터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실외화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릴 때부터 청소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1: 그러니까 교범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0: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 중에 네.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문화가 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5일 날 텍사스 알린턴에 있었던 그 북중미 월드컵 네덜란드전이 끝나고 나서 관중석을 청소하고 떠난 장면이 또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일본 축구 대표팀도 라커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사진이 네. 공개가 되면서 또 칭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제 오랜 전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승패와 상관없이 일본 팬들이 관중석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일부에서는요. 일본 팬들 향해서 이거 좀 관심 끌기 위한 행동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예. 하지만 CNN에서는 화려한 응원보다는 조용한 뒷정리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 그래요. 배울 만한 점이고 우리 예. 뭐 시위 문화도 그렇고 뭐 이제 그렇죠. 관중들의 어떤 경기 관람하면서의 문화도 네. 우리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0: 맞습니다.
1: 깨끗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한 반면에
0: 네.
1: 좀 재미있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BBC에서
0: 네.
1: 경기장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일본 남성들이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0: 네.
1: 이중적이다.
0: 네.
1: 아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BBC 기사 제목이 뭐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1: 네.
0: 일본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 예.
0: 일본 축구 팬들이 월드컵 스타디움 가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1: 예.
0: 집에서도 좀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이게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인데.
1: 그러니까 일본 남성들이 아직도 좀 가부장적이다.
0: 네.
1: 가사 분담 안 한다 이런 얘기네요.
0: 그런 걸 좀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기사를 그 일본에 있는 도쿄 특파원이 쓴 거거든요. 일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을 비하거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1: 예, 예.
0: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일본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요. 사실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일본의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시간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1: 우리나라 굉장히 가부장적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0: 네,
1: 분위기가.
0: 맞습니다.
1: 일본 여전하군요.
0: 네, 일본의 맞벌이 부부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가사, 육아를 5배 더 많이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불만이거나 축구 팬들을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 예.
0: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물론 밖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본인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누워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있더라. 그래서 좀 불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네. 네. 일본이 워낙 이제 변화가 느린 나라다 보니까
0: 네.
1: 일본도 뭐 차차
0: 추워지겠죠.
1: 변화하겠죠.
0: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위클리 하디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후속 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덕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를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멈추는 단계에 들어갔지만 공개된 합의문을 두고 또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합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네, 일단은 뭐 양해각서에 그 사인은 했는데요.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바람에 일단은 주춤한 상태였고요.
0: 예.
1: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합의 내용은 이란이 원하는 걸 다 얻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굴욕적인 합의다라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합의는 안 된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줬는지를 네. 상대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그렇다면 전쟁을 계속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0: 네.
1: 근데 저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인하는 건 잘했다. 네, 더 하면은 미국도
0: 그렇죠?
1: 실익도 없고 세계적 네. 실익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0: 트럼프 대통령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 내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집권한 데는 바이든 대통령 때 물가 고물가 논란 때문에 더 덕을 본 것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1: 사실 내심 걱정했던 건 어떤 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이제 다음 대통령은 나오기 어렵잖아요. 뭐 헌법을 바꾸거나 뭐 그러기 전에는요.
0: 네.
1: 그래서 에이 난 어차피 다음 대통령 안 될 거니까 막가는 대로 가보자.
0: 아.
1: 뭐 그래서 계속 할까 봐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네. 공화당이 아무래도
0: 그렇죠.
1: 이 압박이 네. 많고 그러니까 네, 일단 잘 섰습니다.
0: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전쟁의 그 핵심 원인 어떻게 표면적으로
1: 네.
0: 드러난 게 이제 이란 핵 문제를 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바마 때 합의된 걸 깨고 뭐 협상을 진행하다가 또 공격을 다시 한 건데 근데 이제 합의문에 보면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고 농축 핵물질 재고 문제를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감독 아래 다룬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조항 어떤 의미로 보고 계세요?
1: 일단은요. 그
0: 네.
1: 이 전쟁의 핵심 원인이 이제 이란의 핵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0: 네.
1: 궁극적인 목표는 처음 전쟁 시작한 거는 아예 첫째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였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권 네. 교체해가지고 시위해가지고 정권을 넘기려고 네. 하는데 그 실패를 했고요.
0: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완전히 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날 겁니다.
0: 네.
1: 뭐 그렇게 한 3, 4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이번에 그 핵 문제는 이란이 지금 사실은 협상을 보면은요. 이란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게 먼저 종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핵 문제를 다루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이 거기를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종전 협상이 안 됐는데 일단은 지금 원하는 대로 됐고요. 앞으로 60일 동안 핵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IAEA 국제 원자력 감독 아래 둔다는 거잖아요.
0: 예.
1: 이거는 이란으로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란은 계속 주장해왔던 겁니다.
0: 예.
1: 지금 그러니까 예, 우리는 핵무기 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개발하지 않을 거고 농축 그다음에 이런 농축 우리가 60% 한 거 440kg는 국제사회 감시하에 우리가 희석해서 못 쓰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 한 거고요.
0: 네.
1: 나머지 그리고 IAEA 사태 잘 받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동안 계속 이란이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새로운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0: 다시 한번 네, 확인한 정도밖에 안 되네요.
1: 네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0: 네.
1: 한 가지 지금 양쪽의 얘기가 그전부터 계속 달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0: 네.
1: 야 우리는 핵무기는 만들진 않아. 그 대신 평화적 핵개발을 한다는 거고요. 이란은요. 미국은 아 니네 평화적 핵개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핵무기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아예 다 중지해야 돼.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0: 그 부분은 이제 60일 동안 논의를 하겠다고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겠네요.
1: 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0: 네.
1: 이란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5%, 20%, 적어도 5% 이 정도까지는
0: 네.
1: 우리 평화적 핵개발 할 거야. 그런데 미국은 그건 니네가 하는 건 평화적 핵개발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거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니네는 우라늄 농축을 0%로 해야 돼.
0: 네.
1: 밖에서 사와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0일 동안 얼만큼 좁혀들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0: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때를 굉장히 비판을 했으니까 그때보다 뭐 나은 거를 보여줘야 되니.
1: 네.
0: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1: 네, 그거보다 더 나은 거는 뭐냐면요. 오바마는 15년 동안 3.67%였거든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15년에 0%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 그걸 받아주면 되는데 네. 그 이란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오바마보다 나은가 해줄게. 우리가 15년에 1%는 어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협상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네. 전 세계가 집중하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자, 네. 합의문에는 협상이 진행된 60일 동안 상업 선박의 통행을 보장하고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미 뭐 선박들이 통과되고 우리나라 선박들도 통과했다는 뉴스 나왔었고요. 근데 네. 60일 이후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식이나 통행료 문제가 이거 뭐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란은 어떻게 보면 큰 협상 카드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긴 하죠. 근데 예. 60일까지는 공짜라고 그랬어요.
0: 예예.
1: 이게 무슨 어린이 대공은 무리일정도 아니고 공짜라고 얘기도 하고 그 대신 60일 동안 통과할 때 이란에 보고하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 나가는 순서를 정할 수 있으니까.
0: 네네.
1: 예,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61일부터는 돈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근데 돈을 받겠다는 게 통행료가 아니고 이란 페르시아어로 통행료 대신 그 서비스 차지 비슷한 그런 그 뭐라고
0: 그래요? 말만 바꾼 거죠, 뭐. 예.
1: 네, 말만 바꾼 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약간은 우리가 혼동이 있는데요.
0: 예.
1: 갈리바프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겠다고 그랬거든요.
0: 국제법에는 국제법... 자유항행이잖아요.
1: 그렇죠. 자유항행이기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60일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통제권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거를 긍정, 이거를 이란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그
0: 예.
1: 14개 조항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결정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하는 걸로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안보리가 5개국으로 돼 있는데 과연 러시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다섯 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60일 이후에도 이란이 돈을 받는 거를 승인을 할까? 저는 그건 어려울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래서 중국도 걸려 있고요. 예.
1: 네, 그래서 그 60일 이후에도
0: 예.
1: 이란이 통제는 할 수 있겠지만 돈 받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0: 돈 받는 건 쉽지 않지만 뭐 통제권을 가지고 뭐 협상
1: 통제권은 줄 수는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홍해로 들어가는 바불 만답 해협에서
0: 네.
1: 국제사회가 한 20억 달러를 1년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1: 그거는 청소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0: 관리해라.
1: 예. 관리비라. 예. 그거는 예. 그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배 한 척당 뭐 1배럴당 뭐 1달러씩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피해가 제일 커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
0: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란이 또 강력하게 원하는 부분이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해 것을 보니까 이란 제공과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 그리고 동결 자금 문제까지 좀 자세하게 포함이 됐는데
1: 네.
0: 뭐 이것도 이란 얘기 다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아,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네. 어마어마한 거고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이걸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정말 14개의 조항을 약속대로 한다면 이란은 더 큰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0: 그러니까
1: 지금 이란은 보는 겁니다. 아, 돈 풀어주느냐? 말만 오바마 때처럼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약속대로 된다면 정말 이란으로서는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다 얻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 해제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란에 가면은 우리가 이란에 가서 여행을 가더라도요. 현금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를. 왜냐하면 국제연합이 저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0: 예, 예, 예.
1: 지금 금융 해제까지 모두 해제한다는 것은 다시 이란이 금융이 국제사회망과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너무 좋죠. 우리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 이란에 줄 돈을 못 준 건데.
0: 그 우리 원유 수출할 때도 뭐 대금을 다른 식으로 우회 지급하고 뭐 이런 식이 됐었고.
1: 그렇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너무 좋다 보니까
0: 예.
1: 지금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한 돈으로 다시 핵을 만드는 게 아니냐.
0: 아.
1: 예, 그걸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 조건은 이란에게 되게 좋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 바꾸고 그러니까 못 믿겠으니까 뭔가 네네. 이제 하나씩 풀어주면 그때마다 자기들도 뭐 주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아마도 그 조약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0: 예.
1: 어쩌면 이거는 이면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240억 달러를 먼저 풀어주는데
0: 예.
1: 근데 240억 달러 중에서 120억 달러를 먼저 줘야지만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란 쪽이 발표했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발표된 거 그다음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에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 말이 맞다면 이란이 120억 달러를 받아야지만이 테이블에 앉겠다고 그랬으니까 테이블에 앉는다면은 이제 120억 달러가 들어간 거죠.
0: 네.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해제가 되고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보면 정상 국가로 인정하면서 이제 뭐 수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1: 그럼요. 같이 따라준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아니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실 거면 진작 하시죠. 좀.
0: 그렇죠. 전쟁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었는데.
1: 훨씬 나았을 텐데. 네.
0: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마음에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뭐 이번 합의가 자신의 성과다 이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네, 또 네. 경고를 했는데 뭐 압박용 카드겠죠?
1: 예, 압박용 카드죠. 이란이 아마 볼 겁니다. 근데 변수는 이스라엘이에요. 변수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지금 속이 지금 타들어갑니다.
0: 아, 안 그래도 속...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 공격했잖아요.
1: 네네.
0: 이란이.
1: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걸 좀 봐야 될게요. 네. 분명히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헤즈볼라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0: 예. 네.
1: 헤즈볼라가 또 공격을 해요.
0: 아.
1: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억울한 거예요. 야, 내가 그냥 공격한 거 아니라 헤즈볼라가 공격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죽어서 내가 공격한 거지. 그러면 우리 애들이 죽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이거거든요, 지금.
0: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네. 조금 주춤했는데, 아, 우리가 네. 원래 주춤한 건데, 헤즈볼라 공격하니까 우리도 한 거야.
1: 그렇죠.
0: 이런 셈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또 헤즈볼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그걸 막게 해야 되는데, 안 막는 건지 못 막는 건지,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욕하잖아요.
0: 네, 네.
1: 이스라엘 당연히 나쁜 놈이 되잖아요.
0: 예.
1: 그리고 미국도 계속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나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고춧가루 뿌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0: 아.
1: 그러면 이란이 헤즈볼라를 굳이 막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어요.
0: 되게 복합적이네요.
1: 네. 네, 지금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거는 벤스 부통령이요.
0: 네네.
1: 와, 이스라엘을 비판한 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하니까 바로 치고 나왔잖아요. 네. 벤스 대통령이.
1: 네. 네. 뭐 그치, 제가 뭐 직접 인용한다면 만일 내가 이스라엘 정부의 내각에 있었다면 내가 남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봐라. 넌 전 세계가 너를 다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또 니네가 운이 좋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 국가의 원수라서 지금 이 정도 되는데 너 지금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니들을 그동안 지켜준 무기가 우리 미국 사람이 3분의 2, 니네들이 쓰는 무기의 3분의 2가 우리 미국인이 만들었고 미국 세금, 미국인의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0: 네.
1: 처음 봤어요.
0: 야,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란이 네. 점점 더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이게 네, 협상하면서.
1: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란이 이번 전쟁의 승자라고 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네. 맞았기 때문에 승자할 수 없지만 미국은 다 내줬다고 봐야죠.
0: 그럼 이란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뭐 실질적인 우리의 승리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겠네요.
1: 그렇죠. 실질적인 승리다라고 나오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되면 혁명수비대에 약간 불편하거든요.
0: 네.
1: 혁명수비대는 계속 좀 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안 그래도 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가 지금 오즈타바가 뭐라고 했다고 나오냐면요. 아, 나 이거 사실 뭐 이거 꼭 받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0: 네.
1: 아,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각의 이 정권 지금 우리 국민이 뽑은 정부가 이거 자꾸만 원하니까 내가 하긴 했다. 아, 그렇지만 여차하면 만약 미국 약사 안 지키면 나도 이거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달았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반드시 그런 거 아닌데 일단 우리 정부가 한 거니까 기회를 줘봐 이렇게 지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0: 예, 어쨌든 뭐. 좀 조정을 하는 중이네요. 분위기를 네, 이제 낮추기 위해서.
1: 그렇죠.
0: 예, 반감을 낮추기
1: 좋아요,
0: 위해서.
1: 예. 네, 이란은 이거 좀 이란 경제가 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란 국민들은 환영할 겁니다.
0: 예. 어쨌든 이제 관건은 앞으로 60일입니다. 이제 후속 네. 협상은 시작부터 이제 일정이 미뤄졌다가 다시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하기로 하면서 뭐 재개될 것 같긴 한데.
1: 네.
0: 자, 양측이 최종 합의까지 가려면 뭐부터 우선 첫 협상에서 뭐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1: 뭐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전선에서 일단 조용하기로 했으니까
0: 네.
1: 앞으로 더 움직이지 않아야죠. 이스라엘만 움직이지 않으면 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란은 좀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아마 60이라는 협상은 좀 어렵고 양측이 협의하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0: 네.
1: 연장을 해서 미국을 좀 애달기 위해서 또 좋은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그래도 그 데드라인은 중간선거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1: 예, 그러니까 두 달이면 지금 8월 한 19일 정도 되고요.
0: 네.
1: 거기서 조금 연장하면 10월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애타는 건 미국 쪽일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원하는 건 미국이 애타서 결국에는 이란이 원하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이란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또 이제 뭐 시시각각 협상 얘기 나오면서 다양한 얘기 나올 텐데 또 연결해서 또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감사합니다.
0: 서강대학교 유럽연합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자,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월드컵 시작되면서 브라질, 뭐 축구하면 브라질인데 브라질의 축구 열기도 뜨겁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답게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도시 곳곳에 응원 인파가 모이고요. 학교와 회사의 일상도 경기 시간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유재만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이야기 들어보죠. 유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우리 상파울루 날씨부터 좀 살펴볼게요. 브라질 우리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2: 네, 브라질 상파울루는 남반구로 한국과는 정반대 날씨인데요. 절기상 겨울로 꽤 쌀쌀한 편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 밤 기온은 10도 정도인데요. 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내가 실외보다 더 춥습니다.
1: 네.
2: 옷차림을 보면 두꺼운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요. 저녁 시간에는 거리도 한산한 편입니다.
1: 그래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지금 브라질하고 IT 경기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이 이제 크게 이기고 있는데 요 브라질 하면 영원한 월드컵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현재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시죠.
2: 네, 말씀하신 대로 11일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는데요.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의 축구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경기가 새벽이나 늦은 오후, 저녁에 걸쳐 진행되지만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나라인 만큼 온 나라가 월드컵 모드로 완전히 전환된 분위기인데요. 브라질 전역의 대도시들에는 대형 스크린과 무대를 갖춘 공식 팬존을 오픈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응원하며 경기를 시청 중입니다. 상파울루의 경우 시내 중심가인 아냥가바오 광장을 비롯해 주요 장소에 대형 팬촌이 설치되어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응원 중으로 브라질 언론들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 중입니다.
1: 네.
2: 리우데자네이루는 축구의 성지 마라카나 스타디움 주변과 플라멩고 공원 해변과 해변가에 팬존이 설치되어 수만 명이 집결해 있고 주변 삼바빠들은 밤새 들썩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관공서, 학교, 은행은 물론 일반 기업들까지 단축 근무를 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경기 시청을 지원하는 현지 전통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는데요.
1: 네.
2: 브라질 대표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를 펼쳤다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월드컵 축구 경기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역시 축구의 나라답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어제 이제 한국 대표팀과 멕시코 경기가 있었잖아요. 상파울루 한인사에도 거리 응원에 나섰습니까?
2: 네, 한국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은 한인타운 봉이치로 K스퀘어에 모여 함께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는데요. 어제 저도 딸과 이곳에 가서 함께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늦은 시간인 밤 10시부터 경기가 시작됐지만
1: 네.
2: 약 500명이 모여 함께 응원하며 경기를 시청했는데요. 브라질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이 장면이 경기 도중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아쉽게 경기에는 패했지만 다음 경기를 기대하며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좀 더 파이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예, 끝으로 브라질 국내 정치상 살펴볼게요. 올해 이제 10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2: 네, 올해 2026년 10월에 치러질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자 대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인 룰라와 수감 중인 볼소나로 전 대통령의 가문이 다시 맞붙는 형국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5차 법인의 접전이 벌어지는 등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룰라 현 대통령은 사상 최초 4선 대통령 고지를 노리며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압박과 지지율 저하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자이로 볼소나로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의 혐의로 공직 출마가 금지되고 수감되면서 그의 장남인 연방 상원위원 플라비오 볼소나로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전면에 나섰는데요. 아버지를 대신해 우파 표심을 결집하며 룰라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6월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1차 투표뿐만 아니라 아니라 결선 투표에서도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 투표 지지율은 룰라 약 39%, 플라비오 볼소나루 29% 수준, 2차 결선 투표 가상 대결은 룰라 44%, 플라비오 38%로 5차 범위 안팎의 격차로 부동층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판세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룰라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브라질 상파울의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세계 경제 소식 살펴봅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해보죠. 뉴욕 증시 공휴일로 어제 휴장을 했는데요. 한 주간의 동향 좀 살펴볼까요?
3: 네, 뉴욕 증시는 금요일인 어제 이제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휴장을 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를 보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루 정도 하락하기도 했는데 18일에 다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3.90원 오른 1531원에 마감을 했는데
1: 네.
3: 시작은 1530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 언론에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휴전은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공식 발효됐다라고 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19일에 미국과의 회담은 취소됐지만 우리는 며칠 내에 회의 방안을 다시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라는 설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항로를 통한 선박 운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527.7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1: 네.
3: 다만 이제 다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1530원 선으로 돌아갔습니다.
1: 자, 국제유가도 보겠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미국과 이란 후속 협상에 한 차례 미뤄진 영향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보면은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80.57달러, 전장보다 0.9% 올랐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후속 협상이 미뤄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면서 그 차질을 빚은 것이 다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다시 협상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이 합의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1: 네.
3: 그래서 유가를 보면은 이날 반등하기는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 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8%대로 하락한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1: 네.
3: 지금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선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거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걸프 지역에 묶여 있었던 8,5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국제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합의에 후속 협의 기간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도 네.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금과 비트코인 가격도 살펴볼까요?
3: 네, 금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오늘 오전에 확인을 봤더니 1.3% 정도 내린 1,45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3: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여파입니다.
1: 전체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3: 예,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이번 주에서 열린 그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일반적으로 그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전망치를 시장에 미리 말해주는데요. 여기에서 캐비너시 의장을 제외한 18명 중에 9명이 연내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런 달러 강세로 돌아서면 여기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금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살펴보면은요. 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소폭 상승해서 지금 6만 3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보면은 비트코인은 한때 6만 2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 그리고 기관 자금의 유출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일제히 하락한 건데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이끄는 스트래테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이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연구 우선주의 가격이 흔들린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네.
3: 이 연구 우선주의 가격이 지금 2거래일 연속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스트래테지는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지금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우선주는 시가 배당률이 12.98%에 달합니다.
1: 네. 그러니까
3: 연간으로 따지면 12억 달러에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배당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네, 쿠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폭의 경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국영기업 지분 거래 허용하고 배급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3: 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가 176개의 신시장 개혁 개방 대책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법제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쿠바는 아시다시피 일당 독재 국가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이번 제안이 국회의 문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쿠바는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일단 체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경제뿐만 바꾸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3: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민간 기업의 기회 확대, 가격 상한선 폐지, 국영 기업의 개혁과 자율성 강화, 그리고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금융 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 쿠바 혁명 이후에 민생을 지탱해왔던 기본 배급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가격제로 전환하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총리의 발표는 쿠바 공산당이 전날에 임시 전원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의 비상경제 패키지 대책을 승인한 데 따른 건데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시장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도구라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셈입니다.
1: 네.
3: 앞서서 쿠바의 대통령도 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자국의 오랜 관료주의 그리고 규제가 쿠바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고강도 규제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인공지능이 전 영역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의료 분야에서 보니까요. 인간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3: 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른 건데요. 독일 연구진이 개발한 의료 AI 미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AI가 충수염, 폐색전증 이런 8개 질환에 대한 평균 진단의 정확도가 87.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당의 정확도가 78.1%였는데 훨씬 높은 겁니다. 네, 미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구글이 개발한 에이미라는 그 AI도 있는데요.
1: 네.
3: 이 역시 치료 및 검사기획 수립 분야에서 의사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이제 영국에 최신 임상 진료 지침을 반영해서 100개의 진료 시나리오를 주고요. 이걸 에이미 그리고 의사 21명에 판단해보라라고 한 건데요.
1: 네네.
3: 그 결과 에이미는 환자 관리 그리고 치료 계획 수립 능력에서 의사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또 특히 복잡한 사례에서는 약물 처방 관련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AI가 의료 현장의 보조 수단을 넘어서 임상 판단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의 정보가 완벽하지 않고 누락되는 것이 빈번하고 예. 진술 역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이미 개발진 역시도 의료 현장에 아직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잠재적인 출원 오류를 줄이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앞으로 뭐 AI 뭐 지금은 아직 뭐 잠재적인 출원 오류를 줄이기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진단, 판단 분야에서는 AI가 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자, KBS 뉴스월드 오늘 끝곡으로요. 비욘세 헤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부지방과 동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도 빗줄기가 굵은 곳이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50에서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일부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올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과 부산과 울산 등 경남 해안, 전라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오늘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34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4도로 10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 26도, 대구 2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앞서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60일 사이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70전 내린 2009원 20전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0전 하락한 2004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하며 유가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폭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됩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하던 70대 어민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김

4대1로 꺾었던 미국은 2연승을 거뒀고 조 1위를 유지하며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은 오는 26일 튀르키예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한편 보스턴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모로코가 스코틀랜드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모로코는 1승 1무를 기록해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전 세계의 한국 문화유산을 알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글로벌 홍보대사를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중부와 영남 지방에 20에서 80mm,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 제주와 호남 지방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고 믿고 실제로 그걸 실천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이야기인데요.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 파산 직전의 일본 항공을 단 1년 만에 흑자로 되돌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첨단 기술도 치밀한 전략도 아닌 바로 이타심, 즉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경쟁력과 효율이 최우선인 시대, 이타심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도전과 나눔에서 주최한 제88회 기업가 정신 포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 주제 강연이었고요. 연사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입니다. 네. 이 양준호 교수는 일본 경제와 기업 경영을 깊이 연구해온 경제학자인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이 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준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0: 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1: 네, 양준호 교수는 먼저 이타심과 기업 성과는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관계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상위 30% 기업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오너 경영자부터 직원 모두가 이타심을 갖춘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2010년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구조 조정도 또 비용 절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인간으로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1년간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또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토론 끝에 조직이 바뀌었고 결국은 1년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준호 교수는 이타심 경영의 출발점은 경영자 자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타적 대의가 분명히 서야 직원이 스스로 움직이고 고객과 주주의 신뢰도 따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또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을 주제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 철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타심 경영. 그러니까 이타 경영이라고 하고요. 이 이타심 경영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좀 자세하게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 30년 정도 이나무리 가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기 전에 21년 전이죠.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이 이나무리 가조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그룹의 이제 사장단 회의에서 이나무리 가조에 대한 이분의 경영 철학과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독립 채산 제적 관리 회계 방식이 있어요. 이 철학과 경영 기법에 관해서 당시 이제 삼성그룹에서 꽤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곤 했더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더 이제 좀 본격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 하고 또 사장단 회의 브리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이나무리 가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분을 한 6번 정도씩 직접 독대하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경영 철학에 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제가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오늘 제가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겁니다. 왜 기업 경영과 이타십이라고 하는 것은 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이 극대화하는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과 이타심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뚱맞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타가 아니라 그냥 뭐 수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어떤 경영 전략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무슨 이타심이냐. 그 뭐 이타심 같은 건 시간 날 때 하는 것 아니냐. 뭐 주말에 그냥 교회 가서 절에 가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저 지역사회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이타적인 그런 어떤 영향들을 베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기업 경영과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른바 대려 기업 경영과 이타심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기업이 이타심을 발휘하면 기업 경영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타심을 발휘하고 이타심을 생각하고 또 이타심을 녹여 넣은 이른바 기업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호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주로 통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통론과는 달리 기업의 동력이 된다. 기업의 이른바 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이론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런 동력으로서의 이타심 또는 어떤 이타심 경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나무리 가조가 이 창업한 교세라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이른바 사훈입니다. 이게 이제 경천애인이고요. 경영 이념의 핵심이 이겁니다. 전 임직원의 물심양면의 행복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교세라의 목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을 통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과를 오라 경영자 경우에는 그 오라 경영자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적절한 어떤 성과를 내면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개인의 연합인 기업, 즉 기업을 구성하는 각 개인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 이런 어떤 인식, 이것이 바로 이나무리 가조는 이타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영자로서의 입신양면, 그 다음에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보다도 이 성과를 내는데 참여해줬던 모든 이 기업 결사체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에게 그 성과를 골고루 배분하는 그리고 그 성과 자체를 임직원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이거 과감한 내려놓음입니다. 이거 내려놓음의 어떤 철학 없이는 이런 어떤 경영 목표를 설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전 직원의 물심양면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진보 발전에 공헌한다. 이게 추상적인 어떤

언어일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있다. 그런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전 임직원이 창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바로 오너 경영자가 그의 어떤 그런 욕심과 그의 어떤 부에 대한 어떤 집착 그리고 어떤 이 보다 더 어떤 이 자본을 축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쉐어링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그 중심에 바로 이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도 임직원을 더욱더 중시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바로 경영 이념에서부터 잘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억제하는 것, 뭐 남을 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뭐 합리적인 어떤 개인, 뭐 이런 어떤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완전 정보를 가지고 완전한 어떤 그 계산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어떤 효용을 최대화하는 주체 이것이 바로 이제 합리적 개인인데 그 합리적 개인 자체가 바로 이기적인 어떤 개인으로 사실은 상정돼 있어요. 그 합리적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은 경제학에서도 이기적인 어떤 존재로 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타적인 어떤 존재,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뭐 주로 도덕, 윤리, 종교상의 개념이지 기업 경영 또는 뭐 회사 경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나모리즘의 이나모리 가조의 경영 철학의 키워드는 바로 재미있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많은 이타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 이타라고 하는 것은 이나모리 가조 회장과 제가 직접 독대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요즘에 여러분 유럽에서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나와 타인, 즉 우리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즉 그와 같이 나와 내가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연 그리고 생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이 의식에 각성된 그런 어떤 상황, 상태를 바로 영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영성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자각, 성찰,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성찰, 자각. 이걸 바로 이런 어떤 그, 이 의식적 수준을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나무리 가져오는 바로 이타심은 영성 없이는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즉, 이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이타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와 타인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나와 다른 협력회사와의 관계 나와 소비자와의 관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소비자가 잘못되면 경영자인 나도 잘못된다. 자연이 잘못되면 경영자인 나도 잘못된다. 지역사회가 잘못되면 경영자인 나와 우리 회사도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결성을 토대로 하는 이른바 타인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태로까지 적용해서 인식하는. 바로 이와 같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타심이고 그 이타를 바탕으로 해서 임직원을 대하고 그리고 협력회사를 대하고 소비자를 대하며 그리고 이 자연과 지역사회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타심 경쟁이에요. 여러분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타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제시한 이나무리 가조의 명제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나무리 가조 씨는
기업 경영의 이타심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건 뭐 경쟁이 치열한 어떤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경영자는 타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성경구절 같은 가르침이 진짜 필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듣다고.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웬 이타심이냐? 예? 이에 대한 이나모리 회장의 답변은 딱 이렇습니다.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것과 기업의 업적을 높이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양자 간에는 강한 인간관계가 있다. 그러면서요. 16년 전에 제가 교수라를 찾아갔을 때요. 아, 자택에 찾아갔을 때 제가 보여주셨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가 뭐냐면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추진 본부라고 하는 그 TF팀이 있어요. 그 아메바 경영 추진 본부가 3년 동안 실리콘밸리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제게 공유를 해 주시더라고. 그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1,500개 기업을 교세라의 스태프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심을 기업의 어떤 중요한 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기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들의 성과를 한 1,500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실리콘밸리 상위 30%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90% 이상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타심을 오너 경영자부터 임직원 모두가 이른바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보고서 3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 따라서 이분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그런 창업한 교세라의 성공도 바로 이타 경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KDD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팔란티아 잘 아시죠? 예? 미국의 팔란티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팔란티아 바로 철학을 베이스로 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CEO가 철학자예요. 독일 하버머스라고 하는 여러분 레디칼한 철학자의 수제자입니다. 최근에 팔란티아가 어떤 것을 증명해 주냐 하면 철학적인 영성을 갖춘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고 수명이 긴 기업으로 이른바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현대사회 지구 경제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통론이에요. 통론. 핵심적인 통론입니다. 철학적이지 않으면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나모리 가즈오시 회장의 이 중요한 어떤 이 이타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 공생주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 얘기하는 어떤 공생주의, 뭐 자리 이타 개념, 타인의 어떤 이 잘됨이 나의 잘됨과도 같다. 이른바 타인과 자기와의 어떤 연결성,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 자기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기 때문에 자리 이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잘됨이 타인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은 이나모리 가즈오시에 의하면 그의 불교적 공생주의에서부터 파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회사 경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타인에 대해 선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인은 시장에서 만나는 어떤 여러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 있는 바로 직원들이 먼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둘러싼 어떤 그 지역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는 협력 기업들이죠. 이런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이 사회 전체까지 포괄되는 그런 어떤 타인 개념이고요. 이 타인에 대해 선을 베풀겠다는 이타심 가져야 하고 이 이타심을 토대로 경영자와 직원 자신의 마음을 늘 고양시키고 단련시키는 것. 어떻게 하면 이타적인 어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 모든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른바 각성된 이타심에 정말 얼마만큼 각성될 수 있는지
죄를 늘 끊임없이 묻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묻게 하고 어떤 것이 이타심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인지를 늘 항상 생각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어떤 고민들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영성을 갖게 하는 이런 어떤 경영을 바로 이타심 경영이라고 한다. 바로 이 이타심이 혁신의 근본적 동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나무리 가조의 이타심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나무리 가조는 원래 가고시마 대학의 공대를 졸업한 지방의 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른바 기업 회계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 없어요. 재무관리라든지 회계관리 같은 이른바 돈관리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창업한 교세라, 당시에는 교토 세라믹이라고 했던 벤처기업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제 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떤 식으로 경비를 처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처리해야 될지 이 회계 처리 또는 재무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제 부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본인은 엔지니어였다. 그래서 저랑 만나면 늘 항상 나는 공돌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만큼 전문적인 어떤 회계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이 회계 관리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옳은 방식으로 회계관리를 하자. 복잡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회계관리 기법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웠던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배웠던 정말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돈을 관리하자.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자. 사람을 관리하자.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경쟁 상대를 또 관리하자. 그리고 협력회사와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이나무리 가족에 있어서 무엇을 경영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라고 하는 어떤 고민과 관련해서는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이른바 가지고 모든 이 기업 경영, 즉 회사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이 아닌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를 대하고 고객을 대하고 협력회사를 대하고 그리고 시장을 대하는 이런 어떤 경영, 이런 어떤 경영을 하게 되었다. 재미있게도 그 원천이 본인은 경영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인간으로 옳은 것들, 윤리적으로 옳은 것들로만 대응하게 되면 뭔가 틀림은 없을 것이다. 실수를 범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이 생각에 바로 이와 같은 기업 경영, 즉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윤리 경영, 즉 윤리 경영을 이 교세라는 채택하게 됐는데 그 윤리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오늘 지금 앞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이타심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교토 세라믹을 창업하고 직원들을 몇 명 뽑았더니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지금 우리 고용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희들은 장기 계약을 하고 싶다. 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하고 싶다. 근데 이나무리 가조는 당시에는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나무리 가조 씨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달에 30만 원밖에 돈을 못 보내드리고 있는 이 판에 내가 지금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할 판에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될 판에 내가 지금 이 채용한 이 직원들 세 사람의 앞날을 걱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이 없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른바 내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주제에 채용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인연도 없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직원들 생활까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챙겨야 하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처음에는 갖게 되었대요. 에이 이럴 것 같았으면 회사를 괜히 차렸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른바
교세라 창업의 목적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기술자로서의 이나모리 개인의 원대한 꿈이 사실 이 교세라 설립 당초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직원들의 앞날을 챙기고 직원들의 어떤 생계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내 기술자로서의 어떤 입신양명 그리고 정말 이 기술적인 어떤 이 경쟁력을 전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 교세라를 설립했는데 이 직원들을 정말 인연도 없는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회의감과 씁쓸함과 함께 동시에 회사 경영의 진정한 목적은 불을 쌓는 것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어떤 그런 입신양명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회사 안에 살고 있는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경영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나모리 가져오는 이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을 계기로 해서 앞서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교세라의 경영 목표, 즉 전 직원의 물심양면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싶어서 인류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경위를 거쳐서 교세라 경영 이념이 경영 철학이 승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경영 목표 이른바 이타심 경영 그러니까 직원을 먼저 이타하는 것 직원의 행복과 직원의 어떤 기쁨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그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른바 이런 어떤 자리 이타 직원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성적인 어떤 이타심 이것을 경영 목표에만 써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가 실천을 합니다. 이른바 성과가 오게 되면 본인보다도 직원들을 더 챙겨주는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나누는 그리고 여러 협력회사의 이른바 행복과 그들의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젊은 경영자 이나모리 가즈오가 그 일구수 일투족의 그 이타심을 녹여넣어요.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문장으로만 경영 목표로서만 바라보았던 직원들이 크게 공감하게 되면서 이른바 그런 목적, 그런 어떤 것들이 이타심 경영이라고 한다면 나도 사장님을 따라 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게 바로 교세라 전원 참여형 경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독립채산제적관리회계 방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이렇게 잘게 소조직으로 나누어가지고 소조직별로 이 채산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아메바 경영이라고 그러죠. 재정공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메바 경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메바 경영이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회계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타이트한 관리회계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너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 아메바 리더들에게 과감하게 내려놓고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세라 아메바 경영을 보면 그리고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을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메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은요 각 조직 각 생산 라인에 있는 이런 어떤 모듈들 영업 분야에 있는 모듈들 심지어는 어떤 간접 부문에 있는 이 스텝 부문에 있는 어떤 조직들도 다 모듈화해서 이제 자그마한 어떤 아메바 즉 소조직으로 나누는데요. 그 소조직들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아메바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아메바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른바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과 관련된 아메바라고 한다면 모듈 소조직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메바에게 귀속되어 있는 기술이나 자기 아메바에게 귀속되어 있는 기계까지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나무리 가즈오라고 하는 오너 경영자가 그가 독점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내려놓음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도 이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잘 경영한 이 경영자들의 공통점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회사 내부의 모든 걸 내가 다 결제해야 되고 내가 다 관여해야 되고 내가 다 손을 대야만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식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어떤 이 오너 경영자들의 어떤 집착과 그런 어떤 이 욕심 또는 이른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남을 믿지 않는 직원들을 믿지 않는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인 내려놓음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바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 실현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업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오너 경영자가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과감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각 밑에 소조직들 아메바에게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기업들 이 기업들이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즉 분권 경영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런 어떤 전원 참여형 경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고수익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려놓음의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타심인 것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경영자가 직접 일거수 일투족에 이타심을 녹여넣는 그런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 그 실천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조직원들이 이른바 임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이 있을 때에 이른바 이타심 경영에 그들 역시 참여하게 된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항공이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요. 일본 항공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당시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죠. 제발 이나모리 회장님 이 일본 항공 좀 살려주십시오. 일본 항공 살리지 못하면 일본 경제가 침몰됩니다. 일본 경제의 상징인 일본 항공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나모리 가즈오는 몇 달을 장고했죠. 심사숙고했죠. 왜? 내가 지금 이것을 이 일본 항공의 지휘봉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인지 나의 부를 위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민을 합니다. 몇 달을 고민합니다. 결국은 그 고민의 결과 아 이거는 일본 경제를 위한 것이고 저기에 몇만 명이나 되는 이른바 일본 항공에 있는 임직원들의 고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의, 이타적 대의, 이 대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아, 내가 지휘봉을 잡겠다라고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 항공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된 경위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이타심이 발동되었죠. 그리고 일본 항공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침에 모였을 때, 출근했을 때, 그리고 퇴근할 때 하루에 두 번, 이른바 1년간 무엇을 했냐면 어떤 한 주제를 두고 어떤 것이 이타적인 행위인지,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행위인지 이를 아침 저녁으로 그 도도한 그 엘리트 조직인, 그 관료화된 어떤 조직인 일본 항공의 임직원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이른바 퀘션을 하나 주고 상황을 하나 주고 인간으로서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 바로 옳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이타적 선택인지 이를 고민하게끔 강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되나 뭐 그냥 뭐 거기 일본 항공의 어떤 스텝 부문의 어떤 직원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벌도 좋고 아주 도도하거든요. 아주 관료적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이 또 일본 항공의 이른바 파산으로까지 갔던 그 위기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그들을 이른바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이타가 무엇인지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줘서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 1년 동안 1,500건에 대한 이른바 고민과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이나모리 가족이 밀어붙였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뭔지 이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라고 버티다가 이나모리 가조 같은 그 세계적인 어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먼저 지휘봉을 잡으면서 일본 항공 위기 상황에서의 지휘봉을 잡으면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거기서부터 파격적인 이른바 이타심을 보이게 되죠. 연봉 아예 받지는 않았습니다. 무급으로 했습니다. 무급.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어떤 실천 그리고 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의 이타심을 녹여넣은 어떤 실천을 보이니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 임직원들이 늘 항상 루틴으로서 학습하고 고민해오고 토론해왔던 그런 어떤 이타심에 관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이 토론 고민을 통해서 서서히 이른바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각성되기 시작하면서 1년 정도 지났더니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인간관계 자체가 바뀌는 이런 어떤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바로 이 변화가 바로 일본 항공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V자 곡선을 그리게 되고 여러분 지금 세계 항공산업에 있어서 평균 이윤율이 한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항공산업은 2%, 3%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일본 항공은 8%까지 올라가는 영업 이윤율이 그런 어떤 V자 곡선도 대단한 V자 곡선을 그리게 된 그 동력이 바로 이타심으로 각성된 개인들 그 개인의 어떤 결사체로 이른바 일본 항공을 바꿔냈다라고 그 이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도했던 일본 항공 승무원이 승객들에 대한 어떤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지상근무 직원들이 고객들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기업 내부에서는 이 상사가 부하에게 후배에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어떤 관계의 형성. 나와 타인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타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연까지 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성, 그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타심. 이런 것들로 의식이 무장되면서 기적적인 이른바 V자 곡선을 일본 항공이 그리게 된다. 바로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이타적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여러분 저 KDDI라고 하는 여러분 저 일본에 자주 가실 텐데 일본 가시면은 뭐 랜덤으로 여러분 저 로밍 회사가 이제 딱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뭐 소프트뱅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AU라고 연결되는 것도 보셨죠. 그 AU가 바로 KDDI입니다. 예, 일본에서 랭킹 1위 이동통신회사 이 통신사인데요. NTT 도코모가 이전에는 이제 일본 전신전화라고 해서 이른바 국영기업이었고 그 NTT를 돌파하는 NTT를 역전해서 일본 최고의 이른바 통신회사로 발돋움한 것이 바로 KDDI인데 이건 누가 창업했냐면 이나모리 가즈오가 창업을 했습니다. 통신과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이른바 세라믹 콘덴서 세라믹 필터와 같은 파인 세라믹스 기술에 특화해서 이른바 전자 부품을 만들던 그 전자 부품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교세라가 통신에 이제 참여하게 됐던 그 통신에 참여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일본의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 그래서 교세라가 새로운 어떤 통신 회사를 설립해서 그 통신 회사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NTT가 독점하고 있던 그 독점 가격을 타파해서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그런 어떤 이른바 국민적인 그런 어떤 대의, 이 대의

0: 하나만으로 사실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이 타적인 어떤 데이들을 선포를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매일 밤 자기 전에 동기는 매우 선한데 혹시나 사심은 없는 것인지 내가 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내 사심에 의해서는 아닐까라고 하는 물음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이런 어떤 물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을 던지는 과정에서 예컨대 통신사업에 내가 이나물이 너가 진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세간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을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통신 요금을 내리게 되면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타적 대의, 이 대의만이 그의 어떤 그런 동기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후에 비로소 이른바 제2전선, 지금의 KDDI를 과감하게 설립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교세라를 모체로 하는 이 KDDI는 다른 뭐 경쟁기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통신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본 텔레콤이라고 하는 경쟁기업이 있었고 일본 고속통신이라고 하는 이 경쟁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나모리의 이 KDDI 원래 이제 명칭이 이제 제2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통신 인프라도 이 두 회사와 같이 통신 인프라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체했던 교세라는 교토의 세라믹 콘덴서 만드는 중견기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혹평을 했고요. 회장님, 이 통신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모든 임직원들이, 이나모리 가조의 바지강대기를 잡고 반대를 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역풍 속에서 이나모리 가조는 직원들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 장거리 통신 요금을 반드시 조금이라도 낮추자.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의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이타심에 의거한 회사 경영만을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이나무리 가즈오는 교세라 경영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타심을 그의 경영과 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다 녹여넣은 실천을 해왔더랬잖아요. 임직원들이 그의 이타적 진정성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 공감을 매기로 해서 직원 전체가 진심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빌게 되고 이나무리 가조의 그 대의가 직원들의 대의가 되는 그런 어떤 이른바 영성의 이른바 이 교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직원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통신 비즈니스에 놀라운 열정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타심을 발휘하는 경영을 하고 싶다. 이타심을 동력으로 하는 경영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타적 대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타적 대의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투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싼 여러분들의 임직원들이 여러분들의 그 실체를 두고 인간적으로 공감을 하고 탐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이타심 경영이 여러분들의 회사 내에 전사 차원으로 이른바 발신되고 내면화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어떤 이타심 같은 그런 어떤 이 철학적인 거, 그런 어떤 상념적인 걸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야, 뭐 재무 관리도 잘하고 노무 관리도 잘하고 뭐 탁월한 어떤 경쟁 전략도 필요하고 뭔가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고차원의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접근이 솔루션으로 제시되어야 되지. 뭐 도덕 윤리와 같은 이런 것들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KDDI의 이 기적적인 성공이 보여주고 있듯이요. 이게 오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이타심, 타인을 위하는 마음, 경영자가 직원을 위하는 마음,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회사 전체의 어떤 임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협력회사를 위하는 마음. 이런 어떤 순수한 이타적 영성에는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워가 숨겨져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타심으로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나라고 하는 또는 기업 경영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욕망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문과 비아냥에 마주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하면요. 뭐 돈을 더 벌고 싶다, 더 명성을 펼치고 싶다 같은 이런 어떤 이기적 욕구가 사업의 발전을 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예컨대 이기적 욕구에 의해서 고도의 전략 전술을 잘 구사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나무리 가조 회장도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익이라든지 사회적 명성과 같은 이기적 욕구만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회사의 성공을 오랫동안 지속시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라톤 코스를 100m 달리기에 속도로 뛰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욕구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욕구와 사심을 채우겠다는 일념으로 전략 전술을 꾀하다 보면 상대도 반드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대항책으로 대응해 오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알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기업과 본인의 기업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고 기업 내부에서 직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알력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기적인 욕구를 원동력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면 시킬수록 경영자는 겸허함을 잃고 거만한 태도로 사업을 사람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회사 발전에 헌신적으로 일해온 직원들의 기여를 무시하게 된다. 겸손을 잃은, 겸허함을 잃은 경영자의 자세는 회사 내 불협화음을 발생시켜서 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이 몰락한 기업들은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겸허함을 잃은 경영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나무리 가조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만으로 회사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요. 경영자가 지나치게 이익 추구에 몰입해서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 경영과 윤리적 사고를 경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과 윤리로부터 일탈하게 되거나 회사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은폐하는 것은 당연시하게 되면서 결국 사회로부터 규탄받고 결국 퇴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타심 경쟁이 왜 기업의 훌륭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자신을 둘러싼 주위를 풍요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타인의 이익과 행복은 나의 이익과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불교적 공생주의,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스피리추얼리티, 그죠?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문제의식. 나와 직원은 연결되어 있다. 부장과 과장은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둘러싼 주위를 풍요롭게 만들어야만이 자신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즉,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대와 주위 사람들의 마음 역시 미루어 헤아려 자신과 똑같이 그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회사를 경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나무리 가조의 이타심 경영이고요. 유명한 아메바 경영에 녹아있는 바로 철학적 기초입니다. 아메바 경영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감한 어떤 권력의 위임이 있다. 즉 온화 경영자의 최고 경영자의 과감한 내려놓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내려놓음 역시 바로 이 이타심 경영으로만 발휘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을,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타심 경영을 깨하기 위해서는 임원 또는 간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협력해 준 직원에 대해서도 보수를 나눠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타심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직원도 자발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 사람을 위해로 표현되는 이타심에 의거하여 대의명분 있는 경영을 펼쳐나가게 되면 고객과 주주, 거래처, 대리점국 등도 회사에 대해 신뢰와 존경을 갖게 되고 즉 회사의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모두 협력해주는 이 체제가 갖추어지는데 이 체제를 갖출 때 바로 그 회사는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모두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경영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제대로 된 장사는, 제대로 된 상인은 자기 입장은 물론이고와 늘 끊임없이 상대의 어떤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중시하는 자다. 상대도 행복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이걸 선택하는 경영을 이타심 경영이라고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타심 경영을 나는 이익이 필요 없으니 다른 분이 이익을 다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자기 회사의 이익을 올릴 필요가 있죠. 이타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연히 기업 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은 필사적으로 일을 해서 이익을 올려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회사를 지켜나가기 위해 또 고객과 주주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필사적으로 경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타심 경영을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영성적으로 단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윤리적인 것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타적인 어떤 실천들에 대한 성찰을 해야 돼. 자기 물음을 해야 돼. 그래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양하고 윤리적으로 단련해서 재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중심전에 이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의 어떤 비중이 커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매몰되어서 주위와의 알력과 대립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기를 억제함으로써 자기 마음 속에 이타심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어렵지만 이런 어떤 단련과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기업 경영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런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초다라고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입니다. 이타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의 매우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밌게도 팔렌티아도 이런 어떤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심 경영 그리고 윤리 경영, 철학 경영을 벤치마킹해서 그들 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철학을 위치 설정해 놓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을 주제로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원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강원도 속초와 양양, 인제와 고성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조금 전 11시를 기해서 속초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야 안팎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대 100에서 150mm가 되겠고요. 경기 동부에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와 동해안,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27도, 대구 29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이 무산됐습니다. 이란이 스위스행을 보류한 원인이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은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멈췄는데요. 이란은 며칠 내로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현지에서 송영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4: 현지 시각 19일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은 무산됐지만 스위스 외무부는 협상 준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장이 마련된 빌겐슈토크를 관할하는 스위스 니드발덴 주 정부도 20일까지였던 주변 지역 통행 제한을 22일 오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아 스위스행을 보류했다던 이란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미국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 사이에서 협상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반발은 잦아든 상황. 이란 외무부는 향후 며칠 내 미국과의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중단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해 휴전 합의 이행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 시점을 두고도 마찰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조항이라며 신속한 사찰 재개를 강조해왔지만 이란은 후속 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 핵 프로그램은 현 상태로 유지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스위스 빌겐슈토크에서 KBS 뉴스 송영성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종전 양해각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절박하게 원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점 등을 부각했습니다. 이란에 유리한 협상이었던 미국 내외 비판에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5: 새 에어포스원 공개식에 참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 강조했습니다. 석유가 넘쳐나고 있으며 유가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절박해서 한 게 아니라며 절박했던 건 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끝났다고도 했습니다.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등을 놓고 이란이 유리한 합의를 맺었단 비판에 직접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협상이 이어질 60일 기간을 끝까지 지켜볼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엔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의 군사작전 종식 지역으로 레바논이 포함된 만큼 본격적인 최종 협상 전 짐을 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후속 협상을 준비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합의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거액을 쏟아부었고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며 전쟁 전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에너지부 장관도 이란의 관대한 합의라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파괴했다며 전쟁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이 향후 최종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3: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개최국인 미국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호주를 2-0으로 이기고 조 1위를 유지하며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모로코가 스코트

0: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검찰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여소연 기자입니다.
1: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편견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진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후 공범으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 측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 청산의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음 220억 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계열사인 방송사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 어음 360억 원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하다 실종된 70대 어민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김포시 하성면 전유리포구 인근 한강 하구에서 7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당시 소형 어선 위에서 조업을 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드론 등으로 인근 지역을 수색했고 하루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쯤 숨진 상태인 남성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난임병원 창고 안에서 20대 여성 간호사가 쓰러져 있다는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간호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간호사에게서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초등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현지시간 19일 기자회견에서 AI가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시작되는 새 학년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르 총리는 AI 사용은 어린이들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도록 할 위험을 높인다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총리 자리를 넘보는 잠룡으로 꼽혀온 집권노동당 후보가 하원 입성에 성공해 갈등이나 궁지에 몰린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부담을 더하게 됐습니다.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메이커필드 선거구에서 현지시간 18일 치러진 하원의원 보궐선거 결과 노동당 후보로 나선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득표율 54.8%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버넘 시장은 당선 기념 연설에서 영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며 총리직 도전 의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총리 교체론까지 대두된 상황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00mm, 강원 산지는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특보, 제주와 남부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울릉도에는 산사태 경보가, 강릉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지금까지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성과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귀국 하루 만에 직접 보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행보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뿐만 아니라 최근의 지지율 하락이나 당청 갈등, 보안 수사권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견해도 두루 밝히며 관심을 모았죠. 이 대통령 귀국길에 90도 인사를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주말 사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2부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2: 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길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 때문인지 이번 주말은 집에서 쉬는 걸 택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7km, 이후 강원권인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4km 구간 어렵고,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기권에서는 부곡과 여주 부근,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원주 일대 지나기가 특히 불편합니다. 100번 고속도로는 현재 번기 북부에서도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 고양 분기점부터 노고산 터널까지 한 번에 11km나 밀리고,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송내를 앞두고 8-9km씩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선 상황은 비교적 괜찮은데요. 목포 쪽 비봉과 서평택 부근에서 4-5km씩만 정체입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부터 옥산 분기점 사이로 17km 구간 버거운데, 옥산 분기점 부근은 반대 서울 쪽으로도 13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북중미 월드컵 소식 알아봅니다. 멕시코 현장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우리나라 대표팀 어제 아주 아쉬운 경기를 치렀죠?
3: 네, 일단 우선은 저는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를 과달라라에 나와 있고요. 그 멕시코는 한국보다 시차가 15시간 느려서 여기는 지금 12일 금요일 오후 9시 13분 경입니다.
2: 예.
3: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표팀이 어제 저녁에 공동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잘 싸우긴 했지만 아쉽게 0-1로 졌습니다.
2: 네, 딱 한 번의 실수에 무너진 거예요.
3: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그 0-0으로 맞선 후반 5분에 그 문전에서 공중볼을 처리하던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수비수 이기혁 선수와 뒤엉켜 떨어지면서 공을 놓쳤고요. 그 멕시코의 로모 선수가 그 텅 빈 골문에 차 넣었습니다. 그 어제 경기장에 그 멕시코 4만 관중들의 함성이 거의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정도만큼 엄청났거든요.
2: 네.
3: 그런 가운데 그 혼전 상황에서 누가 공을 처리할지 그 선수 간의 콜플레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뼈아팠습니다.
2: 네.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 막판에 우리나라의 그 헤딩슛 장면을 아주 아쉬워하더라고요.
3: 네, 그 후반 42분에 엄지성 선수가 왼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그 조규성 선수가 문전 세도하면서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그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저도 정말 현장에서 머리를 감싸질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2: 네, 손흥민 선수를 너무 일찍 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3: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전에 선발 출전했는데 후반 12분에 교체 아웃됐거든요. 그 체코와 1차전보다 12분이나 빠르다 보니까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을 좀 약간 빨리 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 뒷공간을 가장 잘 파고드는 선수인데다가 아무래도 그 손흥민 선수를 좀 주 포지션인 그 측면 공격수로 돌려서 좀 더 뛰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어제 멕시코에 지면서 우리나라는 여러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월드컵 2차전 역대 전적이 3무 8패거든요. 그 2차전에 이기지 못하는 기록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멕시코 징크스도 깨지 못했습니다. 1998년과 2018년에 이어서 그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만나서 3전 전패를 당했습니다.
2: 네. 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A조 지금 중간 순위를 좀 살펴볼까요?
3: 네, 우선은 멕시코가 2승 승점 6점으로 두 경기만에 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체코와 남아공이 나란히 1무 1패 승점 1점으로 그 3위와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 월드컵마다 나오는 단어가 바로 경우의 수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32강 진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3: 네, 우선은 우리나라가 25일에 남아공과 최종 3차전을 치르는데요.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공과 비기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더라도 우리나라와 체코가 1승 1무 1패로 동률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2위로 32강에 오르게 되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승자승 우선 우선 원칙으로 승점이 같으면 상대 전적을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를 1차전에서 2-1로 꺾었기 때문에 승자승에서 앞서서 조 2위로 32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2: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3: 네, 만약에 우리가 지더라도 체코가 멕시코에 비기거나 지면 우리가 조 3위로 일단 32강을 노릴 가능성은 좀 작게 남아 있고요. 반면에 최악의 경우로는 그 체코가 멕시코를 잡고 우리가 남아공에 지게 되면 1승 2패 조 4위에 그쳐서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소 남아공을 상대로 좀 비기고는 봐야 됩니다.
2: 이걸 수치화 시켜보면 우리나라 32강행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3: 네, 글로벌 매체 티 애슬레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2강행 확률이 무려 89%에 달하거든요. 일단은 2위로 진출할 가능성이 77%고요. 3위로 나설 가능성이 12%에 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4년 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2차전까지 1무 1패에 그쳤었고 그 당시에 16강의 확률이 9%에 그쳤었는데요. 그래도 포르투갈을 꺾고 기적을 썼었는데 이번에 그 확률이 89%니까요. 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배나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2: 네.
3: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32강 진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자, 이제 조별리그 최종전 3차전을 남겨뒀는데 상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죠?
3: 네,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릅니다. 경기 장소는 멕시코 몬테레이고요. 남아공은 일단 멕시코와의 개막전에서는 0-2로 졌지만 그 체코와의 2차전에서는 1-1로 비겼고요. 저도 두 경기를 좀 풀타임 경기로 보니까 일단은 자국팀 선수가 많아서 굉장히 조직력이 좋은 팀이고요. 또 아프리카 팀이다 보니까 힘과 스피드가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라서 좀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남아공의 그 핵심 미드필더인 그 모코에나 그리고 템바 지완의 선수가 그 앞서 경기에서 경고와 그 퇴장 징계로 우리나라의 경기에는 나서지 못하거든요.
2: 예.
3: 핵심 미드필더 두 명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굉장히 좀 타격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그 멕시코 몬테레이는 고도가 어떻게 돼요?
3: 아, 네. 멕시코 저희가 지금 과달라라가 있는 곳은 1,561m로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2: 예.
3: 다행히 그 몬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500m 정도로 저지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현지에서 굉장히 여기서 적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남아공은 지금 미국 과 멕시코로 오가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그 지대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동 거리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하다.

0: 이런 상황입니다.
1: 네. 우리가 32강에 올라가면 어떤 팀을 만나게 됩니까?
0: 네, 만약에 우리가 2위로 32강에 오르면 B조 2위와 맞붙거든요. B조 2위는 캐나다나 아니면 스위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장소가 미국 LA거든요.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마치 홈경기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A조 3위로 32강에 오르면 독일이 속한 2조나 그 벨기에가 포함된 지조 1위와 맞붙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 2위 자리를 수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대표팀 다음 경기까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저도 오늘 대표팀 회복 훈련을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대표팀도 내일까지는 휴식을 취하고요. 그 일요일에 그 과달라라에서 오전 훈련을 한 뒤에 그 3차전이 열릴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 굉장히 현지 적응을 또 이어가고요. 한국 시간으로 그 25일에 그 남아공과 3차전을 치르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32강 진출을 노리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조한을 씨.
2: 현재 비구름대가 주로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 머물러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북동진하면서 수도권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강원 영동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12시를 기해서 양양 평지에는 호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강화됐는데요.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은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대 100에서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에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와 동해안,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3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27도, 광주 26도, 대구 29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3: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김포에서 부산 김해를 오가는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는 만큼 출발 전 운항 정보를 꼭 살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지만 빗길에 돌발 구간이 꾸준히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먼저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화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사이와 또 내촌 일대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양양 분기점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호법분기점 부근, 다시 여주휴게소에서 여주나들목 사이로 정체되고,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문막 부근과 또 원주분기점에서 원주나들목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후로 대관령 5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먼저 남풍세에서 차령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정안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63 지방선거 기획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1: 당선자 직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산시장에 당선된 전재수 당선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유권자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5: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전재수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은 비수도권 지역의 맏형님입니다. 제일 큰 형님인데.

0: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 첫 마중물 역할을 부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7월 1일이 취임이시죠?
0: 그렇습니다.
1: 요즘은 어떤 일정 보내고 계세요?
0: 일단은 또 구의원 낙선하신 분들, 또 시의원 낙선하신 분들, 구청장 낙선하신 분들 쭉 만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낙선을 하긴 했지만 이분들의 어떤 공약, 또 이분들의 기대, 바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잘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이분들 쭉 만났고, 뿐만 아니고 저희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전재수 사서함이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일종의 시민정책 제안 플랫폼이거든요.
1: 네.
0: 근데 선거 때는 이제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 보니까 무려 700건이 넘는 제안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들을 꼼꼼하게 좀 보고 그 중에서 바로 이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든지 또 예산을 태우면은 시민들께서 이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전재수 사서함에 제안된 시민분들의 중요한 정책 제안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인수위원회 이름이 이제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활동에 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좀 또 다시 저희들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전임 시장님들,
1: 네.
0: 그다음에 부산이 배출한 이제 걸출한 지도자분들 예를 들면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김영호 국회의장님도 찾아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선거에 나서시면서 당선을 자신하셨어요?
0: 제가 부산에서 7번째 선거를 치렀거든요.
1: 네.
0: 1패, 2패, 3패, 내리 3연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3선 3패가 되고 이제 이번에 7번째 선거를 치렀는데
1: 예.
0: 이 7번 선거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쉬운 선거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예, 떨어지든 당선되든 어떻든 이 부산이라고 하는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험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낙선하든 당선되든 또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여한 없이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 네, 현역인 박형준 시장과의 싸움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0: 일단은 박형준 시장님께서 그 열심히 하셨던 시장님이세요. 예,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저 또 합리적이신 분이고 그다음에 부산시장을 5년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현역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였고, 또 박형준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 합리적이시고, 또 중도적인 이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1: 예.
0: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전재수를 당선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제가 이게 부산에서 내리 세 번을 떨어지고 세 번 당선되고 오직 이 부산에 정말로 부산만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전재수가 부산에서 해왔던 정치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0: 100억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에 커다란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촉발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1: 예.
0: 예를 들면은 작년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더니 올해 부산에 그 한국해양대학교가 17년 만에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가 개교 이래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죠. 우리 부산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제 부산을 떠나지 않고서도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촉발된 긍정적인 변화를 부산 전역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즉 부산에 찾아온 기회를 단지 기회를 잡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회가 가져오게 되는 파급효과를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전지서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나.
1: 예.
0: 그리고 그것이 표심으로 표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뭐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 그런 게 작용을 그렇습니다. 했겠죠.
0: 그렇습니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라든지 또 부산 회사 전문법원 2028년 3월이면은 이제 부산에서 개천을 하거든요.
1: 네.
0: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전제수를 통해서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제 이게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1: 네.
0: 이 기대들을 기대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100%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재수 당선인은 당선되셨지만 원래 지역구였던 부산 북갑 지역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한테 내주셨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러니까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부산 북구갑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고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분이 계시거든요.
1: 예.
0: 이 18명의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던 민주당 의석이었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이 선거 결과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부산 시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도, 부산의 18분의 국회의원 전부 이제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1: 예.
0: 18대 0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저를 둘러싼 이 정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1: 네네.
0: 그럴수록 제가 17대 1이었는데 18대 0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쫓아다니고 대동에
1: 예.
0: 쫓아다니고 여의도에 쫓아다니면서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고 또 중앙정부가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부산으로 확 잡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유능함을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전재수 당선인은 부산 북갑에서 세 번 이길 때 보수 진보 1대1 구도에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분열됐는데도 또 청와대 AI 수석이 차출돼서 나왔는데도 졌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
0: 그렇습니다.
1: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북구갑은 이제 제가 20년을 정치를 했던 곳이거든요.
1: 네.
0: 제가 거기서 삼선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삼선하기 전에 앞에 내리 세 번을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북구갑 같은 경우는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곳입니다. 공을 들이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주민 한 분 한 분을 이제 만나 뵈야 되는 그런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는 지역인데
1: 예.
0: 이게 한 달 만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우리가 키운 전재수니까 제가 북구에서 무려 2만 표를 이겼거든요.
1: 예.
0: 어마어마하게 이긴 건데 우리가 키운 전재수는 시장을 만들어 주되 아직 한 달 선거 캠페인을 못 하다 보니까 하정우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또 하정우에 대해 하정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께 제대로 이제 어필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그 하정우 후보가 이제 지역위원장에 공모를 했고 지역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난다면. 선지수에게 열어주셨던 마음이 있기

0: 때문에 하정우 후보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1: 예.
0: 이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북구갑의 주민들을 최근에 좀 많이 만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닫은 것이 아니고 전재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정우 후보에게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주민들 만나 나간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한동훈 의원도 부산 출신도 아니고 그냥 한 달 만에 뛰어든 건데 그래도 전국적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앞섰고 그게 승패를 가른 거라고 봐야
0: 그렇습니다.
1: 되겠죠?
0: 예, 결국은 이제 북구 주민들을 볼 때는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분이 아무래도 이제 투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공을 좀 드리고 시간을 가지고서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 나간다면 하정우 후보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부산시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0: 지금 부산시의원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48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예, 48분 중에 국민의힘 시의원분들이 37분이고요. 그다음 민주당이 11명입니다. 그래서 37대 11
1: 예.
0: 해가지고 압도적 절대다수가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구성이 됐고 여소야대
1: 그렇죠.
0: 시장은 민주당이고 여소야대 시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1: 그 시의회와 여소야대 어떻게 협력하시겠어요?
0: 예, 제가 이제 부산에서도 제가 17대 1로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17대 1로 해왔고, 또 이전에는 뭐 부산에 구청장 후보도 구하지 못하고,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소야대 시의회 국면이라는 것은 저에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 낯설지
0: 예,
1: 않죠?
0: 예. 늘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북구의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늘 이제,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해온 것 이상으로 제가,
1: 맞아요.
0: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또 도와달라고 하고, 이것을 열심히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지혜롭게, 뭐 부산 시민의 삶과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국민의힘 그, 시의원님들하고도 뭐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1: 전국적인 선거 결과를 보면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17대 1이다 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경남을 졌어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냐 선거 패배냐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던데
1: 예, 예.
0: 제가 볼 때는 중앙당 또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 함부로 승리다, 뭐 패배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게 뭐 아전 인수식으로 뭐 승리다, 패배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하신 시민들, 국민들의 판단을 아전 인수격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고
1: 예.
0: 그 결과를 받들 뿐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는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조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도 있었고 종합주가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또 경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또 경쟁하고 있는 야당의 상태가 대단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이런 등등 상황을 비춰볼 때는
1: 네.
0: 조금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1: 그러니까 예. 그 아쉬운 결과가 나온 그러니까 사실 한 두 달 전하고는 상당히 상황이 민심이 바뀐 건데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아쉽게 민심이 바뀐 제1번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0: 결국은 이제 여러 여론조사라든지 또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게 뭐 분석하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민주당이 이제 유리한 상황이었고
1: 그러니까요.
0: 예,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좀 기대했던 그런 안일함의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국면은 어떻든 국민들에게 어떤 우리가 어떻게 저 이 선거를

0: 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또는 이 지역을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하면
1: 예, 예.
0: 그럼 현상 유지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 어떤 지방 정부를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좀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 조금 안일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부자 몸조심 안일함 그것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재수 부산시장이 앞으로 이끌게 될 부산은 이전의 부산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0: 저는 확실하게는 우리 부산이 지난 30년 동안 모든 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침체 일로를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 침체의 긴 터널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침체 터널을 과감하게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느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장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자원들을 부산에 확 끌어와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산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민들께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았던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완성을 해야 됩니다.
1: 예. 예,
0: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1: 예.
0: 첫 번째는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1: 네.
0: 두 번째는 사실상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회사 전문 법원을 부산에 유치를 하고
1: 예.
0: 세 번째는 HMM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부산의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AI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투자공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HMM 본사 부산 이전이라든지 회사 전문법원 부산 개청은 전부 확정이 다 된 일들이고
1: 됐죠.
0: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해운 대기업 본사 그다음에 동남투자공사 부산에 제대로 안착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상호 간의 또 시너지 효과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예.
0: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중심 일극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이 한반도 남단인 부산에 새로운 성장 거점과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서 위태롭게 날고 있는데 이 부산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극 체제를 극복하고 2극 체제, 3극 체제, 4극 체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그 첫 마중물 역할
1: 예, 예.
0: 큰 형님, 비수도권의 맏형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지만 좀 더 넓고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1: 예.
0: 이런 감명감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0: 예, 가덕 신공항은 지금 2035년까지 이제 완공을 개항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35년이라는 목표 설정은 리스크 요인들을 최대치로 반영해가지고 2035년이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그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해상 부속물 안전성 문제인데, 요게 조금 더 좀 리스크 최대치로 반영한 건데, 요게 조금 더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개항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연약 지반의 문제거든요. 연약 지반의 문제도 이 리스크를 최대치로 반영한 게 2035년입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의 문제, 그다음에 해상 부속물의 문제, 이 리스크 최대치로 반영한 건데 요것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완화가 된다면
1: 예.
0: 한 2, 3년 정도 최대한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땡기려고 하고 있고
1: 예.
0: 그다음에 항만이든 공항이든 간에 그것 자체로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항만과 공항 그 배후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곧 그 항만과 공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좀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이 그 애초 예산

0: 예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기본적인 부지 조성 공사를 하는데 무려 4번의 유찰을 거쳤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4번이 유찰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결국 안 돼가지고 경쟁 입찰을 못하고 이제 수의 계약을 했는데
0: 예.
1: 수의 계약 업체가 이제 현대건설 콘소시엄이 됐던 거 아닙니까?
0: 그래, 예, 예.
1: 근데 윤석열 정부 말에 이제 현대건설 콘소시엄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우리 못하겠다.
0: 예.
1: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대우건설 콘소시엄으로 지금 이제 다시 변경을 했고요.
0: 예.
1: 예, 예.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보상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2035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최대한 좀 그 지금 김해공항이라든지 여기가 수요가 지금 폭발해가지고
0: 네.
1: 더 이상은 이렇게는 갈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해양 수도 부산을 가려면은 결국은 이제 공항 경쟁력, 항만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 물론이죠.
1: 최대한 땡겨가지고 한 2, 3년 정도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계속 강조하고 계신 해양수도, 그곳 외에 이번에 또 핵심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을 내고셨나요?
1: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AI를 빼고서는 부산의 미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왜 AI냐면 AI의 핵심 경쟁력은 첫 번째는 데이터의
0: 예.
1: 다양성이고
0: 예.
1: 두 번째는 전력이거든요.
0: 그렇죠.
1: 오늘 부산은 이제 원전이 그 부산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전력 문제는 전혀 걱정은 안 경쟁력이 있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다양성인데 이 부산과 부산 주변에는 다양한 전통 제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다른 지역에서는 가질 수조차도 없는 다양한 산업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이것들을 바로 AX 시킨다면 AI 전환을 시킨다면 우리가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서부산 지역에 부산 전체 제조업의 58%가 있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 지역에 대대적인 AI 전환을 통해 가지고 산업 재편도 이루고 산업 고도화도 이루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AI 전환을 통해 가지고 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0: 네.
1: 동구상 같은 경우는 영화, 영상, 드라마, 게임 이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AI 시장에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35%씩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 AI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동구산 지역은 영화, 영상, 드라마, 게임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AI 도시라는 방향으로
0: 예.
1: 가가지고 부산의 전통 제조업에 AI를 더하고 AI를 입혀가지고 한쪽은 해양수도 부산, 한쪽은 AI 선도도시 부산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미디어 AI, 피지컬 AI.
1: 그렇습니다.
0: 네. 부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1: 저희가 지금 400만 가까이 갔다가요.
0: 예.
1: 작년 9월 달에 이제 330만이 무너졌습니다.
0: 아이고.
1: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특히 이제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0: 그렇죠.
1: 예, 결국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또 청년들의 어떤 정주 여건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0: 그렇죠.
1: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농촌 지역도 아니고 대도시인데 그렇게 인구가 팍팍 줄어요.
1: 그렇습니다. 부산이 이 정도 준박하면
0: 그러니까요.
1: 이게 비수도권의 맏형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네, 부산이 비수도권의 맏형인데 이게 큰 집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작은 집들은 어떻겠습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 성장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0: 예.
1: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수도권 일극체제 위기를 돌파하는 그 성공 모델을 이 부산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모든 당선인한테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임기 동안 이것은 반드시 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한 가지씩.
1: 저는 이것만은 반드시 할 거다. 이거 해양수도 부산 반드시 네. 완성하겠습니다.
0: 그리고요.
1: 네.
0: 안 하겠다.
1: 그다음에 절대 안 하겠다. 이것은 부산의 시간을 허비하는 시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산이라는 도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없이 방황하는 그런 시정.
0: 예.
1: 그다음에 또 말만 앞서가지고.

0: 또 이 요란한 시정, 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자기만족형 시정,
1: 예.
0: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임기를 마치면 부산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0: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통해서 청년들이 아, 이 부산에도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에 찾아온 이 기회를 10배, 100배의 파급 효과로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 청년들에게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는 도시를 통해가지고
1: 예.
0: 역동적인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1: 알겠습니다.
0: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마디로 나의 임기 4년은 무엇이 될 것이다?
0: 저는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역대 볼 수 없었던 부산시장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꼭 듣고 싶습니다.
1: 네. 그 중앙정치 질문 좀 한두 가지 하겠는데 지금 제 전당대회 앞두고 뭐 무슨 뭐 명청 갈등이니 뭐니 뭐 이런 소리들 막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조금 비켜나 있고요.
1: 예.
0: 예. 저는 이제 비켜나 있고 그것은 이제 여의도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저는 중앙정치 이슈에는 좀 관심을 끄고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제대로 돌파하고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든다면
1: 예.
0: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정에 집중을 할 것이고
1: 예.
0: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을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좀 극복을 해가지고 부산을
1: 예.
0: 잘하면 찍어지고 못하면은 외면하는
1: 예.
0: 경쟁의 정치 질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이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1: 예. 아니 부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마디도 예. 안 하세요.
0: 제가 요즘 그쪽에는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 이슈는 예, 사실은 이제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내면
1: 예.
0: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치 이슈에는 조금 좀 비켜나서 우리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드는 부산을 만드는 것이 결국 민주당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아주 튼튼한 그런 기반을 부산에서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실적과 성과에 목이 마르고
1: 아이고.
0: 그리고 목이 마른 만큼
1: 예.
0: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한마디도 안 하시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0: 예, 그 청취자 여러분 우리 부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도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해양수도입니다. 부산을 반드시 해양수도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국민들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1: 예.
0: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간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부산에서부터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1: 약속하신 거 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문성재의 부산갈매기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포유동물 중에 키가 제일 큰 동물은 기린입니다. 기린은 얼굴이 참 순하게 생긴 동물인데 키가 너무나 커서 머리끝까지의 높이가 무려 6m나 된다고 하죠. 흔히 지혜와 재주가 썩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기리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리나라는 말과 목이 긴 동물인 기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리나에서 말하는 기린이란 동물은 성인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속설에 따르면 이 동물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밟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린은 살아있는 풀은 밟지도 않고 살아있는 생물은 먹지도 않는 어진 짐승으로 매우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거죠. 기린이 상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가리켜 기리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말은 유망주나 기대주 정도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야구계 기리나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면 그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나라 야구계에서 향상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선수로 평가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2: 비구름대가 북동 진하면서 주로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5에서 10mm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은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대 100에서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에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 동해안과 호남 해안,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게 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27도, 광주 26도, 대구 29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햇볕이 뜨겁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오르겠지만 30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정부가 탈모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탈모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면서 아니,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제 남의 탈모약까지 대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검토하기로 나섰는데요. 그 대표적인 시그널이 7월 4일에 그 토론회가 하나가 열립니다. 이게 행정안전부가 주최해서 열리는 건데 이 첫 주제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이 부분이 이제는 아젠다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이제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여화라는 아마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의료보험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내는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어떤 특정 약에 대해서 이제는 건보 적용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3: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원형 탈모는요, 원래 병으로 이제는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원형 탈모가 아니라 이 유전 탓에 생기는 M자형 탈모거든요. 이걸 이제 건강보험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뭐 네티즌 사이에서 또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2: 네, 누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예,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된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아직 안정해진 것인데, 먼저 확정된 것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공문이 나왔는데 이 중증 원형 탈모증 치료제는 7월 1일부터 이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거 원래 적용이 됐었는데 네. 더 확대 적용된다. 아, 요거는 이제는 밝혀졌고요. 공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형 탈모는 면역 체계,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이제는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병이다. 아,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확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M자형 탈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예.
3: 이거는 유전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는 탈모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우선 한 20대에서 아니면 34세, 그러니까 20세에서 34세 청년에 먼저 한번 지원.

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탈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이제 취업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 이제는 자료인데요. 이 탈모로 병원을 많이 찾는 세대를 봤더니 이 20대와 30대가요. 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연령별 탈모 진료 환자 수를 봤더니 1위가 40대였어요. 그러니까 40대들이 이제는 가장 많이 병원에 찾았고요. 탈모 때문에. 2위가 30대였습니다. 3위가 이제 50대였고요. 4위가 20대였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단은 이 20대와 30대 수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 M자형 탈모에 대해서 검보로 추진.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제 화제로.

0: 써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는 만약에 탈모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한 1,500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합당한 거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만약에 건보 책정이 되면 급여화 된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약값이 싸지니까 아예 안 가도 되는 분들이 이제 더 병원을 찾게 되는 이런 것 현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0: 다음은 이제 순서죠. 그러니까 이런 비만약과 미용시술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할 거다. 또 만약에 이걸 허용해주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비만약도 해달라. 그다음에 미용시술까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이게 과연 맞느냐. 지금 뭐 항암제라든지 정말 희귀질환 하신 분들 건보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애를 먹고 있는데
1: 예.
0: 그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이제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아마 이제는 7월 달에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그래서 취합하는 이 공론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찬반이 팽팽하겠네요.
0: 맞습니다.
1: 자, 그 청년 미래 적금이 오는 6월 22일 드디어 출시되죠. 이게 어떤 상품인지 왜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0: 네, 지금 현 정부는요 청년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탈모 M자형 탈모도 청년 타겟이고 이번에 나오는 청년 전용 적금 미래 적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청년 전용이거든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이게 왜 인기가 많으냐? 당연히 정부의 기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기여금이 6에서 12%를 이제 기여를 해주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좋은 게 이게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 소득으로 신고를 하신 분도 다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심지어 프리랜서도 이 상품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중요한 건 작년에 소득을 신고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거고요. 기여금이 무려 우대형 같은 경우는 1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 우대형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대형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신규나 재직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은 소상공인 1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대형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재직하신 분들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럼 나는 정규직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계약직인데 되냐? 됩니다.
1: 예. 예,
0: 이것도 되기 때문에 우대형으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많고요. 매번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면 저는 무조건 가입합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1: 예.
0: 예, 그래서 요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죠?
0: 이게 당연히 정부는요. 아 이거 분명히 몰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부제로 정했습니다. 일단 6월 22일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생년월일, 그러니까 생년연도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이 월요일 날 신청할 수 있고요. 27이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5부제로 되고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아요. 첫 주는 5부제, 그 다음 주는 모두 신청 가입. 그런데 7월 3일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미래 적금 한번 가입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1: 네.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는 게 이미 있었죠?
0: 네, 맞습니다.
1: 그거랑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예, 요거는 사실 비슷해요, 상품이. 근데 이제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 중복 가입 되냐? 근데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대신에 갈아타기는 허용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 도약 계좌 해제한 다음에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요 미래 적금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가입되는 거 아니거든요. 소득 조건 봐야죠. 다양한 이제 기준에 부합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실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도약 계좌 해제하고 미래 적금 갈아탄다 이거 아니에요. 미래 적금 먼저 신청하고 그런 다음에 승인 떨어지면 그래서 내가 가입이 되면은 미래 적금에 가입이 되면 그제서야 도약 계좌를 은행 가셔서 해지를 하셔야지만 도약 계좌에서 받았던 기여금 그 다음에 은행에서 주는 이자 이 고금리 이 상품 이거 그대로 내가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내가 먼저 도약계좌 해지한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금 먼저 가입하고 승인 떨어진 다음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소상공인도 우대형 된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소상공인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이게요 사람이 몰리면 일주일 정도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미리 다운로드 해주시기를 미리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전화해서 갖고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1: 1397.
0: 네.
1: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1: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 그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번 주에 그러면서 이른바 키맨으로 두 명이 더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이미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계십니다만 신동욱 최고위원이 조금 더 주목받는 느낌이더라고요. 본인이 또 본인을 자칭하기를 내가 키맨인데 이 최고위 끝나고도 기자 들이 계속 사퇴 여부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니 내가 뭐 이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해야 된다고 물러날 그거 있냐 방향성을 나한테 보여달라 하지만 내일 또 내 생각이 바뀔지 어떻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약간 묘한 줄타기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몸값을 상당히 좀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차기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당권에 도전할 거라는 이런 예측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치적 몸값을 키우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뜬 인물이랄까요? 주목도도 예. 많고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2: 송영훈 변호사 꿈주의 뜬 인물.
3: 예, 오늘 새벽 4시에 이번 주 가장 뜬 인물이 된 분입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 이른바 연어술 파티 주장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오늘 새벽 4시에 선고된 판결에서 위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4개월. 유죄 판결이 나왔죠. 이로써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송금을 지시하거나 같이 공모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다는 그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의 함의는 매우 크죠. 그러니까 그 연어술 파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이게 배심원들의 판단에서조차 그런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법원도 그 배심원들의 결론을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재판을 없앨 수 있는 더 이상의 빌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앞으로 공소 취소는 도저히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주의 뜬 인물로 꼽고 동시에 그동안에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장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만들어줬던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자, 검주의 진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
1: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장동혁 대표를 또 꼽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계속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에 진인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번 주는 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화됐던 것 같아요. 의원총회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을 넘는 발언을 서로 언론이 공개 언론들의 공개된 자리에서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박준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자당의 의원들을 그냥 뭐 공격의 수위를 엄청 높이더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내려오라고 하느냐? 지역에서 당신들의 인기는 뭐 대단히 낮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 선을 넘은 지경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는 수렴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당권파 과정에서도 온도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그러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사실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임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해서 예. 진인물로 꼽아주었습니다.
2: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3: 예,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을 금주의 진인물을 넘어서 이 정도면은 금년에 가장 진인물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길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한 택시 기사로부터 음료수 테러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료를 얻어맞고 넘어져서 뇌진탕 증세도 있었고 목에 깁스도 하고 나타났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작극이었다라는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작극의 정황이 상당히 다분한 것이 그 테러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정의한 전 후보가 아는 사이였다고 하죠. 친분이 있는 헬스장 관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정원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수사를 하면서 통화 기록을 발견한 끝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혁신당의 첫 입장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처음 올린 글에서는 사과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개혁신당 후보나 개혁신당을 선택한 부산의 유권자들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첫 입장에서부터 사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두 번째 올린 글에서야 송구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신동욱 최고 장동혁 대표 거론된 김에 지난주에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라도 좀 해라 그랬는데 투표 결국 못했어요.
3: 앞으로 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번 주 의원총회가 끝나고 그 직후에 데일리안이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들 중 한 60여 명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장 대변인께서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이 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의총에서 경기도 이천 3선 의원인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을 신청하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 나가서 하세요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당대표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나가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편을 들 때 같이 편을 들어주는 의원들이 몇 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강승규 의원 정도 말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이 없었는데 그 장면이 사실 현재 국민의힘의 역학구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내의 중론이 형성된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아마 뒤에서 좀 더 길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누가 방울을 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방울을 사야 되는데 그 방울을 사려면은 각자 얼마씩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 내가 그 정치적 비용을 내 호주머니에서 내기는 싫은데 현재는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강성보수, 강경보수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고 그분들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퇴진에 공개적으로 앞장서는 의원들은 예, 예. 이 지지층을 안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비용을 현재는
2: 그러니까 총대 매기 싫다.
3: 각자 내기 싫어하는 거죠.
2: 아, 어떻게 보세요?
1: 그런데 총대를 매야 되는데 총대를 매도 사실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경우는 사실 전례를 찾기 어렵잖아요. 뭐 홍준표, 뭐 김무성 대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패 성적표를 안 왔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스코어로 나오는 거예요. 몇몇 포스트에서 이겼다고 면피될 사안의 성격의 이 성적표는 최소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지도부들을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났겠습니까? 선당 후사 자세로 물러나는 거겠죠. 대안을 모색하고 이 정책 방향을 이 바꾸고 이랬을 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지도부가 내려와야 되는데 최소한 장동혁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러고 그런 전례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 걸 막을 당헌당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위의 선출직 중 과반 이상이 내려와야지만 지도부가 와해가 되는 건데 최고위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내려오지는 않고 그 기득권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아마 뭐 2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내려와서 전당대회를 또 국민의힘이 치르면 잔여 임기만 또 이 당 그 당권을 쥐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또 소모적이니까 장동혁 대표는 일단 그 시기를 넘겨서 자기가 내려오고 차기 당권에도 자기가 재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뭐랄까요? 그냥 기계적인 사고인 것 같고 내려와서 국민의힘의 이 여러 이 의원들 구성원들이 원하는 이 방향을 수용하는 게 지도자의 자세 아닌가.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조금 더 열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런 건 좀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향후 행보가 그렇습니다.
3: 네,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는 건 당위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그 당위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국 단위 선거를 패배했는데도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민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0: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으로 제가 의원총회 무기명 투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제가 고양이 목에 달 방울을 사야 되는데 이 방울값이 천만 원이다. 100명 1인당 10만 원씩 내야 되지 않겠냐면 다들 머뭇머뭇하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하면 그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치적 비용은 0에 가깝게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 역할인 거고 다만 예, 예.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발생하냐면 원내 지도부에게 발생하죠.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원내 지도부는 왜 지금 그 비용을 선뜻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의 중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가 정치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은 정치인들은 그 편익이 높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내 지도부에게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고 난 뒤에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그 컨센서스가 당에서 형성돼서 원내 지도부에게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대위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갈 건지 전당대회는 조기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혁신 비대위 명목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비대위를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중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 고양이 목에 달 방울을 빨리 못 사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1: 다음 당권에 도전할 것 같은 사람들은 누구누구예요? 나경원, 뭐 안철수, 뭐 거론되는 거. 신동욱 최고도 도전할 것 같고.
2: 예, 뭐 그런 얘기가 언론에선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아, 내 그 뭐 같은 말 소임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생기면 나경원 의원은 도전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은 뭐 친윤이었다 어쩐다 하지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핍박을 받았던 서사도 좀 있고 해서 본인의 또 결단 문제니까요. 나올 수 있는 후보군들은 그래도 국민의힘에 여러 분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표 도전할 의사가 있어서 그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편익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이면요.
1: 그분들이 빨리 본인들이 어느 정도
0: 예, 본인들이 어느 정도 비용도 그러니까. 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선뜻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낼게.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짜리 방울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편익만 누리려고 할 때는 정치적 무임승차가 아닌가?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1: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면 한동훈 복당도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한동훈도 나설까요?
0: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음에 네 가지 질문은 다 독립적인 질문입니다. 원내대표에서 정점식 의원이 되는 것이 좋은가? 김도읍 의원이 되는 것이 좋은가? 이 첫 번째 질문은 이미 결과값이 나왔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당장 물러나는 것이 좋은가? 한참 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은가? 이건 무기명 투표해보면 저는 전자가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지금 복당하는 것이 좋은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가?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당대표를 누구를 뽑을 건가? 이 네 가지 질문이요. 각각이 투표해보면 다 다른 값이 나올 만한 질문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평론을 하면서 이것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1: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면 결론이 뭐예요?
0: 지금
1: 조기 복당과 그 전당대회 당권 도전이 맞아요? 아니면 나중에 맞아요?
0: 그런데 일단 한동훈 의원의 존재는 이번 그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선거 경쟁력 그리고 선거 기여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불경 지역에서부터 한동훈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그 원내의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름 되면 에어컨 사야 된다. 에어컨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여름이 다 돼서 에어컨을 사면 비싸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름이 되기 전에 겨울에 미리 사면은 바로바로 오고 값도 깎아주고 심지어 무이자 할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름 다 돼서 에어컨을 장만해야겠습니까? 겨울에 미리 사야겠습니까? 이걸 생각해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당에 이득이 되는 길인가? 이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빨리 하자. 그 얘기네요.
2: 아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 북갑에서 승리한 이후에 언론 인터뷰 발언을 보면 약간 이제 급하지 않다라고 하다가 지금 인터뷰 내용은 그래도 조기 복당 쪽으로 이미 뭐 조기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이제 뭐 당 안팎에서 나오긴 하지만 당으로 빨리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상징적인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말씀들을 좀 하시던데 나 다들 전략 자산이라고 나를 승한다. 예, 예. 이러면서 전략 자산인 나를 그렇게 외부에 뭐 사실상 방치해두는 게 맞는 판단이냐 이런 말은 빨리 복당하고 싶다라는 그렇죠.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한 걸로 보이고 다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워딩 같은 거 발언 같은 게 뭐 소개되기도 하더라고요.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된다.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빨리 당에 들어와서 안착할 수도 있지만 당에 들어오려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 내부 지금 국민의힘 그렇죠. 구성원들의 그렇죠. 의사가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울경은 거기에 약간 좌장격인 김무성 뭐 서병수 이런 의원이 마음이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울경에서는 그렇지만 더 절대 다수인 의원들 왜냐하면 차기 당권을 거머쥐는 주자는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완전히 의원들 이익과 직결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특히 이제 TK 지역이 워낙에 많이 계시니까 좀 완전히 해소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관망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 좀 비토 내지는 부담, 뭐 부정 이런 기류가 아직은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지금 복당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전망됩니다.
0: 그러니까 겨울에는 덥지가 않으니까 뭐 에어컨을 미리 장만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겨울에 미리 장만하는 것은 에어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사람이 덥지 에어컨이 덥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송영은 변호사 주장대로 의원총회 무기명 투표로 장동영 내려오고 뭐 어쨌든 전당대회로 다시 당권 새로 뽑고 이런 국면으로 가면 한동훈 복당도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의원은 만약 대표 경선에 나가서 지더라도 나갈 것이 거의 저는 뭐 분명하다고 보고 그런 국면이 이게 과연 지금부터 1, 2주일 걸릴지 한두 달 걸릴지 그것만 남아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2: 언제니까 복당은 하겠지. 복당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출당 조치를 했을 때 명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1: 아이고, 가처분 신청 냈으면 예. 다 인용됐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2: 뭐 그거는 저는 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무리수를 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복당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당권까지 거머쥘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0: 그러니까 이게요.
1: 한두 주일이에요? 한두 달이에요?
0: 제가 이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985년에 2.12 총선이 있었잖아요. 85년 1월 18일에 신한민주당이 창당을 했는데 당시에 관제 야당이었던 민한당을 극복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창당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그 2.12 총선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두환 정권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신민당 돌풍의 주역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50 정권의 정치활동 금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서 그해 3월 6일에 이 양김 씨를 정치활동 규제에서 해제시켜요. 그러니까 2.12 총선으로 표출된 민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총선 끝나고 딱 22일 걸렸습니다. 오늘이 6월 20일이니까 6.3 지방선거 끝난 지가 17일 됐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6일만 더 버티면 전두환 정권보다도 더 전국 단위 선거로 표현된 민심에 응답하지 않는 야당 대표가 된다. 제가 이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든 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든 그거는 각각의 개개인의 정치적인 좋고 나쁨보다도 일단 당 전체 그리고 보수 진영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시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가까운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2.12 총선 85년 그때 이민호 총재였나요?
0: 유치송 총재였을 겁니다. 민한당 총재는 유치송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이민호 총재가 신민당 총재였죠.
1: 그러니까요. 예. 신당 돌풍이 네. 이민호 총재가 대신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85년 그 사례까지 가져와서 그때 20몇 일 걸렸다는 건 어디서 찾아냈어요?
0: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전두환보다 더 버티느냐 그렇지 않느냐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네요.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3: 네, 여전히 빗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복정나들목부터 지나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잠실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사이와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 분기점 부근, 다시 옥산 휴게소에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그 후로 남청주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청주 분기점부터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철마 3터널 부근 사고 역시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유미 변호사.
3: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직접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제 밝히고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청 갈등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순방 기간 중에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왔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이제 갈등이란 거는 어쨌든 서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전제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수 싸우듯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춰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뭐 당과 청 뭐 다 이 양쪽에 주는 메시지인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제가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2: 네, 성용훈 변호사 금주의 핫한 한마디.
4: 네, 후반부에는 결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월드클래스 이야기를 세 번이나 했잖아요.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낯뜨거운 아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여당 지도부를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사실상 명청대전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고 또 본인도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수습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현실과 너무 맞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 2030 청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어이없어 할 거예요. 이번 달에 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에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 인구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5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폭이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거든요. 그 5년 4개월 전인 2021년 1월에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거니까 작년 5월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권 출범 직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월드클래스 얘기가 나오는가.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계속 상승해서 71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게 신기록이 85주 연속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석 달만 더 계속 오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최고 기록을 깹니다. 그다음에 전세는 서울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달에 월간 상승률이 1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걸 서울 아파트로만 전세를 한정시켜놓고 봐도 전세 상승률이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 때 전세가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폭등한 것 아니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월드클래스 얘기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께서 듣기에는 와닿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우선 해외 순방 다녀와서 대통령이 직접 그 순방 결과를 기자들 앞에서 설명한 전례가 있나요?
3: 그러니까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는 좀 나오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월드클래스 발언 나올 때 최고위에 이제 배석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조간에 이제 워낙 이제 내부 문제 때문에 순방 성과가 가려지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같은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느꼈던 그 소회는 그런 부분이 당대표로서 되게 이제 대통령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월드클래스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맥락이 이제 선거를 치러보니까 여러 분을 뵙게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단히 해외 나갔을 때 좀 불안하고 실수할까 봐 또 실언할까 봐 뭐 술자리 막 이런 논란도 계속 있었고 이러니까 불안한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심된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월드클래스 순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첨하고 이런 맥락은 좀 아닌 것 같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대통령께서도 이유가 상당히 교역도 크고 그리고 성과가 교황을 만나서 예. 또 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갖고 오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 90분간 환담을 나눴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고 하는 부분과 관련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싶은 자리를 가졌고 싶으셨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문제도 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 되게 격화된 것처럼 이제 이 비춰졌었고 갈등 양상이 잦아든다라는 인상을 좀 못 들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전면에서 이걸 좀 진화하고자 하는 의사 그렇죠.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나저나 선거 끝나고 대통령 지지도가 푹 빠지고 정당 지지도가 역전되고 그런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분석하세요?
4: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일종의 속수무책 그리고 명청대전이 너무나 가시적으로 격화되어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지금 부실선거 문제가 있죠. 중앙선관위의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국민들께서 정권과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속수무책, 명청대전, 부실선거. 저는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대통령의 지지를 하락 그리고 여당의 지지를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3: 여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지표는 또 뭐 코스피 9000이니 뭐니 하고 또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이 이게 책정이 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일단 뭐 고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겠지만 더 큰 건 왜냐면 이제 하락폭이 저희가 6.3 지방선거를 치르고는 조금 떨어졌네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6.3 지방선거 결과물이 조금 애매하고 누구는 뭐 너무 아쉽다고 하고 누구는 그래도 뭐 잘했다고 하지만 그 평가가 엇갈리는 중에 여론조사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응답하진 않으시나 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더 그 다음 주에 좀 떨어졌거든요.
2: 그러게요.
3: 그리고 역전을 허용했고 거기에는 물론 뭐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정부의 통할 아래 있지 않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아무래도 때는
2: 아무래도 정부 잘못이라고
3: 그리고 정부가
2: 거죠.
3: 무한 책임을 지는 그렇죠. 주체인 건 또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녹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이른바 당청갈 등이라고 말한 부분이 지금 우리는 민생과 미래를 얘기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빨간 경고등을 켜주셨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셔서 이제 설명과 또 해명 이렇게 하는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라. 경쟁을 하되 전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쭉 그 하는 것 그다음에 정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지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 당에게 책임을 좀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지적 그래서 뭐 전쟁하지 마라 등등이 다 모든 언론이 정청래를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해서 좀 진화 내지 정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정청래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 경쟁이 아니라 전쟁 되는 거 아니에요?
3: 전쟁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뜨거울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어떤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다를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는 그러게요. 많이 입장이 갈릴 걸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입장을 내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만 총리실 산하의 TF에서는 그래도 보안수사권을 좀
2: 부분 유지.
3: 공소청에 두는 것으로 예. 어쨌든 일단락이 된 그 안이 나왔었고 지금 또 다시 논의해가지고 이 정부안을 당에 다시 보고를 한다는 건데 그게 전당대회 전 시점이 될지 후 시점이 될지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대단히 명료한 입장을 냈고 이게 저희 당에서 보면 당원들이 그런 부분에 되게 이제 뜨겁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남기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이브하냐. 검찰을 아직도 신뢰한다는 거냐. 이런 기류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원들 사이에. 거기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흡수하겠다고 하는 게 정청래 대표로 좀 보이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아마 김민석 총리가 어떤 입장을 나올 건지는 이제 추정입니다만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예외적인 경우에 시효가 되게 임박해서 기록을 핑퐁했을 때 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하나의 또 갈등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보안수사권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한 줄만 올려가지고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나쁜 방식의 정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최소한의 논거가 있어야지 구호만 가지고 선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7건 중 1건 이상 비율로 보안수사를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은 정말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정청래 대표가 그런 나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뭐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는 뭐 김민석 총리나 뭐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스탠스는 그럼 올바른 것이냐. 지금 본질적으로 짚어봐야 될 거는요. 올해 10월 2일이면 이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청이 발족을 하겠죠. 오늘 2월 20일이니까 이제 한 100여일 남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없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형사소송법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나쁜 제도보다 더 나쁜 게 불확실성입니다. 보안수사권을 둘 건지 안 둘 건지. 앞으로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가 아직도 우리무중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백년 대계를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가.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대통령은 거듭해서 여당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 네. 자기 지지층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 다 그 보안수사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네,
3: 그걸 포함한 여러 그러니까요.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지금 뭐 노선 갈등이랄까요. 이런 게 구민주당의 지지층들 뭐 유시민 작가가 또 뭐 대변하는 것처럼 예. 읽히는 그런 그 일군의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자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고 저희가 뭐 출마 채비를 이번에 지방선거 때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목소리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대표 주자가 또 지금 김민석 총리로 세워진 부분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배경으로서는 그런 이제 뒷배경을 갖고 치르는 전당대회가 됐고 아마 전면에서 이 노선과 정책으로는 보안수사권이 가장 명료하게 좀 대비되는 지점이 될 것 같고
2: 그렇죠.
3: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두 사람 간의 싸움이라기보다 두 세력 간의 싸움이다. 다들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3: 그렇죠.
2: 문재인 조국 뭐 거슬러 가면 노무현으로부터 시작되는 정통 민주당 세력과 어찌 보면 좀 여기저기서 합산되어 있는 그런 세력 뭐 이런 세력 간 세력 대 세력의 싸움 이렇게 그 구도를 묘사하더라고요.
4: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명청대전이라고 하지 석청대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권 주자만 놓고 보면 김민석 총리 대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 대 김민석 총리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도 석청대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과 친명으로 대비되는 그 여권 내부의 양세력 중에 누가 헤게모니를 지느냐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대통령이 계속 당무개입성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무개입성 행위라고 하는 거는 외견상 대통령의 합법적이고 적법한 권한 내에 있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당의 질서 내에 매우 깊이 들어가서 그 질서를 변경하거나 세팅하는 행위를 할 때 그걸 당무개입성 행위라고 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것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도 SNS에 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를 향해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당무 개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최근에 뭐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게 본인이 출마를 안 하면은 당무 개입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청래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또 그게 파문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사실 지금 여권에는 당무 개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2: 그렇죠. 결국 출마하겠죠.
3: 그게 약간 이제 언론의 기류도 출마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다음 기회를 또 모색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지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인의 이제 결단의 문제인데 그럼요. 당연하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전 당무 개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당무 개입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당헌당규까지 뜯어 고치면서 주자들을 주저앉힌 게 당무개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출마를 강행하지 않았을 때 정치적 미래와 기회가 더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 이걸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게 아마 더 맞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명 친청이란 구도는 왜 동의를 민주당 구성원들이 하지 않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 친석이라는 구도가 나온 건데 거기에 뒷배경에는 이제 나왔지만 계속해서 민주당에 몸담았던 아주 구 당원들 그러면서 그분들도 포용을 하자는 데 대해서 비토를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서운하다는 감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이를테면 내란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켰고 이 당을 지켰고 한 부분이 있는데 더 뭔가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그 갈등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전당대회 전면에 나설 건 아니고 그냥 배경으로 머물 것 같고 다만 그거를 전제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갈등이 어떤 다툼이 경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차기 대권 후보군 여론조사 같은 거 제가 뭐 구체적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그건 물론 이제 일반 국민 그중에 민주당 지지층 뭐 이렇게까지만 본 거예요. 당원들 대상의 조사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김민석 심지어 강훈식보다 정청래가 더 뒤처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당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3: 그래서
2: 아무래도.
3: 저희가 이제 1인 1투표로 바뀌었을 때 그게 객관적으로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런데 저희 전당대회 룰이 이제 정확히 세팅은 돼야 됩니다만 지난번과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면 7대 3으로 당원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예. 일반 여론조사는 역투표 방지 조항이 있으니까 민주당 그래도 지지층들로 국한된다고 했을 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김민석 총리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다만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이 청와대와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2: 고민하죠.
3: 지난 전당대회 때와 달라진 지점이 또 그 부분이
2: 그러니까요.
3: 있어서 그걸 전체 채점표로 했을 때 누가 우위에 있는지 누가 열세인지는 좀 가늠하기는 지금 헤아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4: 밖에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정청래 대표의 약 우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의 득표율이 61%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권리당원 표의 15표 가치로 환산되는 대의원 표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1인 1표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때의 득표를 지금 룰에 맞게 환산해 보면 61%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로 보입니다.
2: 예.
4: 그런데 그 전당대회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신호가 약했어요.
2: 약하게 있었죠.
4: 그 박찬대. 뭐 우표에 박찬대 의원의 얼굴이 들어가고 뭐 옆에 앉혀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아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일 때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지 정청래 의원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신호가 발신되고 있어요.
2: 그러니까요.
4: 그러면은 이걸로 간표 요인이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50%가 깨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신호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발신이 돼서 50% 아래로 끌어내려올 정도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 이상 가면은 정말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당무 개입성 행위가 중단될 거냐.
2: 예.
4: 저는 여기에 좀 관건이 있지 않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외부에서 보기에 아직은 좀 우세다라고 하는 분석이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포기할 이유가 없네요.
3: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2: 지금 포기하면 아니, 앞으로 또 언제 기회가 있겠어? 이게 또 무세하지 않겠어요?
3: 아마 그런 판단을
2: 그러니까요.
3: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당대표까지 왔을 때도 새를 만들거나 어디에 줄을 대 이런 그 색깔의 정치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당원들 평가를 받으면서 대의원들한테는 다소 이제 평가 많이는 못 받았지만 당원으로 그거를 이제 좀 깨트리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연임으로 6.3 지방선거에 대한 채점표를 가채점표를 진짜 채점표로 당원들이 그래도 아니다라고 하면 뭐 정치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받아 안아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2: 네. 이 일각에서 다음 주 초에 청와대 개편 인사가 있을 것 같다.
3: 네.

0: 그 정무수석 된지 얼마 안 되는 저 강원자 누굽니까 저 홍익표 정무수석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근데 홍보 수석만 교체를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민정수석도 교체 구체적으로 또 뭐 후속 인사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고 홍보 수석 교체설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대통령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쇄신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련한 인사 개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청와대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0: 밖에서 볼 때는 청와대 개편설은 왜 나오는 것 같아요?
2: 일단 민정수석에 대한 하마평과 검증설은 저는 몇 달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테니까 누군가가 후보군에 올라가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실제로 교체가 되는지는 발표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민정과 정무는 전혀 다른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교체가 된다면 그동안의 당정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그널이 될 수 있죠. 다만 그것이 정무수석에게 책임을 묻음으로써 앞으로 당정관계를 마찰 없이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인지 아니면은 정무수석이 여당을 사실상 관리하고 원만하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의 의미인지 이것은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은 그 인사 발표 때 나오는 메시지를 봐야 될 텐데 지금은 뭐 교체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은 뭐 서열 단계인 것이니까 이 이상 앞서가서 논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0: 그리고 이제 한성숙 총리 체제가 되면 일부 부분 개각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1: 지금 개각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틀 이제 25, 26일 이뤄지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 그 후속 인사는 좀 있을 것 같고
0: 그렇죠?
1: 다만 이제 예측키로는 3실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좀 비교적 낮게 전망이 되는 것 같고
0: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1: 예, 예. 그런데 몇몇 그 장관 자리는 좀 교체가 될 거란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0: 그렇죠. 예.
2: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지금 뭐 대표적인 다주택자 장관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는 복사도 안 시킨다고 하더니 지금 다주택자가 1인 기자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내각을 통하다는 총리 후보자도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당착적인 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분명한 지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주택자를 편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것에도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현실적으로는 임대차 시장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에서의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그걸 계속 악마화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전세 불안이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기조에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정부 스스로 다주택자는 복사도 안 시킨다면서요. 그런데 총리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만한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부분적인 개각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2: 개각은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면 비게 후속 인사는 필요할 텐데 글쎄요 어떤 인사가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지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듣고 있는 바가 없어서
0: 아직 뭐 언론에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요.
1: 예,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고 뭐 AI 수석 정도만 사실상 낙점된 분이
0: 있죠.
1: 이기혁이라는 그 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성숙 총 총리는 이 다주택자 논란이 처음에 인사청문회 때도 있었어서 이제 처분 한 채만 남기고 이제 처분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고 실제로 내놨고 다만 이제 처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0: 뭐 하나는 처분이 된 거 같고
1: 네, 하나는 완전히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건가 좀 됐고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거두절미각서라고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김정수가 부르는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비구름대가 북동 진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의 빗줄기도 1시간 전보다는 약해졌지만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10mm 정도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산지 동해안에 50에서 최대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에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와 동해안,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아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대전 27도, 광주 26도,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넘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강원도 속초 미시령과 강릉, 양양 등지에 2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강릉시 견소동 안목사거리 인근 도로가 한때 침수돼 부분 통제됐다가 1시간 만에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영월 등지에서 도로 배수구 막힘과 나무 넘어짐 사고 등 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많게는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비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앞서 스위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개최국인 미국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호주를 2-0으로 이기고 조 1위를 유지하며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모로코가 스코틀랜드를 1-0으로 이겼습니다. 모로코는 1승 1무를 기록해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전 경기의 시청률이 17.7%로 집계됐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제 방송된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 시청률은 KBS ETV가 10.9%, JTBC가 6.8%를 기록했습니다. 12일 열린 체코전에서도 KBS는 8.5%의 시청률을 기록해 JTBC 5.7%보다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5일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 사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음 220억 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계열사인 방송사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 어음 360억 원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00mm, 강원 산지는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특보, 제주와 남부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예방은 곧 위험 인자들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뇨병의 예방과 전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는 간암, 특히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참 무섭다는 말을 하지만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

0: 해가 필요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시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 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고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한 당뇨병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0: 네.
1: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현재 약 55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본인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낸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진단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환자분이 많다라는 게 인상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550만 당뇨병 시대를 생각하면 국민병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예, 맞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0: 네.
1: 명실상부 국민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고칼로리 식단하고 이제 가공식품이 일상화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뭐 운송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신체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화된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인구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는 건강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0: 예.
1: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에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뇨 환자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0: 예.
1: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여러 가지 검진을 건너뛰고 설령 좀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네. 당뇨병도 초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0: 네.
1: 당뇨의 치료에는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초기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이 되는 시점을 지나서 인슐린 분비가 좀 망가진 이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약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뭐 당뇨병의 골든 타임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혈당하고 당뇨병의 중간 지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특히 2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방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비록 당뇨는 아직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당 대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관에 경미한 손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해보면은 동맥경화 상태가 좀 이미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당뇨병의 합병증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치에서 공복 혈당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1: 아무래도

0: 인체내에서 흔히 이제 공복 혈당을 가지고 당뇨를 이제 그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사실 공복 혈당만으로는 당뇨병을 완벽하게 걸려낼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당호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후 혈당이 일종인데 뭐 경국 당부화 검사와 같은 검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식후 혈당이나 당화혈색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음식을 드신 이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식후 혈당인데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우리 몸에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네. 이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당일에 컨디션이나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 당뇨병의 진단 외에도 당뇨병의 전체적인 흐름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 외에도 이러한 당화혈색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후 혈당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1: 네. 그럼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검사는 간단하지 않나요? 1차 병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당뇨병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개원가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셔가지고 공복 혈당 또는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만약에 요청하시게 되면은 네. 약간의 체열만으로서도 매우 빠른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 중에 또는 이제 부모 형제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이른 나이 때 약 20대부터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네. 네.
1: 혈액 검사로 간단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당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혈당이 높아도 불편감이나 증상은 없나요?
0: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이제 정확히는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예.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걸 표현하는 좋은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때 뭐 경미한 정도로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뭐 이런 정도에서는 특별한 피로감이나 이런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은 없고 다만 혈당이 막 200, 30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뭐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혈당 스파이크 정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신호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우리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을 생각할 때 증상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0: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본인의 느낌이나 컨디션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 절대 아니고 이미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당뇨가 진행이 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검진을 통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당뇨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당뇨병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으로 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학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의 한 5년 정도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예. 한 50% 정도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25%에서는 실제로 당뇨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25% 분들은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식단 관리와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당뇨병 예방

0: 뿐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비만한 분들에게서 이런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0: 네.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감량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본인의 체중이 비만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5%에서 7% 정도만 체중이 감량이 되어도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또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에 식이섬유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당뇨병이 가진 위험은 합병증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진단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과 연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섭게 되는데요.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눈이나 심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가 전신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거의 전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혈당 관리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말을 하거든요. 약물만으로는 안 되는가 보죠?
1: 예,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이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약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질환은 아니고 약물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효율적인 도구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부분은 평소에 식사 습관이나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좀 적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방식에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약의 효과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혈당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조절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열심히 잘 다지는 것도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만 가지고는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사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0: 네. 그럼 약물 치료에서는 혈당 수치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기도 하나요? 병원에 가면 늘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1: 예, 맞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이제 뭐 당활색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제시한 혈당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이제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당뇨병 약제는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전도 다르고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혈당 상태 그리고 인슐린 분비 상태 또는 저항이나 그 외에도 비만이 있고 없고 신장 기능이 있고 없고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본인의 적합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맞춤형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일단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과 식사 그리고 운동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1: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의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운동을 했던 효과는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는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운동 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등도 정도의 그런 운동을 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운동은 약간 빠르게 걷는다든지 뭐 등산이나 뭐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는 운동이라고 권고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혈당 수치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1: 네,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그 검사 기법이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급여의 적용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인슐린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는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번 경험적으로 해보시는 거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올라간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이제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적절한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하 혈색소 이 세 가지 수치들에 대한 확인이 당뇨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수치를 기본으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 예,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99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기준으로는 약 140 미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는 5.6까지 정상이 되게 되고요. 당뇨의 진단은 공복은 126, 식후 혈당은 200,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목표를 당화혈색소 6.5 아래, 공복 혈당은 130 아래, 그리고 식후 혈당은 대략적으로 180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숫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만, 특히 허리 둘레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특히 허리 둘레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장 근처에 있는 내장 지방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 손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내장 지방의 양을 우리가 이제 뭐 CT나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복잡한 검사이기 때문에 집에서 졸자로 허리 둘레를 재봐서 남성의 경우에는 6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뇨나 또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가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 기준 안으로 내려오도록 적절한 운동하고 음식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생활습관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예방과 전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콘서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아주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흡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해독작용 역시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간은 조용한 장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들이 있다면 초기 발견이 가능할 텐데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근데 병은 소문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간도 좀 위험 신호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서 7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고요. 그리고 황달이나 복수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그런데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간염 바이러스나 술, 뭐 지방간, 또 약물과 같은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없이 간은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간은 여유 능력이 커서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어도 한참 동안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의 막연한 증상만 있을 뿐 본인이 알아차릴 만한 뚜렷한 신호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참 그렇게 간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어도 증상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간 자체에 신경세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간암이 발생해도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간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고 간을 둘러싼 막이 늘어날 정도로 종양이 커지거나 염증이 커져야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간암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게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럼 간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2: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1: 암이 커진다는 건 간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2: 암이 커진다는 건 정상 간 조직이 그만큼 그 암 덩어리에서 밀려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처럼 이미 간이 오랫동안 망가져온 토대 위에서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짐작하는 황달이라든지 좀 배에 뭔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2: 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그리고 오른쪽 윗배가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혹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고 또한 심할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체중 감소나 심한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간암이 드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매년 통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국감 등록 통계 기준으로 간암은 남성에서 4에서 5위권 그리고 여성에서는 6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암으로 특히 남성에서 여성보다 두세 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또 간암이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도 지적이 되던데요. 전체 암 생존율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2: 간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 폐암에 의해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1: 남성에서 특히 많고 중년의 간암 사망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2: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미만의 그 청년층에서는 사실 바이러스도 많이 퇴치가 됐고요. 예. 술 먹는 문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적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전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1: 그렇군요. 간암도 1기부터 4기로 구분이 되나요? 단계가 있잖아요.
2: 병기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1에서 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네. 1기에서 4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암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2: 다른 종양들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네. 간암은 종양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 예.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간 기능 상태, 간경변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네. 함께 평가해서 병기를 나누는데 네. 다른 암과 달리 간 자체의 기능, 간 수치나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네.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만큼 간암의 조기 발견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뭐 치료라든지 사망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2: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 등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5년 생존율도 60에서 70%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진행된 경우에 발견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요즘은 뭐 검진이라든지 간암 위험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암 발생률로 볼 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2: 간암 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1: 아, 증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2: 그런 경우가 많죠.
1: 예. 그럼 간암을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했을 때와 이미 진행된 후에 진단됐을 때의 차이랄까요? 뭐 치료 방향부터 과정에서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2: 차이가 당연히 크죠.
1: 네.
2: 초기에는 수술적 절제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처럼 암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 목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뒤에는 그 완치 목적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색전술이나 항암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으로 암의 성장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조절 목적 치료로 방향이 바뀌어서 환자의 부담과 예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네. 또 초기 간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 이식이라고 하던데요.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2: 간 이식 역시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다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뭐 초기 간암 치료로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던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초기 간암 치료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암 부위를 직접 잘라내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1: 네.
2: 그리고 고주파 열치료도 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느다란 바늘을 종양에 바로 꽂아서 거기다 고열을 주입을 해서 고열로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그런 치료입니다. 특히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3cm 이하의 작은 간암에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1: 또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치료인가요? 방법도 궁금한데요.
2: 다른 암과 달리 간세포암에서 유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은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가 어려울 만큼 암이 여러 개 있거나 크기가 큰 중기간암에 주로 시행합니다. 방법은 그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세터를 관을 간 동맥까지 집어넣은 뒤에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넣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넣은 후에 그 혈관을 젤폼이라는 찐득찐득한 물질로 막아버려서 암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 치료입니다.
1: 네.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고요.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치료가 또 달라지나요?
2: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전술 치료가 어렵고요.
1: 예.
2: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진행성, 전인성 간암이라고 하는데
1: 예.
2: 이럴 때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전신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항암 이 표적 치료제로 옛날에 소라페닙, 렌바티닙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었고요.
1: 네.
2: 현재는 면역 항암제 주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네. 생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네요. 방사선 치료도 있지 않나요?
2: 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의 사용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간 안에 존재한 혹에는 그 종양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1: 네.
2: 간 문맥이 암세포 혈전으로 막혀 있을 때나 혹은 아주 작은 잔여암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항암제도 내성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인가요?
2: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간암 치료제 개수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크게 늘어나서
1: 예.
2: 1차 치료에 내성이 생겨도 다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로 2차, 3차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면역 치료 요법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2: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1: 네.
2: 특히 요즘은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막 병용요법이 진행성 간암의 1차 표준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1: 네.
2: 기존의 표적치료제보다 생존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결과들이 나와서
1: 네.
2: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간암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또 간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기검진일까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비형간염, 시형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1: 네.
2: 혹은 어떤 이유로든 간경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은
1: 네.
2: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알파테아단백 같은 간암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받는 정기검진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네. 특히 간염, 뭐 술,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2: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은 모두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간세포가 망가지고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남아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3대 위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간암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 네. 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1: 네.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특히 정기검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 말씀하셨는데 이 간 검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나요? 초음파도 생소해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2: 일단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초음파나 그런 암수치 검사나 간단한 간기능 검사

0: 만으로도 1차적인 스크리닝 선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뭐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 네. 주기적으로 최소한 1, 2년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형간염, 시형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셔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음주가 문제인데 술은 가능한 끊으시고
1: 네.
0: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이 있다면 체중관리와 운동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신경 쓰셔야 간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정기적인 선별검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검사로 실시하는데 주로 복부 초음파와 간암수치 검사입니다.
1: 네. 그럼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 있는 간암의 고위험군에서는 뭐 간 수치라든지 간암 종양 지표 또 초음파 검사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0: 간염 보유자나 혹은 간 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 혈액 검사와 알파타 단백 같은 종양 표지자 그리고 네. 복부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표준적인 권고사항인데요. 다만 간경변증이 좀 심한 분들은 네. 3개월 간격이나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작은 간암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간암 위험에서 뭐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이 지적이 되는데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예전에는 사실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암 바로 가는 것은 드물다고 돼 있었는데요.
1: 네.
0: 요즘 보면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 네.
0: 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간 손상 환자들은
1: 네.
0: 어쨌든 간암으로 갈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 네. 뭐 간염 보유자나 간 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정기검사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실제로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0: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간 질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뭐 그 바쁜 일정이나 뭐 삶에 쫓겨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기본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 이제 간암 수치 검사를 혈액 검사 해보면 되는 거네요.
0: 네.
1: 네. 젊은 나이에서 간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0: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이 진행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간암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일단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포 변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젊은 40대 미만의 젊은 층들에서도
1: 네.
0: 요즘 심심찮게 좀 간암 발생이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의 간암 원인은 주로 어떤 건가요?
0: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많고요.
1: 네.
0: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심하면서 이런 분들이 간암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행 속도도 좀 빠르겠네요. 노년층에 네. 비해서.
0: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진행을 빨리 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1: 네. 이제 간암의 원인으로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매일 한 잔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0: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1: 네.
0: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간이 쉴 시간이 없는 매일 음주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매일 음주하는데 적은 양과 한꺼번에 포금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그 둘 다 그 나쁜 습관이 되겠죠.
1: 네. 음주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이제 술을 끊으면 간암의 위험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0: 그럼요.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를 하시면서 간이 많이 회복되고 네. 암 발생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참 매일 맥주 한 캔을 이제 반주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0: 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커가지고요.
1: 네.
0: 적은 양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간암의 예방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간은 끝까지 말없이 버텨주는 장기인 만큼 네. 증상이 없을 때 챙기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1: 네.
0: 그래서 B형, C형 간염 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절주, 적정 체중 유지를 생활화하시고
1: 네.
0: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의 정기검진을 꼭 간 전문의와 만나셔가지고 꼭 정기검진을 시행하셔서 식후계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귀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

아무것도 안 타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자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으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부분 약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도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산지 동해안에 50에서 최대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에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 동해안,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비가 잦아든 대구는 30.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등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햇볕이 뜨겁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앞 나무가 넘어져 도로 통행에 차질을 빚었고 20분 뒤쯤 부산 남구에선 강풍에 날아간 물탱크에 차량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또 오전 7시 반쯤엔 부산 기장군의 터널 앞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20건 가까운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된 가운데 올해 첫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울릉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강릉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산림청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위험지역 접근을 삼가고 긴급재난문자 등 안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파주시 장단면 도라전망대 주변 도로에서 승객 2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 등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10여 명이 부상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앞차가 멈추자 정차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스라엘이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각 19일 미 정보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올해 가을 총선을 앞두고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센 국내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면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합의의 틀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마저 파탄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여당과 이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으며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전 경기의 시청률이 17.7%로 집계됐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제 방송된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 시청률은 KBS ETV가 10.9%, JTBC가 6.8%를 기록했습니다. 12일 열린 체코전에서도 KBS는 8.5%의 시청률을 기록해 JTBC 5.7%보다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25일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00mm, 강원 산지는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해안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제주와 남부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3: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대면 협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분석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문제가 지구촌의 큰 화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0: 주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여전히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옥산분기점 부근까지 한 번에 17km 구간 답답하고 반대 서울 쪽은 옥산분기점과 양재 부근에서 한 번에 9km씩 불편합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경기권에서 그리 길지 않은 정체가 살펴지는데 화정휴게소와 매송 금천에서 4-5km씩 답답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북수원과 월곶 부근에서 2km씩 주춤합니다. 반대 강릉 방향으로도 여전히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경기권인 부곡과 광원권인 원주 부근에서 4km씩 불편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마곡터널 부근에서 그리고 양양 방향은 서종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끝으로 100번 고속도로 경기서 쪽은 양방향 속내를 앞두고 6km씩 정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예.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양해각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 제대로 된 종전 협상을 하는 틀을 짠 거지. 예.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말 그대로 예. 양해 각서거든요. 이 예. 양해 각서라는 게 본계약을 원래 체결하기 전에
2: 네.
3: 그 사전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2: 그렇죠.
3: 그래서 구속력이 전혀 없거든요.
2: 네.
3: 누구든 깰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 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3: 먼저 지난 17일 현지 시간으로요. 이 원격으로 종전 MOU가 체결됐습니다.
2: 예.
3: 원래는 이제 만나서 하기로 됐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안 좋았고요. 가장 큰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2: 예.
3: 미국의 대이란 이 해상 봉쇄 해제 조치가 이 MOU에 포함이 돼 있고요.
2: 예.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이 적시가 돼 있고요.
2: 예.
3: 이란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자산 동결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 부분입니다.
2: 예. 예,
3: 물론 이제 미국은 최종 종전 합의가 돼야 동결돼 있던 자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담보를 걸어놨고요.
2: 네.
3: 그러면서 미국은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하에 수립하고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3조 원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 예.
3: 이게 이제 전쟁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란 측에서는 전쟁 보조금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2: 보조금이요?
3: 네.
2: 예.
3: 그 배상금 같은 거죠.
2: 아, 예. 예.
3: 그러면서 이 MOU 서명과 동시에 이 전쟁을 즉각적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2: 예.
3: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 아.
3: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이 전쟁이 시작됐던 그 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2: 그렇죠.
3: 그 MOU에 들어가 있는 이 이란 핵무기 관련 조항은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이런 문구이고요. 그러면서도 다만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또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한다 이렇게
2: 예.
3: 돼 있습니다. 이 핵무기 제조는 차단하면서 이 원자력 발전 허용 문제라든가 우라늄 농축 우라늄 처리를 어디서 할 건지 또 IAEA가 들어와서 볼 건지 이런 것들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2: 예. 전쟁 전과 비교를 하면 이제 큰 변화가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된다? 될
3: 네.
2: 것이다?
3: 네.
2: 예. 그리고 또 복구비 지원 약속했고 동결자산 해제 가능성 열어놨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3: 그러니까 그렇죠.
2: 예. 가능성 뭐 네. 이제 그쪽으로 대충 이제 그 방향을 잡는다 뭐 이런 정도인데 말이죠.
3: 예.
2: 근데 여하튼 요 일단 나온 것이 이란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그 평가 아닙니까?
3: 예, 그렇습니다.
2: 예.
3: 미국 여론들도 상당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 예.
3: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애초에 이 전쟁을 시작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핵개발 차단 이 부분이거든요.
2: 예.
3: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다 제부 막아보겠다 이거였는데 이게 MOU에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종 합의로 넘어가 있고요. 예. 대신 MOU에는 이란에게 좀 유리한 것이

0: 들어가 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정상화시키기로 했고 현재 일정 부분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1: 그렇죠.
0: 이라는 수술을 매기겠다. 현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60일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 네.
0: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종 협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원자력 발전 허용 문제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축 우라늄 처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이 합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국내 여론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궁극적인 종전 협상 최종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양해각서라는 이제 출발점이 필요했던 건데
0: 네.
1: 이게 합의는 됐습니다만은 이제 또 최종 협상이 초반부터 조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이번 종전 MOU 합의에 가장 반대했던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1: 예.
0: 중동에서의 이란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핵무기를 완전 무력화하는 게 이 이란의 목표였는데
1: 예.
0: 이 MOU만 봐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1: 음흠.
0: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 있는 헤즈볼라 목표물 80여 곳을 공습했습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 종전 MOU 1조에 있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이 부분에 이 어긋난 행동이다. 이렇게 예.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 공습을 중단해야 미국과 본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경우에는 가을에 총선이 있고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를 네, 앞두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 서로 이 정치 일정이 있는데 주장하는 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1: 예.
0: 이 최종 협상까지 가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 전망들이 나오고요.
1: 네.
0: 특별히 이란이 이러한 정치적인 일정과 서로 그 양국의 어려움들을 이 발판 삼아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최종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타결 가능성도 좀 줄어들고 또 협상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기자들 상대로 성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0: 네.
1: 내내 그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떤 얘기가 나왔다는 건가요?
0: 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주요 내용은
1: 예.
0: 주로 대북 문제였습니다.
1: 아하.
0: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묻고요.
1: 예.
0: 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라든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아 그렇구나. 아 저도 동의한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1: 예.
0: 북한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1: 예.
0: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공동 사진 이 사진을 찍는 그 촬영
1: 단체
0: 장소에서
1: 사진?
0: 단체 사진 찍는 네네. 장소에서 옆자리에서 와서 지금 북한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리고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해서 아쉽다. 그 트럼프 일기 때 본인이
1: 네네.
0: 베트남에서 하노이 그때 협상에서 파기된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1: 싱가포르 하노이 그렇게
0: 네.
1: 갔었죠.
0: 네네. 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이게 중동 이번에 중동 사태 이란을
1: 예.
0: 대하듯이 이 순회를 참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폭격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또 투발 수단인 ICBM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을 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언급하면서요.
1: 예.
0: 이런 상황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서로 이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나누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가의 핵물질 개발이라든가 핵물질 해외 반출, ICBM 추가 개발 등을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에 동의했다고 예, 설명했습니다.
1: 예.
0: 그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이 되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감축 협상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비핵화 협상 이렇게 목표를 삼자고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1: 예.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갈등설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죠?
0: 예. 이 예. 여당의 두 가지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지율 하락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 네.
0: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눈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이게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1: 예.
0: 국정은 변한 게 없다.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은아마 성과도 있다. 그런데 선거 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1: 예.
0: 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평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닌가라고도 했고요. 곧바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거는 냉정한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 예.
0: 그러면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냐. 도대체 너희의 그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냐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 예.
0: 이 당내 분열과 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보여집니다.
1: 예.
0: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당 운영에 대해서 또 불만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강조한 여당의 포용, 개방을 요구한 겁니다.
1: 예.
0: 이것은 이 강성 지지층 지원을 받아서 당권을 잡으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예.
0: 이 대통령은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그러면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6.3 지방선거 이후 이제 선관위가 이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0: 네.
1: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이 와중에 개혁 방안으로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군요.
0: 예,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서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면서 이 법제도를 최대한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0: 이어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법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1: 아하.
0: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면서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 확실하고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1: 예.
0: 잠실 시위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는데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 하지만 전혀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포하면서 이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이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하며 주머니를 털면 안 되지 않나
1: 예.
0: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구분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얘기를 이제 선관위 쪽으로 완전히 돌려보겠습니다.
0: 네.
1: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를 했고
0: 네.
1: 종합 발표를 했습니다. 투표지 인쇄를 이제 50%만 하자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0: 예, 예. 예.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요.
1: 예.
0: 지난 6.3 지방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투표용지 송부받은 투표소가 전국 14,288개 중에서 140개 1%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
1: 예.
0: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였습니다.
1: 아하.
0: 투표용지 부속 사태를 일으킨 배경으로 가장 큰 게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인데요.
1: 예.
0: 이 축소 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1: 예.
0: 중앙선거위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지방선거 종합 관리 지침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이 선거 인수 50%를 기준으로 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0: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 정도가 배정이 돼 있었는데 이 절반도 안 되는 50%를 기준으로 축소 인쇄 지침이 시행된 겁니다.
1: 그러니까 예산은 두 배로 찍을 수 있는데 절반도 안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게다가 잠실 3동 문제가 많았었던 곳이죠.
1: 예.
0: 여기는 비상용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빼면 50%에도 미치지 못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 그나마도 이제 더 안 되게 찍었다는 거고.
0: 예.
1: 예.
0: 그 얘기를 이제 선관위가 왜 그랬나 이유를 물어보니
1: 예.
0: 인쇄 축소 지침 이후 이렇습니다.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1: 네.
0: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1: 네.
0: 진상규명위원회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 북한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1: 예.
0: 게다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이 중앙선관위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정결로 졸속 결정됐고요.
1: 네.
0: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에는 축소 인쇄 결정한 회의에 회의록도 없고요. 이게 서면 의결 방식으로 그냥
1: 예.
0: 통상적으로 하던 방식으로 그냥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유, 민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거기에 그냥 밥그릇 대충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걸 다 받으려고 했으니
0: 네.
1: 이런 또 사달이 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유, 또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기자 박준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으로 가겠습니다. 조하늘 씨.
2: 지금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도 빗줄기가 약해져서 시간당 5에서 10mm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기 동부에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 동해안, 호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7도, 광주 26도 등 어제보다 낮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정체가 평소 주말보다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사고가 있었던 한남대교 부근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이후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철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히는데요.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원효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군자교 2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향,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요금소, 또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각각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발산 1터널에서 마곡터널 사이에 교통량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예, 오늘은 공감 코리아를 한 주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한의 역사를 찾아서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에너지 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예. 또 참 시적절한 게 그 전쟁 때문에 또 에너지의 소중함 그렇죠. 뭐 이런 걸 또 많이 생각하게 됐고 예. 에너지를 이제 어떤 걸 쓰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현대 문명과 과거 뭐 이런 걸 또 명확하게 가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5: 그렇습니다.
1: 예.
5: 아무래도 그 이제 현대 문명과 옛날을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라면 저는 빛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정말 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연료들을 찾아내고 만들어 왔거든요.
1: 예.
5: 인류 최초의 조명은 아시다시피 불. 아마 모닥불이었을 겁니다.
1: 예.
5: 나무를 모아서 태우는 것. 하지만 캠핑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혀 밝지가 않아요. 이걸 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1: 아니, 그래도 그, 아 그렇긴 하겠네요.
5: 예예예. 예, 예. 그때 한번 저도 예. 모닥불 피웠다가
1: 네.
5: 불은 있는데 주변이 깜깜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어린애들이 주변에 뛰어가서 혼비백산한 적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5: 그런데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전기가 많으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환히 밝아지고
1: 그럼요.
5: 밤에도 예. 일할 수 있고 새벽에도 일할 수 있고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5: 옛날에는 해가 떨어지면 무조건 자야 됐죠. 그러니까 밤하늘의 햇빛과 달빛 그리고 별빛을 제외하고는 빛이 없었으니까요.
1: 예. 그 과거의 조명 이제 모닥불

0: 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상상도 포함된 거고 네. 뭐 사실 또 그거밖에 뭐 떠올릴 게 없는 것도 있고 맞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후 이제 조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1: 그 다음으로 예. 나무 다음으로 진화된 조명이 바로 기름입니다.
0: 예.
1: 식물성 기름이나 아니면 동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이 심지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콩기름. 면실류라고 해서 그 목화 씨에서 기름 짜는 거.
0: 얘기는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이게 정말 될까 싶어요 저는.
1: 실제로 조선시대 때 콩기름이나 들기름. 예예예. 예, 예. 들기름하고 참기름도 썼는데 이 들기름과 참기름은 비싸서 그 약간 좀 저급한 거로 그렇죠. 콩기름과 면실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또 먹어야지 이걸 또.
1: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튀김이 그래서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0: 아, 그렇겠죠.
1: 사치스러운 음식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들보다 비싸지만 아주 끝내주는 조명이 밀랍입니다. 그 밀랍. 벌들이, 예, 벌들이 집짓고 난 재료. 그래서 꿀을 짜내고 남은 밀랍들을 모아서 이걸 밀초로 만드는데 예. 이게 일단 향도 은은하고 아주 좋아요. 저도 그때 벌집 아이스크림 먹다가 만져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0: 네네.
1: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또 이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네. 조명 도구의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식물성 기름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0: 아.
1: 그리고 동물성 기름은 아시들 삼겹살 굽고 나면 아시겠지만 네네. 하얗게 굳어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이제 그 호롱불 같은 거 등잔이나 그런데 담아놓고 심지를 돌아서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이것도 옛날서부터 이제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동물성 기름은 실온에서 굳기 때문에
0: 그렇죠.
1: 길쭉하게 굳힌 게 바로 초입니다.
0: 아, 동물성 기름에서 그러니까 초가 나왔군요.
1: 네.
0: 예. 애초에 밀랍은 이제 별도의 것이었고.
1: 아니요. 밀랍도 굳혀서 밀초로 만들었습니다.
0: 그렇, 아, 그럼 모양은 비슷했겠군요.
1: 예, 예, 예. 예. 그렇죠. 밀랍이 훨씬 더 상등품이죠.
0: 그렇겠죠.
1: 예. 예. 왕실에서 썼습니다.
0: 아, 그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1: 그렇죠.
0: 양봉업자는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1: 예.
0: 예. 동물성 기름으로는 이제 뭐 동물이 많은데
1: 예,
0: 어떤
1: 예, 예.
0: 이제 동물성 기름을 사용했을까요?
1: 그 일단 세계적으로
0: 예.
1: 가장 초를 만든 동물은 고래입니다. 고래 기름으로 초를 만들었어요.
0: 고래는 요즘 막 잡을 수도 없는데
1: 그
0: 옛날에 고래를 쉽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1: 18세기 그때쯤에 이제 포경이 정말 유행해서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 소설을 읽어보면은
0: 예.
1: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러 떠났는데 고래 한 마리만 잡으면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0: 예, 예.
1: 그렇게 하는 합니다.
0: 근데 멜빌은 저쪽 나라 사람이고
1: 예, 그렇는데
0: 뭐 우리나라 이제 울산 그 뭐 장생포
1: 있습니다.
0: 앞에는
1: 장생포 뭐 있습니다.
0: 장생포 거기 예. 있습니다만은.
1: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및 러시아의 사람들이
0: 예.
1: 구한 말에 장생포에서 고래를 그렇게 많이 잡아서 거기서 몰래 해체해 갔어요.
0: 러시아 사람들이.
1: 네. 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역시 장생포에서 고래를 잡아다가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장생포 그 울산이니까 울산 거기 그 반가 그 암각화 기억하십니까?
0: 예예예 예, 예, 예. 예. 반구대 암각화.
1: 네, 반구대
0: 예.
1: 암각화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0: 예.
1: 울산 그 일대가 고래의 서식지입니다.
0: 그러면 더 오랜 조상들은 이제 그 고래와 좀 더 가까이 지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선사시 사람들도 고래를 그렸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들이 장생포에서 계속 고래를 잡다가 1982년서부터 이제 포경이 금지가 되긴 합니다.
0: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나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해역을 충분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1: 그렇죠.
0: 거라고 볼 수 있겠고.
1: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고래를 잡아다가 물론 고리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그 기름으로 초를 만들기도 했고
0: 예.
1: 또 한편으로는 정어리도 그때 1930년대 갑자기 정어리 풍어가 된 적이 있거든요.
0: 정어리요?
1: 예. 당시 포항 쪽에 고기 반 정어리 반 아니 물 반 정어리 반이라고 할 정도로 정어리들이 막 그
0: 예,
1: 바다에
0: 예.
1: 휩쓸려와서 이게 삼태기로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정어리가 또 기름이 많아요.
0: 그래서 고래한테 느낌이 옵니다.
1: 예,
0: 네네.
1: 그 고래한테도 기름 짜내고 정어리한테도 기름 짜내서 그걸로 공장을 돌린 걸로 돼 있습니다.
0: 근데 그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고래는 포유류고
1: 네,
0: 정어리는
1: 네.
0: 어류고
1: 네.
0: 어류는 그러면 비린내 생각이 막 나는데.
1: 실제로도요.
0: 예.
1: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정어리 기름으로 만든 비누가 있고 일제시대 때도 이제 정어리 비누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0: 그러니까 정어리가 많은 제품으로 이게 사용이 됐네요.
1: 그렇죠.
0: 예.
1: 근데 이 비누가 세정력은 좋은데 비린내가 정말 끝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0: 비린내가 남으면 비누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근데 예. 일단 때가 벗겨지기는 하니까요.
0: 그렇군요. 예. 양초 얘기 다 하다가 또 결국은
1: 예, 예, 예.
0: 비누 얘기까지 갔습니다.
1: 예.
0: 밀랍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워낙에 그 양초랑 또 비슷하니까.
1: 예, 예.
0: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왜냐하면 양초라는 말 자체가 서양의 초라는 뜻입니다.
0: 그거 양파, 양배추 비슷한
1: 예,
0: 거예요.
1: 예, 예,
0: 양자가
1: 예.
0: 들어간 거는
1: 그렇습니다.
0: 서양에서 왔다는
1: 그렇습니다.
0: 얘기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쓴 건 그냥 초입니다. 그래서 그 동양에서 오랫동안 초를 썼으니까 결혼할 때 화촉을 밝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촉이라는 게 이제 초 불 뭐 초 그런 거니까
1: 예예. 예, 예.
0: 예, 예.
1: 그래서 실제로 왕후들이 결혼할 때 이 초를 여러 개 두는데 삼색의 초를 갖다 놓기도 하고요.
0: 예.
1: 그 다음에 등촉이란 벼슬이 있어서 이것도 등불과 촛불을 켜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0: 근데 화촉을 밝힌다고 할 때 그거는 그러니까 양초는 아닐 거 아닙니까?
1: 예,
0: 나중에
1: 그쵸.
0: 들어온 게 양초일
1: 그쵸.
0: 거고.
1: 예.
0: 그러니까 양초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 그러니까
1: 예.
0: 뭐 밀랍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1: 밀랍일
0: 그러면.
1: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예. 가장 많이 쓰여진 동물성 기름이 소기름입니다.
0: 기름.
1: 예.
0: 아.
1: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그 당시엔 그렇게 많이 돼지를 안 썼거든요.
0: 예, 예, 예.
1: 만약에 그때 돼지를 많이 썼다면 당연히 돼지 기름 만들었을 텐데.
0: 돼지 기름은 뭐 너무 삼겹살 굽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래서
0: 네.
1: 주로 이제 쇠 기름으로
0: 예.
1: 이제 초를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초. 옛날에 초들을 보면 초에다가 막 금박을 입히기도 하고 파란색 초, 빨간색 초 그래서 굉장히 색색들게 예쁘게 만듭니다.
0: 예.
1: 그렇긴 한데 역시 그 이 초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청사초롱이라는 말 아시죠?
0: 아, 그것도 진짜 그 안에다 초를 집어넣는
1: 네네네네.
0: 거네요. 예.
1: 그래서 이게
0: 예.
1: 워낙은 저도 찾아봤더니 촉롱이에요. 촉을 넣어두는 상자. 그러니까 촉롱인데 이걸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0: 장롱할 때 롱자 쓰는 거군요.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촛불 켜놓고 공부했다 이런 거는
1: 예.
0: 그 뭐 저만 해도 그 아버지 세대일 것
1: 예.
0: 같은데 그 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밤에 뭘 켜놓고 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다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옛날 공부 못하는 집에서는 불 켜고 공부하면 불 끄고 자라라고
0: 그렇죠.
1: 그런 얘기도
0: 집안 생각을 해서
1: 했다는 거인데 네, 초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밀랍초
0: 예.
1: 그다음에 쇠고기 기름으로 만든 육초인데
0: 고기 육자
1: 그
0: 예.
1: 워낙 초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이 초값을 대는 것만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0: 그 심지어. 옛날일수록 더 그랬겠고
1: 예, 197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0: 예.
1: 그래서 조선 후기에 충청도에 살았던 양반 조병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0: 네.
1: 이 사람이 편지를 1700통 정도 썼거든요.
0: 낮에 써야 되겠네요.
1: 그런데 이 사람은
0: 예.
1: 계속 주변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초 좀 보내달라. 초 좀 보내달라.
0: 이게 야행성이군요. 이분이
1: 예.
0: 그러니까.
1: 이분이 그 집안은 명문가인데 과거 시험에 대대로 급제를 못해가지고 몰락 그랬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대단한 데다가 학자니까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데 야행성이라서 밤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 아.
1: 그것도 그냥 초가 아니라 명문가 출신이니까 비싼 초, 좋은 초.
0: 이제
1: 식물성 등급. 네, 약간
0: 예.
1: 그래서 계속 굉장히 돈이 쪼들려서 고생했는데도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0: 예.
1: 그래서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밤에 불 켜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낭비이고 굉장히 부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0: 예. 이거는 저 단순 향학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형편을 생각했을 때 그 좀 성향을 바꾸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분은 등불 덕분이냐 그냥
0: 예.
1: 씀씀이가 커서 종이도 비싼 종이
0: 야.
1: 붓도 비싼 붓.
0: 아우.
1: 제가 보면서 다 속이 떠요. 옛날 분인데.
0: 아, 유사한 사람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지. 조선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1: 네.
0: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좀 빠르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1883년에 보방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에디슨의 회사와 접촉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에디슨이 사실은 뭐 전기라는 거는 이제 물론 그 전기라는 그 에너지가 존재를 했겠지만
1: 예,
0: 전기를
1: 예.
0: 쓸 수 있게끔 발명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에디슨의 몫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 에디슨이 지금 등장을 하니까
1: 예. 갑자기
0: 예.
1: 세계사하고 동양사가 갑자기 우리나라 역사가 딱 하고 마주칠 때, 이 사람이 왜 나오지?
0: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1: 거예요.
0: 나라가 망할 때에
1: 네.
0: 가까운데
1: 예.
0: 그때 세계 최초의 이 전기를 그냥 맞부딪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고종이 특별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1887년에 이제 지금의 GE, 제너럴 일렉트로식사. 네. 그 당시에는 토마스 에디슨 일렉트로닉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조선을 와가지고 전기선을 놓고 백열등을 설치해 줍니다.
0: 이게 오히려 딴 나라보다 빨랐다는 얘기도 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1: 예. 예. 왜냐하면 오히려 전기가 처음에 개발된 거는 영국일 수가 있는데 영국 쪽은 오히려 가스등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전기로의 전환이 늦어졌는데.
0: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 잘 쓰던 게 있으니까.
1: 네. 근데 조선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최신식 전기를 딱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경복궁의 권천궁에 네. 처음으로 이제 전기선을 놓고 백열등을 놓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그 도깨비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0: 또 그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그쵸. 거고.
1: 그렇죠. 그런데 예. 또 이걸 켜고 난 다음에 그 연못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런 소문도 돌았다고
0: 뭐예요?
1: 해요.
0: 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놀랐나 보네요.
1: 하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이렇게 예. 처음 본 거니까 예. 헛소문이 약간 돌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0: 그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군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예, 예. 네.
1: 그다음에 이런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예. 당시 서소문하고 이제 서대문 쪽에 처음으로 전차를 드립니다. 이런
0: 그거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 그 뭐 구한말 뭐 이래가지고서는 또 참 그 슬픈 일만 많았던 때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예. 상당히 전격적이었고 그쵸. 빨랐습니다. 전기 그쵸. 활용이라는 건.
1: 그것이 후발 주자의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데 새로운 거 다 실험할 수 있어요.
0: 그래요. 그 영국의 가스불이 너무 멀쩡해서 전기를 좀 예. 늦게 썼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예. 그 뭐 가스 요즘은 또 가스라이팅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예, 예, 예, 있고 예.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1: 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스등의 역할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오기 전에 여행하던 중에 매번 가로등을 껴고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일 하느라고 정말 쉬지 못하던 가로등 켜는 사람이 있는데요.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영국.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예. 가로등 일색인 예. 그 도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1: 그 가로등이 당시에 이제 그 가로등에 가스를 나오게 해서 거기에 심지어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인데.
0: 지금 홍콩 가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예. 천연가스나 아니면 석탄가스를 이용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 가스밸비가 항상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줄 베르네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보면은 예. 주인공 하인이었던 파스파르투가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급하게 떠나면서 예. 실수로 자기 방에 가스등 안 끄고 나와서 여행 끝난 뒤에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0: 폭발이 안 된 게 다행입니다.
1: 아, 예. 예, 저도 왜 불이 안 났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0: 예.
1: 예. 근데 이때 유행한 말이 이제 가스라이팅인데 네. 그 가스등을 어둡게 연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온 방 안에 온 집에 있는 맨션 방마다 가스등이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 켜면 반대쪽 방 불도 어두워져요.
0: 그걸 공유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충분한 예. 양의 공급이 안 돼서.
1: 예. 예. 네,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세워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일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가스등을 쓰기보다는 재빨리 전구로 넘어간 편입니다. 예.
0: 사실 거의 가스등 안 쓰고 넘어간 셈이죠.
1: 그렇죠.
0: 예. 그 불빛이 근데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과 뭐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사실 좀 그 뭐랄까 약한 불빛 아니었을까요?
1: 그렇죠.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백열 전구 이거 버튼 딱 누르면 딱 켜지는 거.
0: 그 알 전구에 촉짜리 뭐 그런
1: 네네네네.
0: 거 있었고.
1: 예. 그리고 이제 형광등 딱 누르면 띡. 띡띡해서 탁 꺼지는데
0: 그게 이제 스타터라는 게 예, 따로 예. 있었죠. 그래요.
1: 전 어렸을 때 그게 깜빡인 게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왠지 무서워서
0: 불을 안 켜고 사셨을까?
1: 아니 근데 형광등만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죠. 이제 그 또 이제 오래 두면 이제 백열등은 뜨거워지고 그다음 필라멘트가 타버리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0: 맞아요. 그래서 그 또 전구 사러 나가고 예, 예, 예. 그 사이 또 양쪽 켜고
1: 예. 예. 그리고 전구 깨지고 그런데 그 어머니들은 이제 그 전구에다가 이제 불 나가면 거기다 양말 끼워서 이제 구멍 꿰매고 예, 그랬던 기억이 그렇죠. 나요. 예, 예.
0: 양말을 태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 예,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백열전구도 굉장히 신문물이었기 때문에
0: 물론이죠.
1: 예. 1924년에 등대를 세우면서 백열 전구를 처음 설치합니다.
0: 전구라는 게 에디슨이 처음 만든 게 전구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다양한 사람도 만들겠지만 에디슨이 확실히 기업화로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백열 전구가 주로 이제 등대에 쓰이게 된 게 예. 약간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이제 배를 드나들기 위해서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등대가 당시 68만 촉광인데 예. 기존의 3분의 1보다 더 밝아진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7년엔 창경궁에 밤 벚꽃놀이를 위해서 백열등을 켰습니다.
0: 당시에는 이제 일제에 의해서 창경원으로 격화돼 예, 예, 예. 뭐 동물원 뭐 그렇죠. 갖다 놓고 또 벚꽃 갖다 심어놓고.
1: 그렇죠. 뭐. 근데 1937년에 그 야경이라니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또 그러니까 근세사에 해당이 되니까 예. 그래도 좀 아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었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면은 남과 북을 그냥 그냥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밤 되면.
1: 예. 그렇죠. 예.
0: 한국에는 에너지가 가득하고 불빛이 가득한데 북한은 새까맣거든요. 예. 또 이런 현실은 또 많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아유 벌써 시간이 또 됐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오늘 또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이한의 역사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어릴 때는 뭐 구독을 한다고 그러면은 신문 구독하고 뭐 잡지 구독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제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면서 뭐 구독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3: 그럼 뭐 그렇죠.
0: 그리고 또 그 유튜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떤 네. 채널을 이제 구독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구독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3: 그렇죠. 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하시기도 하고 스트리밍도 구독하시기도 하고
0: 예.
3: 심지어 뭐 자료 저장하는 클라우드도
0: 맞습니다.
3: 구독해야 되고 예. 또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또 달마다 요금을 내시기도 하고.
0: 그리고 다 하고 있네. 큰일 났네 네. 이거.
3: 과전 렌탈을 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3: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뭐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0: 맞습니다.
3: 또 자동 결제가 반복되면서 가입 사실조차 있고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0: 예.
3: 그런데 이제 재정경제부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눈길을 끈 게 바로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구독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발표입니다.
0: 그렇게 좀 감사한데요.
3: 네. 진짜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0: 예.
3: 네, 그래서 특히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입할 때는 굉장히 쉽게 가입을
0: 맞아요.
3: 하는데
0: 예.
3: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0: 아하.
3: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0: 네. 그래서 계속 두는.
3: 귀찮아가지고 또 그대로 두는 경우도 예.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뭐 가전 구독 시장에 대한 개선도 있고 전기차 또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도 추진이 된다는 이제 소식도 있는데
0: 네.
3: 여가 문화 분야로서는 이제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시야 제한 세계 관련된 조치도 있는데요. 예매 단계에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정상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좌석임을 알지 못한 채 티켓을 구매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예.
3: 그리고 항공권 예약 취소 문제에도 이 수익성을 이유로 운항 계획을 변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3: 사실 최근에 고유가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항공 노선을 줄이는 그런 네.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0: 예.
3: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찾아와서 수습과 화장을 진행하는 유골함을 전달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아. 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예, 반려동물 예.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장례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점을 이제 밝혔는데
0: 예.
3: 다만 이런 안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이제 넘어야 될 산도 있습니다.
0: 네.
3: 일단 구독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연계가 핵심인데
0: 그렇죠.
3: 이런 것이 해결이 돼.

0: 해야 되고요. 또 다크 패턴 규제 역시 사업자의 우회 수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일이 다 정부가 이렇게 헤아릴 수 있을지
1: 예.
0: 이런 점 그리고 시야 제한석 고지와 관리 설명 의무 또한 처음에는 된다 하더라도
1: 예.
0: 형식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하게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1: 예. 그래미 어워즈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그래미상. 이 시상식에 이제 또 뭐 우리가 또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네. 있고 그런데 K-POP을 포함한 아시아 대중음악을 위한 별도 부문이 신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아시아 부문 뭐 K-POP이 인정을 받았다는 그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냥 본상 경쟁에서 이렇게 변방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1: 예.
0: 최근에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년 제29회 시상식부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분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우리나라의 K-POP, 일본의 J-POP 그리고 중국의 C-POP 등 아시아어가 주요하게 사용된 팝 음악을 대상으로 이 부분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K-POP 가수들이 워낙 뭐 J-POP이나 C-POP보다도 활약을 많이 하니까
1: 예.
0: 우리가 수상 가능성이 높다
1: 높고. 예.
0: 이렇게 보는 건데
1: 네.
0: 중요한 건 반대로 K-POP을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주류 경쟁 부분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1: 거기서도 타면 좋은데.
0: 그런데 네. 앞서 이제 비슷한 논쟁이
1: 예.
0: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도 있었습니다.
1: 예.
0: 2023년에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별도로 K-POP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4개 부분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
1: 예.
0: 근데 2023년에 당연히 이제 K-POP 부분 수상자가 나왔죠. 근데 본상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상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3대 음악상이라고 하는 시상식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다음에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인데요.
1: 네.
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100% 팬들의 투표로 이어집니다.
1: 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K-POP이 선전을 했습니다.
1: 예.
0: 근데 빌보드 뮤직 어워즈 같은 경우는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다운로드, 음원 네네. 스트리밍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객관적 데이터로 하는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K-POP이 데이터가 높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신설을 해가지고 분리시킨 거예요.
1: 아.
0: 근데 그래미는 좀 더 약간 머리를 더 굴려서 K-POP만 따로 분리할 수 없으니까
1: 네.
0: C-POP 그러니까 이제
1: K-POP,
0: 중국의 네. 음악, 일본의 음악,
1: 네.
0: 한국의 음악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장벽을 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예.
0: 사실은 이제 워낙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현장 종사자들이 주로 투표를 하거든요.
1: 아.
0: 근데 뒤집어 보면 권위가 있다고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이에요.
1: 그렇죠.
0: 미국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니까
1: 예.
0: 우리나라에서 음반이나 음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쾌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패밀리들이 아니라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이제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는 최근에 캐치아이처럼 이제 한미 합작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3대 기획사를 넘어서서 과연 캐치아이 같은 아티스트들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장벽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 위한 또 우리의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1: 예. 이면의 이해관계까지 따지니까 상당히 흥미로워지네요.
0: 그래서 이번에 예.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1: 네.
0: LA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음악 종사자들을
1: 네.
0: 80% 이상 앨범 제작에 참여를 시킨 거죠.
1: 어허허허.
0: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게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예. 국제 엠네스티가 오늘 청소년, 청년을 비롯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2026 뉴스 인권 페스티벌. 뭐 네. 좋은 말들이 막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뉴스는 이제 젊은 청년, 청소년을 뜻하는데요. 예. 12.3 광장에서 이제 작년에 그런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집회가 있었는데
1: 네.
0: 예,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페스티벌은 광장 너머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응원하고 연대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미 이제 3시 51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체험 부스와 이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였고 4시부터 본격적으로 무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패널 토크가 이제 유스 인권 활동가들의 자리로 10대, 20대, 20대에서 30대 세대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을 하고요.
1: 예.
0: 또 소설 지구 끝의 온실의 저자인 김초혁 작가와의 대담, 그리고 위플래시 사회자와 K-POP 응원봉 떼창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넌비건 푸드트럭까지 있고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도 제공돼서 접근성도 높였다고 하는데
1: 예.
0: 어쨌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1: 예. 요즘 어디를 가든지 필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참 없다. 그리고 참 배려가 잘 돼 있다는 거를 저는 느끼곤 하는데 공연장에 휠체어석이 없었던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렇게 휠체어석이 설치되지 않았던 공연의 주최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했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인식은 많이 제고됐지만 아직도 예. 많은 행사에서 좌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 장애인이 미국 락밴드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는데요. 휠체어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진정을 제기했고
1: 예.
0: 인천 한 야외공원에서 올해 4월 예정이었던 공연이 올해 11월로 미뤄진 상황이었는데 예, 물론 주최 측은 수만 명이 몰려서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인권위 관련 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서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의 안전은 장애인의 참여를 전제로 확보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11월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최 측의 인권위는 휠체어석 설치 및 동반인 좌석 확보를 하라. 그리고 예매 단계 접근성 보장이라든지 전용 출입 이동 동선 마련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등 별도 안전 관리 지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차별 없는 세상 더욱더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오늘 또 BTS 언급했습니다. BTS 이름을 언급한 날엔 또 반드시 노래를 틀어드립니다. BTS의 노래 스윔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포유동물 중에 키가 제일 큰 동물은 기린입니다. 기린은 얼굴이 참 순하게 생긴 동물인데 키가 너무나 커서 머리끝까지의 높이가 무려 6m나 된다고 하죠. 흔히 지혜와 재주가 썩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기리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리나라는 말과 목이 긴 동물인 기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리나에서 말하는 기린이란 동물은 성인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속설에 따르면 이 동물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밟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린은 살아있는 풀은 밟지도 않고 살아있는 생물은 먹지도 않는 어진 짐승으로 매우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거죠. 기린이 상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가리켜 기리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말은 유망주나 기대주 정도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야구계 기리나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면 그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나라 야구계에서 향상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선수로 평가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 미시령에는 223mm, 속초와 고성에도 2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가는데요. 여전히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에는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예상되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 동해안,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후 4시를 기해서 강원 북부 앞바다에, 5시에는 강원 중부 앞바다, 6시를 기해서는 강원 남부 앞바다에 풍랑 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TV나 라디오, 휴대전화 등을 통해 풍랑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음식이 보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과적인 질병에 대한 질문도 받겠습니다. 과학 플러스 월드컵 속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공과 축구화, 축구복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홈팀 멕시코에 졌습니다. 월드컵 이모저모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비 때문인지 고속도로의 정체는 심한 편이 아닌데요. 사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 듯합니다. 백범 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시흥요금소부터 송내까지 8km 구간 답답하고요. 1번 경부선은 부산 방향

0: 생각으로 여전히 천안 분기점 부근 지나기가 어려운데 한 번에 17km 구간 밀립니다. 반대 서울 쪽 정체도 길어집니다. 청주 휴게소를 중심으로 13km 구간, 경기권 초입인 안성나들목 부근에서도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2km, 이후 매송 휴게소와 금천 부근에서도 5km씩 밀리고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더 가서 둔대 분기점에서도 3km 구간 답답합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
1: 음식이 뭐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예. 아, 뭐 어떤 주제를 그 삼으셔도 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요즘 좀 허한 건지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2: 아, 네,
1: 그러세요. 예. 오늘 주제가 땀입니다.
2: 예.
1: 예.
2: 자, 네. 네. 땀을 얼마나 흘리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1: 예.
2: 정답은 적당히 흘리는 게 좋다 이겁니다.
1: 예.
2: 사실 뭐 체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2: 예를 들어 몸이 좀 비만한 편, 뭐 혹시 뭐 사상 체질 아시는 분이라면 태음인 좀 비만한 편이거든요.
1: 예.
2: 그런 분들은 땀이 잘 나온다 그러면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1: 아.
2: 평소 땀이 많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잘 흘리고 뭐 심지어는 겨울에 뭐 따뜻한 음식만 먹어도 땀을 줄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몸이 상쾌하다 그럽니다.
1: 예.
2: 오히려 그런 분이 땀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 질병이 아닌가 뭔가 몸에 문제 있지 않나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1: 체질에 따라 다른 거네요.
2: 예. 예. 반면에 몸이 야윈 체질은 그런 분이 야위했는데 땀을 줄줄 자꾸 많이 흘린다. 아 이거 기운이 빠져서 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땀이 나는 상태라든가 땀이 어디에서 나는가 그 부위에 따라서 주로 내과적인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큰 의의를 두기 때문에
1: 예.
2: 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땀이 나오면 안 되는 환경인데도 땀을 막 흘린다거나
1: 예.
2: 혹은 몸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만 땀이 난다거나 혹은 땀의 색깔이나 성질이 이상하다면 다 병증이거든요.
1: 예.
2: 무슨 부위에 따라서도 머리에 남은 두한 그 이마에 남은 액한, 겨드랑이 액한, 심장 부위에서 남은 심한, 손발에서 남은 수족한, 그리고 음부 뭐 사타구니 성기 쪽에서 남은 음한,
1: 예.
2: 몸의 또 반신 반쪽에서만 나면은 반신한이 있고요.
1: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2: 또 땀이 나는 예. 상태에 따라서 자한이냐 도한이냐 식한이냐 먹을 때 나는 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오, 예. 자 벌써부터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요. 특정 부위에서 나는 땀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일단 일반론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할 겸 이 질문을 받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 네. 네 그렇지. 질문하시죠.
1: 예. 특정 부위 아닙니다. 특정 부위에 그 부위별로 나는 땀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요.
2: 아, 예. 예. 예. 땀이 나는데 머리하고 얼굴에서만 땀이 나는 게 있거든요.
1: 예.
2: 머리 두자 써서 두한입니다.
1: 네.
2: 두한. 요게 이제 습기라든가 열이 많은 편인 분. 즉 좀 몸이 비만하면서 열이 많은 분에서 주로 그 열이 머리하고 얼굴로 올라온 탓으로 생깁니다. 또 보면 물이라든가 차를 많이 마시는데 평소 운동이 부족하다.
1: 네.
2: 또는 열이 많은 편인데 열을 유발시키는 기름진 음식, 뭐 굽거나 볶은 음식, 맵거나 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0: 예.
1: 그리고 또 뭐 흔히 나오는 게 있죠. 겨드랑이에서만 나는 땀. 이게 예. 이제 겨드랑이 액자를 써서 액한입니다.
0: 아, 예. 앞에도 액한이 있었습니다만 예. 한자가 다릅니다.
1: 다르죠. 예. 네. 이 주로 소양경락에 열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고
0: 예.
1: 몸의 겉과 속이 조화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뭐 주로 신경을 많이 썼다거나 긴장할 때 원래 겨드랑이 땀이 나잖아요.
0: 예.
1: 그거는 생리적인 땀입니다.
0: 아.
1: 그러나 어떤 간장이 허약해서 속에서 허열이 생겼다거나
0: 네.
1: 혹은 간장이나 담낭에 습기와 열이 있을 때는 그런 신경 긴장 없이도 겨드랑이에서 땀이 자꾸 나게 됩니다.
0: 예. 전화번호 뒷번호가 0107 사용하시는 분께서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독 겨드랑이에 그 땀이 많이 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1: 아, 예.
0: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거를 복습삼아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1: 예,
0: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겨드랑이에 나는 땀이 두 가지로 생리적인 경우와 병리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우리가
0: 네.
1: 신경을 쓰고 긴장을 많이 하면 겨드랑이에 땀이 납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0: 네.
1: 괜찮은데 소양경락 몸 즉 그 소양경락이 흐르는 곳이 주로 간장하고 담낭이거든요.
0: 예, 예.
1: 그쪽으로 열이라든가 습기가 쌓여 있을 때는 그런 긴장하지 않더라도 겨드랑이에서 자꾸 땀이 나게 됩니다.
0: 아,
1: 정상이 아닌 병적으로 예, 예.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니까 간장 그쪽에
1: 담낭,
0: 문제가 있을
1: 예.
0: 수 있다.
1: 네,
0: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앞서 설명하시는 중에 이 부위는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1: 예.
0: 지영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잘 때 엉덩이에만 땀이 난다. 요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쓰셨는데
1: 아,
0: 이게 어떤
1: 예.
0: 경우입니까? 이게?
1: 예,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건데 아직 안 나왔지만
0: 아, 그렇습니까?
1: 음한입니다. 네. 음한.
0: 그러니까 아, 이게요?
1: 사타구니라든가 생식기 주변에 나는 땀. 한약에서 그걸 음부라 그러거든요.
0: 아,
1: 음부.
0: 예, 이게 엉덩이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군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0: 예.
1: 실제로는 엉덩이에서 땀이 잘 날 수가 없죠. 요하고
0: 아.
1: 딱 붙어 있으니까 거기 땀이 잘 나질 않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주로 사타구니라든가 성기 쪽에서 나는 땀이 흘러내리니까 등에 땀이 났다고 보통 환자분들 그 얘기를 하시죠.
0: 그렇군요. 이거는 예. 그러면 뭐 원인이라든지
1: 예.
0: 치료 방법이라든지.
1: 주로 그런 음부에 땀이 나는 경우는 중년이나 노년 남성분에 주로 많습니다.
0: 네.
1: 예. 몸속에 습기 그 주로 보면 한의학에서는 하초라 그러는데
0: 네.
1: 아랫배 쪽이라든가 신장이나 간장 부위 그쪽으로 습기와 열기가 쌓여 있을 때 나타난다거나 혹은 정반대로 몸이 아주 냉한 분들
0: 예.
1: 양기가 허약해져서 또 음부 쪽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1: 어느 경우든 오래되면 좋지 않으니까
0: 예예.
1: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중년 남성분이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성기능 허약해지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0: 아.
1: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그냥 기를 보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1: 예, 그걸 필요합니다. 그런데
0: 예.
1: 만약에 습기와 열기가 원인이라면 보충에 오히려 보약을 써서는 더 악화될 수가 있고
0: 아,
1: 또 이런 분들 중에 예. 보면 아, 내가 허약해서 그렇구나.
0: 네.
1: 인삼이나 홍삼이나 녹용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0: 네.
1: 오히려 그걸 드셔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또 건강에 좋다고 마늘 같은 거 드시는 분인데 그걸 먹었다가는 열이 더 생기니까 오히려
0: 아.
1: 그게 땀이 더 생기죠.
0: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1: 안 되죠.
0: 거.
1: 오히려 잘못해서 더 악화돼서
0: 네.
1: 한참 있다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반드시 주의를
1: 예.
0: 하셔야 됩니다.
1: 그래서 그러니까
0: 네.
1: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필이면 땀이 골고루 나는 건 차라리 쉬운데
0: 예.
1: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만 땀이 난다? 그건
0: 네.
1: 좋지가 않고요.
0: 예.
1: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은 보면 해필이면 또 밤에만 나지 않습니까?
0: 네.
1: 밤에 잘 때 만약에 어느 부위에서 난다면 그것도 또 그쪽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잘 때 나는 땀은 훔칠 도자를 써서 도한이라고 합니다.
0: 아.
1: 낮에는 안 나는 거죠.
0: 예예.
1: 그래서 도한이면서 동시에 음한인 경우니까 함께
0: 아.
1: 상세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자, 전화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어디 사시고 연령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2: 아, 예. 저는 판교에 거주하고 있고 57세입니다.
0: 예. 예. 지금도 비가 막 오고 있습니까?
2: 아, 여기는 비가 그냥 보슬보슬 오다가 좀 그쳤다가 또 오다가 그런 정도예요.
0: 예, 요즘 그러니까
2: 네.
0: 어제 오늘 해서 기층이 많이 불안정한 것 같더라고요. 예.
2: 예, 예.
0: 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2: 이제 57세가 되었는데 한 작년 후반부터 얼굴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이제 오기 시작한 것 같아서

0: 이제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도 복용하고 있고 한데 그게 개선되지가 않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얼굴에서 땀이 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땀이 막 나다가
1: 예.
0: 또 이제 괜찮다가 또 갑자기 또 얼굴에서 땀이 막 나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2: 예. 아,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네.
2: 혹시 그 막 열이 나면서 땀이 났다 또 추웠다 하지는 않습니까?
0: 그런 뭐 몸의 온도 변화는 별로
2: 그러니까
0: 없어요.
2: 그러니까 추위를 느낀다, 한기를 느끼지는 않고요.
0: 네네네.
2: 아, 그건 다행입니다. 그럼 몸에 일단 일반적으로 열이 많아서 그 열이 올라오면서 나는 땀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얼굴에서 네. 나는 땀, 머리와 얼굴에서 나는 땀은 두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2: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몸에 이제 좀 습기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 약간 비만하거나 보통 체질 네. 이상인 분들이 몸 속에 네. 쌓여 있는 열이 있어서 올라오거나 혹은 또 평소에 네. 땀을 별로 흘리지 않았을 때 올라오기가 네. 쉽거든요. 그런데 네. 또 지금 갱년기시니까 갱년기엔 네. 그런 식으로 열이 한 번씩 올랐다 또 없어졌다 또 올랐다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은 먹는 음식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 쓰면은 또 열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네. 몸속에 당연히 열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신경을 쓰거나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하거나 하면은 가만히 있던 열이 자꾸 머리 쪽으로 위로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 첫째 네. 원인은 신경성 원인이 있나를 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인데요. 예를 들어 네. 마늘이라든가 부추라든가 파라든가 생강 이런 열성 음식들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을 경우에 땀이 올라올 수 있고요. 열이 나면서 네. 땀이 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몸에 땀이 나지 않도록 하는 땀을 막아주는 음식을 먹었을 때 땀이 나지 않다가 열이 올라오니까 함께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실이라든가 식초라든가 이런 것들 신음식 오미자라든가 이런 음식을 자주 먹고 있을 경우에 땀이 평소에 잘 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0: 오미자는 차로 해서 많이 마시거든요.
2: 예, 그럼 일단
0: 시원하게.
2: 그런 상태라면 평소에 오미자를 차라리 마시지 않고 운동하거나 혹은 반신욕을 해서 땀을 좀 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갱년기에 열이 그래 자주 올라오고 한다면은 열을 좀 내려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뭐
0: 네.
2: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좋은 게 가지입니다. 가지.
0: 아,
2: 네, 가지 같은 걸 먹는다거나 또 찬성질을 가진 과일들 뭐 참외라든가 수박 이런 게 먹을 필요가 있고요.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체중이 네. 약간 비만한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야윈 편입니까?
0: 갱년기가 되면서 6, 7kg가 갑자기 쪘어요.
2: 그렇죠. 지금
0: 3개월 만에.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만큼 몸에 좀 없어도 되는 습기라든가 네네. 담이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운동해서 체중을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0: 네.
2: 반신욕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음식. 혹시 대변은 괜찮으세요?
0: 요즘은 설사를 많이 해요.
2: 아하,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대변을 자주 보게 해서 체중을 줄이거나 열을 내리기보다는 땀을 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0: 네.
2: 땀을 잘 낼 수 있도록 뭐 운동해서 흘려주고 아니라면 반신욕을 해서 매일 해서 땀을 좀 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그런 편에서 땀을 설사를 자주 한다면은 율무차를
0: 네.
2: 권해드립니다.
0: 아, 율무차.
2: 예.
0: 네네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네.
1: 궁금증 뭐 아주 많이 해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분께서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설환석님이시네요. 74세 남성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두한이겠는데요. 저 머리에서만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아, 머리에서만 땀이 많이 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 생각이나 사진만 봐도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많이 난다. 이거
2: 예, 맞습니다. 아까
1: 네네.
2: 그것도 역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1: 예.
2: 바로 몸 속에 열이 많은 편인 분이
1: 예.
2: 그 열이 머리로 올라오면서 주로 머리에서 땀이 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1: 예.
2: 정말 그런 분은 뭐 생각만 해도
1: 예.
2: 보기만 해도 반찬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땀이 난다고 하는 분이 정말 있습니다.
1: 이건 참 기가 막힌
2: 예.
1: 일이에요.
2: 예. 그러니까 그만큼
1: 예.
2: 열이 많은 분인데 특히 마늘이나 고추, 매운 음식, 생강 이런 것들은 특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네. 섭생으로 상당 부분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군요.
2: 그렇죠. 예.
1: 예, 알겠습니다. 땀이 나는 상태에 따라 병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2: 예. 예. 자, 우리가 보통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일하면 땀이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네,
2: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땀이 나는 게 있습니다.
1: 예.
2: 그걸 한양에서 자한증이라면 자,
1: 아, 이 자자
2: 스스로 자자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뭐 더운 환경도 아니고 옷을 두껍게 입은 것도 아닌데도 저절로 나는 건데 이것은 한양에서는 기가 허약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우리 몸에서 우리 피부 표면을 방해하는 기관기를 뭐라 하냐면 방해할 위자 해서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가 약해서 양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유독 잠잘 때 땀이 나는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이걸 도한이라고 그러는 건데 잠자는 동안에 막 속옷이 푹 젖거나 요나 이불이 젖도록 땀을 흘리고 잠이 깨면 땀이 또 그치게 됩니다.
1: 예.
2: 바로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몸이 허약, 음기가 허약해져서 속에 열이 생깁니다.
1: 네.
2: 주로 몸이 야윈 분이 열이 한 번씩 소수처럼 쏴악 달아올랐다가 내려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바닥 가슴이 열이 나면서 입이 바삭 마르고 하는 경우인 거고요.
1: 예.
2: 이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거
1: 예.
2: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몸이 비만하신 분이 몸에 정말 습기가 많이 쌓여있고 열도 많은데 평소에 땀을 안 흘려서요.
1: 네.
2: 그런 분이 잘 때 땀이 나는 겁니다.
1: 예.
2: 주로 보면 잘 때도 머리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베개가 흥건하다는 분이 많고
1: 네.
2: 평소에도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나른하고 아마 오늘같이 비가 오고 흐린 날은 더 몸이 찌뿌듯할 겁니다.
1: 예. 벌써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또 전화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화만 딱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아,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저 어디 사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3: 네, 경북 영천에 사는 사는데 그 74세입니다.
1: 예, 70대 중반이시고요. 예, 어떤 내용이십니까?
3: 예, 당뇨 환자인데 식사 후에 근력 운동을 하고 또 그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1: 네.
3: 이게 또 당뇨는 과식하면 안 되는데
1: 예.
3: 예, 그 뭡니까 또 단백질 섭취하려니까 이게 느낌이 또 과식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 그래 운동 후에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싶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1: 예. 그 네. 운동 후에 허기와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2: 네. 지금
1: 예.
2: 이런 당뇨에서는요. 운동 후에 드시는 것보다 운동 전에 드셔야 됩니다.
1: 아.
2: 원래 식사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당뇨 환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효과는 운동 전에 식사 때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비율로 드시는 게 좋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원래 연세 많아지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지는데 단백질 성분 고기나 생선은 줄이지 않고 드시고 식사하고 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1: 예.
2: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식전 운동이 아니고 식후 운동입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결해야 될 이제 뭐 당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2: 아, 그렇죠. 예. 미리 먹어줘야 예. 됩니다.
1: 아, 네. 명쾌하게 또 짧은 시간 또 대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음식이 뭐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정지천 동국대학교 한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4: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과학 플러스 숭실사회부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곽재식 박사와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오늘 또 제가 진실을 맞춰보겠습니다.
5: 네, 축구공이
1: 예.
5: 네, 축구공이 울퉁불퉁하기보다는 매끈할수록 어디로 가는지 예상하기 쉽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뭐 오해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 좀... 아유, 왜 이래. 매끈매끈해야
5: 그렇죠?
1: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5: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럭비공 같은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의 대표로 많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1: 예.
5: 공이 동그랗고 매끈하면 좀 예측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1: 네.
5: 그게 애지간히는 맞는 말입니다.
1: 네.
5: 어지간히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1: 네.
5: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이 울퉁불퉁한 거를 넘어서 가지고 뭐 그러니까 매끈한 걸 넘어서 가지고 너무나 완벽하게 매끄러운 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1: 예.
5: 공이 빠르게 날아갈 때 거기에 닿게 되는 그 공기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그 기압 차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어 가지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다. 말하자면 이제 변화구 같은 그런 움직임을 예상 외로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1: 그래요?
5: 예, 예를 들어서 네.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사용했던 공인구가 자블란이라는 이름의 공인구였는데
1: 네.
5: 이 공이 굉장히 매끈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1: 어허.
5: 그렇다 보니까 공을 회전을 먹이지 않고 무회전으로 찼을 경우에도 이상하게 변화구 같은 형태로 뭐 공이 좀 흔들리면서 날아온다거나 이상하게 꺾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너무 발생해가지고 골키퍼들이 좀 악몽같게 생각했던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 기억이 납니다. 자블란이 하는데 잘 안 잡힌다. 뭐 이제 네, 얘기 네. 나오고 그랬습니다.
5: 네, 예.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 공인구 트리온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구도 사실은 되게 매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공인구거든요.
1: 네.
5: 그런데 겉면에는 조금 거친 질감을 일부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상 외로 공이 꺾이거나 좀 상식 외로 바뀌는 모습은 안 나타나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1: 저희 스튜디오 저쪽에 그 있어요.
5: 네.
1: 공인구 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네요.
5: 그렇습니다.
1: 예. 네. 파였는데요.
5: 네네네. 그런 거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1: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월드컵과 관련한 과학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AI 월드컵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인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5: 네. 지난 주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은행이죠. 이곳에서 보고서를 하나를 냈었는데
1: 예.
5: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첫 인공지능 월드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 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실어가지고 세계 각국 언론이 많이 인용을 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 예.
5: 일단은 이 컴퓨터로 들어오는 자료의 양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1: 예.
5: 자료가 많으니까 이것을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분석할 그 대상이 되는 그 기회도 되게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월드컵을 치른다라고 할 때 무슨 자료가 입수되느냐라고 하면 방송 중계하는 그 카메라로 녹화되는 녹화 테이프들이 뭐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고
1: 예.
5: 그다음에 각국 그 기자들이 기자단에서 작성하는 자료들 가지고 온 자료들 뭐 요 정도가 월드컵 치르면서 나오는 자료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던 시대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있었거든요.
1: 예.
5: 그런데 지금은 이 뭐 촬영되는 영상들 물론이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다 표로 기록해 놓은 자료들 이런 것들도 다 생길 뿐더러
1: 네.
5: 심지어 경기장의 관중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로 다 자료 형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월드컵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9천만 기가바이트 정도의 자료가 쌓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5: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예전에 이제 DVD라는 데 많이 담아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화 DVD에 이 자료를 저장을 한다고 하면 1,900만 장 분량에 이르는 막대한 자료가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쏟아지게 될 거고
1: 네.
5: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분석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저희가 2002년쯤 해서 중계방송을 할 때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도입된 이후여서
5: 네네.
1: 그때만 해도 이제 선배들이 다루던 것에 비해서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까지
5: 그렇습니다.
1: 왔기 때문에
5: 네.
1: 예. 들으시는 분들보다 제가 아마 느끼는 그 충격 이런 게 더 클 것 같은데 말이죠.
5: 네.
1: 예. 축구공을 근데 이게 충전을 했었습니까? 거기 뭐 충전 장비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저 오히려 저 공에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5: 그렇죠.
1: 예.
5: 이게 참 달라진 풍경인데요.
1: 예.
5: 이번 공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한 지지난 월드컵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도입된 것인데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특히 중요해진 게
1: 예.
5: 축구공 안에 전자장비,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 예.
5: 공을 충전을 해야지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번에 본격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1: 예.
5: 대충 뭐 한 90분 정도 충전을 하면 6시간 동안 공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기 중이 아닐 때는 이제 절전 모드로 바뀌는 기능도 공에 이제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제 축구가 예전하고는 좀 다른 스포츠가 되어간다 이런
1: 예.
5: 느낌이 들지요. 공에 전자장비가 내장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였는데요.
1: 예.
5: 그때만 해도 뭐 크게 뭐 대단한 기능을 하는 장치는 없었고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부터 본격적으로 정밀 장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 네.
5: 그때 제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 센서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IMU, Inertia Measurement Unit이라고 하는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공에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5: 이번 월드컵에서도 아주 정밀한 이 관성 측정 장치 IMU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MU라는 게 도대체 뭘 측정하는 장치냐라고 하면 공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의 이제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공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를 측정하는 그 센서가 이제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이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받아서 누가 어느 방향으로 건드렸는지 뭐 바닥에 지금 닿았는지 어디에 한번 튕겼는지 이런 힘이 작용하는 걸 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공 내부에 들어 있는 거죠.
1: 경기 기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5: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장치한 것이죠. 이 IMU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예로부터 많이 쓰이던 장치거든요.
1: 네.
5: 제일 간단하고 흔하게는 우리 이제 걸음 걷는 개수를 측정하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만보계 있지 않습니까?
1: 예.
5: 그 만보계가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몸이 흔들리는 그 힘이 닿는 걸 측정을 해가지고 한 걸음 걸었다, 두 걸음 걸었다, 요거를 측정하는 장치거든요.
1: 예.
5: 그리고 요즘에는 이 IMU라는 게 전화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화기가 보통 때는 화면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전화를 받으려고 혹은 내가 전화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딱 들면 그 손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가지고 전화기가 자연스럽게 켜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화기 속에 이 IMU가 들어있어가지고 힘이 어떻게 닿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이제 그런 장비죠.
1: 예.
5: 옛날에는 이 IMU라고 하면 이건 어디에 달아서 많이 사용을 했냐면
1: 네.
5: 좀 무시무시합니다만 미사일 같은데 IMU를 많이 달아서 사용했어요. 미사일이 허공을 날아서 높디 높은 하늘을 날아가지고 멀리 멀리 날아가지고 적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1: 예.
5: 높은 하늘 허공에 이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면 지금 이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5: 뭐 주변을 카메라로 본다고 해도 그냥 허공만 보일 뿐일 것이고
1: 예, 예.
5: 특히나 뭐 밤에 날아간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제 보이는 것도 없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미사일에 정밀한 이 힘을 측정하는 IMU를 달아가지고
1: 예.
5: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느냐
1: 네.
5: 지금 내가 좌회전을 하고 있느냐 우회전을 하고 있느냐 맞바람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거를 내부에서 정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미사일이 어디로 얼마만큼 날아갔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용도로
1: 예.
5: 40년 전, 50년 전에는 이런 장치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사일 예전에 사용하던 미사일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정밀한 장치를 불과 10g 조금 넘는 정도의 무게로 축구공 내부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1: 네,
5: 그런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1: 예.
5: 이제는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공 안에다가 이런 장치를 집어넣어서 공이 어디로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고 누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건드렸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1: 야구랑 비교하면 조금 더 명확히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구는 일찍부터 기록의 스포츠였습니다.
5: 네네.
1: 저희들이 중계하면서 야구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나중에 그 기록지를 보면은 그냥 복귀하면서 그걸 쭉 읽으면 중계가 되는
5: 네.
1: 식의 스포츠예요. 그런데
5: 네.
1: 축구는 제가 99년, 2000년 영국에서 유학 끝나고 돌아올 때만 해도 영국에서 경기 끝나고 그 뭐 한 10대 안팎의 카메라로 찍은 걸 가지고 한 9시간은 분석을 해야 기록지가
5: 그렇죠.
1: 만들어지는 이런
5: 네.
1: 식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5: 네.
1: 이게 이제 26년 전에 이런 시대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습니다.
1: 예. 예.
5: 축구는 사실은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1: 예.
5: 야구처럼 무슨 공 던지기 전에 뭐 회가 지나갈 때마다 기록을 정리하고 이럴 만한 틈이 잘 없죠.
1: 예.
5: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공에 달린 그 센서 전자장치가 1초에 500번씩 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원격으로 무선으로 바로바로 컴퓨터에 보내거든요.
1: 예.
5: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판정에 필요한 수많은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 그 공에 대한 정보들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판정을 할 때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을 누가 건드렸는지 공이 어느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건드림을 당하고 공이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이런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오심 논란 같은 것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생각으로
1: 예.
5: 도입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뭐가 달려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달려 있고
5: 그렇죠.
1: 네.
5: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상당한 이제 기술로 많이 이제 고민이 되었던 건데요.
1: 네.
5: 독일에서 아주 예전에 이제 스포츠 신발 만들던 이 기술인으로 아디 다슬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5: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딴 스포츠 브랜드를
1: 그렇죠.
5: 만들어가지고
1: 예, 예, 예.
5: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지금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는데
1: 예.
5: 이 회사에서 이 월드컵하고 굉장히 협력을 해가지고 뭐 공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1: 워낙 이제 독일 회사하고 또 축구의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5: 예. 그래서 이 독일계 브랜드 이 회사에서 이 축구공 만드는 것도 이번에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1: 예.
5: 그렇다 보니까 축구공을 만들면서 최대한 가벼운 센서 그러면서도 정확한 센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연구를 많이 했고 독일계 브랜드다 보니까 요 이 전자장치를 개발한 회사도 이 독일 회사에서 개발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1: 예.
5: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독일 업계 입장에서는 독일이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IT 산업계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월드컵을 기회로 독일이 이런 IT 장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1: 예.
5: 이 전자감지장치 무게가 10g 조금 넘는 정도 무게인데요. 아무리 10g 정도라고 하더라도 공에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좀 공 움직임에 약간 특히나 뭐 공이 날아가면서 뭐 회전을 먹여가지고 좀 이렇게 곡선을 준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할 때는 영향이
1: 이물감이 있으면 안 돼요.
5: 그렇죠. 영향이 있을 수
1: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 네, 영향이 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비슷한 전자장치를 달 때 이 전자장치를 공의 제일 중앙에 위치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5: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균형이 정확하게 맞을 테니까요.
1: 예.
5: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공의 중앙에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 그게 조금 중앙에 맞춰놓은 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그게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1: 아, 중앙이라는 게 이제 바람 넣고 이제 가운데다가 네, 집어넣는다.
5: 정 가운데에 네. 딱 위치를 잡아주려고 했었거든요.
1: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술이네요. 네, 네.
5: 그걸 또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네. 이제 공을 막 차고 하다 보면 사실은 중앙에서 한 2cm 정도 좀 어긋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공을 차다가 뭐 저울 같은데 두고 매번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좀 불안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공 같은 경우에는 공의 겉면 쪽에 단단하게 붙여놓되 같은 무게를 지닌 무게추를 다른 방향에도 여러 개 붙이는 방식으로 공을 선수들이 찼을 때 완벽하게 균형이 맞는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요.
1: 예.
5: 심지어 이거를 우주정거장에 갖고 가가지고 무중력 상태에서 완벽한 이 무게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측정을 하려고도 뭐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좀 홍보 자료에서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 우주까지 동원이 됐네요.
5: 네.
1: 예. 저희 이제 중계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특히 AI 시대가 오고 그러다 보니 도움을 결국은 많이 받습니다. 이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그리고 또 잘 분류해가지고 말이죠. 내 걸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중계도 관건인데
5: 네.
1: 이게 이제 막상 경기인들한테 또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5: 네.
1: 전략자고 전술자고.
5: 네. 네. 이번 월드컵에는 재밌는 게 이 축구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모든 팀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1: 아, 그래서, 예.
5: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데
1: 예.
5: 이것저것 웬만한 상식이나 뭐 고민스러운 거 물어보면 예를 들어 뭐 수학 문제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대체로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럴듯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1: 예.
5: 그 기능을 축구 작전을 짤 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축구 경기에 대한 입수할 수 있는 이 FIFA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가 이런 상황으로 치닫았는데 이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한다면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1: 그럼 경기 중에도 그거를 볼 수 있습니까?
5: 항상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인공지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1: 예.
5: 이거에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지는 않겠지만
1: 어허.
5: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 같은 거를 정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예.
5: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방 뭐 수비수들 중에 지금까지 뭐 역대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군지 뭐 순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 달라. 이런 걸 하면 인공지능이 다 줄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1: 예.
5: 그게 얼마나 믿음직한지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이런 기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1: 네.
5: 월드컵이 다 끝나봐야지 그게 얼마나 좋았다 나빴다 어떨 때 좀 용이하게 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긴 하기 때문에
1: 네.
5: 지금은 뭐 기대 반 걱정 반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기는 한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 도입하고 나눠주는데 대폭 참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린 회사가 중국 회사거든요.
1: 아.
5: 중국 컴퓨터 회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1: 중국은 축구 참 못하는 네,
5: 중국은 이번 월드컵 사실은 들어오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예.
5: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48개국으로 참여 국가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컴퓨터 회사에서 중국 팀이 좀 들어올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과감하게 뭐 중국 팀 참여 여부하고 상관없이 들어와가지고 대폭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1: 네.
5: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 특히 기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술 업체가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옛날부터 중국이라고 하면 좀 품질은 떨어지지만 값이 싼 제품을 잘 만든다
1: 네.
5: 이런 그 이미지가 느낌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좀 고급 기술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좀 상당히 좀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1: 네.
5: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월드컵 같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이런 행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 컴퓨터 업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홍보의 기회로 삼고 있기도 하다라고 예. 보셔도 되겠죠.
1: 매체가 발전되면서 이제 관중들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네. 없던 중계방송이 그 옛날에 생겼고
5: 네.
1: 요즘은 이제 그 뭐 라디오라든지 그 모바일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떨어져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른 경기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5: 그렇죠. 네.
1: 경기를 보기도 합니다.
5: 네.
1: AI 시대까지 이제 맞으면서 관전 문화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5: 네, 이번에 특히 관전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이 특히
1: 예.
5: 현장에서 많이 달라진 것이 제일 뭐 쉽게 이건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요. 통역과 번역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 예.
5: 현장에서 이 경기장을 찾는 그런 관중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진 것이 있습니다.
1: 예.
5: 월드컵이라고 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으로 다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1: 네.
5: 그러니까 이거를 안내하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1: 그렇습니다.
5: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번역을 워낙에 잘해주다 보니까
1: 네.
5: 통역을 워낙에 잘해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다. 이게 정말 몇 년 전하고만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달라졌구나. 굉장히 편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5: 또 하나 인공지능에서 이제 카메라로 CCTV로 촬영한 영상들을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숫자로 다 세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1: 예.
5: 그래서 경기장의 이런 안전을 관리할 때
1: 아하.
5: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고 있고 어느 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고 어느 쪽에는 지금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작전을 잘 짜가지고 보여주는 예,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경기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도 인공지능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요.
1: 그렇군요.
5: 그런가 하면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이 꺼림칙하다고 할까요? 뭐 이상한 기분이 들게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좀 들어왔게 됐는데요.
1: 어떤 뭡니까?
5: 이번에는 이 축구장 입장하는 이 표를 팔 때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어가지고
1: 예?
5: 표 가격을 천차만별로 수없이 많은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매기는 이런 체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1: 인생 경험 속에서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5: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축구장이든 뭐 다른 공연장이든 표를 산다라고
1: 예.
5: 하면 뭐 등급이 A석, B석, S석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이지
1: 그렇죠.
5: 않았습니까?
1: 예, 예.
5: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인공지능으로 컴퓨터로 수요와 공급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올 관객이 최소한 뭐 100명은 있을 것 같다. 정말 가격을 비싸게 불러도 이 경기를 보러 올 만한 관객은 몇십 명 정도는 될 것 같다. 혹은 이 경기는 관객이 너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표를 되게 값을 낮추면 그래도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모든 경우의 숫자에 맞춰서 값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1: 결국은 관중 손해일 것 같은데.
5: 그래서 뭐 한 경기라도 싼 값에 보고 싶다라는 관중이 있으면 놀랍게도
1: 예.
5: 굉장히 싼 값의 가격의 표를 사가지고 볼 수 있는 이제 뭐 이
1: 오죽하면 싸겠어요.
5: 예. 예. 경기장 입장에서는
1: 예. 뭐
5: 주최 측 입장에서는 한 석도 비는 석 없이 표를 다 팔게 되니까 그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죠.
1: 예.
5: 그런 점도 있는가 하면
1: 예.
5: 결승전에 비싼 표 같은 경우에는 한 표 한 장에 2천만 원짜리 표가 나왔다라는
1: 글쎄요.
5: 이야기도 있거든요.
1: 아유.
5: 네, 그래서 이건 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1: 예.
5: 이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1: 네.
5: 아, 참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묘한 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1: 그렇군요. 아 이거 월드컵 자체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예. 과학플러스 곽재식 송철사회보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6: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1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요. 이 여파로 마포대교부터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동호대교 지나서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후로는 수산시장에서 방화대교까지도 막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와 탄천 1교 도로 사이 3차로에 고장난차가 생겨서 복정부터 여파 더해지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청주 나들목 4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이후 다시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13km 구간 정체고 좀 더 지나서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도 길게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버스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가 심하고 또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

0: 지금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2: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나라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 이 반드시 그 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경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졌습니다. 0-1로 졌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경기 결과는 이미 다 아실 거고요.
2: 예.
3: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2: 예.
3: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도 우리가 멕시코를 좀 앞서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은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결국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2: 예.
3: 우리가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전반에 이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빠른 역습으로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리는 작전이 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 예.
3: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몇 차례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요. 전반은 0-0. 그러니까 뭐 개최국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강팀인 멕시코를 상대로 잘 버텨냈습니다.
2: 그렇죠.
3: 하지만 후반 5분에 정말 한 번의 실수, 뼈아픈 실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문전에서 공이 높이 떴는데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이걸 잡으려는 순간에 수비수 이기혁 선수와 동선이 겹친 거예요.
2: 예.
3: 결국 김승규 선수가 이 공을 떨어뜨렸고 이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가 바로 빈 골문 안으로 차 넣은 겁니다.
2: 예.
3: 이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뭐 황희찬, 오연규, 조규성 이렇게 공격 자원들을 총투입하면서 끝까지 동점을 노렸습니다만은
2: 예.
3: 조규성 선수가 경기 막판에는 결정적인 헤더슈팅도 날렸습니다만은 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그런 불운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1승 1패가 됐고요. 조 2위는 유지했습니다만은 조 1위가 될 기회는 놓쳤습니다.
2: 예.
3: 뭐 내용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는데요. 월드컵에서는 이 한 번의 실수도 큰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2: 예. 자, 이번 대회는 그 출전국의 숫자, 본선 진출하는 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별 예선 통과하면 16강에 가는 게 아니라 32강에 갑니다. 근데 조 3위를 해도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관적인 상태는 아니고 다음 경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는 확정이 되는 상황, 좋은 상황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2: 예.
3: 뭐 아직까지는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좀 잘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예.
3: 물론 우리가 멕시코에게 지면서 월드컵 조별리그를 조 1위로 통과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2: 예.
3: 하지만 여전히 32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2: 네.
3: 우리가 체코를 2-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2: 네.
3: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게 패하면서 1승 1패, 승점 3으로 A조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출전국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요.
2: 예.
3: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기는 오는 25일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입니다.
2: 예.
3: 우리는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갑니다.
2: 네.
3: 이 체코가 마지막 경기에서 멕시코를 이기면은 우리와 승점이 같아져요.
2: 네.
3: 그런데 한국은 이미 체코와 맞대결해서 이겼습니다.
2: 대회마다 이제 로컬 룰이 다르긴 한데 이제 지금 월드컵에 적용되는 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이겼기 때문에.

0: 수익실을 먼저 따졌는데 이번에는 승자승 원칙이 먼저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그리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더라도 우리가 체코보다 앞서는 겁니다.
1: 예.
0: 물론 안심할 수는 없어요. 한국이 남아공에게 지고 뭐 생각도 하기도 싫습니다만은 그리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면은 우리는 조 4위까지 떨어져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예.
0: 그렇습니다. 또 조 3위로도 32강에 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다른 조 성적을 지켜봐야 하고 또 그렇죠. 상대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독일이나 벨기에가 있는 조 1위를 다른 조 1위를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1: 우리가 독일은 이길 수 있지 않나요?
0: 네. 한 번 이겼으니까 두 번도 이길 수 있죠.
1: 그럼요. 예.
0: 하지만 어쨌든 예.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남아공전에서 최소한 비기고 가능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어쨌든 뭐 멕시코전 패배는 아쉽지만은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뭐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32강으로 가는 마지막 문을 직접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가 두 경기를 다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제 국경을 넘지는 않고요. 역시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남아공과의 경기는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1: 예.
0: 그런데 이 경기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월드컵에 열리는 16개 경기장 가운데 두 번째로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두 번째도 의미가 없는 게
1: 예.
0: 가장 더운 이 텍사스의 경기장이 실내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장 더운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치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 경기 시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31도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날씨만 놓고 보면 남아공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0: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1: 예.
0: 근데 사실 남아공도 다 이게 무조건 덥기만 한 건 아니고
1: 그렇죠?
0: 거기도 킬리만자로라는 예.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선선한
1: 예.
0: 지역도 제법 있다고 합니다.
1: 적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0: 그렇습니다. 어쨌든
1: 네네.
0: 뭐 우리가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무더위를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체력 관리가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1: 네.
0: 게다가 남아공은 지금 1무 1패 A조 최하위거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2강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무조건 우리를 상대로 달려들 거라는 거죠.
1: 그렇죠. 예. 가능성이 있다면.
0: 다만 우리에게, 네. 다만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남아공에 큰 악재가 있습니다.
1: 예.
0: 핵심 미드필더인 지와네라는 선수가 멕시코전 퇴장으로 출전 정지를 받았고요. 또 다른 핵심 선수인 모코에나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한국전에 못 나옵니다.
1: 11명 그러니까 뛰는 경기에서 핵심 2명이 못 나오면 타격이 크지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우리로 따지면 뭐 황인범, 무슨 조규성, 조규성의 황인범,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오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만
1: 예.
0: 방심은 절대 금물이고요.
1: 물론이죠.
0: 더위도 변수고 이 남아공의 투지도 이 벼랑 끝에 몰린 팀의 어떤 저항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어쨌든 뭐 집중력, 체력 안배, 결정력이 필요한데요. 남아공을 반드시 넘어서 시원하게 이겨서 32강 문을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축구 경기 치르면은 대략 이제 사흘 간격으로 경기 치릅니다만 월드컵은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유럽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 기간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도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 멕시코전 치르고 오늘 하루 이제 숨을 골랐는데요.
1: 예.
0: 일단은 우리 대표팀은 오늘 베이스 캠프 훈련장인 이 멕시코 사포판에 이 치바스베르데 마에에서 가벼운 회복 훈련을 했고요.
1: 예.
0: 내일 21일에 팀 훈련이 없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고 선수들은 오후부터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서
1: 네.
0: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오지는 못했거든요.
1: 네.
0: 가족들이 와도 뭐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1: 네.
0: 이번에는 사전 캠프부터 합숙이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피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선수단 가족 초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 더 큰 동기부여를 얻도록 돕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1: 예.
0: 이번 대회에서는 이 최종

0: 팀원들이 26명 전원이 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협회는 선수 1명당 호텔 객실 2개를 지원하고 가족들이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할 수 있도록 매경기 티켓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이 가족들과 짧지만 소중한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그 다음날 이제 결전을 치르는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동하게 되고요.
1: 예.
0: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요. 뭐 패배의 아쉬움은 잠시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1: 네.
0: 뭐 다 지난 경기고요. 몸과 마음을 다시 채워야 할 시간인데요. 이제 홍명보의 시선은 이제 다시 32강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첫 경기를 잘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뭐 아쉽게 졌어도 뭐 지금 절망하는 단계 아니니까요. 예. 우리 선수들 또 마지막 경기 잘 치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조 2위로, 조 1위는 확정이 된 거니까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게 되면은 B조 2위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고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 팀도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사실 조 1위가 되면은 이 네 개 조의 3등 가운데 한 팀과 맞붙게 되거든요.
1: 예.
0: 오히려 상대 팀을 모르기 때문에
1: 예.
0: 더 힘들 수가 있어요.
1: 어허.
0: 그런데 조 2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 예.
0: 2조 2위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그럼 32강 상대는 누가 될까? 만약에
1: 네.
0: 우리가 조 2위가 된다면 B조 2위와 우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맞봅니다. 일단 로스앤젤레스 반갑죠. 우리 교민들 엄청 많이 살고
1: 아,
0: 있죠.
1: 그렇죠. 예.
0: 네, B조에서는 지금 캐나다와 스위스가 나란히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득실에서 앞선 캐나다가 1등, 스위스가 2등입니다.
1: 둘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0: 네, 이 두 팀은 이미 1차전을 치러서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 예.
0: 두 팀 모두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1: 네.
0: 개최국 캐나다는 카타르를 6대 0으로 크게 이기면서 월드컵 본선 첫 승을 따냈고요. 자국
1: 예.
0: 역사상 첫 승입니다.
1: 네.
0: 그리고 스위스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4대 1로 꺾었습니다.
1: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랑 맞붙었었는데. 예.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캐나다와 스위스는 죄송합니다. 네, 캐나다와
1: 네.
0: 스위스는 25일 날 이 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
1: 예.
0: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이 이 한국의 32강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스위스의 주장 이 자카 선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예.
0: 한국은 좋은 선수도 많고 해외파도 많기 때문에 경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네.
0: 아무래도 LA에서 경기를 치면 우리가 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1: 글쎄요.
0: 어쨌든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소일앤 스포츠 월드컵 얘기를 아주 다각도로 나눠봤습니다.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자, 월드컵 기간 We are the world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캐리앤 론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자,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강원 영동에 발효되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남 해안과 경남 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절기 하지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았고 평년보다도 5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해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등 22도에서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내륙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조원일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경 대전시 삼계동에서 빗길을 달리던 택시가 전복돼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전 6시쯤에는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터널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아파트와 계룡시 신도안면의 도로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서 소방당국에 50여 건의 비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경북 울릉군의 산사태 경보가 또 강릉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산림청은 앞서 오전 8시 30분 강원과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각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2천억 원 상당을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두 달간 이어질 미국과 이란 간 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을 제안들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70전이 내린 2,009원 20전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0전이 하락한 2,004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에서 배심원 편결이 4대3으로 팽팽히 갈렸으며 이 전 부시자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 프레임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으며 이전 부시자의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미국이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열린 호주와의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앞서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파라과이를 4대1로 꺾었던 미국은 2연승에 승점 6점으로 조 1위를 유지하면서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C조에서는 모로코가 경기 시작 1분 10초 만에 터진 이스마엘 사이바리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스코틀랜드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모로코는 1승 1무, 스코틀랜드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전 경기의 시청률이 17.7%로 집계됐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어제 방송된 대한민국 멕시코전의 시청률은 KBS ETV가 10.9%, JTBC가 6.8%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12일 열렸던 체코전에서도 KBS는 8.5%의 시청률로 JTBC 5.7%보다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 영동에 50에서 100mm이고 강원 산지는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해안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제주와 남부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제 한 살을 넘겨 올해도 절반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책 읽기에 즐거움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참 소중해요.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운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던 초대 손님이시죠. 지난 가을 작은 서점을 찾아주셨던 문형배 전 재판관님 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네. 되더라고요. 네. 전 재판관님, 문형배 전 재판관님, 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님. 네. 오늘은 작가님으로 네. 이렇게 호칭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네, 그래 주십시오. 예.
1: 이 책 지금 그 호의에 대하여 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혹시 막 몇 부 팔렸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보고 받으십니까? 출판사에서?
2: 하여튼 뭐 엄청나게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이제 오신다는

0: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 퍼지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 이제 독서 프로그램, 책 프로그램에서 저희한테 되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섭외를 했느냐. 예. 그리고 라디오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시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라디오를 안 나간다고 예. 하신 게 아니었죠?
1: 정확하게 시사 네. 방송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0: 네.
1: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0: 네.
1: 그때 이미 KBS의 장강명의 작은 서점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0: 아, 그때는 이미 섭외가 되어 네, 있었고요.
1: 그래서 제가 네. 한정적인 표현을 썼던 거고
0: 네.
1: 오늘은 교양방송에 나온 겁니다. 약속 어긴 거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0: 지금 뭐 인터뷰나 뭐 방송 출연 요청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1: 뭐 조금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아, 야 올해는 네네. 뭔가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네. 역시나로 끝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0: 이게 저기 제가 굉장히 이 작가님께 롯데 야구에 대해서 여쭤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했는데 주변에서 다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1: 그리고 저는 네. 그 뉴스에 네. 야구 소식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 작가님께서 롯데 야구 얘기를 하실 때 예.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고 예. 갑자기 옆집 아저씨 같고 아, 예. 그리고 롯데 야구를 말씀하실 때 예. 와 저분 정말 예. 정말 롯데 좋아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1: 아 저는 KBO가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롯데 자이언츠 우승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정 관리에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지방에 오. 있는 팀들은 네네. 그 경기를 소화하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0: 아 원전 경지.
1: 네 수도권에 많이. 있는 팀은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0: 어 그렇죠. 네
1: 그래서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좀 배려해서 일정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우승하지 않으면요 KBO 야구 한 단계 도약 못 합니다. 이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0: 아 작가님. 뭔가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1: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이동 거리가 네. 많기 때문에요. 네네. 그 스케줄을 조금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경기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창원과 광주 네. 그 세 팀 아. 그렇게 같이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롯데 자이언츠는 희한하게도 홈 경기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하기 힘들어요.
0: 그리고 기아도 우승 많이 했지 않습니까?
1: 아 그러니까 NC도 우승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말이 안 되니까요. 참 제가 어렵습니다.
0: 올해 야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1: 꿈에 부풀었다가 네.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0: 정말 충격의 대기록을 세우며
1: 12연패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12연패가.
0: 아, 제가 책 얘기를 해야 되고 교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많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예. 정말 실망이 크신 것 같습니다.
1: 유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책 프로그램이니까 네. 네, 야구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예. 작가님 최근에 낸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와 인생책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책 소개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1: 예.
0: 그 제목이 일단 되게 눈길을 끌기도 하고
1: 예.
0: 많은 분들이 아,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그 이제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은 게 제목 덕도 조금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고르신 건가요? 호의에 대하여?
1: 제목은 저 김영사 심성미 팀장이 골라줬습니다.
0: 아, 네. 이게 그동안에 쓰신 글들을 좀 모아온 거지 않습니까?
1: 네,
0: 모아서 낸
1: 네.
0: 책인데 그 호의에 대하여라는 제목 안을 들었을 때 네. 아, 내가 써왔던 글과 좀 맞는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1: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재미나는 네. 거는 네.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0: 네.
1: 평범함의 특별함에 대하여였거든요.
0: 아, 제목 안이 여러 개 있었군요.
1: 예,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0: 네.
1: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정했어요. 어, 그거 좋다 했거든요.
0: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1: 그러더니 또 마지막으로 호의에 대하여가 어떠냐고 해서 했거든요.
0: 네.
1: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3번이 옳았다. 예, 호의에 대하여가 제 책에 어떤 주제어로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그 최종 제목을 고르신 거는 작가님이 고르셨나요?
1: 아,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네.
1: 유시민 작가가
0: 네.
1: 유일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제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절대로 양보 못한다.
0: 네.
1: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저는 네. 1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2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3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했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출판사가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네. 호의에 대한 것 제일 좋은 것 네. 같습니다.
1: 네. 네. 뭐 책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0: 이 답변도 왠지 좀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답변처럼 느껴집니다.
1: 네.
0: 오랫동안 써오신 글을 묶은 에세이인데요. 특히 특히 이제 한 부 전체가 독후감들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독후감이 주로 고전에 대한 독후감인데 네. 평소 독서도 고전

0: 위주로 좀 하시나요?
1: 예, 예전에는 고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전에 대한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전을 최대한 보자.
0: 네.
1: 예를 들면 민음사에 보면 그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가 있습니다.
0: 네.
1: 그걸 다 본다. 이런 이제 다짐을 가지고 상당수의 책을 봤습니다.
0: 그거 한 몇백 권 되지 않습니까?
1: 하여튼 100권은 넘을 겁니다.
0: 네.
1: 그러다가 최근에는 선물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0: 아.
1: 책을.
0: 네.
1: 그거 읽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읽습니다. 다는 못 읽어도 최대한. 그리고 그걸 블로그에 남깁니다.
0: 네.
1: 어쨌든 내가 이만큼 읽었다. 그런 게 저는 책을 선물하는 데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0: 읽으신 거는 전부 독후감을 쓰십니까, 그러면?
1: 딱 하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 독후감을 쓰지 않음으로써 보복을 하는 겁니다.
0: 고전은 근데 여러 번 읽기도 하시나 봐요. 그 이 호의에 대하여 보니까 네. 죄와 벌을 세 번째로 읽고 네. 까라마조프의 가해 형제들을 두 번째로 읽고
1: 네.
0: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 세 네. 번씩 읽으시는 책도 많은가요?
1: 제가 이번에 그 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0: 네.
1: 법의 정신을 네 번 읽었고요.
0: 아, 몽테스키의
1: 법의 정신. 그다음에 죄와 벌을 네 번 읽었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한 번 더 읽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많이 읽은 책들이 저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좋은 책은 계속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0: 네.
1: 그게 제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호의에 대해서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주셨더라고요.
1: 네.
0: 무지, 무경험,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읽는다.
1: 네.
0: 요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네.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1: 무지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오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0: 네.
1: 뭐 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헤르만 헤세이란 작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은 책을 읽지 않더라고요.
0: 법대생이니까 네. 다들 좀 네. 공부를 해야 될.
1: 그런데 네. 저는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읽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유식해졌다 생각하고요.
0: 네.
1: 그다음 이제 무경험에 관해서 보면 판사가 되고 나면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만 하면
0: 네.
1: 아 판사가 뭐 그런 일을 하냐고 뭐 그런 데를 가냐고.
0: 아 이런 외부의 시선들이 또 네. 이제. 법복을 입은 사람이 뭐 예, 그렇게 예.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예,
1: 뭐 술집에 가도 뭐라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0: 그렇죠.
1: 저는 술집에 가지만
0: 네.
1: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보충하는데
0: 네.
1: 책 많은 게 있겠는가
0: 네.
1: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무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
0: 네.
1: 사법 계획을 좀 많이 썼습니다.
0: 네.
1: 근데 계획이라는 건 결국 권력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약간 두렵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책이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제가 네 번 읽은 이유가
0: 예.
1: 판사의 출발은 저는 법의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법의 정신을 읽으면 아 내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글이 그 책에도 넣어지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쓴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책의 출발점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0: 네.
1: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보면 사법제도는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0: 네.
1: 왕이 선언을 하고 스스로 예외를 설정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0: 심지어 마키아벨리 네.
1: 그러니까 왕은 선언하고
0: 네.
1: 법관에게 예외를 설정해주면 이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고전을 읽으면 소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더라도 괜찮다. 난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이제 지식을 얻는 거 이거는 네. 당연히 책에서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경험을 하는 것도 뭐 간접 경험 네.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소신도 책으로 얻으려면
1: 네.
0: 좀 그거는 좀 책을 좀 고르는 뭐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나요?
1: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0: 네.
1: 오늘 그 토론할
0: 네.
1: 그 도스토옙스키
0: 네.
1: 그 책을 보면 재판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0: 네.
1: 몇 시간 전에 사면이 돼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유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시베리아의 유형을 가서 사형 집행하기 몇 시간 전에.
1: 예, 그, 아, 거꾸로죠. 예, 하여튼 예, 그렇거든요.
0: 사면을 받았죠.
1: 그렇지 않습니까?
0: 아, 사면이 아니라 아무튼 사형 집행은. 예,
1: 받았잖아요.
0: 네. 예.
1: 근데 그런 책을 보다 보면 역사에게, 역사에 있어서 그 길이라는 거는 무한정 아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참과 거짓을 또는 진리와 허위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건가. 그 역사를 믿고, 고전을 믿고, 그, 살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뭐, 이렇게 좀 책들이 이제 주장이 강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좀 뭐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네, 책도 네. 있고, 네. 나중에 보면 이제 잘못된 주장을 펼친 책도 있고,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안 읽는 거 보면.
1: 저는 다 읽음으로써 자기 생각에 그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 네.
1: 루소의 책들이 되게 선명합니다.
0: 네, 네.
1: 그렇지만 저는 루소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1: 네, 그건 다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 루소의 책만 봤을 때는 그 네. 한계를 잘 모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읽는다, 고전을 많이 읽는다 하면 저는 소신이 제대로 형성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왜 뭐 이제 가끔 좀 우습게 섞어가지고 하는 말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1: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할 때 그래서 책을 안 읽는 게 답이 아니라 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1: 읽는 여러 권을 게. 읽고 바람직하기로는 토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같은 책을 읽어도 보는 게 다릅니다.
0: 뭐 루소가 됐건 마르크스가 됐건 예, 예. 굉장히 이제 예. 위험하면서도 힘 있는 예. 세상이라 하더라도
1: 그래서 저는
0: 막는 게 아니라
1: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재에 대해서 네. 제가 위원 의견을 밝혔습니다.
0: 네.
1: 책이라는 거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0: 네.
1: 그 책 자체가 곧바로 위험하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는 보호되고
0: 네.
1: 그게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0: 네.
1: 책을 읽는 거기서 법이 간섭한다는 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저는 그 한계를 벗어난 거다. 그래서 저는 위헌 의견을 갖고 있고
0: 네.
1: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0: 지금은 이제 그 조항을 언급한 지도 사실 좀 오래됐는데.
1: 여전히 뭐 살아있습니다.
0: 네, 거의 근데 뭐 사문화 네. 돼가지고 뭐 네. 막 언급은 안 하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 제 기억에 뭐, 막심고리끼 책도.
1: 당혹스러운 게요. 네, 제가 판례를 쭉 보면요.
0: 네.
1: 그 이적 표현물에 그 해당되는 책들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그 책 중에 상당수가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럼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0: 네.
1: 기소를 안 하죠.
0: 네.
1: 왜냐하면 저는 판사고 사법연수생이고 서울대 법대생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기소하냐? 평소에 뭐 반정부 투쟁을 했다거나 또는 집권자가 볼 때 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와 그 책을 엮어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예가 제법 있거든요.
0: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도
1: 그렇습니다.
0: 이거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1: 예.
0: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예. 하는 그 기소권을 가진 사람한테
1: 오용의 위험이 있다.
0: 그렇죠.
1: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적 표현물 소지 정도는 저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요. 그게 북한보다 우리가 나은 이유입니다.
0: 네.
1: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요. 왜 반공을 안 하냐. 주체사상을 비판을 안 하냐 하는데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방법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제 말은 주체사상을 강화문 한복판에 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0: 네.
1: 그걸 왜 우리가 명쾌하게 그걸 극복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체사상이. 그 말이 안 되는 걸 공론의장에 넣으면 바로 박살 날 것을 그걸 엄지에다 두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는
0: 네.
1: 법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표현하고 행동하고
0: 네.
1: 이럴 때는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지금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반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0: 네.
1: 저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쪽 생각이 맞는가 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런 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0: 적대적 공생관계로.
1: 자기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0: 네.
1: 상대방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내 우리 쪽 생각이 옳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0: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론장이라는 게
1: 예.
0: 그러니까 한 사람 머리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이런 책을 읽으면은 또 이런 책을 읽고 예. 제 머릿속에서도 토론을 하고
1: 예.
0: 또 다른 사람 머리랑도 예. 또 토론하고 예. 굉장히 건강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요즘 참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 이야기를 잠시 한 5분 뒤로 미루고
1: 예.
0: 제가 이 순서가 좀 묘한데요.
1: 예.
0: 그래도 작가님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 예, 예.
0: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1: 네.
0: 그래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또 방송 작가님이 또 이렇게 막 취재해 오신 것도 있거든요.
1: 네, 네.
0: 보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고 맞는지 안 맞는지
1: 네.
0: 한번 봐주십시오.
1: 예.
0: 네. 일단 책 소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 예.
0: 서울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1: 예.
0: 18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셨고
1: 예.
0: 부산과 경남 지역 법관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1: 예.
0: 판사 시절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공직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1: 예.
0: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1: 네.
0: 맞습니까?
1: 그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예.
0: 예. 알겠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이건 예. 책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상에 안 오르는 예. 등산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1: 네. 저는 네. 관심이 많습니다. 나무 이야기에.
0: 네. 예.
1: 나무라는 게 우리가 산이 참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건 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무라는 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계속 관찰해보면 수시로 변하는 게 또 나무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나무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오늘 저희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무에 네. 대한 책 이야기도 네. 조금 이따 할 예정이고요. 동만관서 행만리로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1: 네.
0: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대부분 유머와 위트로 넘어가고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호명해 준다.
1: 그게 적혀 있습니까?
0: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출판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1: 그거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네. 화를 많이 냅니다.
0: 아, 많이 내시나요? 네.
1: 그래서 화에 대하여를 쓴 겁니다. 저를 다독이려고.
0: 네.
1: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0: 화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화를 내고요.
0: 네.
1: 바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0: 좀 언성이 높아지시나요?
1: 네. 주로 가족한테 화를 많이 내죠.
0: 굉장히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이제 뭐 유머와 위트로 넘어간다. 이거는 이것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1: 뭐 유머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만 화는 자주 냅니다.
0: 알겠습니다. 결정이 빠른 편이다. 책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출간할 수 있었다. 심지어 출간 제안 후 저자와의 첫 대면 미팅도 10분 이내로 끝났다.
1: 저는 오기 전에 뭐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0: 근데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지 않으셨나요?
1: 여러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다른 출판사는 제가 추가로 쓰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출판사만
0: 네.
1: 당신이 써놓은 걸 가지고 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딱 한 네. 군데입니다.
0: 그러니까,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제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이 출판사의 그 출간 기획, 출간 그 접근 전략이 아주 네네. 아주 좋았네요. 네.
1: 왜냐하면 제가
0: 네.
1: 20년 동안 쓴 글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사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뭐 약간 잠재의식 속에는 언젠가 책을 하나 낼 거다
0: 네.
1: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탄핵만 없었다면 헌재 결정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하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사건도 15개를 골라놨었어요. 그런데
0: 네.
1: 탄핵이 터졌고
0: 네.
1: 그러면서 그 출판 생각을 제가 접었어요. 접고 네.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이제 집에 내려갈 걸 생각하는 그 사이에
0: 네.
1: 그러니까 4월 4일 선고하고 4월 18일 퇴임하기 그 전 사이, 2주잖아요.
0: 네.
1: 그 사이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안을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만나보자니까 금방 왔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뭐 10분 안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는군요. 1,500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0: 1,500개.
1: 네. 네. 근데 그 중에 120개를 고른 거거든요.
0: 네.
1: 그 고른 건 제가 고른 게 아니거든요.
0: 네.
1: 출판사 팀장이 골랐고요. 저는 이제 하나만 추가를 했고요.
0: 네.
1: 근데 그게 보니까, 고르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출판한 사람의 눈하고 법률가의 눈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다 출판사 의견에 따른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0: 네.
1: 다만 이제 고른 글 중에서 너무 현학적인 글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지워버렸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 하나가 김장하 선생님이 저한테 준 나무야 나무야 독후감이에요.
0: 네.
1: 이건 선생님이 저한테 준 유일한 책이거든요.
0: 독후감이기도 하고 김장하 선생님과의 인연도 네. 좀 네.
1: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넣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0: 좀 기분이 약간 묘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써온 글인데
1: 네.
0: 이렇게 읽히는구나, 네. 이렇게 묶이는구나 이런 네. 카테고리로 그런 경험은 좀 어땠습니까?
1: 저는 좀 태어나서 뭐 놀라는 일이 몇 번 있잖아요.
0: 네.
1: 제일 놀란 거는 뭐 탄핵이었고요.
0: 네.
1: 두 번째로 놀란 거는 제 책이 뭐 크게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는 게 놀랬습니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0: 원래 재료도 좋고 네. 출판사에서 이 그 카테고리도 그 키워드도 네.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1: 예, 네, 뭐 출판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네. 게스트의 음악 이제 예. 선곡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게스트가 좋아하는 노래도 예. 같이 듣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단은 한 곡 좀 지금 들을 노래 추천을
1: 예.
0: 받고
1: 예.
0: 나머지 노래들도 리스트가 있는데
1: 예.
0: 평소 어떤 노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1: 네네. 제가 보니까 발라드하고 락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0: 네.
1: 보니까요. 그리고 제 애창곡 흔히 말하는 18번.
0: 네.
1: 18번은 안치환 가수의 내가 많이 이고요. 안치환 가수가 뭐 저항가요만 주로 불렀잖아요, 옛날에.
0: 뭐 굉장히 옛날에. 낭만적인 네. 노래도
1: 근데
0: 부르시고.
1: 제가 볼 때 가장 그분이 제 생각에는
0: 네.
1: 가장 잘 부른 노래가 저는 내가 많이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좋죠.
1: 그 가사라든지
0: 네.
1: 그 어떤 음색이라든지
0: 네. 네.
1: 그런 거고요.
0: 네.
1: 안치환 가수가 최근에 콘서트에서
0: 네.
1: 저를 언급했답니다. 제 책에 보면 첫 꼭지가 그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네. 이잖아요. 그게 네. 그 고백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많이를 내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밝혔거든요.
0: 네.
1: 그 점에 대해서 이 안치환 가수께서 굉장히 뿌듯해한답니다. 그걸 콘서트에서 밝혔다고 제가 전해 들어가지고
0: 네.
1: 제가 참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팬이 가수로부터 참 너가 팬이라서 좋다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안치환 가수를 존경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해 주신 인생책에 대해서 한 권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세 권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그리고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세 권 꼽아주셨고, 저희는 죄와 벌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나무야 나무야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김장하 선생님한테서 받아서 더 각별한 책이라고 해주셨죠. 어떤 책인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신영복 선생이 그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소감을 엽서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1: 이제 그 책을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주었으니까 그 이유를 제가 헤아려야 되잖아요.
0: 네.
1: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근데 생각이 깊은 나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게 그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닐까. 너는 쇠라고 생각하지만 백성은 나무다. 자루다.
0: 네.
1: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한 판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을 저한테 준 게 아닐까. 요새 와서 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0: 김장한 선생님이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1: 그분은 뭐 도대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0: 뭐 잠깐 아까 이제 그 대목은 이제 호의에 대하여에도 있지 않습니까?
1: 있습니다.
0: 예. 쇠가 등장했을 때 나무가 떨었는데 나무가 자루가 되지 않으면 쇠는 도끼가 될 수 없다. 저는 약간 그 부분을 책으로만 읽을 때에는 조금 전에 이제 작가님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 이거는 이제 과거에 사법부가 이제 좀 권력에 봉사하던 시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네. 그 진주 지원장 하실 때 김장환 선생님 다시 뵀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이 책 얘기는 좀 안 하셨나요? 이거 좀 왜 저한테 주셨는지 안 뉴스로.
1: 그건 있습니까? 하지 않았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부임하자 말자 인사를 드렸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번 모시고 싶다 했더니 당신께서는 공직자의 밥은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1년을 그냥 보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떠날 때가 됐어요.
0: 네.
1: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렸죠.
0: 네.
1: 식사 한번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제가 떠나면 언제 그 만날지 모르는데 그 하여튼 그렇게 거절을 하시면 뭐 하여튼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물탕 7,000원인가 뭐 8,000원인가 그거 사드렸거든요.
0: 아니, 공직자가 받는 게 문제지 공직자가 이렇게 식사 사드리는
1: 제가 또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0: 네.
1: 김장환 선생님이 진주 지원장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0: 그러면은 그 해물탕을 드실 때에도 뭐 이렇게 식당에서 뭐 이렇게 칸막이 있고 룸이 있고 그런 데서 드시는 게 아니라
1: 그냥 다 툭 터져 있는데 했고 저는 이제 며칠 있다 떠날 거니까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이제 떠나버리니까.
0: 네.
1: 그래서 아마 그때는 수락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그분은 제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분 같아요. 그게 그분의 존재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지 장학금을 준 분이었다면은 제가 그냥 고마움의 대상인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럼 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공직 생활을 마쳤지 않나 싶어요.
0: 호의에 대하여 책에 보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김장환 선생님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김장환 선생님이 나한테 갚지 마라 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했더니 나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한테 주었으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한테 갚지 말고 이사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뭐 어디에 어떻게 갚아라는 뜻인지.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되고 뭐 재판관이 되고 내내 이사에 갚는 방법이 뭘까를 제가 생각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쳤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존재가 제 어떤 공직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등불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어른 김장아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0: 네.
1: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의 기여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걸 취재하는 그 작가분이
0: 네.
1: 10년 전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0: 네.
1: 그분에게 제가 좀 에피소드도 좀 전해주고
0: 아.
1: 그다음에 출판도 독려하고
0: 네.
1: 그분은 절대 스스로 이걸 알릴 분이 아니다.
0: 네.
1: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해야 될 거다.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제가 그분 생신잔치에 했던 연설도 그 작가가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0: 아 그때는 이미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1: 생각지도 않을 때 이 작가분이
0: 네네.
1: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0: 아.
1: 그리고 책을 쓰고 있던 중에 경남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하니까 그 화면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0: 아.
1: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이 뭐 이걸 알리는 게 뜻은 아닌 건 압니다만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한 번 희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사회에 갈 길은 김장하 선생의 정신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보시고
0: 네.
1: 그다음에 평등을 추구하고
0: 네.
1: 박애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 자유, 평등, 박애 이것만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우리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김장하 선생님은 그렇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겠지만
1: 네.
0: 요즘 좀 이제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은
1: 그러니까
0: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좀 어른을
1: 네.
0: 어른은 어떤 모습인지 좀 보고 네. 싶다.
1: 그러니까 본보기가 있어야
0: 네.
1: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저는 제가 겪어본 이제 그 60년 동안 만나본 중에 가장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잘 실천한 분이 저는 김장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그분 그 말씀으로 다 채운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문영배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인생책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1: 네.
0: 네, 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주신 게스트분 중에서도 이미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분이 계시고요. 뭐 청취자분도 많이 아실 건데 작가님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어떤 책인가요?
1: 한글로 쓴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네. 해 주십시오.
1: 그분의 네. 말씀에 보면
0: 네.
1: 그 70년대에 썼잖아요.
0: 네.
1: 이걸 파괴를 견디고
0: 네.
1: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0: 네.
1: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검열을 의식하면서 그렇지만 진실을 온전히
0: 네.
1: 독자들에게 그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문학적인 성화였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게 잘 구현되었다.
0: 검열이 있던 시기에 나온 책이고 네. 또 그냥 검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작가들을 이제 아예 공안기관이 이제 네. 데려가기도 하고
1: 네.
0: 기막힌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호의에 대하여 책을 보니까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사법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읽은
1: 네네.
0: 걸로
1: 네. 아마 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가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0: 네.
1: 그때 읽었던 책일 겁니다.
0: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같이 그 독서 모임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법연수생들
1: 네. 네.
0: 이제 곧 판사가 될
1: 네.
0: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같이 네. 읽으신 네. 거예요. 네. 책을 선정한 거는 그럼 그때 작가님이셨나요?
1: 제가 한 건 아니었어요.
0: 네.
1: 저는

0: 이 책을 몰랐거든요.
1: 네.
0: 근데 어떤 분이 하여튼 골랐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책이다.
1: 네.
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이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2025년에는 확고한 고전의 반열에
0: 그렇죠.
1: 있지만
0: 예.
1: 그때 아마 한 1980년대 중반에 예. 읽으셨을 때는 책이 나온 지 10년이 되니까
0: 예.
1: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 어떤 문학적 승화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당시에는 뭐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도 있었을 것이고 20대에 읽으면 또 각별한 책이지 않습니까? 어떠셨나요? 20대 때는 어떤 기분으로 읽으셨나요?
0: 아 그때는 저는 우화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뭘 비유하는 거다.
1: 네.
0: 좀 이렇게 그 상황 그 전개가 조금 이렇게 도약이 좀 있잖아요. 비약이.
1: 뭐 수록된 여러 글 중에 어떤 건 또 이제 좀 환상적인 분위기의 네, 네. 글도 있기도 하고 네. 일부러 뭐 지명이나 이런 걸 좀 네. 숨긴 것도 네. 있고 그렇죠.
0: 그리고 아 때로는 있는 걸 사실화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렇게 우화처럼 비유처럼 하는 게 오히려 진실을 더 드러낼 수도 있겠구나.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제가 호의에 대하여를 읽다가요.
0: 예.
1: 어떤 부분을 되게 천천히 읽은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때
0: 예.
1: 서울대 법대를 다니실 때
0: 예.
1: 1980년대죠.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신 것도 대학 재학 중에 하신
0: 예.
1: 거죠.
0: 예.
1: 그때 경찰 임의동행을 거부하지 않은 일이 내내 부끄러웠다.
0: 예.
1: 이후에도 판사 생활하는 내내 부끄러웠다라고
0: 예.
1: 하셨습니다.
0: 예.
1: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을 때도 좀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0: 네. 이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1: 네.
0: 경찰이 학생증을 내라고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내 대학 들어가는데 왜 당신한테 학생증을 보여주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파출소로 연행을 했어요.
1: 네.
0: 아무런 요건이 안 돼요.
1: 이게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0: 아무것도 없어요.
1: 거고 네. 사실은 거부를 해도 되는 건데.
0: 되고 되죠.
1: 2020년대에도 거부해도 되고 1980년대에도 네.
0: 그 당시도
1: 거부해도
0: 돼요.
1: 되는 건데.
0: 그런데 네. 제가 이거 파출소에서 한 2시간 있다 나왔거든요.
1: 네.
0: 결국 학생증을 내주고 나왔어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때 싸우질 못했단 말이에요.
1: 이게 사실은 그 법지식 아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임의동행
0: 저는 불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1: 네.
0: 알면서도 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내내 부끄러웠고 그게 이제 2009년도에 또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1: 네.
0: 당시 여당 대표가 말했어요.
1: 네.
0: 그때 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내 그 부끄러움을 없앨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글도 쓰고 그다음에 공론화도 좀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법연구회가 해체가 안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했던 거고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1: 네.
0: 이른바 그 뭐 민주주의는 이제 뭐 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죠 지금은.
1: 네.
0: 옛날에는 이제 민주주의 하면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1: 네.
0: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개인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로 넘어갔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1: 네.
0: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해서 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시정해 나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1: 네.
0: 당시 대학교 때는 그런 개인 민주주의를 할 만큼 제도적 신뢰가 없었어요.
1: 네.
0: 그때 법원에 소송을 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1: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맞지 않을까?
0: 맞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1: 네. 오히려 끌려가서 더 맞지
0: 네.
1: 않을까?
0: 그래서 저는 그때 싸우지 않고 부끄러웠던 거, 그다음에 독재 뭐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사법시험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에서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웠고. 또는 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때가 되면
1: 네.
0: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당시에 독서 모임을 하던 예비 판사, 네. 그렇죠. 예비 법조인들도 그렇죠.
0: 사법연수원 갔을 때 독서 모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인권 변호사를 이제 하겠다
1: 네.
0: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36개월 이제 군복무하고 나니까 인권 변호사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지역 법관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27년 동안 저는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거든요.
1: 네.
0: 그게 한 지역에 있으면 인사 같은 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소신껏 좀 해보자. 인권 변호사도 못 했는데 판사까지 돼가지고 뭐 승진이나 신경 쓰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끄러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1: 근데 사실, 네.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0: 예.
1: 늘 부조리가 있고,
0: 예.
1: 막 원리 원칙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다들 좀 타협을 하면서 살지 예, 않습니까?
0: 예. 타협하는 것도 괜찮다.
1: 아.
0: 그런데 부끄러운 건 자기는 알잖아요.
1: 네.
0: 그걸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1: 타협은 타협대로.
0: 네, 그냥 그 현실적 제약 때문에 타협을 네. 하면 타협을 하시라. 그렇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1: 네.
0: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두는 것. 그런 게 뭐 일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럼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게 저는 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보통은 사실은 이제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뭐 임의동행이라는 게 막 엄청난 무슨 뭐
0: 예.
1: 부조리는 아니니까 그냥 아 이번에는 뭐 타협할 수도 있지 하다가
0: 예. 예.
1: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물들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0: 그렇게 이제 네. 권위주의 체제는 그 통치를 하는 거죠.
1: 네. 네.
0: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제항을 하면 걔에게 그냥 융단 폭격을 해서 도저히 그냥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제 83년도에는 했거든요. 당시 정권들이.
1: 네.
0: 그게 저로서는 부끄럽죠.
1: 그 부끄러운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는 글의 힘이 정말 도움이
0: 그리죠. 글, 글, 글을 써놓지 않으면요.
1: 네.
0: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1: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오히려 그런데 영합하는 데 막 이용하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0: 저는 하여튼 뭐 글 같은 걸 좀 써놓고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내가 이때 부끄러웠다.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흔들릴 때 한번 본단 말이에요.
1: 아.
0: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부끄러워서 또 미래에 내가 후회하게 만들 건가.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개혁이다 뭐다 이렇게 쓸 때 뭐 크게 고민 안 했어요. 아니, 안 되면 뭐 나가면 되지. 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뭐. 그래서 내가 옳다 싶고 그다음 내가 가장 그 정제된 언어. 저는 말은 점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꼭 필요한 말들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법관 생활할 때 하려고 노력했고 재판관 갈 때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재판관 마치면 나는 바로 부산 내려간다. 퇴임 당일날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가.
1: 네.
0: 그래서 그 다음날 내려간 거거든요.
1: 블로그 글을 쓰시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어떤 뭐 짧은 에세이랄까?
0: 수첩이 있어요.
1: 수첩이.
0: 네, 아. 수첩에 글로 썼는데
1: 네.
0: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디에 써놨는지는 몰라요.
1: 아 그렇죠. 검색도 안 되고
0: 검색도
1: 나중에
0: 안 되고.
1: 이제 양도 많아지고. 네,
0: 양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글씨가 제가 악필이에요.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1: 아.
0: 근데 블로그에 쓰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1: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사실 뭐 현직 법관이 블로그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0: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올렸거든요.
1: 네.
0: 그럼 내가 길이 누구에게도
1: 네.
0: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고 저는 그 정신으로 판사생을 한 거거든요.
1: 글의 힘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쓴 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0: 예, 예. 예. 그리고 글이 공유가 썼고. 되잖아요.
1: 네. 다른 사람들한테 예, 공개를 예. 했고.
0: 그게 글과 저는 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1: 말은 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0: 휘발돼버리고
1: 네. 하고 휘발되는데 글은 나중에 10년 뒤에도 수천 명
0: 그래서 그래서 분서 격려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1: 아. 진시황이 그러니까 진짜
0: 독재자들이
1: 네.
0: 분서 격려를 합니다. 책을 불태워버리고 고고단 선비를 탄압을 하죠.
1: 이적 표현물 수집죄를 활용하기도 하고.
0: 그걸 현대 왜 되풀이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1: 알겠습니다. 문용배 작가님의 두 번째 인생책, 주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세 권의 인생책을 골라주셨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죄와벌인데 네. 그 얘기는 아직 못했고요. 예.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나무야 나무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일부를 들었는데 벌써 마음이 충만한 느낌이에요. 죄와벌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알찬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와벌 이야기는 그러면 내일 2부에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네. 좀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노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0: 노래가 이제 아이유의 너의 의미인데요. 이게 원래 너의 네. 의미가 김창완 씨 곡이잖아요.
1: 네, 네.
0: 그걸 이제 아이유 씨가 부르고 김창완 씨가 피처링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정말 아이유란 그 가수가 네.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1: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0: 네, 노래도 네. 잘하고 또 뭐
1: 곡도 잘 만들고
0: 착한 일도 많이 네. 하시고
1: 가사도 잘 쓰고
0: 연기도 잘하고
1: 연기도 잘하고
0: 그래서 이게 너의 의미 이걸 제가 탄핵 심판 과정을 할 때 계속 이제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1: 아 그러신가요? 네.
0: 네. 그러니까 너의 의미 할 때 그 너가 저 같아요.
1: 아 네네. 네. 아 이거 사랑 노래가 아니군요. 당신의 소명을 묻는 노래군요.
0: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도 듣는데 네.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1: 아, 이거 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아주 무거운
0: 모르겠어요.
1: 노래로
0: 저희 그렇습니다. 그냥 노래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서요.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의 추천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지난 10월 방송된 문영배 전 재판관님 편 1부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보채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0mm 안팎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강원 영동에 발효되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동해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절기 하지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해져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강원도 속초 미시령과 강릉 양양 등지에 2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쯤 강릉시 소견동 안목사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부분 통제됐다가 1시간 만에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영월 등지에서 도로 배수구가 막히거나 나무가 넘어지는 사고 등 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경북 울릉군에 산사태 경보가, 강릉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산림청은 앞서 오전 8시 30분 강원과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스라엘이 휘방을 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각 19일 인용 보도한 미 정보당국 보고서를 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내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의 틀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마저 파탄 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숫자들이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주로 반도체와 AI 관련 분야가 만들어낸 숫자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됐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30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그 시점에 국민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 복당과 새 보수 세력 결집 가운데 어떤 노선을 추구하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정유공장 폭발이 러시아군의 오폭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9일 전한 SNS 영상을 보면 폭발 당시 지상에서는 모스크바 정유시설 인근을 비행하는 드론을 요격하려는 듯 대공미사일 두 발이 발사돼서 연료 저장고 쪽으로 날아갔고 곧바로 연료 저장고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신문은 이 영상 속 미사일은 러시아의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강원 북부 산지와 해안에 20에서 60mm, 강원 남부 산지와 해안에는 5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mm 안팎입니다.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강원 영동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올해 첫 산사태 예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우리 위험 지역을 접근하시지 마시고 긴급 재난문자 및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특보 소식은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주요 내용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열린 미 연준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살펴보고요. 사상 최초 9천선을 달성한 코스피의 명과 암, 수출 물가 상승 동향도 짚어봅니다. 이어서 인터넷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여름에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건강한 토요일에서 건강한 체중 감량 방법과 구체적인 다이어트 식단 챙겨드리고요.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쉽게 패한 멕시코전 전력 분석, 또 32강을 향한 마지막 관문 남아공과의 일전과 남은 경우의 수도 살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예상했던 최대 정체 시간대가 지나면서 서울 방향 정체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번에 가장 긴 정체 구간은 1번 경부선에 위치하는데 서울 쪽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2km 밀리면서 경기권 진입이 불편하고요.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 사이로 8km, 이후로도 매송휴게소와 금천 부근에서 5-6km씩 어렵습니다.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경기권 자주 막히는 곳들에서 짧은 정체들이 이어집니다. 북수원과 부곡, 둔대와 월곶 등에서 3-4km씩 답답합니다. 날이 좋지 않아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낸 분들도 많으시죠.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은 노우즈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반대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경기 동쪽은 양방향 성남 나들목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한편 55번 중앙선 부산 방향 치악 2터널 부근 1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1라디오.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금리

0: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라. 그래서 시장을 살려달라고 했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한 카드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전체 위원회 절반이 1회 이상의 인상 올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결국에 연내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정도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0: 연준에서 만장일치로 현재 기준금리 유지키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은 네 차례 연속인 경우이고요. 작년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1월, 3월, 4월에 동결했었고요. 이번 6월까지 네 차례의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 결정문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분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서 여전히 목표치였던 2%를 상회하고 있다. 이 3%를 넘어 4%를 향하고 있죠.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중동 분쟁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또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1: 네.
0: 또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서로 사인을 할 것이라던 계획이 또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차주에 또 증시 시장에 큰 충격파가 될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에서는 중동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불확실성의 상황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는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큰 변동 없다. 이런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첨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완화 편향이라는 문구가 원래 있었습니다.
1: 예.
0: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조금 바꾸겠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번 워시 의장의 소신이 뭐냐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완화 편향을 추구해 나가겠다라던 기존의 연준의 입장이 빠졌습니다. 문구가
1: 네.
0: 빠질 만큼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겠다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연준 의원들은 이번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상의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것이고요. 점도표라고 하죠.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점으로 찍는 것입니다. 이게
1: 네.
0: 점도표인데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의 예측치의 중간값이요. 3.8%가 되었습니다. 지난
1: 네.
0: 3월 직전만 해도요. 3.4%였는데 지금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차례 정도 올리면 3.8%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이번 동결로 인해서 연준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당 기준으로 1.25%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현재 물가 상승 때문에 하반기 특히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리 차는 조금 줄어든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1: 네. 자, 코스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1년 전에 얼마였나 봤더니 3,000이었고요. 올해 초가 5,000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9,000입니다. 와, 무섭도록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 대기 자금과 B2도 확대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18일이었죠. 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19일에는 조금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요. 시장에서는 역사적인 숫자들이 계속해서 돌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말씀하신 대로 지수에만 투자해서도 1년 사이에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1: 네.
0: 참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숫자의 움직임이긴 한데요.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만큼 B2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1: 예.
0: 장이 이렇게 좋으면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야 되는데
1: 맞아요.
0: 너무 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큰 상황이고요. 이 변동성 지표라고 하죠. 이것도 역대 최고치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축포를 쏘고 있는 와중에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무척 크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20일 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18일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28조 4,08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것은요.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고객이 넣어둔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재 이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시기를 보고 계속해서 돈을 태우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돈들이 예탁금으로 몰려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00포인트가 넘어섰던 18일 하루 사이에 3조 원이 늘었습니다. 3%가량 늘었는데 하루 사이에 3조 원이 늘 만큼 여전히 국민적인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다라는 것이고요. B2의 지표 대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신용거래 융자.

0: 장고입니다. 여기가 바로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바로 신용거래 융자 장고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 역시 18일 날 37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치가 지난달 29일에 38조였는데요. 다시 한번 그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돈을 빌려놓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자금이 몰릴 여력은 있다라는 뜻에서도 풀이가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된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매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사실 뭐 현재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태운 종목 단연 스페이스X였습니다.
1: 예.
0: 저희가 소개도 시켜드렸었는데요.
1: 네.
0: 지난 12일 상장한 스페이스X의 순매수 결제액이 지난 16일까지 4일간 18억 1,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2조 7천억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한국인들이 1조 원가량을 스페이스X에 넣을 만큼 현재 스페이스X는 굉장히 뜨겁고요. 그렇다 보니 스페이스X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란 말도 있지만 초반에 너무 많은 거품이 낀 만큼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투자들이 워낙 또 많이 투자한 만큼 이에 대한 변동성도 시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비철금속 등의 수요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 물가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0: 네, 뭐 수입 물가나 생활 물가,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수출
1: 네.
0: 물가 역시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11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 배경은 또다시 반도체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16일 날 수출입 물가 지수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5월 기준 수출 물가 지수가 188.58을 기록했습니다. 4월보다 0.3% 오르면서 11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보단 낮았지만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6%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의 수출 물가지수도 높았고요. DRAM 7.6% 올랐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도 19.5% 올랐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반도체 관련 제품들의 수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큰 불균형은 시장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적당한 수준의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도 수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4월 달보다 5월 달에 평균 환율이 0.2% 상승한 점도 수출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유나 나프타, 경유 같은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할 수 있는 물가 하락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쟁이 잘 끝나고 중동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유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네. 최근 메모리값 상승 여파로 많은 전자제품 가격 올랐다고도 말씀 전해주셨는데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애플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0: 제가 어제 한 대형마트를 갔었는데 노트북 네. 코너를 가봤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했었는데 네. 뭐 숫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400만 원, 500만 원쯤
1: 와.
0: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노트북을 사주려고 하면은 1,20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메모리값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요. 수출 물가도 올라가는 것만큼 메모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를 주로 수입을 하지만 사용을 하지만 슈퍼 의리였거든요. 그랬던 애플조차도 메모리 칩이 품귀 현상을 겪자 현재 자금에 대한 구려 그리고 이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주요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이 AI 서버용 제품을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될 메모리의 가격이 크게 생산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애플 역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팀 쿡 CEO죠. 최근에 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메모리 칩의 엄청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라는 것인데요. 뭐 노트북 같은 것도 많이 쓰지만 스마트폰 요즘에 생활 필수품 아닙니까? 예. 애플의 가격이 오른다면은 다른 스마트폰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부동산의 상승 열기가 경기도로 옮겨 붙었다. 동탄이 올해 상승률 1위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벨트라고 하죠. 이 삼성전자라든지 밑에 경기도 남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도시 동탄의 이번 주 상승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주 만에 2.2%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1: 네.
0: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양시 동안구가 올해 9.3% 올랐는데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 9.57%입니다. 거의 10% 가까이가 상반기에 상승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도권의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 집값 상승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계속해서 큰 문제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 대책의 준비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집값 역시 최근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뉴스일 듯합니다.
1: 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의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하디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에서 했던 검색어부터 볼까요?
3: 네, 다들 눈치채셨죠. 졌지만 잘 싸웠다. 아하. 도심 물들인 붉은 물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지난주보다 두 배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요. 어제 좀 더웠잖아요.
1: 네.
3: 30도가 넘는 무더위도 어떻습니까? 응원의 열기는 꺾지 못했죠.
1: 맞아요.
3: 후반 5분 참 아쉽게 멕시코에 한 골을 내줬지만은 이 대표팀을 향한 함성은 더 커졌고요. 이 결과는 아쉽게 졌지만 이 다음 주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남아공전은 꼭 이길 거라며 응원 현장에서 우리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을 하죠.
1: 네.
3: 다만 지면은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표팀 총력전을 펼쳐야 됩니다. 누리꾼들은 멕시코전 한 골 차여서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쉬운 승부지만은 이 우리 대표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졌지만 아주 잘 싸웠습니다. 남아공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서 32강에 진출하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 이어졌습니다.
1: 네, 다음 검색어는요.
3: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의 눈 찍기 조롱. 지난주 이 한국과 세코전 에서 태극전설을 응원하기 위해서 현지 경기장을 찾은 이 한국인 여성을 향해서요. 이른바 눈찍기 행동을 한 멕시코 남성이 여론에 문매를 맞았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양손으로 눈을 옆으로 길게 찢는 눈찍기 있잖아요. 이거는요. 아시아인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누리꾼들 공분했고요. 그래서 누리꾼들 추적했습니다. 그 끝에 이 남성이 공개됐는데요. 이 남성은 멕시코의 토목 엔지니어 협회장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남성은 한국 여성 그리고 한국인 공동체 또 멕시코 동포들에게 사과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었던 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협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월드컵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데 아니 이런 행동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행동이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이죠. 사과와 사퇴는 정말 당연한 결과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하고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는 거는 다행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1: 네. 또 수업 시간에 월드컵 경기 시청과 관련해서 한 고등학생이 쓴 성명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이라고요?
3: 네, 자신을 학생의 부회장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요. 월드컵 기간에 선생님들이 학업에 지친 우리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수업 시간에 할애해서요. 그 시간에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1: 예.
3: 그런데 이후에 이 학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호출했다면서 심지어 경기를 틀어주 이 교사를 색출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월드컵 시청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되고요. 또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인 유대를 쌓는 이건 살아있는 교육 아닌가요? 근데 학교장을 향해서 정말 강압적인 행태 좀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입장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재량에 대한 뭐 지나친 간섭이라면서 우리 학생 옹호했고요. 이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학습권 침해를 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맞섰습니다.
1: 네. 교권 추락을 주제로 한 드라마 참교육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드라마 속의 가상 조직인 이 교권 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에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은 최근에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된 그 배경에는 이 악성 민원 때문에 교육활동에 침해를 받고 또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안된 교육활동 보호국은요. 민원과 분쟁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교육 현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교육계 입장을 들어보면은 교육활동 지원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처럼 시원한 마치 사이다 같은 대안보다는요. 좀 더 이 세심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상황입니다.
1: 네. 자,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3: 네, 바로 이 중동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까지 올랐던 국제선 항공유 유류 할증료가요. 20% 이상 떨어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입니다. 발권 기준으로 국제선 항공권에는요. 유류 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떨어지면서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단계 내려가서 이렇게 19단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항공사들도 유류 할증료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대한항공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달 국제선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를 단거리 노선은 46,400원, 또 장거리 노선은 34만 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달보다 한 왕복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21만 원 이상 싸게 항공권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도 이 편도 기준 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를 이달보다 2만 원 가까이 낮췄고요. 또 장거리 노선도 10만 원 이상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 이전인 3월과 좀 비교하면은 여전히 사실 좀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항공업계는 이번 조치로 여름 성수기 국제선 수요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3: 그렇습니다. 이 탈모약은 왜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항상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지난주입니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요. 지난 연말이었죠. 이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했었습니다. 이번에 정은경 장관은 다음 달 이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 하반기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이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리꾼들 의견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탈모가 사실 뭐 취업이라든지 연애,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만큼 생존이 달린 문제다 이런 견해 나와요. 반대로 의료적인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 좀 건전성을 우려하는 이런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1: 한 카페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논란이라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3: 네, 보통 이 화수목 이렇게 하루에 5시간씩 일하는데요. 목요일만 1분 일찍 퇴근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총 근무 시간이 3일 하루에 5시간이면 3, 5, 15잖아요. 예. 그러니까 15시간에서 1분 먼저 퇴근하면은 1분 모자란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겁니다.
1: 그렇죠.
3: 다들 눈치채셨죠.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채우면은 하루치 유급휴일 근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을 추가로 우리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리꾼들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근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거 아니냐. 이 법의 취지는 무시하고 정말 숫자만 이용한 꼼수다. 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15시간 일한 건데 억울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하는 회사는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고요?
3: 네.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요.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한 세대가 172억 9,600만 원의 낙찰이 됐는데요. 예. 이번 경매 최저 매각 가격은 1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 업계에서는요. 낙찰자가 그러니까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숫자 0이요. 그런데 만약 이 낙찰을 포기하더라도요. 이 거액의 손실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법원 경매는 입찰 시에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물건은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어서 대금 납부를 포기하면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경매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오기 입찰 사례가 좀 나오는데요.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8억 원대 물건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쏘네 응찰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0 하나 숫자의 대가가 너무나 커서 참 안타깝습니다. 송금할 때 숫자 뭐 실수한 적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정말 틀린 거 없습니다. 조급할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지난 주말 BTS 공연에서 팬들에게 제공된 선물 중고 거래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요. 이 부산 공연을 찾은 팬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 네.
3: 보통 팬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뭐 화장품, 향수, 우산, 수건, 마스크팩도 있고요. 또 여기에 또 멤버들이 직접 사인한 이런 친필 메시지, 또 사인이 담긴 포토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연이 끝난 후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요. 이 해당 선물을 판매하겠다. 이런 글이 이어진 거예요. 뭐 10만 원에서 비싸게는 25만 원의 거래가 되고요. 또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반응 엇갈렸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을 되파는 거는 이건 너무 아쉽다. 이런 의견과요. 아니 개인이 받은 물건을 좀 개인이 처분하는 거는 이거는 자유가 아니냐. 이런 의견 엇갈렸습니다.
1: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축의금 논란이 또 이어졌던데 이건 뭔가요?
3: 네. SNS에요. 이 결혼식 축의금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네.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 뷔페 가격이 올랐으니 결혼식 축의금도요.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내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축의금으로 10만 원 받으면 밥값으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남는 돈으로 나머지 부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글의 누리꾼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축의금은 밥값이 아닌 축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손해가 걱정되면은 규모를 줄여서 결혼하면 된다 이런 반박의 댓글까요? 아니 식대가 10만 원대인 예식장은 축의금을 더 내는 게 예의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 글에 공감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1: 네. 자 클릭 인터넷 하디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4: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3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5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경북과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이라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등의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인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에 그쳐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20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28도, 또 광주 30도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 방향 정체도 평소 토요일 저녁 시간대와 비교하면 심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우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4km 구간,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제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남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3km 짧게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7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6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은 남원 분기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여름 휴가를 앞두고 반짝 체중 관리에 돌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단기간 다이어트일수록 주의할 게 많다고요, 교수님.
7: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이룬다. 모두가 다 꿈을 꾸죠. 뭐 성적도 그렇고 계산 증식도 그렇고 또 여름을 앞둔 분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서 더 건강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내 건강을 찾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이 많죠. 그런데 2020년 여름 다이어트의 트렌드 최근의 경향을 보면
1: 네.
7: 굶지 않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일단 굶자 또는 어떤 유명한 분의 이름을 딴 특정한 다이어트 또는 일정 부분 뭐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의료 시술 대행기를 위해서 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1: 네.
7: 최근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한 가지만 의존한 다이어트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극단적인 단식은 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실제로 세포가 원하는 영양을 못 받고 굶는 상태가 됩니다. 즉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되고 또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서 기초대사량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열량을 태울 수 있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요요 현상을 부르기 쉽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 한 4주 만에 체중도 좀 줄이고 또 몸매 관리도 해서 여름을 맞이해야지 하는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양날의 공과 같습니다.
1: 네.
7: 짧은 시간에 원하는 감량 효과를 보면 체지방보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우리가 최근에는 여러 그런 매체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뭐 신문이나 라디오, TV만 있었지만 이런 소셜 네트워크, 여러 매체 등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성공한 다이어트를 그대로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7: 그런 경우에 본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식습관이 실제로 맞지 않는데 따라하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또 체중 조절에도 성공하고 단기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 우선은 본인의 건강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1: 예.
7: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88kg 되고 키가 185 정도 되는 남성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옳게 보면 이 체중이 80kg 넘으니까 비만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키도 있고 또 운동량도 많아서 근육량이 많다면 굳이 체중을 줄일 필요가 없죠.
1: 네.
7: 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체지방량이 많은 분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다릅니다. 즉 먼저 본인의 건강 체중 목표를 현실적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봤더니 어떠한 유명인은 4주 만에 15kg 뺐다. 나도 15kg 빼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혹시나 이 살을 그 목표만큼 뺐다 하더라도 우리 뇌에는 예전에 그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억들이 살아있습니다.
1: 네.
7: 먹는 습관이라든지 또 장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이라고 하는 장내 세균적인 균형이 다시 옛날의 몸을 지키려는 것도 있거든요.
1: 네.
7: 요요 현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20, 30, 40대의 지병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천천히 우리가 한 일주일에 0.5kg에서 0.7kg 정도 빼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지만 혹시나 당뇨나 고혈압 등의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한 달에 1kg 정도의 목표를 잡고 현실적인 계획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7: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먹거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상담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먹칠운삼이다. 보통 뭐 운칠기삼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만
1: 네.
7: 먹칠기삼, 즉 먹는 게 70%고 운동이 3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 예.
7: 그 이유가 사실 우리 몸이 나이가 50대를 넘어가

0: 그래서 운동에 대한 반응도 적고 운동에 대한 반응이 적은 대신 운동을 하면 허기져서 먹는 게 더 많습니다.
1: 네.
0: 따라서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빵, 떡, 면 이 자자성어를 좋아합니다. 그 말 그대로 밥, 빵, 떡, 면인데 그 탄수화물이죠. 네. 일반적으로 흰쌀밥에 따뜻한 시다밥에다가 김치를 올리고 먹는 식단 저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하지만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늘리는 식이요법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삶은달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은달걀 한 두 개 정도는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1: 네.
0: 이상지질증 콜레스테롤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나 우리가 식사량 예를 들어서 한 두 수저 정도를 줄이고 삶은달걀 하나를 넣는다. 또는 닭가슴살 최근에는 이제 시판되거나 또는 배달 주문으로도 아침마다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이런 닭가슴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반 덩어리 정도를 태우고 또 밥 한 숟가락 줄이고 또 전날 미리 잘 준비해놓은 두부들을 한 두 조각 정도 먹고 밥 한 숟가락 줄이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또 실제로 식이섬유와 이 야채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많은 브로콜리나 양배추 그리고 이 버섯도 조리를 하다 보면 올리브에 조리하다 보면 고기 맛도 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해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넣으면서 꼭 밥 한 채를 줄이고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밥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갖다가 서서히 줄여가고 서서히 늘려가면서 우리 배는 부르지만 뇌를 속여서 아 나는 건강히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중요한 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콩팥,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우리 물을 섭취해서 콩팥의 부담을 줄인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 그 삶을 담당하고 있는 운동 병행에 대해서도 말씀 듣겠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쉽게 지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0: 네. 최근에 유행하는 게 엑서사이즈 스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엑서사이즈는 운동이고 스낵은 간식인데 그 운동하고 간식을 먹으라는 건가라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보통 이제 운동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 운동복을 사거나 운동화를 사러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운동화, 운동복. 하지만 엑서사이즈 스낵이라는 뜻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좀 입이 심심하고 간식이 생각할 때 간식을 챙기듯이 네, 바로 간단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1: 아.
0: 지금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제 진료실에서도 저는 지금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가볍게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앉았다 일어났다. 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는 환승, 아파트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하루에 한두 번은 걸어 올라가는 세상, 그리고 지금도 다리를 들었다 놨다 중력에 반하는 근육 운동 등을 하면서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운동량을 채울 수 있고요. 혹시 주말에 가족분들과 또는 친구들과 가볍게 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가벼운 러닝,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운동시설에 가서 트레이너분, 우리 운동 가르쳐준 선생님을 통해서 본인 건강 나이에 맞는 근육량에 맞는 중력을 이기는 근육운동을 가볍게 배우고 그거를 회사나 학교, 일상에서 도중에 가볍게 맞지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간식처럼 섭취하는 한다고 하면 지겹지도 않고 점점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은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국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아, 어제였네요. 벌써 멕시코전 패배. 너무 아쉬웠는데
3: 예.
1: 그 한 번의 실수가 결승골로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또 잊어버리고 3차전 대비해야겠죠?
3: 예, 그렇죠. 3차전을 대비해야 되겠죠.
1: 네.
3: 어제 이제 패배에 대한 아쉬움 털고서 대표팀이 오늘 회복 훈련을 가졌거든요. 자, 이제 말 그대로 회복 훈련입니다. 선발로 뛴 선수들은 어제 경기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볍게 몸을 풀었고요.
1: 예.
3: 자, 출전 시간이 적었거나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은 정상적인 훈련을 가졌습니다. 대표팀이 내일 하루 훈련 없이 휴식을 취하거든요.

0: 그 예전부터 굉장히 여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48개 팀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1차전, 2차전 간격이
1: 맞아요.
0: 늘어났죠. 그럼 모레 3차전이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하게 되고요.
1: 예.
0: 남아공과의 3차전 2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1: 조 2위 여전히 32강의 가능성 높은데 지지만 않으면 가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멕시코에 패하긴 했지만 우리 대표팀의 32강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공을 이기거나 비기면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게 되고요. 남아공에 패하면 남아공에 밀려서 우리가 3위로 밀려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3위일 때 12개 조 가운데에서 3위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에 들어가게 되면 가까스로 32강에 올라가게 되고요.
1: 예.
0: 우리가 남아공에 졌는데 체코가 멕시코를 이긴다. 그럼 체코와 남아공이 올라가고 우리는 예. 4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1: 어제였나요?
0: 최악입니다.
1: 예, 그렇죠. 체코와 남아공의 경기도 봤는데 일단 예. 남아공의 전력을 좀 평가해 주시죠.
0: 남아공은 1차전에서 멕시코에 0-1 패했고요. 2차전에서 체코하고 1-1 비겼습니다.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경기 예. 내용으로 보면은. 근데 2차전에서 좀 뭐 특징적인 것을 잡아보라고 얘기하면은 공수전환이 빨랐고 또 나름 전방 압박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력을 보면은 딱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1: 아, 그런
0: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예, 예.
0: 거기다가 남아공은 우리와의 경기에서 전력의 한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밖에 발휘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태보호 모코에나 선수라고 우리 대표팀의 황인범 정도의 역할하는 선수거든요.
1: 네.
0: 이 선수가 경고 누적 때문에 3차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요. 이미 1차전에서 이 템바 지원의 선수가 거친 행동을 했는데 FIFA로부터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전에 출전할 수 없는데 이 템바 지원의 선수도 미드필더거든요.
1: 예.
0: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미드필드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 남아공에 왜 이렇게 경고받은 선수가 많은 거죠?
0: 경고를 받았다는 건데 물론 거친 플레이를 하니까 경고를 받았다는 건데
1: 예.
0: 왜 이렇게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거친 플레이를 하느냐. 좀 더 네. 근본적인 이유를 대면은 저는 경험 부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아공이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에 월드컵을 경험했던 선수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근데 경험이 있고 노련하다면 파울을 하더라도 레드카드 받지 않을 정도로 요령껏 영리하게 파울을 하겠죠.
1: 예.
0: 근데 이 경고도 많고 퇴장도 많았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선수들이 흥분해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했다는 건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정 조절 못하고 좀 오버돼서 파울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대표팀 1998년 오래됐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멕시코하고 경기할 때 선제골 넣었습니다. 기가 막힌 골이었죠. 프리킥. 선제골 넣자마자 흥분해가지고 과감하게 뒤에서 백태클 하다가 그대로 퇴장당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흥분했잖아요.
1: 예.
0: 이 월드컵에서 내가 골을 넣었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남아공이 이렇게 보입니다.
1: 예. 남아공, 질 수 없는 팀이다. 최소한 비기거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뭐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0: 방심하면 안 되겠죠.
1: 예. 그러니까
0: 최소한 월드컵에 올라온 팀인데, 한 방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남아공전은 저는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첫 번째냐. 우리보다 전력이 약하다라고
1: 그렇죠.
0: 보고 이길 수 있는 팀이다.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지 된다. 1,
1: 네.
0: 2차전은 일단 수비 먼저 반격을 뚫었거든요. 거기다가 멕시코에 우리가 패했잖아요.
1: 네.
0: 한 골 차로.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이기고 분위기 좋게 32강전에서 상대팀 맞으려고 한다면은
1: 네.
0: 한 3대0 정도 스코어를 내버리면
1: 네.
0: 분위기 또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술로 나가면 좋겠고 이왕이면 골을 넣더라도 골을 넣을 듯 하면서도 넣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조규성이나 오현규 선수가 또다시 이 남아공전에서 골맛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공격수들은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1: 네.
0: 골 넣어야 될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는 거 이건 이제 팀이 잘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1: 예.
0: 때문에 뭐 손흥민 조규성 선수 정도가 또 골을 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1차전에서도 그랬고 2차전에서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지션에 관한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0: 아, 지금 이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손흥민을 왜 원톱으로 놔뒀냐. 원래 네. 가장 잘 뛰는 자리는 왼쪽 윙포워드인데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2차전 모두 다 이제 최전방 원톱으로 뛰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불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가장 편안해하고 자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왼쪽 윙포워드라는 걸 모를 리가 없겠죠.
1: 그러니까요.
0: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네. 뭐 알고 있는데 왜 그럼 원톱으로 내세웠느냐. 뭐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제 그 생각은 뭐냐. 제가 진정을 해보면 최전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를 크게 휘저으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빈 공간이 나오면서 두 번째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선의 이재성이나 이강인, 황인범 같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올 수도 있다. 예.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감독만의 어떤 그 감각이나 선수와 24시간 있다 보니까 이 선수의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 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 의도했던 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경기에서 모두 다 자신의 소신이나 자신의 전술대로 뛰어봤어요. 예. 근데 두 경기 모두 다 손흥민 선수가 터지지 않았죠. 예. 그리고 원래 기대했던 정도의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원톱 손흥민에 대한 효용은 빨리 적고 전술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네. 이런데도 소신을 부린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고집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네. 이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로 돌리고 이제 최전방 원톱에 오효윤 교 또는 조규성 선수를 세우는 게 이제 플랜 B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감독에게 물론 이제 소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상황 판단 빨리 해서 네.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전략적인 이런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오늘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 볼까요?
0: 미국이 D조 2차전에서 호주를 2-0으로 이겼습니다. 네. 역시 개최국의 힘은 놀라운데 그래서 미국이 2연승 거두고 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을 줬고요. 예. C조에서는 모로코가 스코틀랜드를 1-0으로 이겼는데 자 모로코가 C조에서 브라질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1: 그렇네요.
0: 모로코가 우리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4강이 열렸던 팀입니다. 예. 당시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2022년 4강이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 대회 1차전에서 브라질하고 1대1 비겼거든요. 예.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줬고요. 브라질은 아이티를 3-0으로 이겼고 파라과이는 튀르키예를 1-0으로 이겼습니다.
1: 네. 끝으로 그 매번 월드컵마다 화제가 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일본이 경기 끝나면 경기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데 이번 예. 월드컵에서도 변함이 없다고요?
0: 이번 월드컵에서도 깨끗한 경기장 일본 관중들이 퇴장하고 나온 그게 이제 화제가 됐죠. 네. 자 응원되는 경기가 끝나면 관람석과 스탠드 열심히 청소를 하고요. 선수들도 라커룸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놓고 나갑니다. 심지어 졌을 때도.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일본의 그 이런 뭐 예절이나 청소 문화가 이제 월드컵 때마다 늘 화제가 되곤 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전과 똑같이 청소와 예절의 일본 문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모리아스 일본 대표팀 감독이 이 기자회견에서 이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예절과 청소 문화에 대해서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브라질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이 질문을 대표해서 일단 전제는 예절과 청소, 일본의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다라고 이제 전제를 달고 그런데 네.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축구를 경험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일본의 이런 이 청소 문화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더라.
1: 왜요?
0: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브라질에서 브라질 선수들 또 브라질 스태프와 같이 일을 할 때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네. 선수가 훈련 장비 다 챙기고 정리하는 거를 봤는데 그 팀의 브라질 출신의 장비 담당자가 내 일자리에 없애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이게 한마디로 문화적인 상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와 같은 일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느꼈죠.
1: 네, 저는 또 네 방이나 청소 잘해라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만약에 경우에서 이런 말 하지 말자. 초반에 공격을 계속 기세를 올리자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일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나얼의 바람 기억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3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 미시령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5mm 정도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60mm 정도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경북과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이라서 비가 그친 이후에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인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게

0: 있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에 그쳐 더위가 주춤했지만 내일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 대구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38선 휴게소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낙석이 발생해 강릉 방면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또 양양군 현남면 직영리 일대 논과 농로가 빗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쯤엔 강릉시 견소동 안목사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부분 통제됐다가 1시간여 만에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미시령에 221.5mm의 비가 내려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난 15일 개막한 강릉 단오제는 일부 일정이 취소됐고 백일장과 사생대회는 행사 장소가 실내로 변경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경 대전시 삼계동에서 빗길을 달리던 택시가 전복돼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전 6시쯤엔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터널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아파트와 계룡시 신도안면의 도로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 우리 돈 9조 2천억 원의 상당을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두 달간 이어질 미국과 이란 간의 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을 제안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서울 강남구 개포 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그제 투표소 세 곳에서 근무한 투표관리관 9명을 조사했고 어제는 청담동 투표소 근무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SNS에서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고리기에 들어갈 것이고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미국이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열린 호주와의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0으로 이겼습니다. 앞서 조별리그 1차전에서 파라과이를 4-1로 꺾었던 미국은 2

0: 2연승에 승점 6점으로 조 1위를 유지하며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산지와 해안에 20에서 60mm, 강원 남부 산지와 해안에 5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mm 안팎입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영동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시대를 초월해 널리 읽히는 고전입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500년 전 병법서가 어떻게 군사 전략을 넘어 정치와 외교, 경영 등 각 분야에서 통찰력을 더하고 있는지 전북대학교 철학과 진성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를 둘러싼 진통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저녁 시간대가 되면서 고속도로의 정체는 빠른 속도로 풀려갑니다. 다만 여전히 비 때문에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한 곳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 남이천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면서 뒤로 짧게 정체입니다.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여전히 화성 지역 지나기가 가장 불편한데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0km, 다시금 매송과 금천 부근에서도 5-6km씩 어렵고,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안성나들목과 양재 부근에서 6-7km씩 밀립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수도선은 경기 서쪽에서만 정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판교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반대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정체도 많이 해소됐는데요. 북수원과 둔대 부근에서 3km씩 주춤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저녁에 펼쳐지는 손자병법 명강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500년 전에 쓰인 병법서인데 이 손자병법을 통해 보여주는 손자의 통찰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죠. 정치, 경제, 비즈니스,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손자가 알려주는 필승의 비결,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북대 철학과 진성수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사실 고전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2: 그렇죠.
0: 네, 뭐 고리탑을 할 것이다 라는 네. 편견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대중에게 다양한 고전을 알기 쉽고 또 흥미롭게 풀어서 소개하는 명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2: 네, 전북대학교 철학과에 근무하는 진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학으로 박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조금 공부하고 뭐 중국, 뭐 미국 이렇게

0: 네, 또 텔레비전 출연도 자주 하셔서 네, 저희 또 익숙한 네,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고전감리의 손자병법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자병법 하면 저희 KBS 드라마였습니다. 네. TV 손자병법. 네. 네, 혹시 보신 세대시죠?
1: 예, 저 고등학교 네. 때, 대학교 때 봤습니다.
0: 네. 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들도 있으실 텐데, 예.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1: 그 굉장히 짧은 그 시트콤의 어떻게 보면 원조잖아요.
0: 맞아요.
1: 마지막에 네. 탁 던지면서 이렇게 탁 스톰 모션 되면서 이제 전환되면서 그 마지막 던지는 말이 메시지였는데 네. 그런 기억들이 나요 가끔.
0: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제 그리면서 그 가운데에다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녹여낸 거잖아요.
1: 네, 네. 사이다 같은 요즘 같은 표현을 하죠. 사이다 같은 탁 던지는.
0: 네. 예. 아 재미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런 손자병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25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한 뭐 540년에서
1: 그렇죠. 5세기 500년. 기원전 5세기 6세기 정도.
0: 네네. 예. 그때 쓰여진 병법서인데 오늘

0: 스트리트셀러 됐다가 안 팔리면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거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가니까 손자병법이 그만큼 읽힌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네. 창업주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다 언급하는 이유가 네. 이 책이 이렇게 고전이 되는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읽어보다가 본인도 이제 빵빵 터지는 거죠. 네.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손의 제곱병법이라는 책을 본인이 사실 책이라기보다도 메모인데 예. 그게 나중에 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그 내용의 한 50%가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고
1: 예.
0: 자기가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또 새로운 걸 집어넣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소프트뱅크를 이렇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었던
1: 네.
0: 그런 어떤 노하우나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손자병법에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유명하게 됐죠.
1: 네. 예. 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손자가 참 인세를 받았더라면
0: 그렇습니다.
1: 지금
0: 네.
1: 부자가 됐겠구나는 네.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1: 우선들이.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손자 병법에 대해서 이제 손자라는 것은 저희가 얼핏 알고는 있는데 네. 언제 누가 어떻게 네. 썼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0: 손자의 원래 이름은 손무고요.
1: 손무.
0: 예, 우리가 보통 문무를 겸비했다 할 때 무자예요. 무의 무자.
1: 예.
0: 그 이름도 참 묘하죠. 우리가 손자 할 때 아들 손자 할 때 손자고 무자는 문무를 겸비할 때 무자니까 이름에서도 뭔가 그 기운이 좀 흐르긴 하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중국의 그 제나라 사람이에요. 제나라면 어디냐면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이 한반도가 있고 중국에 툭 튀어나오는 그 이게 산동반도라고 하는
1: 네네네네네.
0: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제나라예요. 근데 그 제나라에서 저 아래쪽 오나라로 직선거리로 한 2000km.
1: 어이구.
0: 당시에는 몇 년에 걸쳐서 거기로 이제 망명을 해요.

0: 오나라왕 함녀였어요. 그런데
1: 네.
0: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자면 구테타로 나라의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오나라를 좀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인재를 필요하잖아요. 인재가 네. 필요하잖아요. 그때 발탁된 사람이 손무였고
1: 네.
0: 그때 발탁되면서 냈던 정책 이반서, 정책 제안서가 손자병법이었어요.
1: 네.
0: 그게 13편으로 된 손자병법.
1: 그 전에 이미 그럼 다 써놨단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1: 어.
0: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나라에서 오나라로 그 2000km 되는 그 먼 길을 와서
1: 네.
0: 오나라에 와서 바로 그 이렇게 발탁된 것이 아니라
1: 네.
0: 은둔 생활을 해요.
1: 아.
0: 이제 그때 쓴 거죠. 그때 썼을 때 그 손무하고 오나라 왕 함녀하고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손무의 친구 오자서라는 사람이에요.
1: 예.
0: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고 그때 소개해 주면서 이제 함녀왕이 읽고 나서 이 책 좋은데 이 사람 좀 직접 보자. 그때 이제 만나게 되죠.
1: 아, 책이 먼저 갔군요.
0: 예, 자료가 먼저 가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1: 네. 언젠가는 쓰일 것이다 생각을 했을
0: 그렇습니다.
1: 것이고 나의 이러한 뭐 병법서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0: 그렇죠.
1: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0: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1: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면 그 이 지금 손자병법이
0: 네.
1: 그때 그 병법서인가요?
0: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1: 네.
0: 사실은 이제 그 뒤로 한 700년 지나서 조조라는 사람이
1: 조조 우리가 아는 그 조조요.
0: 유비
1: 네네.
0: 조조 송권
1: 뭐
0: 이런 얘기하던 삼국시대 네. 위초고 그 조조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본인이 주석을 달아요.
1: 오.
0: 말하자면 해설을 달죠.
1: 예.
0: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손자병법의 원본이 된 겁니다. 사실은 시작은 손무가 썼지만
1: 네.
0: 그것이 한번 1차 걸러진 게 조조에 의해서 걸러져서 그게 이제 13편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현재 손자병법의 원형이 만들어진 거죠.
1: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손자병법은
0: 조조의 약간의 해설이 들어가 있는 또 약간의 가감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약간 출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 예.
0: 우리가 사람이 들고 나는 게 있잖아요.
1: 네네네.
0: 글자에도 몇 글자 빠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1: 예.
0: 출입이라고 하는데 그 조조가 그것을 주석을 달 때 약간의 출입이 생겨요.
1: 그럼 원래 그 병법서는 글이 뭐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는
0: 많지 않습니다. 약 한 6,200자? 약 6,100자에서 200자 정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입이
1: 예.
0: 있으니까
1: 예.
0: 글자의 오차가 있는데 그 A4 용지로 치면 한 5페이지밖에 안 되죠.
1: 5쪽.
0: 예.
1: 네.
0: 5쪽.
1: 제가 좀 손에 들고 딱 5쪽인데 이 정도 분량이란
0: 그
1: 말씀이에요.
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예.
0: 거기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고
1: 예.
0: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글자가 함축적이에요.
1: 함축적. 한자니까 또.
0: 예. 한자기도 하고
1: 예.
0: 또 어떤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 말을 설명하려면 길어진 해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는 그 해설을 참고해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두께가 된 겁니다.
1: 그럼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손자병법에 대한 또 해설서를 냈겠네요.
0: 그렇죠. 중국의 학자들이 약
1: 네.
0: 이제 헤아려 보니까 한 300에서 400권 정도의 해설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조조.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0: 네.
1: 싶은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병법서가 먼저 넘어가고 이 사람 누구야? 나 한번 만나고 싶은데
0: 네.
1: 예, 이제 함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0: 네.
1: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났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어떻게 또 인정을 받았을까요?
0: 그게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1: 예,
0: 있는데
1: 예. 네.
0: 사기 열전에 나와 있어요.
1: 예.
0: 손자 오기 열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예.
0: 이제 손무를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대리로 썼는지 잘
1: 그렇죠.
0: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출처를 잘 모르니까
1: 그러니까요.
0: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1: 예.
0: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가장 훈련시키기 어려운 궁녀 180명을 주면서 훈련시켜봐라. 그럼요.
1: 여성분들.
0: 네. 네. 안에서 맨날 무용이나 뭐 노래나 화장이나 하는 궁녀를 가지고. 손무가 얼굴색 안 변하고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90명씩 나눕니다.
1: 네.
0: A그룹, B그룹 90명씩. 그리고 90명 안에서 가장 함녀왕이 사랑하는 애첩을 제일 위 앞에 세우고 대장으로 B그룹에서 한 명 세워서 내가 오른쪽으로 외치면 오른쪽으로 칼을.
1: 뭐 아, 칼.
0: 예. 예, 칼이나 창을 다 손에 쥐게 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이걸 들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만져보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왼쪽 하면 왼쪽, 뒤 앞 하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을 치면서 명령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손무가 그때 얘기합니다. 이 군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엄한 것인데 이걸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 잘못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나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부터는 말 듣지 않는다면 내가 군율을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이제 오른쪽 왼쪽인데 또 안 해요.

0: 안 하겠죠.
1: 그러니까 네. 바로 그 뒤에 여러분들 그 역사 드라마 보면 장군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0: 무섭게.
1: 네.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월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뭐냐면 생사 여탈권을 그 대장군한테 주는 거예요. 말은 들면 즉결 처형하라고. 네. 바로 즉결 처형해버립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애첩투를.
0: 함녀가 제일 사랑하는.
1: 예.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목을 칩니다. 바로 명령해서. 그러고 나서 다음번 사람은 앞에 대장을 세우고 다음번 사람은 또 앞으로 대장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하니까 다 오른쪽.
2: 그렇죠.
1: 왼쪽 하니까 다 왼쪽.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함녀왕한테 보고합니다. 됐습니다. 훈련 마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함녀가 이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겠고.
0: 아, 그렇죠.
1: 내가 사랑하는 애첩이 죽었는데.
0: 둘이나.
1: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약하디 약한 궁녀를 가지고도 이렇게 훈련이 가능하니 내가 믿겠다. 그러고 나서 그 손물을 장군으로 발탁을 해서 오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게 그 사마천 사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에서도 빛을 발했을까요?
1: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백거전투라고 하는데 당시 오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황해, 네. 한국 쪽하고 가깝고요.
0: 네.
1: 내륙 쪽에는 강성한 나라,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0: 네.
1: 그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호시탐탐 오나라를 노려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가 오나라를 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오나라가 위기잖아요.
0: 네.
1: 근데 당시에 국력으로 보면 3배에서 5배 정도 초나라가 강성했다고 그래요.
0: 예.
1: 근데 오나라는 큰일 나죠. 근데 그때 손무의 방법을 써서 이 초나라를 제압하고 예. 이깁니다. 그게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백거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요.
0: 예.
1: 그때 손무가 대단한 힘을 발휘해서 이 초나라를 완전 누르고 오나라가 춘추 시대의 다섯 나라 강자 오페 춘추 오페라는 말 들어보셨죠?
0: 예.
1: 춘추 오페라고 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0: 아.
1: 그 가장 핵심적인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손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이 손자 병법에서 손자가 알려주는 필승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1: 그 손자 병법의 첫 번째 구절이 있어요.
0: 네.
1: 손자왈 손자가 말하기를 병자는 국지대사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다.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니 죽고 사는 지점이고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그 지점이니 불갑을 찰련이라. 아주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0: 네.
1: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전쟁은 감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전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0: 네.
1: 전쟁이야말로 불가피할 때의 마지막 선택하는 선택지여야지 전쟁해볼까? 내가 해서 이길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손자병법은 전쟁에 관한 책인데 전쟁을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0: 아 그렇네요.
1: 네. 재미나죠?
0: 예.
1: 그리고 손자가 얘기하는 것은 전쟁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0: 네.
1: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 다섯 가지 조건이 도, 천, 지, 장, 법이라고 하는 오사라고 하는데요.
0: 예.
1: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다 말씀드릴까요?
0: 네. 얘기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다섯 가지 조건, 이 도, 천, 지, 장, 법의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도자가 이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0: 예.
1: 리더십이 없으면 이게 4분의 1 막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가 될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예. 지휘가 안 될 테니까
0: 예.
1: 그런 도, 리더십이 있느냐. 천. 천은 이게 싸울 타이밍이냐.
0: 오.
1: 이게 예를 들어서 북쪽에 사는 사람이라면 추위에 강할 텐데 남쪽에 내려오면 더울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 더울 때 싸우면 지칠 거 아닙니까?
0: 예.
1: 또 반대로 남쪽에 사는 군인들은 북쪽에 원정을 가면 추위에 약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 그 타이밍. 적시에 싸우느냐.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0: 네.
1: 그게 도천할 때 천이고요.
0: 예.
1: 지는 이게 지리적으로 이게 나에게 유리하냐 이거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산지에 살던 사람은 평지에 오면 약할 것이고
0: 네.
1: 평지에 있는 사람은 산지에 가면 약할 거 아닙니까?
0: 당연하죠.
1: 마찬가지로 물가에 사는 사람과 물가에 살지 않은 사람. 이런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천지. 그다음에 장은 현장 지휘관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현장 지휘관을 잘 발탁을 해서 그걸 잘 싸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친하니까 너 한번 해봐라. 공세해봐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 리더십, 천, 타이밍, 지, 지형적인 이점이 있느냐, 장은 현장 지휘관이 훌륭하냐, 법은 그것을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아.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법 아니면 규율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 다섯 가지가 있을 때 전쟁을 해라. 만약에 상대방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천지장법 이 5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항복하라 이거예요. 항복하고 물건으로 주라 이거죠. 그게 차라리 나라를 유지하는 아. 때 중요하다. 이게 손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도와 장의 차이가 있을까요?
1: 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대통령 예, 같은 거고요. 예. 장은 국방부 장관 예, 얘기하는
0: 예,
1: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지금 이걸 다 얘기를 했다는
1: 그렇습니다.
0: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0: 그러면 현대 전투사에서도 이런 도천지장법의 전략이 통한 사례가 있나요?
1: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1990년대에 있었던 걸프전이라든가 예. 좀 더 올라가서 우리가 베트남전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란 관련된 이런 세계 걸프
0: 중동전쟁
1: 예, 여러 가지 중동전쟁 이러는 것들 보면 사실은 이게 묘하게 관련되어 있죠. 사실은 예. 이 미국 전략도
0: 네.
1: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0: 아, 그랬죠.
1: 왜냐하면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0: 네.
1: 전쟁을 할 때에는 속전속결을 해라. 그거를 우리가 졸속이라고 하거든요.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졸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졸속행정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그렇죠. 대충대충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자병법에서는 졸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0: 네.
1: 졸자가 재주 없을 졸자. 속자가 빠를 속자.
0: 네.
1: 재주를 부리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전쟁은 끌면 끌수록
0: 손해다.
1: 손해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일이 잘 안 풀렸잖아요.
0: 예.
1: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손자병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라 속전속결을 중요시 여기고 또 사실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병자는 궤도야라는 말이 있어요. 궤도야.
0: 궤도야.
1: 궤도야라고 하는 말은 속일 궤자예요.
0: 예.
1: 전쟁은 본질적으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0: 아하.
1: 즉 이 미국의 그 전략을 보면 평화 협상을 하는 듯하다가 미사일로 때리죠.
0: 예.
1: 그게 그대로입니다.
0: 어.
1: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한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라고 손자병법에서 얘기한다. 그거 안 읽어보신 분 말씀입니다. 손자병법은 내내 속임수다. 전쟁의 본질은 속임수다. 왜? 왜 속임수냐? 나라의 존망이 걸린
0: 이겨야
1: 문제니까.
0: 되니까.
1: 이겨야 되니까요.
0: 예.
1: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예. 그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동양과 서양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손자병법에 대해서.
1: 손자병법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 사실은 손자병법에 대해서 서양에서 막 번역된 건 한 불과 200년 전이에요.
0: 네. 아니 2500년 전의 책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이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손자병법이 서양으로 넘어간 거는 한 1000년 전 이전이에요.
0: 예.
1: 당나라 정도 때.
0: 그런데
1: 네.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하고 전하고 전하고 읽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읽죠. 승리 전법으로 쓰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완전 번역해서 불어로 번역하고 이제 불어도 번역돼 있고요. 영어도
0: 예.
1: 번역돼 있고 독어로 번역돼 있고 돼 있는데 그렇게 번역돼서 이제 나온 것이 한 불과 200년 전이고
0: 예.
1: 사실 읽기에는 1000년 전부터 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0: 네.
1: 당나라 시대 때 이미 1000년 넘 이상 됐죠. 그때 이미 그 동서양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0: 오.
1: 그런데 이들이 그걸 이제 전쟁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순간 속임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0: 아,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관점의 차이다 그러면 사실은 예.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
0: 예.
1: 전쟁이라고 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속임수잖아요.
0: 예.
1: 네, 그러니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앞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셔서 좀 궁금한 게 일단은 전쟁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 하셨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감정적인
1: 맞습니다.
0: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과의 중동 전쟁도 그렇고 이분이 손자병법을 제대로 읽은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1: 그래서 전문학자들이 네.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0: 네.
1: 거기에 이제 그 영어로 써놨어요. 승리의 비법은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게 손자의 방법이거든요. 부전승론이니까.
0: 네. 네.
1: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 자기가 지금 한 것은 실행한 것을 보면
0: 네.
1: 손자병법에 맞는 것도 있고 아까 네. 속임수라고 하는 건 맞고 어떤 것은 약간 감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기만 전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평가는

0: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단하기엔 조금 이른 그 부분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손자병법이 빛을 발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이제 또 손자의 전략을 써서 성공한 리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나 또 선종이 네. 소프트뱅크 회장을 꼽으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0: 그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독서광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미래학이라든가 뭐 원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지구의 어떤
1: 맞습니다.
0: 기아 문제 해결하는 네. 문제를 해서 그걸 읽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양 고전들을 볼 때 손자병법을 얘기하니까 손자병법을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읽어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손자병법 13편 중에 제2편이 작전편이에요.
1: 예.
0: 우리가 보통 작전 그러면 어떤 작전, 비밀 작전, 뭐 기습 작전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작전 내용을 보면 반 이상이 다 돈 얘기입니다.
1: 에? 병법서예요?
0: 예.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 어허.
0: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생각하고 재정적인 규모를 가지고 작전을 피라 이거죠.
1: 예.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잖아요.
1: 예.
0: 어떤 사업을 펼칠 때 자기 재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일단 벌렸다가 이제 위기가 오면 여기다 다 돈을 이제 완전 다
1: 그렇죠.
0: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야 동양고전 중에 이런 책이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네. 우리 사업자 마인드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아 정말 명저는 명저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언급했던 거죠. 사실은 빌 게이츠 회장이 다 읽었느냐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언급해놨고
1: 네.
0: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본인이 차용을 해서 그 키워드를 써서 손정희의 뭐 제곱 법칙, 제곱 병법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것이 이제 경영자들에게 많이 유행을 했고요.
1: 예.
0: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이제 경영학이든 또 인간 관계론이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1: 네.
0: 그 관계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 예, 예.
0: 그 손자병법의 제일 마지막 편이 용간 편이에요.
1: 용간.
0: 예, 쓸 네. 용자의 사이간.
1: 네.
0: 그래서 사이를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역사 드라마 보면 간자라는 게 나와요.
1: 네, 네, 네.
0: 예, 사이간자를 쓰고 이제 놈자자를 써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느낌 뭡니까? 스파이.
1: 그렇네요.
0: 예, 스파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 책임자는 스파이를 장군보다 더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 정보전 첩보전이라고 할 때 딱 맞죠. 현대전하고요. 또 기업 경영할 때도 뭐예요? 저쪽에 상대방의 좋은 핵심 기술 이런 걸 빼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자병법이 2500년 전에 정보전과 첩보전 그 마지막 편에 용감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정말 놀라운 겁니다.
1: 그러네요.
0: 쇼킹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아니 그때 당시 정보전 첩보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 얘기가 현대전하고 너무 맞아요. 그래서 그 용감편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경영학에 대해서 좀 더 인간관계론에서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용감편만 딱 읽어보시면
1: 아하.
0: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영어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도 뭐 말이나 글로 정리가 안 됐던 것들
0: 네.
1: 또는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이미 2500년 전에 이 손문은 다 알고 있었네
0: 그렇습니다.
1: 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네.
1: 이분은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0: 그게 집안의 내력인데요.
1: 집안이요?
0: 집안 자체가 아까 이제 제나라에서 오나라로 2000km 예, 예.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 집안 제나라의 그 왕족 출신이었어요. 선조가. 그 이제 선조가 조상이 왕족 출신이었는데 이제 제나라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밀리면서 전쟁 때문에 내란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에 휩싸이면서 밀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겨요. 너는 이것을 익혀서 반드시 후세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손무가 그걸 받아서 그 데이터를 다 집적을 해서 모아서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다 담겨질 수밖에 없고
1: 네.
0: 한 사람이 책상에서 쓴 게 아닙니다. 많은 케이스. 이걸 보통 영어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1: 네.
0: 여러 경우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본인 병법에 아주 간추려서 집약적인

0: 언어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본인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선조와 선대들의 그렇죠. 경험이 다 녹아 있는 것이고.
0: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들도 다 반영을 아. 해놓은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오나라 와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앞서 이제 현대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금 21세기 우리가 와서 만약에 손무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손무의 전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무인항공기가 떠다니고 네. AI가 네.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손무는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0: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전쟁의 전술의 방법이라든가 무기 체계는 달라졌더라도 예.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본질은 정정당당입니까? 속임수입니까?
1: 속임수죠.
0: 속임수잖아요.
1: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네,
0: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잖아요. 네. 또 전쟁을 하려면 우리 아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네. 저 상대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겠죠.
1: 그렇죠.
0: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피, 지기. 지는 알지자고 피자는 저 상대 피자고 네네네네. 저 피자고 지기는 알지자의 자기기잖아요.
1: 네.
0: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 그거는 과거나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그 지피지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재미난 그 바로 밑구절이 있어요. 바로 밑에 구절이 지피 아 퀴즈를
1: 네.
0: 드릴까요?
1: 네네네네.
0: 우리가 보통 지피지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
1: 백전백승.
0: 백전백승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네. 틀린 말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손문은 네.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백전백승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아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언급은 돼 있는데 네. 네 좋은 게 아니다.
0: 왜 좋은 게 아니냐? 네. 상대방과 싸우게 되면 아군의 피해가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어, 그럼요.
0: 예. 그럼 100번 싸우면 100명의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만큼 소리나는 겁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A라는 나라가 10만의 군대가 있고 B라는 나라가 10만의 군대가 있고 C라는 나라가 10만의 군대가 있는데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싸웠어요. 그래서 A라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10만을 제압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5만이 손실이 됐어요.
1: 네.
0: 그럼 C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1: 절반밖에 안 되네.
0: 예, 절반밖에 안 되고 네. 한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1: 없어졌죠.
0: 그럼 먹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백전백승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1: 그런데요.
0: 뭐가 좋은 것이냐.
1: 네.
0: 지피지기 백전불태. 원문은 백전불태로 돼 있어요. 100번 싸워도 안 입을 자에 위태로울 태자. 위태롭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 그렇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게 제일 좋다.
1: 어허.
0: 근데 그 바로 밑에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피지기. 상대를 모르고 자기만 알거나
1: 네.
0: 아니면 자기만 알고 상대를 모르거나.
1: 오.
0: 근데 50%밖에 모를 때에는 승률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고 뭐 이런.
0: 네. 네. 근데 세 번째가 마지막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피 부지기.
1: 아이구야.
0: 상대방도 모르고 지도 모르면 매전 필태니라.
1: 아이구야.
0: 매번 싸우면 매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과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아니죠.
1: 그렇네요.
0: 예. 사실 지금 우리가 뭐 현대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미국하고 이란의 이 전쟁에서
1: 네.
0: 이란을 빨리 제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이란을 더 잘 몰랐던 거죠.
1: 네. 그렇네요.
0: 쉽게 네.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손자의 이 승리 전략 우리가 이제 삶에도 적용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손자의 승리 전략은 이런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0: 손자의 전략이 뭐 한두 가지로 정리가 안 되겠지만
1: 네.
0: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피지기 하라.
1: 네.
0: 상대도 알고 자기도 알고 이것이 중요하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속전속결을 해라.
1: 어허.
0: 네. 빨리 싸움은 끝내라 그러죠.
1: 네.
0: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 해를 넘기지 말아라.
0: 네.
1: 아, 여기서 해는 이제 연이 아니라.
0: 예, 예. 하루. 그렇죠. 네. 끌면 끌수록. 양자가 다 손해면 다 자기 손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붙었다.
1: 네.
0: 정말 피할 수 없는 전투다.
1: 네.
0: 그러면 상대를 기만하라.
1: 속여라.
0: 속여라. 그러니까 의도하지 못한 곳을 치라는 거죠.
1: 예. 네.
0: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이 싸우는 이 필드 전장이라고 하죠. 싸울 전자의 마당장자. 이 싸우는 장소를 분석해라.
1: 네.
0: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유리한 장소인지 어떤지를 상황 판단을 하라는
1: 네.
0: 거죠. 또 다섯 번째로는 의도를 공략하라고 얘기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손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최고의 병법은 상병이라고 하는데 윗상자의 병법 병자 최고의 병법은 벌모라고 그래요. 칠벌자의 도모할 모.
1: 예.
0: 상대방의 의도를 치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전쟁, 전투, 싸움 그러면은 적을 물리적으로 때려 부숴서
1: 네.
0: 뭐 반을 파괴하든 뭐 100% 파괴하든 파괴하고 이기라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그거는 아군의 피해가 아까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예 적이 싸울 의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를 공략하라.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아까 13편 용감편 말씀드렸지만 정보나 첩보를 활용하라.
1: 네.
0: 그리고 가능한 한 싸우지 말고 이겨라. 구전승.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선승이 구전이라고 하는데
1: 예.
0: 이기는 부대는 항상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는 부대는 싸워놓고 이길 방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비유가 있는데
1: 예.
0: 거북이가 토끼한테 달리기 잡아자 그래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토끼가 요즘 소위 말하는 너 낯을 먹었냐.
1: 그렇죠.
0: 너 되겠냐. 그 거북이가 달리자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토끼가 너 정말 그래?
1: 네.
0: 나 다 걸겠다. 그래서 다 걸어라.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래 싸우자.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런데 네. 코스는 내가 짰게 그래요. 코스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1: 싸움이네요.
0: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말이 내가 이길 조건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싸운다는
1: 네.
0: 거죠. 그래서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길 조건을 만들어놓고 싸워.
1: 아, 그 말씀이군요.
0: 네. 그리고 가능한 한 현장 책임자에게 위임하라. 우리가 네. 영어로 empowerment라고 하잖아요. 믿고 맡겨라.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우리가 왜 손자병법을 이 시대에
0: 네.
1: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뭐 고전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한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지혜를 줍니다. 근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고전이죠.
1: 예.
0: 그 고전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지혜들을 점점 아니면 상황마다 필요시마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1: 제가 교수님 출연하셨던 그 영상의 댓글을 봤더니
0: 네.
1: 고전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0: 아,
1: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0: 네. 아마 그분들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1: 네.
0: 아, 본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의문이라든가 궁금증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지점에서 딱 풀리는 느낌이
1: 그렇죠.
0: 들 거예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진성수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힐 손자의 승리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조한을 씨.
2: 강한 비구름은 물러가고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 전북 지역에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60mm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경북과 강원에서는 비가 그친 이후에도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하지인 내일은 다시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구름이 걷히면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에 그친 반면 내일은 30도 가까이 올라서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정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도권 진입 구간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에서만 속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3km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용담터널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남인천 나들목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나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은 보문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괴산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 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 얘기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뭐 최종 종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져 보입니다. 뭐 이제 뭐 서로 공격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잠깐 앞 시간 통해서 들은 얘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이 이란을 너무 모르고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언급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5: 네,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1: 네?
5: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는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따지면은 이란 2500살이고 미국은 250살이에요.
1: 아.
5: 10배 차이가 나는 나라입니다.
1: 그렇죠.
5: 물론 그 역사가 뭐 지금까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1: 네.
5: 그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제가 이 전쟁 발발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선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었어요.
1: 네.
5: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그 목표가 나옵니다.
1: 예.
5: 그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이 사람 어디에 때려야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을 굴복시킬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미국이란 나라의 정보력을 감안을 하면
1: 예.
5: 뭐 온갖 정보가 다 올라갔을
1: 그랬겠죠.
5: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이 최종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1: 네.
5: 그러면 이 최종 결심 그러니까 이 군 통수권자가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1: 예,
5: 그런 결과가. 오늘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1: 그래서 종전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고 언론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터져나오고
5: 그렇습니다.
1: 있다고요.
5: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선자의 아까 그 선자의 예, 예, 말씀을 예. 들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1: 네.
5: 말씀을 드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 네.
5: 이 MOU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당초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MOU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하.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보면은 사실 이게 그 내용만 보면요. 미국이 무조건 항복문서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란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고 내정 불간섭하고 해상봉쇄 해제하고 또 뭐 며칠 얼마 기한 내로 이란이 지금 배치됐던 미군 다 철수하고 이란에 3천억 달러 재건 자금 지원하고 이란 제재 종료하고 동결 자산 해제하고 농축 우라늄 현지에서 이란에서 희석하고 자, 이거 전부 이란이 요구했던 겁니다.
1: 그렇네요.
5: 그런데 미국이 얻어낸 것은 뭘까요? 호르무즈 해협 여는 것밖에 없어요.
1: 아, 그 원래 열려 있었던 건데.
5: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원래 열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제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것도 원래 과거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에 있었던 거예요.
1: 네.
5: 자,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쟁 전보다 나아진 게 뭐냐?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란의 요구는 관철이 되고 미국의 목표는 실종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1: 네.
5: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쟁 왜 했냐. 그 뭐 긁어 부스럼이죠. 지금 뭐 원래 무료였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지금 60일 후에는 이제 분명히 이게 부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뭐 언론 주류 언론들은 실패다 패배다 뭐 비싼 대가를 치렀고 이란만 좋아졌다 이런 평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 수십 년간 최악의 외교 정책 실수다. 물론 이 빌 커시디 상원 의원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안 맞는 공화당이지만 그런 분이긴 합니다만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방금 파괴한 위협을 재건하도록 돈을 대는 거대한 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수 농객들도 뭐 재앙이니 미국의 항복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만이 뭔가 이제 뭐 꿍꿍이라든지 노림수라든지 있지 않을까요?
5: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내용만 보면 이 트럼프 바보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이게 뭐 별 거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말과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1: 네.
5: 그게 별거 아니면 왜 그렇게 협상하느라고 이 애를 쓰고 난리를 쳤냐고요.
1: 그렇죠.
5: 그리고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런데 이 전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빼올려고까지 했거든요.
1: 맞아요.
5: 그런 거 왜 그렇게 빼올려고 했겠어요?
1: 네.
5: 가치도 없는데.
1: 네.
5: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가질 수도 있지. 다른 나라도 갖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5: 그럼 이게 무슨 이건 뭐 바본지 아니면은 치매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바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는 합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무슨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인상이 든다는 거죠.
1: 네.
5: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야, 너 내가 좋은 성과를 가져오니까 질투하는 거지.
1: 오.
5: 너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해요. 이게 시간 벌기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을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5: 그 기한 지났습니다.
1: 예.
5: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휴전을 했거든요.
1: 네.
5: 그러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유가가 오르고 뭐 물가 오르고 가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대로 가면은 중간선거 필패다.
1: 그렇죠.
5: 자, 중간선거에 지면 레임덕 정도면 다행입니다. 잘못하면 탄핵될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60일이라는 시한을 정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일단 두 달 법니다. 자, 그러면 6월 19일부터 생각하면 8월 뭐 한 20일, 19일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중간선거 한 11월 달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열면 유가가 내려가잖아요.
1: 예.
5: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다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60일 내에 과연 가능할까 협상이.
1: 네.
5: 저는 60일 내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장하면 바로 이제 중간선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지킬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뭔가 자꾸 이제 뭘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양보들
1: 네.
5: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뭔가 거칠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수룩한 전략인 것 같지만
1: 네.
5: 그걸 이제 좀 진짜 전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어쨌든 60일간의 협상 기간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남아 있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5: 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보는데요.
1: 예.
5: 일단 이란 정권이 문제죠. 가장 이 협상이랑은 상대가 있는 거니까.
1: 네.
5: 이란 정권은 지금 뭐 벌써부터 승전 서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겼어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들 정권이 사실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는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때려줌으로써 오히려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습니다.
1: 예.
5: 거기다가 보장받았죠. 주권, 영토, 내정 불간섭 이거 다 보장받았습니다. 물론 그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이란 정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확실하게 얻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얻은 맞습니다. 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 국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나쁜 놈으로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란이 몽리를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의 또 반발이 있어요. 자, 이 그 걸프 사우디나 뭐 UAE 뭐 이런 나라들이 괜히 이란한테 두드러게 맞았어요.
1: 맞아요.
5: 예, 그런데 지금 또 카타르. 3천억 네. 달러 재건 기금 니들이 내. 자기들이 내게 돼 있어요. 미국 안 냅니다. 그 물론 한국 일본도 거기 돈 내는 쪽에 지금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걸프 국가들은 지금 자 이거 미국 믿고 있다가 괜히 두들겨 맞고 돈 뺏기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도 이제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변수고요. 예.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자신입니다. 트럼프의 변덕이 어디로 뛸지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변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란 핵 합의 협상 기간이 20개월 걸렸습니다. 그걸 60일 만에 한다는 것은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막 레바논 공습하고 이래서 또 지금
1: 아, 맞습니다.
5: 실제 협상 60일도 짧은데 지금 벌써 2, 3일씩 막 딜레이 되고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뭐가 틀어져서 또 시간 가고 이러다 보면 6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 모두 그러나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는 양쪽 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냥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60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질질 끄는 것이 사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 정권 양쪽 모두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1: 나쁘지
5: 거죠.
1: 않네요.
5: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지리하게 예. 그냥 지리멸렬하게 질질 네. 끌어가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BB의 밤양갱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3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 미시령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60mm 정도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경북과 강원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비가 그친 이후에도 지반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인 내일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내일 구름이 걷히면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평양냉면의 역사와 문화를 준비했습니다. 평양냉면, 원래 겨울에 즐겨 먹는 겨울의 풍류가 담긴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고요. 주말엔 떠나볼까에서는 이 여름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다는데 전국의 스노클링 명소로 떠나보시죠.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 함흥냉면 역사와 문화, 또 서울의 함흥냉면 맛집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평양냉면입니까?
2: 맞습니다. 평양냉면인데 네. 서울의 평양냉면입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예. 사실은 이제 냉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북한 음식 아니었습니까?
0: 예.
2: 그래서 지금 서울에 정착하면서 사실 북한은 뭐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90년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0: 네.
2: 재료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은 90년대부터 미식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냉면이 점점 정교해지는 거라서 지금 이제 매니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먹는 평양냉면은 역사상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0: 네.
2: 그러니까 다음 내년이 되면 또 이제 내년이 제일 맛있을 거고 점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음식이죠.
0: 어, 그렇군요. 우리는 지금 여름철의 대표 외식 메뉴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북에서는 한겨울에 먹는 음식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재밌는 거는 일단 그 재료들이 좋았어요. 예를 들면 동치미는 지금 여름에는 힘들거든요, 만들기.
0: 네.
2: 추워야 만들 수 있는 거고.
0: 그렇죠.
2: 메밀도 10월, 11월 때 추수를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놔둬야지 수분이 싹 빠지거든요. 그때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다. 겨울이 맛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꽝냉면 있잖아요.
0: 예.
2: 꽝도 당연히 겨울에 맛있고. 근데 모든 고기가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맛있죠. 그러니까. 겨울에 훨씬 더 많은 양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료가 좋은 상태에서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좀 춥지 않습니까?
0: 네.
2: 그 옛날에는 그 온돌방 문화가 있어요.
0: 그렇죠.
2: 저희 지금 30대 이상들은 이해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다가 막 딘 적도 있거든요.
0: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예, 아랫목.
2: 그 사실
0: 예.
2: 왜 그걸 자냐. 밖에가 춥거든요.
0: 그렇죠.
2: 달아놓고 있으면 사실 한 2시간만 있으면 더워요. 아니면.
0: 맞아요.
2: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불을 뜯는데 여긴 더워.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갑자기 야 나가서 장독대에서 그 국물 찐 거죠. 김치 국물 가져와. 그건 거리만 얼어있거든요.
0: 맞아요.
2: 그걸 딱 저도 같은 기억이 나요. 예. 가져오면 그 사이에 어머니가 메밀 쫙 밀어가지고 싹 내려가지고 금방 반죽하거든요.
0: 오.
2: 싹 내려 먹으면 자 추운데 더운데 다시 추운 거.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코복고가 네. 있는 것들인데요.
0: 네.
2: 그런 문화 때문에 북한에서는 겨울 네. 음식이었는데 이게 서울로 오면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0: 네.
2: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날씨가 더운 것도 있지만 먹을 게 많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냉면은 겨울 음식이 아니에요. 여름에 더위를 식혀주는 차가운 음식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2: 왜냐하면 얼음이 많았잖아요.
0: 네.
2: 조선시대 말부터는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얼음을 못 먹을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0: 네.
2: 조선시대에 얼음이 많았습니다. 사빙고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왕자들이 있잖아요. 왕자들이 보통 왕들이 뭐 다섯 명, 10명 이렇게 많이 낳잖아요.
0: 네.
2: 그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네. 그 첫째만 주로 이제 왕이 되잖아요.
0: 네.
2: 나머지는 힘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뭐 했냐면 그때 고기업하고 얼음 사업을 했어요.
0: 아.
2: 그러니까 그 얼음이 많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우리는 냉면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 보니까.
0: 네.
2: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네. 냉면은 미식이로 탄생한 것들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겨울의 풍류를 즐기는 그러니까 좀 덥고 시원하고 덥고 시원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음식이었다는 말씀이세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평양냉면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첫 인상은 왜 이렇게 싱겁지? 여기저기 식초 좀 더 주세요. 뭐 겨자 좀 더 주세요.
2: 그렇죠.
0: 이 심심함이 특징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말씀하셨던 메밀면을 위한 어떤
2: 맞습니다.
0: 육수의 배려, 네. 여백 이런 말씀인가요?
2: 그런 거 있는데 사실은 네. 뭐 그것도 있죠. 사실은 이 평양냉면은 그렇게 심심한 국물이 아닙니다.
0: 예.
2: 점들을 재보면 보통 한 1.2가 나와요.
0: 네.
2: 저희가 먹는 보통 국물에 같이 나오는데 그럼 왜 심심하게 느껴질까?
0: 네.
2: 연구해 보면 온도가 낮잖아요.
0: 네.
2: 온도가 낮으면 염들을 덜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렇게 상온으로 먹게 되면 꽤 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한 달 내내 냉면만 먹다가 병원에 실려간 친구가 있었고요. 아, 제가 실제 입점들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염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건데 하지만 이 하얀 국물 안에는 고기의 육수향, 그죠? 동치미의 산미,
0: 네.
2: 메밀의 고소향, 배와 무의 단맛이 싹 배어 있죠, 그러니까.
0: 네.
2: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참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무시막지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음식이에요.
0: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사실은 그 냉면을 그래서 처음 먹는 사람 저도 20살에 처음 평양냉면 먹었을 때 이걸 왜 먹지 생각했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런데 한 열흘 지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아, 열흘 후에 생각나나요?
2: 예.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배워서 먹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돼야지만.
0: 아.
2: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평양냉면을 입문시킨 분들이 많은데.
0: 예.
2: 대부분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예. 왜 먹냐 몰랐지만.
0: 그러니까요.
2: 먹다 보니 점점 빠져가지고.

0: 지금은 여름 돼서 백미 안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1: 예. 지금 작가님 눈빛이 만두 얘기할 때만큼이나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그러면 흔히 그 평양냉면은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이제 남쪽으로 오면서 서울에 퍼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서울의 냉면 역사는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냐?
0: 그렇지 않죠.
1: 아니, 그러니까요. 예. 서울의 냉면 역사는 더 오래됐느냐.
0: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왕의 기록들이 지금 나와요.
1: 오.
0: 순조 임금이 1801년인가 1800년에 저기 또 왕위에 오르시는데 예. 1800년 초에 순조 임금이 냉면을 사다 먹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사서 먹었을까요?
0: 서울에서. 예. 아까 오. 면을 사가지고 삶아먹는 기록이
1: 아.
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삶으라 그러고 예. 면은 사옵니다 밖에서
1: 예.
0: 그 담장 밖에 사와가지고 먹는 그 기록들이 나오기도
1: 네.
0: 하고
1: 네. 네. 네.
0: 사실은 우리가 그 고종 임금 있잖아요.
1: 네.
0: 그분은 또 유명한 저 냉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종 저기 냉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동치미에 소고기 고명 잣 배를 올려서 먹는 동치미 국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배를 갈릴 때 십자라고 갈라가지고 되게 유명한 또 배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었던 기록이 있을 만큼 냉면은 왕가도 즐기고
1: 예.
0: 서민도 즐겼던 음식인데
1: 예.
0: 사실은 우리가 20세기 초에 서울의 냉면에 유명한 집이 많았습니다.
1: 네.
0: 많았는데 서울의 냉면하고 본산인 평양의 냉면이 좀 달랐던 거예요. 평양의 냉면은 고기 국물 중심 많이 쓰고 동치미 쓰고 섞어 쓰고 근데
1: 예.
0: 서울의 국물은 국물 자체는 아까 말했지만 돼지고기를 쓰기도 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서울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뭡니까? 설렁탕이 있잖아요. 네. 설렁탕은 소의 양지 부분을 삼거든요, 보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냉면은, 그래서 북한의 냉면이 동치미 중심에 소고기랑 섞어 쓰는 거라든지, 북한의 음식은요, 지금 평양의 냉면은 동치미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섞어 씁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평양에서 월북, 저기,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1: 월남. 예.
0: 그분이 내려온 식당이 평양식 냉면을 하는데, 그 냉면을 먹어보면, 그 국물 맛이 오묘합니다.
1: 네.
0: 섞여 있는데 네. 서울에서는 주로 먹던 양지 국물, 설렁탕 국물 베이스로 만들게 된 거죠, 보니까. 예.
1: 그러면 그 평양냉면의 육수와 지금 우리가 먹는 서울식 평양냉면과는 좀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0: 예, 그 좀 달랐죠,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그 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북에서 먹은 거랑 가장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이제 일단 면이 달랐죠, 면이.
1: 예.
0: 면이 다른 게 왜냐면 90년 중반 이후에는 북한에서는 그 고난 행군 때문에 메밀을 거의 못 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밀은 주로 평양에서만 먹었고
1: 예.
0: 나머지는 전부 감자 전분을 섞어 먹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달랐는데 한국은 남한은 반대로
1: 예.
0: 점점 갈수록 밀가루에서 점점 해서 지금은 거의 100% 순면을 쓰는 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1: 예.
0: 이런 일을 제가 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0: 국물도 그냥이 아니고 요즘은 투불로 만든 소고기 국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위도 정말 다양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프랑스식으로 만든 냉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이게 평양냉면이 뭐야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과 우리의 그 어떤 냉면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해 왔네요. 보니까.
0: 변화 발전하고 있는 거죠. 변화 예.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할아버지들도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먹어보니까 솔직히 옛날 것도 맛있어.
1: 옛날 것이 맛있었어?
0: 이거보다 그것보다 맛있다는 거지.
1: 아 옛날 것보다 지금이 네. 맛있어?
0: 왜냐면 뭐 면 기술 좋아지고 아, 그렇죠. 국물 좋아지고 기술 좋아지니까 맛이 그렇죠. 없을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옛날에 평양냉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주로 북한 출신 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1: 예.
0: 지금은 그분들한테 배운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네. 남한 사회에 완전히 정착을 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요.
1: 알겠습니다.
0: 특히 서울 문화에 아주 적응을 했죠. 보니까.
1: 네. 자,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평양냉면의 서울 맛집을 소개해 주셔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맛집은요?
0: 네, 첫 번째 맛집은 피읍 맛집인데요.
1: 네.
0: 제가 최근에 무슨 뭐 큰 신문들하고 몇 군데랑 같이 그 냉면집 순위 매기는 거 조사를 했어요.
1: 예.
0: 저는 무조건 이 집은 1등입니다. 그러니까.
1: 예.
0: 제가 가는 집인데 피읍집인데 필동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네. 집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저기 의정부 계열의 그 몇 군데 식당들이 있거든요. 냉면집들이. 그 계열의 하나입니다.
1: 오.
0: 평양 쪽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건데 이 집은요. 육수가 일단 맑아요. 그래서 심심해 보이지만 딱 먹으면 은근하게 감칠맛이 싹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주 적당한 정도의 그 염도 있기 때문에 하도 맛있고 위에는 또 이번에 딱 이 집의 식당 그 그림을 보여주면 전문가들이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네. 위에 약간의 고춧가루와 약간의 파가 뿌려져 있어요.
1: 아, 평양냉면인데요?
0: 예, 의정부 계열의 특징이 아.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춧가루는 옛날에 우리 그 저기 부정부패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막기를 물리치는 것도 있고
1: 아.
0: 실제는 약간의 그 방지하는 거죠. 배탈 날까 봐 방지하는 아. 것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집은 그 육수도 너무 맛있고 국물도 너무 좋은데 사실 이 집에서 가장 먹어야 될 건 뭐냐?
1: 네.
0: 이 집에 말하는 건 바로 제육입니다.
1: 제육?
0: 여기 수육이 아니라 제육, 돼지고기 제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집의 제육은 앞다리로 만듭니다. 돼지 네. 앞다리로 만드는 제육인데 제가 아는 한 세계 최고의 제육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집에서 여러분 가시면 꼭 이 집에서는 제육을 드시고 냉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번째 네. 맛집은요? 네,
0: 두 번째 맛집은 장충동에 있는 지읍집인데요. 이 집은 제가 취재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그 장충동 파라 부릅니다. 냉면이 이제 파가 좀 안아져 이렇게 보니까 좀 안아지는데
1: 네.
0: 이 집은요. 국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4시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부엌을 따라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1: 예.
0: 소고기를 끓이는데 양지로 주로 양지를 끓이시는데 하는 일이 뭐냐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큰 솥 위에 떠 있는 기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계속 걷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데. 근데 이게 안 걷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평양에서 제가 국물을 부르는 명칭이 맹물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이 집은 맹물 육수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1: 아하.
0: 지금 기가 막히고요. 이 집에서는 아까 위에랑 좀 다르게 이 집에서는 먹어야 될 게 뭐냐. 만두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아, 이북식 만두인가요?
0: 큽니다. 예, 제 얼굴만큼 네. 크질 않지만.
1: 예.
0: 바짝만 큰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소가 두부, 돼지고기, 숙주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 만두의 3대 소가 있어요.
1: 예.
0: 두부, 숙주, 김치인데 예. 김치는 약간 맛이 강한 게 빼고 두부, 숙주에 돼지고기를 넣는데 아주 그 은근한 그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꼭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1: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맛보는 평양냉면 베스트 3, 세 번째는요?
0: 네, 세 번째 집은 니은 집인데요.
1: 네.
0: 이 집은 그 아까 말한 그 친양민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차렸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분은 나중에 차린, 나중에. 90년대 차린 집인데 네. 이 집이 나중에, 이 집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1: 네.
0: 그 아들이 사업할 때 항상 얘기하셨대요. 야, 냉면집 차리면 안 되냐. 그래서 싫다 그랬더니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1: 네?
0: 돌아가시는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 사진 뒤에서 레시피가 나온 거예요.
1: 허!
0: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내서 하면서 이 사람이 사업적인 머리가 있거든요. 이분은 고기를 삶을 때 한우 투불을 씁니다. 보니까 투불을
1: 예.
0: 쓰고 늙은 닭을 넣어서 듣기 때문에 고기가 아주 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납니다. 보니까
1: 네.
0: 선명한 유출을 갖춘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또 자기네 자가로 하는 적이 있어요. 맷돌이 있어요.
1: 예.
0: 거기다 하는 신선한 메밀면과 아주 아까 단맛이 나는 선명한 육향이 나는

0: 육수를 같이 드시면요. 아, 새로운 기준을 만든 집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 지금 피읍, 지읍, 니은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응 왜 안 나오냐고, 내가 아는 왜 평양냉면 맛집이 안 나오냐 지금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0: 제가 그 평양냉면은 1회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1: 아, 그렇습니까?
0: 다음 주까지 2회 또 할 겁니다.
1: 아, 2부가 있나요?
0: 그 집에 그 말씀하시는 띵 이응집이 나왔거든요.
1: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세 곳을
0: 예, 왔습니다. 예.
1: 기대하겠습니다. 식탁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뉴스특보, 기상특보 잠시 전해드립니다. 지금 강풍경보가 발효돼서요. 공사장과 유리창 근처에 계신 분들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요.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바닷가에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강풍이 불 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특히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돼 있다는 소식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여름 더위를 식히기 좋은 여행지라고요.
3: 네, 이 다양한 레포츠 우리나라 해변과 바다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노클링입니다.
1: 네.
3: 오늘 이 비가 그치고 날씨 점점 더워지면 가보기 좋은 우리나라의 스노클링 명소들 좀 모아봤습니다.
1: 네. 근데 스노클링 하면 저는 이제 뭐 이 네. 열대 휴양지에서 즐길 레포츠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군요. 어디를 가면 될까요?
3: 꽤 많이 있고요. 오늘은 예. 정말 말씀 그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볼 것은 삼척의 장호항입니다. 이 장호항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의 해안 풍경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바닷빛깔이 정말 좋은 그런 곳입니다. 원래 이 장호항 자체는 국가의왕인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옆의 공간에서 이 스노클링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너무 이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암괴석이 파도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이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있다 보니까 한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스노클링으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3: 안 좋은 여운까지 새롭게 배치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스노클링 외에도 이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 카누라든지 삼척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촌 마을들에서 여러 가지 어업이라든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 그밖에도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낚시 같은 다채로운 여름에 즐기면 좋을 만한 아주 다양한 레포츠들을 이곳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동해안에 이런 스노클링 명소가 많겠군요.
3: 네네. 속초에 가시면 장사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장사항 같은 경우에 항구 자체는 아주 아담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인데 이곳 역시 아주 바닷물 맑기로 잘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이곳 속초에 근처에 유명한 곳 대포항이나 동명항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비해서는 인파가 한적하긴 한데 여름에 열리면 뭐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화로회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그 스노클링 스팟으로 최근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장상 주변이 아주 투명한 물 그리고 이 바닥이 모래가 좀 덥고 모래 그 입자가 좀 굵고 자갈과 기암괴석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이나 파도가 오더라도 물길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시야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채로운 해양어종들을 볼 수도 있으면서 또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곳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앞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장상하고 장호항 옆에 또 길라망 삼척의 길라망 같은 곳들도 최근에 각광받는 스노클링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평소 여름 휴가지로 잘 알려져 있던 곳들 중에서도 있을까요?
3: 네, 강릉 많이들 가실 텐데요. 강릉 가시게 되면 사천진 해변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SNS를 통해서 스노클링 성지로 급부상한 그런 곳입니다. 이 증검 다리로 연결된 바위섬 주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비단 조개나 뭐 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류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맑은 청색의 바다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백사장은 부드러운데 여기서 쭉 더 들어가면서 기암괴석을 속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물속속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해변 뒤편으로 아주 솔숲도 우거져 있고요. 카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즐기다가 잠깐 또 휴식 같이 번갈아 즐기기 괜찮은 그런 곳이고요. 이 자연이 만든 수영장이라고 불리는 교문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변 앞바다에 교문암이라고 불리는 바위성 군락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거센 통의 파도를 막아주면서 천연 풀장처럼 쟁쟁한 스노클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바다 틈새와 바다 풀 사이에 다채로운 어종들을 볼 수 있는 그 재미가 좀 쏠쏠한 그런 곳이고요. 이곳 주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양양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하조대, 많은 분들이 하조대 또 가시는 그런 곳인데 하조대 해변 주변도 워낙에 수심이 적정하고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스노클링 환경에 최적의 그런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제주에 또 스노클링 명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3: 맞습니다. 꽤 많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 어쩌면 전국을 통틀어서 스노클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된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포포구라는 곳인데요. 원래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포구입니다. 작은 포구인데 과거에는 어항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배가 드나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 특유의 이제 배를 타러 내려갈 때 계단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기 굉장히 편한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워낙에 물빛이 정말 흔히 말하는 에메랄드 빛깔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주 특유의 바다 중에서도 물빛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그런 곳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동해안은 좀 파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 항구였다 보니까 저 앞에 방파제가 파도까지 막아주다 보니까 너무나 안전하고 잔잔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스노클링 외에도 다채로운 또 이제 해양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 가는 거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곳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코난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코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 먼저
1: 네,
3: 그게 아니라 코발트 보다 더 좋은 그런 뜻을 가진 코난 해변입니다. 이곳에서도 워낙 이제 물이 맑고 또 다채로운 물고기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새로운 앞서 말한 판포포구에서 새로운 스노클링의 명소로 잘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동해안과 제주 명소 알아봤는데 남해안이나 서해안에는 있을까요?
3: 요즘 뭐 아이돌 그룹 때문에 거제가 아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1: 예.
3: 거제 여행 그래서 많이들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제 가시게 되면 윤돌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제시 이룬면 구조라의 자리를 하고 있는 작은 섬인데요. 해수욕장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입니다. 이 주변이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스노클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육지와 더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특유의 좀 약간 원시적인 아주 자연미 그대로 이런 느낌을 좀 느끼기 좋고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 해변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섬까지 한 500m 남짓 왔다 갔다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약이나 패들보트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시고요. 배를 타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조금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에 능숙하신 분들은 해변에서 바로 장비를 착용하고 섬까지 가서 주변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중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다채로운 어종, 다채로운 풍경 보실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하게 생긴 콧구멍 동굴이라는 해식 동굴을 이 윤돌섬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수처럼 아주 잔잔한 파도가 좋아서 뭐 나이 연령층에 크게 상관없이 이곳에서 그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무인도 바위 표면에 날카로운 따개비나 굴 껍데기가 많다 보니까 아쿠아슈트라든지 래시가드 같은 안전 장비를 잘 착용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영도에 가시게 되면은 하늘 전망대라는 해변길 밑에 그 이제 자갈마당이라고 흔히 불리는 해변이 있습니다. 이 해변이 또 도심에 때묻지 않는 풍경, 바닷속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산의 스노클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오늘은 스노클링 명소 들어봤습니다.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김광석의 거리에서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올리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 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공원 걷기나 전시회 방문 같은 가벼운 활동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365 서울 챌린지인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 밖에 나서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죠.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은 외로움과 고립 문제가 개인의 나약함 탓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립의 책임을 공동체가 나누겠다는 뜻이죠. 장애인 문제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소외 그리고 단절 역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사회적 과제일 것입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1: KBS 1라디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기관의 차별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2: 네, 한 청각장애인분이요. 공직 유관단체 중에 하나인 모 재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장애인 대상 정책성 금융지원을 신청하면서 이 장애인 등록증을 포함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요.
0: 네.
2: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재단의 직원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또 이분의 가족이 그래서 대신 전화를 받아서 청각장애 특성상 전화 상담이 어렵다. 대면 상담, 뭐 서면 안내나 보조적인 의사소통 방식 제공이 가능하냐 이런 문의를 했다 그럽니다.
0: 예.
2: 그런데 이 재단이 별도의 상담 방식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신청권을 반려 처리했던 그런 상황이죠.
0: 그러면 인권위의 결정에 해당 기관은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2: 네, 사실 뭐 이 재단 측에서는요. 모바일 신청 서류만으로는 신청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모바일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신청권은 전화 상담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또 기본적인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2: 그리고 반드시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해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0: 네.
2: 그리고 재단 측 관리자가 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건데 하루 50건 이상의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여건상 개별 고객 특성에 맞춘 상담 제공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해명들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인권위가 A씨와 관련한 재단의 업무 진행을 차별 행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네, 일단은 양측의 통화 녹음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런 전제는 했는데요. 이 해당 청각장애인분의 가족이 청각장애 사실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이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신청을 종결한 점에 주목을 했던 거죠.
0: 네.
2: 그래서 또 이제 재단 측이 사후 조치로 제안한 대면 상담 역시도 이 해당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결정이 됐고 과정에서 또 전화 방식에 의존했다. 이런 점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인권위의 권고 내용도 전해 주세요.
2: 네. 이 인권위는요. 이 재단이 이 해당 당사자분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26조에 따라서 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관에요. 본 사례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요. 장애인 응대 또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직무 교육 실시할 것을 지난달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0: 예, 빠른 시일 안에 이 권고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인권에 관련 소식인데요. 장애 학생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막는 것도 차별이라고 판단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 네.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이 이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걸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또 판단한 소식입니다. 피해 학생은요. 이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의 지적장애 아동이었는데요. 2025년 작년이죠. 한 지자체에서 시행한 학생 승마체험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해당 학생이 총 10회의 과정 중에 1회차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 승마장 측에서 안전상의 우려를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는 겁니다.
0: 네, 승마장 측이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일단은 이 해당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의 재활 승마가 아니고 이 속보를 포함한 10회차의 단체 일반 강습 과정이다. 그래서 개별 보조는 어렵고 또 1회차 수업 과정에서 의사소통 미흡이나 반응 지연 이런 게 관찰돼서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됐다고 일단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자, 이런 승마장 측의 입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어떤 근거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건가요?
2: 네, 조사 과정에서 1회차 수업을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마친 점, 네. 또 다른 승마장에서요 동일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상위 과정까지 문제 없이 이수한 점, 또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고 발생, 또 객관적인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 이런 걸 고려해서 추상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발달장애면 전면 제한한다 하는 이런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거죠.
0: 네.
2: 기존에도 개인별 상태나 행동 특성 또 보호자 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권위의 결정례도 함께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직원 교육 실시를 권고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장애 학생 참여 보장 원칙을 명확하게 할 것, 또 안전사유 판단의 개별화나 객관화, 또 이런 제공 기준 마련, 이런 적극적인 안내나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0: 네. 다 함께 더불어 청각장애인 민원인에 대한 상담편의 미제공 차별 문제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의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2: 오늘은 이 절연으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절연은 인연이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2: 이때 우리가 알아줘야 할 건 끊을 때는 아주 과감하게 끊고 맺을 때는 아주 끈끈하게 맺어야 서로에게 미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맺을 때는 굳은 신뢰가 쌓일 수 있게 맺어야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꼭 사람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과도 맺거나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장애의 삶을 빛나게 만든 아주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 맺고 끊음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절연 관계로 장애의 삶을 빛나게 한 주인공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력의 문제가 많았다 보니 선명한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 네.
2: 사회를 배우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은 늦다 보니 일상생활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꾸만 비장애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걸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최사라님입니다. 최사라님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다라는 거죠.
1: 대단하네요.
2: 스키를 타면서 세상을 배웠고 스키로 소통하고 있고 스키로 인생을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살면서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인생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거겠죠?
2: 맞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은 아침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다가 하루 이틀을 쉴 때가 진짜 달콤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유식한 말로 풀어보면 망중한이다라고 얘기하죠.
1: 네.
2: 최사라 선수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저시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시력은 사물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시야가 됐죠. 그런데 100km가 넘는 스키를 타면서 질주하는 스키 선수다라는 겁니다.
1: 예, 대단한 도전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만나는 것도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스키와 만나게 된 거죠?
2: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운동 능력이 좀 남달랐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활발했고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요.
1: 네.
2: 저시력으로 인하여 어딘가에 자꾸 부딪혀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이었죠. 이처럼 굉장히 활달한 성향이었다라는 건데, 초등학교 때 아주 우연히, 정말 우연히 장애인 스키 캠프에 참가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겁니다. 스키를 착용하고 이 눈이를 미끄러질 때 느끼는 그 속도감하고 자유로움에 완전히 매료되면서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스키하고는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맺었고 무서움이나 두려움과는 아주 깨끗하게 절연을 했다라는 거죠.
1: 아, 무서움과 절연했다는 거군요.
2: 맞습니다.
1: 아, 그 결단이 정말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2: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버려야 할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력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시각장애인 스키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눈이 되어줄 가이드러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완전 100%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즉 한 몸이 되어야 스키를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사라 선수에게는 2022년 무렵부터 국가대표 출신인 어운미 선수와 가이드업을 맞추기 시작했죠.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래야만 한몸처럼 스키를 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네. 서로 간에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순간의 시간이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되면 안 될 테니까요.
2: 맞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스키를 탄다? 이것만 생각해도 아찔한
1: 아찔합니다.
2: 순간이 드는 거죠. 스키를 탈 때 100km 이상으로 달리니 아차하면 정말 아차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앞에서 고, 좌, 우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 무선 헤드셋으로 들으면 찰나의 순간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니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사라 선수는 어운미 선수의 목소리가 들리면 눈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정도가 돼야 신뢰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1: 네,
2: 거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2: 영혼의 단짝인 어운미 선수 덕분에 스키는 더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게 탈 수 있었던 거죠. 매일 스키만 생각할 정도로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 실력이라면 이제는 국제 경기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1: 뭐 선수가 됐으니까 큰 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겠죠.
2: 맞습니다. 선수들에게는 그런 게 잠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2: 아주 아주 정말 지독하게 훈련한 덕분에 2022년도에 열린 베이징 패럴림픽에 당시 10대 나이로 한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 세계 무대의 벽을 직접 온몸으로 실감을 했기에 아, 내 수준이 아직은 낮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나왔죠. 그렇게 더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훈련량을 배로 늘려가면서 훈련에 몰입을 했죠.
1: 예.
2: 그래서 다시 도전한 대회는 2025, 2026 시즌 국제스키연맹 월드컵 대회에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금메달 2개하고 은메달은 4개,
1: 이야.
2: 동메달 1개를 휩쓸며 세계 랭킹 3위까지 등극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 스키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열렸던 밀라노 패럴림픽 있지 않습니까?
1: 네.
2: 네. 그 시합을 앞두고는 훈련을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1: 예.
2: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지만
1: 아이고.
2: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1: 이야.
2: 부상 투혼으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 이야, 참여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이분은 포기와도 절연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스키의 인생을 걸었기에 가능했던 투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공포는 아주 깨끗하게 절연을 했기에 지금의 우리 최사라 선수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백금기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2026 장애인 열전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인가요?
3: 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1: 네.
3: 이 장애인들 중에도 시청이나 구청 등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남양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양주회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인 양주혜 씨는 공무원을 꿈꾸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3: 네, 이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게 된 건 2017년 여름이었는데요. 이때가 대학교 졸업과 맞물린 시기였습니다. 보통 그 시기쯤 되면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주혜 씨는 지인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됩니다.
4: 저희 학교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던 선생님의 영향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됐고요. 1년 반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그중에 한 6개월은 교재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쏟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또 텍스트 자료들이 접근성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교재 하나를 TXT로 바꾸는 데만도 6개월이 넘게 걸렸었거든요. 제가 교재를 다 바꿔놓으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교재가 나오고 약간 그런 상태에서 뭐 전년도 교재를 들고 전년도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고 2019년 봄에 있었던 시험을 보고 보통은 이제 맹학교에서 모여서 그 맹학교 컴퓨터실에 가면은 스크린 리더가 싹 다 깔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통 봅니다. 대부분 이제 비장애인들은 학교에서 보거든요, 이 시험을. 저희도 이제 똑같이 학교에서 보지만 스크린 리더나 뭐 점자 시험지나 뭐 확대기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맹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3: 네.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공무원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려면 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주혜 씨가 그 시험을 보던 그 시절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약 2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 2019년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교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전년도 강의, 전년도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3: 네.
1: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느껴져요.
3: 그렇죠. 근데 합격을 하기 전인 2018년에도 시험을 치렀는데요. 근데 그때는 모의고사를 본다는 느낌으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시각장애인들이 있다면 경험 삼아 시험을 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4: 18년도에도 시험은 봤죠. 준비를 하고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시험장의 분위기나 이런 걸 살펴보려고 봤었는데 이게 공무원을 꿈꾸는 만약에 장애 학생들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저도 그때 했던 고민인데 이 시험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응시를 얼마 안 하거든요. 무조건 보시고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보통 비장애인들은 학원에서도 이 모의 시험을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를 보는 그 환경을 계속 마련을 해주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인 저는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서 봐야 되잖아요. 스크린 리더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원들

0: 한국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그 환경을 조성해서 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 수험표도 받아보고 이렇게 그 지원도 받아보고 하면서 시험을 직접 몸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 나 이제 막 공무원 시험 준비 시작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모든 준비가 된 상태로 시험을 볼 때 2018년에 미리 가서 봤던 시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1: 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그 환경을 몸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는 아, 경험자의 조언인 거죠.
2: 그렇군요. 네. 자, 공무원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텐데 네. 양주혜 씨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1: 네, 지금 도서관 운영팀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2: 그럴 수 있죠.
1: 예, 그런데 주혜 씨는 도서관의 특성상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행사도 진행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단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오늘 파악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0: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받은 업무들을 다 받아서 계속 해온 게 아니거든요. 퀘스트 마냥 하나씩 하나씩 업무를 받아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부서장님도 그렇고 뭐 저희 이제 그 중간 관리자들도 그렇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뜻 업무를 맡길 수는 없었을 거고 저도 선뜻 업무를 하겠다고 나설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그냥 단순한 업무들만 하면서 기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도 파악이 되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이제 그들도 마냥 저를 놀릴 수만은 없으니까 일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5년 동안 약간 꾸준히 제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그 다음 단계 업무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 업무를 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2022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뭐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옆에 붙여준다거나 이런 뭐 별도의 배려가 있지 않는 이상 근로지원인이랑 같이 근무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2022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교사도 공무원도 모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속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때 이후로 저도 지금 근로지원인 선생님이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2: 네, 듣고 보니까 양주혜 씨는 일하는 중간에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네. 그 전보다는 일에 더 만족하면서 열심히 근무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양주혜 씨가 공무원을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이기 때문인 건데 워낙 끼가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라디오 DJ입니다.
2: 라디오 DJ요?
1: 네.
2: 오,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1: 네, 저희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 청년들이 DJ가 돼서 멘트도 하고 음악도 트는 그런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혜 씨도 장애 청년 DJ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3: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 청년 DJ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 공무원이자 크리에이터 양주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근황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요즘은 그 방법이 정말 많이 다양해졌죠? 메신저도 있고 SNS도 있고 전화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첫 곡 듣고 오실까요?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

0: 예, 아우 네. 들으니까 DJ도 잘하세요. 역시.
1: 잘하시죠.
0: 예.
1: 지금 장애인의 일상과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담아서 자신만의 코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주혜 씨가 끼가 많다고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0: 예. 2026 장애인 열전. 오늘은 양주혜의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됩니다. 정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진데요.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오전부터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낮 기온도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20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 8시를 기해서 울릉도 독도에 강풍경보가 발효됐는데요. 강원 영동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요.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어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술의 신

0: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 법원이 이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온 특검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선고 내용과 파장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현 검사가 유아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 이전 부지사가 이를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1: 역대 최장 열흘에 걸친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제공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전 부지사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이지만 파장은 큽니다. 여권이 추진해온 조작기소 특검, 주요 명분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여권은 그동안 술파티 이후 이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을 제3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도 취소해야 한다는 게 특검법 취지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술파티가 사실로 보인다며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 이번 판결이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0: 네, 법원 판결을 놓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의 실체,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무죄, 직권남용 공소기각 판단을 부각하며 왜곡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3: 이른바 연어 술파티는 실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여야 입장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검찰을 악마화한 조작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고 꼬집었습니다.
4: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조카들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3: 이 대통령을 향해선 중단된 재판을 받으라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도 존재하지도 않은 술파티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유죄만 부각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 언론을 통해 파악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제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3: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판결이 4대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항소심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 했습니다. 특히 대북지원 관련 일부 혐의 공소 기각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치 공작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잠시 흔들렸던 브라질 삼바 군단이 드디어 브라질다운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니시우스와 쿠냐, 이 공격진 투톱의 환상적 호흡이 아이티의 골문을 초토화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6: 1차전에서 모로코와 비기며 자존심을 구긴 브라질. 만회라도 하듯 경기 초반부터 아이티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전반 23분 쿠냐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날린 슛을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지만 끈질기게 파고든 쿠냐의 슈팅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파죽지세로 12분 만에 나온 쿠냐의 두 번째 골. 이번에도 비니시우스와의 협작품이었습니다.
7: 이거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각도로 위치로 슛이 날아갔어요. 예, 완벽한 슛입니다.
6: 전반 추가 시간엔 비니시우스가 직접 골 사냥에 나섰습니다.
8: 비니시우스는 오늘 브라질의 모든 골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6: 전반에만 3골을 내준 아이티는 후반 공격적인 플레이로 반격에 나섰지만 흐름을 되찾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대0 완승을 거둔 브라질은 나란히 1승 1무인

0: 모로코에 골 득실에서 앞서 C조 선두를 달렸습니다. 브라질은 다음 상대인 스코틀랜드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행 티켓을 거머쥡니다. 특히 부상을 털어낸 네이마르도 이번 대회 첫 출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이마르는 내일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월요일에는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칼로 안첼로티의 브라질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0: 9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IT는 2연패로 이번 월드컵 첫 탈락국이 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2: 미국은 32강 진출을 확정지으며 개최국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핵심 에이스 풀리식의 부상 공백은 미국의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뼈아픈 자책골로 시작된 경기 주요 장면들 이수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3: 종아리 부상을 당한 주장이자 핵심 전력 풀리식 없이도 미국은 충분히 강했습니다. 전반 11분 파라과이전 멀티골의 주인공인 발로건이 왼쪽 측면에서 파고든 뒤 중앙으로 연결했는데 공이 호주 수비수 버디스의 다리를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 지난 1차전 파라과이와 비슷하게 첫 번째 골은 자책골로 장식하게 되는 미국입니다.
3: 기세가 오른 미국은 전반전 막바지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데스트가 때린 슈팅이 수비에 맞아 하늘로 솟구쳤고 문전에 있던 프리먼이 침착하게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VAR 판독 끝에 번복돼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호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 3장을 쓰며 반격에 나섰지만 후반 40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등 망회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친 몸싸움으로 호주 선수 두 명이 한꺼번에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호주를 2-0으로 제압한 미국이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1: 또 한 번 정말 환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까다로운 팀이었습니다. 마우리시우스 포체티노 미국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응원을 등에 업은 미국은 오는 26일 튀르키예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 이번엔 이 창과 방패의 끝을 보여준 눈물겨운 빅매치 파라과이 대 튀르키예전입니다. 최종 스코어 1-0, 예기치 못한 퇴장 변수로 수적 열세에 놓였던 파라과이가 이 튀르키의 맹공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보시겠습니다. 김옥찬 기자입니다.
5: 팀으로 이제 주심 휘슬이 울리고 우리 진영으로 공을 돌리던 그때 왼쪽에 위치해서 오른쪽 당시 주장 홍명보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튀르키의 공격진이 11초 만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6: 월드컵 사상 최단 시간 골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5: 24년 뒤 열린 튀르키예와 파라과이의 경기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파라과이 미드필더 갈라르사가 경기 시작 64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7: 북진리 월드컵 최단 시간에 가장 빠른 골로 예상이 되는데 예.
5: 전반 내내 거친 플레이를 이어간 두 팀. 전반 종료 직전 반칙 상황 이후 입을 가리고 말한 파라과이 알미론이 이른바 비니시우스 룰로 퇴장당했고 수적 우위에 놓인 튀르키예는 후반전에만 18개의 슛을 때리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 골키퍼 힐의 선방쇼가 이어지며 단 한 번도 골문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6: 진짜 이번에는 들어가나 싶었거든요.
8: 과정도 너무 좋았고요. 네.
5: 호주전과 파라과이전을 합쳐 60개가 넘는 슈팅에도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2패를 떠안은 튀르키예.
1: 슬프지만 동시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축구는 이런 스포츠입니다. 상대의 한 발의 슈팅에 실점할 수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5: 결국 이번 월드컵 두 번째 조별리그 탈락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2: 방금 보신 대로 이번 파라과이 튀르키예전에서는 축구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퇴장 장면이 나왔습니다. 반칙이나 거친 태클이 아닌 단지 입을 가리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박운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9: 튀르키예와 파라과이 경기에서 나온 양팀 충돌 상황. 튀르키예 선수들이 무언가 항의하자 바르톤 주심이 곧바로 VAR 판독을 합니다. 파라과이 알미론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튀르키예 선수를 향해 말하는 장면을 확인한 주심. 레드카드를 꺼내듭니다.
10: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 시작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1: 그렇습니다.
9: 올해 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신설된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0: 백스로인 우추룰도 적용돼 볼 소유권이 상대팀에 넘어간 사례도 나왔습니다. 과거 대회에서도 백태클 행위나 감독, 코치에 대한 경고, 퇴장 조치 등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했던 FIFA. 새 규정을 유독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성은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1: 멕시코전의 아쉬운 패배. 자, 끝난 거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상대 남아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면 가장 좋고 최소한 비겨도 되지만 패배하면 32강 진출이 남의 손에 달릴 수 있습니다. 운명의 3차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각오 박선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 엄지성의 환상 크로스와 조규성의 감각적인 헤더는 멕시코전을 떠올릴 때 가장 아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월드컵에서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릴 뻔했던 엄지성은 그 짧은 순간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떠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강인의 크로스를 조규성의 머리로 연결해 득점했는데 이번에는 멕시코 골키퍼의 필사적인 선방에 막혔습니다.
3: 엄청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저는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전이 머릿속에 좀 스쳤던 것 같아요.
2: 멕시코전 패배를 딛고 다시 뛰는 선수들은 남아공전에선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공격이 답답하게 전개될 때 조규성의 높이를 활용하는 정확한 크로스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제 그 장면은 지나갔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 때 그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회복에 집중한 선수들은 가족과 하루 온전한 휴식을 취한 뒤 본격적인 3차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4: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오르지만 대표팀은 남아공전 시원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 남아공과의 결전지는 멕시코 몬테레이입니다. 한국이 고생했던 과달라하라보다는 고도가 낮지만 문제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전술과 집중력, 체력뿐 아니라 폭염 대응 능력까지 시험대에 오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5: 2주 전 긴장과 설렘을 안고 입성한 멕시코 과달라하라. 이곳에서의 짜릿한 역전승과 아쉬운 석패를 뒤로하고 대표팀은 이틀 뒤 결전지 몬테레이로 향합니다.
6: 저번 월드컵 때보다 사실 상황이 승점 3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5: 과달라하라에서 약 650km 떨어진 몬테레이는 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 베이스캠프를 멕시코 파추카에 둔 남아공이 경기를 위해 멕시코 시티부터 애틀랜타, 몬테레이까지 3,900km가 넘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대표팀이 체력적으로는 분명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다만 몬테레이에서의 변수는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7: 우리가 1, 2차전을 치렀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도 낮엔 덥지만 해가 지면 얇은 겉옷을 입어도 될 만큼 선선한 편이었는데요. 과달라하라에서의 최고 기온이 몬테레이에서는 최저 기온 수준에 불과합니다.
5: 실제로 몬테레이 스타디움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16개의 경기장 중 두 번째로 더운 곳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8: 몬테레이 여름은 정말 무더우니까 경기 중으로 수분을 꼭 섭취하세요.
5: 여기에 몬테레이는 해발 500m 수준의 저지대여서 이제 고지대 적응과는 작별하지만 지금까지 고지대 환경에 맞춰졌던 공의 궤적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도 빠르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 월드컵 경기에선 수비 조직이 흔들리면 공격에 좋은 장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논란이 있었던 우리 대표팀의 3백 수비전.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잡아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0: 김민재를 중심으로 좌우에 이기형, 이한범이 포진한 대표팀의 3백 라인.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후방 빌드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비의 핵 김민재의 발끝입니다. 체코전 50회였던 패스 시도는 거센 압박이 들어온 멕시코전에서 94회로 늘었고 이 중 90회를 성공시켰습니다. 두 경기에서 17번의 볼 획득과 5회의 가로채기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 조율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0: 이기혁은 체코전 13번의 걷어내기와 한 번의 가로채기로 상대 공격에 맥을 끊어냈고 멕시코전에선 85회의 패스로 공수 양면을 쉴 새 없이 누볐습니다. 이한범은 체코전 5회, 멕시코전 6회의 공중볼을 따냈고 밀착 마크로 상대 공격수를 꽁꽁 묶었습니다.
1: 수비 조직이 상당히 지금 견고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뒷공간 외에는 이 미드필더를 통과해서 상대 진영까지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쉽지가 않고요.
0: 세 수비수의 합산 패스 시도는 1차전 168회에서 2차전 239회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멕시코의 압박에 미드필더 진이 묶인 답답한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직접 공을 돌리며 빌드업을 풀어나간 겁니다. 승리가 필요한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도 우리 수비진이 든든한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분명 골이었는데 결과가 뒤집힌 반전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월드컵입니다.
3: 뒷공간 한번 박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더하고 슈팅! 들어갑니다.
4: 들어갑니다.
3: 사이바리 역시 선제골의 남자 사이바리입니다.
4: 눈 깜짝할 사이에 득점이 성공이 됐는데
3: 네. 2분도 안 걸렸습니다.
4: 네, 경기 초반에 이렇게 선제 득점을 하면은 경기를 정말 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5: 레킹 올라갑니다.
6: 크로스 너무 좋았는데
5: 완벽하게 끌어줬던 프리먼.
6: 프리맨 선수의 발이 아니었다면 벨루필라이 선수가 한번 피니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주 좋은 크로스였는데
7: 벨가르드 약간 짧게 크로아틱하게 거둬냈습니다.
8: 좋은 킥이었고요. 완벽하게 예. 잘라 들어갔는데요. 야, 알리송이 이거를 막아냈네요.
7: 예, 엄지척입니다. 알리송 베케르. 브라질 선수가 많습니다.
5: 좋아요.
7: 자, 벨가르드에서
5: 엔드리킥.
7: 4대0입니다. 엔드리킥.
8: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예. 옵사이드요? 옵사이드 아닌 걸로 봤는데.
7: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집니다. 호나우두 선수가 월드컵 최다 득점자입니다.
8: 반갑네요.
5: 자, 중앙에 사쿠드로 왼발
7: 갈라르사
5: 마티아스 갈라르사 경기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8: 이번 북진리 월드컵 최단 시간에 가장 빠른 골로 예상이 되는데
7: 손으로 예. 올렸습니다. 헤드 크로스가 골포스트를 한 차례씩 밟고 나갔는데 아주 올라갔습니다. 가볍게 올렸습니다. 일리즈
9: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24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이 쿠냐의 멀티골을 앞세워 아이티를 3대0으로 완파하고 북중미 월드컵 C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편 모로코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벼락골로 스코틀랜드를 1대0으로 꺾고 조 2위가 됐고요. D조에서는 공동개최국 미국이 호주를 2대0으로 누르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입가리기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튀르키예를 1대0으로 접고 32강 진출에 불씨를 살려냈고요. 아이티와 튀르키예는 2연패로 월드컵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1승 1패로 조 2위인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과의 3차전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토요일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침이죠, 거기?
2: 네, 맞습니다. 그 멕시코와 한국이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현지 시간은 그 오전 6시 20분 정도 됩니다.
1: 네, 멕시코 현지 월드컵 분위기는 어떤가요?
2: 네, 저는 멕시코 과달라라에 나와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그 어제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에서 그 멕시코에 0대1로

0: 패를 했고요. 네. 멕시코 팬들은 좀 국기를 흔들고 경적을 올리면서 그 승리를 굉장히 자축하면서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처럼 열광을 했고요.
1: 네.
0: 반면에 교민들과 좀 멕시코까지 원정 온 우리 팬들은 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1: 네, 어제 멕시코전 한 번의 실수가 참 아쉬웠어요.
0: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0대0으로 맞선 후반 5분에 그 문전에서 공중볼을 처리하던 골키퍼 김성규 선수가 수비수 이기혁 선수와 뒤엉켜 떨어지면서 공을 놓쳤고요. 멕시코의 로모 선수가 텅 빈 골문에 차 넣었습니다.
1: 네.
0: 멕시코 그 4만여 명의 팬들의 함성이 좀 엄청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누가 공을 처리할지 선수들 간의 좀 콜플레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뼈아팠습니다.
1: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그 멕시코가 두 명의 선수가 전담 마크를 붙었는데도 이강인 선수가 뭐 날카로운 침투 패스와 크로스는 물론 후반까지 내려와서 경기를 조율하면서 고군분투를 했고요.
1: 네.
0: 마요르카 시절 스승이었던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걷어차버리고 싶었다. 또 이렇게 네.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1: 네. 심판 판정은 좀 불리했죠?
0: 네, 아무래도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한 데다가 심판진 전원이 남미 출신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판정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강인 선수가 전반 4분에 상대 선수 발을 밟아서 옐로카드를 받은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좀 강한 충돌로 쓰러졌는데도 경고가 좀 주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1: 네, 아쉬운 패배 후 선수단 분위기는 어땠나요?
0: 네, 그래도 선수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1: 네.
0: 수비수 김민재 선수는 이제는 앞만 봐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도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2차전이 끝났을 때보다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1: 네네.
0: 그리고 대표팀 회복 훈련장에도 가봤는데 선수들이 패배의 아쉬움을 또 털어내고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1: 네, 자 남아공전 최소 지지만 안 하면 되죠?
0: 네, 맞습니다. 우선은 A조 중간 순위를 살펴보면 멕시코가 2승을 거둬서 그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을 했고요.
1: 네.
0: 우리나라가 1승 1패로 2위, 체코와 남아공이 나란히 1무 1패로 3위, 4위입니다.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25일에 남아공과 최종 3차전을 치르는데 일단 이기면 조 2위로 32강에 진출을 하고요.
1: 네.
0: 비기기만 해도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더라도 우리나라와 체코가 1승 1무 1패로 동률이지만 승자승 원칙에 그렇죠. 따라서 2위로 32강에 오르게 됩니다.
1: 네. 만약에 남아공전을 내주게 되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남아공에 질 경우에는 체코가 멕시코에 비기거나 진다면 우리나라가 조 3위로 12팀 중에 상위 8팀에 들어서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남아있고요.
1: 네네.
0: 반면에 최악의 경우로 체코가 멕시코를 잡고 우리가 남아공에 지면 1승 2패 조 4위에 그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남아공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은 거둬야 합니다.
1: 네, 남아공 전력은 어떻습니까?
0: 네, 남아공은 개막전에서는 멕시코에 0대2로 졌지만 체코와의 2차전에서는 1대1로 비겼고요. 아무래도 그 자국 프로팀 소속 선수가 많아서 조직력이 굉장히 좋고 또 아프리카 팀답게 힘과 스피드가 굉장히 빼어납니다.
1: 네.
0: 특히 그 잉글랜드 번리 공격수 포스터 선수를 좀 주의해야 하고요. 반면에 그 남아공의 핵심 미드필더인 그 모코에나 그리고 템바 지완의 선수가 그 앞서 경기에서 경고와 퇴장 징계로 또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는데
1: 네,
0: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호재입니다.
1: 네, 대표팀의 1, 2차전 경기 운영이 비슷했는데 공격 조합과 손흥민 활용이 관건이겠죠.
0: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1, 2차전 모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원톱 공격수로 나섰다가 후반 중반 이전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상대 뒷공간을 좀 가장 잘 파고드는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교체 시간이 좀 빠르지 않았냐 이런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전 같은 경우에는 그 오영규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고 또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아예 조커로 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남아공전은 1, 2차전과 다른 경기장에서 치르죠.
0: 네, 맞습니다. 그 1, 2차전은 해발 1571m 고지대 과달라라에서 치러졌는데요. 3차전은 그 몬테레이 그 500m 평지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0: 다만 이 도시가 뭐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요. 네. 경기 당일에 예보를 찾아보니까 33도 정도라서 우리나라가 좀 더위에 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1: 네, 네.
0: 이 몬테레이 인근의 그 패스케리아라는 곳이 그 우리나라 기업이 대거 진출한 곳이라서 패스코리아 또 이런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거든요.
1: 네.
0: 또 우리 주재원이나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응원을 또 와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1: 몬테레이로는 언제 이동하나요?
0: 네,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또 결전지 몬테레이로 또 이동을 하고요. 현지 시간 24일 오후 7시, 그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오전 10시에 또 남아공과 운명의 3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1: 네, 대표팀 남아공전 훈련에 돌입했죠?
0: 네, 맞습니다. 그 대표팀은 일단 멕시코전 다음 날에 회복 훈련을 했고요. 내일까지는 또 휴식을 취합니다. 그 현지에 네. 온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또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내고요. 21일에 과달라라에서 오전 훈련을 갖고 그 몬테레이로 이동해서 그 현지 적응에 돌입을 하면서 또 운명의 또 남아공전을 대비해 또 나서게 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멕시코에 있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합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네 경기가 열렸는데 D조 공동개최국 미국은 호주를 완파했죠?
2: 공동개최국 미국이 2연승을 달렸습니다. 미국은 주축 공격수 크리스티안 플리식의 이탈 속에서도 전반 11분 호주 수비수 버지스 선수의 자책골로 승기를 잡더니 전반 43분 프리머니 추가골을 보태면서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호주전 승리로 미국은 32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했죠?
2: 이번 대회가 공동개최국 세 나라 중 미국과 멕시코의 강세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미국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조 1위를 확정하고 일찌감치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네.
2: 지난 13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4-1로 대파했던 미국인데요. 호주까지 잡고 두 경기에서 6득점, 1실점, 2연승을 달리면서 한 경기를 남기고 32강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1: 네.
2: 지난주 훈련 도중 왼쪽 종아리를 다친 주장 플리스의 결장 속에서도 토너먼트에 조기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1: 네, C조에서는 브라질이 대승을 거두면서 강호의 면모를 되찾았죠.
2: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 아이티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1차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털었습니다.
1: 네.
2: 1차전에서 모로코와 1-1로 비긴 이후 거센 비판에 시달렸던 브라질인데 이번 그 모로코전에서는 IT전에서는 전반 23분 만에 쿠냐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요.
1: 네.
2: 비니시우스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는데 쿠냐가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었고 이 쿠냐 선수가 13분 뒤에도 비니시우스와 다시 한번 추가골을 합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비니시우스가 간결한 마무리로 세계골까지 터뜨렸습니다.
1: 네.
2: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친 브라질이 3-0 완승을 거두면서 조 2위에 올랐고요. 모로코전 무승부의 아쉬움은 지었는데 전반 막판 교체된 핵심 공격수 하피나의 몸 상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고요.
1: 네.
2: 이미 간판 스타 네이마르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 하피나가 장기 이탈할 경우 전력의 차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IT는 제일 먼저 짐을 싸게 됐죠.
2: 북중미 카르브의 섬나라 IT가 1974년 서독대회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랐지만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1: 네.
2: 지난 14일 스코틀랜드와 첫 경기에서 0-1로 패한 데 이어 브라질을 상대로 대패했고요.
1: 네, 네.
2: 서독 대회에서는 그래도 2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한 골을 넣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1: 네.
2: 2패가 된 IT는 조별리그 2차전을 마친 현재 브라질, 모로코, 스코틀랜드에 이어 조 4위에 머물렀는데요. 25일 모로코와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대회 참가 48개 팀 중 가장 먼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1: 네.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 선수 조별예선 최종전에는 출전할 전망이라고요?
2: 브라질 대표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IT전을 마치고 네이마르의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네이마르가 내일 개인 훈련을 소화한 뒤 팀 훈련에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25일 열리는 스코틀랜드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1: 네.
2: 네이마르 선수가 브라질 역대 A매치 최다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명실상부 리빙 레전드거든요.
1: 네.
2: 그렇지만 2023년 10월 이후 여러 부상으로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 월드 본선 명단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1: 네.
2: 그런데 대회 개막 전에 두 차례 친선전에서 모두 결장하면서 1차전에 이어 2차전까지 지금 결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2: 3차전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브라질 팬들의 기대감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대회 4강팀 C조 모로코는 스코틀랜드를 꺾었죠?
2: 모로코가 간판 골잡이 이스마엘 사이바리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스코틀랜드를 꺾고 조별리그 두 경기 연속 무패를 내달렸습니다. 모로코가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C조 2차전에서 1-0 신승을 거뒀는데요.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삼바축구 브라질과 1-1로 비기는 파란을 일으켰는데
1: 네.
2: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도 전반전 키국포와 함께 정광석화처럼 득점에 성공하면서 지금 승점 4점을 따내면서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1: 네, 모로코가 무패 행진으로 돌풍의 팀이 아님을 입증했죠.
2: 아프리카 최강으로 꼽히는 FIFA 랭킹 7위 모로코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4년 전 4강 신화가 결코 이변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 네.
2: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진출팀 대한민국급의 이변을 선보인 모로코였는데요.
1: 네.
2: 당시만 하더라도 돌풍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역습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실력임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1: 네, 튀르키예와 파라과이의 대결은 파라과이의 승리로 끝났죠?
2: 그렇습니다. 파라과이가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튀르키예를 1-0으로 꺾고 신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파라과이가 선취골을 경기 시작 직후에 터뜨렸는데요. 갈레사르 선수가 페널티 아크 앞에서 절묘한 패스를 받은 뒤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1: 네.
2: 전반 막판에 나온 퇴장 열세까지 극복을 해내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파라과이는 이번 승리로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죠?
2: 그렇습니다.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 속에서도 튀르키예를 꺾으면서 32강의 가능성을 높였고요.
1: 네.
2: 지난 13일 개최국 미국과의 1차전에서 1-4로 대패했던 파라과이인데 지금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하면서 미국, 호주에 이어 조 3위에 안착했습니다.
1: 네. 자, 튀르키예는 ITA에 이어서 토너먼트 탈락이 확정됐죠?
2: 그렇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이후에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튀르키예가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1: 네네.
2: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1: 네네.
2: 호주와 파라과이의 연달아 덜미를 잡혔습니다.
1: 네, 튀르키예는 그 많은 슛을 하고서 득점을 올리는 데 실패했어요.
2: 호주전에 30개, 파라과이전에 32개,
1: 네.
2: 합쳐서 슈팅만 62개를 시도를 했거든요.
1: 이건 문제죠.
2: 네네. 그런데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파라과이전에서도 뭐 선제골을 뭐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상대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까지 점했는데 아 슈팅이 이렇게도 골문을 네.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 참 튀르키예로서는 아쉽게 됐습니다.
1: 이건 뭐 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2: 네네.
1: 자 내일 열리는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2: 내일은 빅매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넘어가는 새벽 2시에는 FIFA 랭킹 8위 네덜란드와 FIFA 랭킹 38위 스웨덴의 대결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1차전에서 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에 무려 5골을 퍼부면서 이번 조별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선보이는 팀 중 한 팀인데요. 지난 1차전에서는 네덜란드가 일본과 비겼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승리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1: 네.
2: 일본은 오후 1시 튀니지와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튀니지 역시도 이미 1패를 안았기 때문에 물러설 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 5시에는 독일과 코트디부아르의 2조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 네.
2: 독일이 퀴라수전 7-1 대승을 포함해 최근 10연승, 6경기 연속 전승의 압도적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살펴봤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관련 해외 소식 짚어봅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북중미 월드컵이 16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군요.
3: 네, 미국 언론은 이 현재 시간 15일 경기까지 피파가 102만 8,429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고 경기장 관중 수용률이 99.34%에 달한다고 집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3: 잔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100만 번째 입장 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첫 경기 등에서 봤듯이 경기장을 꽉 채운다는 피파의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또 사상 최초로 48개의 나라가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실력차가 크게 나는 팀 간의 대결에서는 관중석이 자주 빌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또 이제 유럽 축구 서포터즈들은 이 홈과 원정 응원석은 불리하지 않아서 팬들이 두껍게 앉게 된 것에 대한 불만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네. 페루에서는 경찰이 월드컵 마스코트 분장을 한 채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해서 화제라고요?
3: 네, 페루 경찰이 최근 이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마약 밀매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두 명의 페루 경찰은 각각 이 월드컵 마스코트인 흰머리 수리 클러치와 무스인 메이플 복장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1: 네네.
3: 이들이 철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진입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페루 경찰 측은 이 첩보를 입수한 결과 이 용의자가 엄청난 축구 팬으로 월드컵 열기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1: 네.
3: 그가 의심하지 않고 접근해 체포할 수 있도록 요원들을 월드컵 마스코트로 변장시켰다고 했고요. 한편 이 작전이 멕시코와 남아공의 대회 개막전이 열리는 시간에 펼쳐졌습니다.
1: 네,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소말리아 출신의 심판이 보수는 받게 됐다고요?
3: 네, 요마르 아르탄 심판은 이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이 될 뻔했는데요. 유효한 비자와 또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지난 7일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1: 네.
3: 미국 관계당국은 신원조회 관련 문제로 입국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고 했고요. 피파 역시 아르탄 심판을 명단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맡기로 했던 역할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됐다고 미국 ESPN이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3: 다만 이 심판에게 배정될 정확한 경기 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금액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이란 대표팀 역시 미국 입국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는데 FIFA에 공식 항의한다고요?
3: 네. 이란 축구연맹은 멕시코 베이스 캠프에서 미국 LA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해 경기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월 정오 LA에서 열리는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앞두고 현지 적응과 최종 훈련을 위해 경기 이틀 전 입국을 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 네.
3: 이란 측은 대회 준비 일정을 일찌감치 제출했는데도 이 주최 측의 대한 탓에 대표팀 기술진의 계획 실행이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란 대표팀의 경기 하루 전에만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3: 이란 대표팀은 이 중동 정세 여파로 대회 기간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초 베이스 캠프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차리를 했지만 멕시코로 떠밀려 갔고요. 팀 관계자 중 15명이나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기도
1: 네네.
3: 했습니다.
1: 자,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월드컵에 출전한 역대 최초의 기록이 나왔죠?
3: 네, 뉴질랜드의 수비수 타일러 빈던이 이란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 어머니 제니 빈던에 이어서 역대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색 기록을 남겼습니다.
1: 네.
3: 이 어머니 제니 빈던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뉴질랜드 여자 대표팀 골키퍼로 활약을 했고요. 2007년과 21년 여자 월드컵, 또 2008년과 2012년에 올림픽 무대도 밟았던 선수 출신입니다.
1: 네.
3: 현역에서 은퇴한 제니 빈던은 현재 뉴질랜드 여자 축구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고요. 한편 이 타일러 빈던의 아버지이죠 그랜트 빈던은 뉴질랜드의 배구 대표팀 주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1: 네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와 월드컵 관련 해외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비예보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다 열렸는데 내심 우천 취소를 기대하는 팀도 있나요?
4: 일단 지금 당장 기아를 들을 수 있겠죠. 어제 그러니까 19일부터 수도권 원정 9연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 네네. 치르면서 아마 가장 빡빡한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 체력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다 보니 하루 정도 쉬어갈 수 있으면 뭐 관리 측면에서 괜찮은 부분이 있겠죠.
1: 네. 자, 수원 경기부터 살펴보죠. 수원에서는 KT가 혈투 끝에 기아의 9회 말 역전승을 거뒀네요.
4: 네, 짜릿한 승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4: KT가 기아의 10대 9 역전 끝내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4: 사실 기아가 7대 4로 제법 앞서면서 쉽게 가는 듯 했어요. 9대 4까지 앞서면서 쉽게 가는 듯 했는데
1: 네.
4: 9회 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선두타자 힐리어드가 솔로 홈런을 치면서 추격을 시작했고 계속된 만루에서 안치영이 밀어내기 볼넷, 권동진 네. 2타점 적시타로 8대 9까지 붙었습니다.
1: 네.
4: 계속된 2사 1, 2루에서 안현민이 적시타를 치면서 9대 9 동점, 그리고 힐리어드가 다시 타석에 돌아와서 중전 끝내기 적시타를 치면서 10대 9로 승리를.

0: 잘했습니다.
1: 9회 말에 5점을 냈군요.
0: 네네네. 9회 말에만 6점을 뽑으면서.
1: 아, 6점.
0: 예, 네. 기아를 무너뜨렸습니다.
1: 아, 대단합니다.
0: 네네.
1: KT 안현민이 부상 복귀 5일 만에 구단 새 역사를 쳤죠?
0: 네,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안현민이 지난 16일 1군에 복귀했죠. 오자마자 안타를 쳤고, 오늘까지 안타 아니면, 오늘까지 매경기 안타를 치면서, 38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1: 네네.
0: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두 시즌에 걸쳐서 38경기 연속으로 출루인데 강백호가 보유하고 있던 구단 신기록 구단 기록 37경기 연속을 오늘 깼습니다.
1: 네. 네. 잠실에서는 8회에 LG가 두산의 역전을 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정했네요.
0: 네, LG가 두산의 4대2 역전승을 따내면서 2연승을 달립니다. 그리고 네네. 주말 두산과 잠실 라이벌전 위닝도 확정했습니다. 올 시즌 두산하고 시리즈 세 번째인데 전부 다 위닝입니다.
1: 네.
0: 경기 자체는 팽팽했어요. LG 선발 임창규가 6이닝 2실점, 두산 선발 곽빈도 5.1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8회 승부가 갈렸는데 LG가 1대2로 뒤진 상황에서 문보경이 3런 홈런을 치면서 4대2로 역전했고 그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문보경 선수 지옥과 천당을 오갔죠?
0: 네, 뭐 8회 문보경 선수가 역전 홈런을 치면서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만 네. 6회 말입니다. 0대2로 뒤진 상황. 1사 1-3루 기회에서 이제 2루타를 치면서 한 점 뽑아냈고 찬스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견제사에 허무하게 아웃을 당하면서 네. 뭔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주루사의 아쉬움을 방망이로 만회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1: 결자 해지했습니다. 네.
0: 네네.
1: 네. 자,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죠. 한화가 막강 활약을 앞세워서 드디어 6연패에서 벗어났네요.
0: 네, 한화가 삼성을 10대4로 잡고 6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1: 네.
0: 페라자가 홈런 2방 치면서 2안타 4타점, 노시환도 2안타 2타점 올렸고 허인서가 결승타를 치면서 1안타 2타점 만들었습니다. 4회 초까지는 삼성이 4대1로 앞섰는데 한화가 4회 말에만 무려 8점을 뽑는 화력쇼를 선보이면서 9대4로 뒤집었고
1: 네.
0: 삼성은 여기서 기가 꺾이면서 추격하지 못했고 오히려 한화가 7회 말 추가점 뽑으면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 네네. 자, 한화 선발 왕인청은 오락가락 날씨 속에 속이 탔을 것 같은데 불펜이 잘 받쳐줬죠?
0: 그렇습니다. 하늘이 좀 짓궂은 그런 날이었는데 3회 초 선두타자 김지찬 타석에서 볼 두 개 던지고 9분 동안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1: 네.
0: 9분 후에 재개가 됐고 투아웃까지는 잡았는데 디아즈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1대1에서 1대3이 됐고요. 그 다시 볼넷 두 개 주면서 2사 1, 2루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서 42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1: 네.
0: 이렇게 길게 쉬면 이제 어깨가 식으니까 더 던질 수는 없었고 장유호가 올라와서 2.1이닝 1실점으로 잘 맞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창원에서는 김재환의 3연 타석 홈런이 폭발하면서 SSG가 연패 탈출에 성공했죠.
0: 네, SSG가 NC를 12대5로 잡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순위는 여전히 9위입니다만 8위 롯데와 승차는 0.5경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1: 네.
0: 김재환이 다 했어요. 1회 초 투런, 3회 초에 말루포, 5회 네. 초 솔로 홈런 치면서 개인 첫 번째
1: 했네,
0: 3연
1: 네.
0: 네, 개인 첫 번째 3연 타석 홈런 KBO 역대 59번째 기록이 되고 4안타 7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1: 네.
0: 7회 초에 김성욱도 3루 홈런을 치면서 SSG가 완승을 그대로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NC는 투수진 부진이 뼈 아팠죠.
0: 네, 경기 전 신민혁과 김영규가 수술 받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경기까지 패하고 말았네요. 선발 김준원이 2이닝 5실점으로 좋지 못했고 최성형, 송명기, 김태훈, 원종해가 올라왔으나 계속 네. 점수를 주면서 팀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고척구장으로 가보죠. 롯데가 연승 신바람을 내면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네요.
0: 네, 롯데가 키움의 7대1 완승을 거두면서 4연승 달렸습니다. 원정 위닝 시리즈도 확보했고 8위 자리도 지킵니다.
1: 네.
0: 3회 초 말루 기회에서 레이에스의 2타점 적시타 한동희의 다시 적시타가 나오면서 3대0.
1: 네.
0: 6회 초 윤동희 적시타로 4대0이 됩니다. 이후 7회 초 9회 초 계속 점수를 뽑으면서 7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멀티히트로 타격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죠?
0: 네네. 이정훈은 오늘 마이애미 원정 경기에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고 2안타 1득점 1도루 기록했습니다.

0: 15일 지난 15일 시카고 컵스와 경기 이후 닷새 만에 다시 멀티히트 경기를 만들었고요.
1: 네.
0: 3회 초 중전 안타를 쳤고 2루 도루에 성공했고 6회 초에는 2루타를 치면서 무사 2루 기회를 만들었고 후속 탓대 홈까지 밟았습니다.
1: 네.
0: 오늘 기록을 더해서 타율은 3할 2푼 8리가 됐고 내셔널리그 타격 1위 오토 로페즈를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애틀란타의 김하성, 샌디에고의 송승모는 오늘 결장했죠?
0: 네, 김하성 선수는 뭔가 참 잘 안 풀리죠. FA 3수 중인데
1: 네.
0: 오늘부터 애틀랜타가 미러키와 홈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만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시즌 타율은 8푼 5리 상태가 유지가 됐고 애틀랜타는 미러키를 잡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 네.
0: 송성문도 벤치를 지켰습니다. 오늘부터 샌디에고가 텍사스 원정을 시작했는데 경기 출전하진 못했고 시즌 타율은 1할 9푼 6리 기록 중입니다. 샌디에고는 네. 7대9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풀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을 빛낸 화제의 선수들 만나볼 텐데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석패를 했지만 분전한 축구대표팀 골키퍼들 얘기네요.
2: 네, 맞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2-1로 이겼었고요. 네. 멕시코에게는 0-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조별리그 1승 1패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25일에 펼쳐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를 잘 치러야 하는데요. 남은 경기 상대의 골을 잘 막아달라는 바람을 담아 국가대표팀 3명의 골키퍼들 수문장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네. 어제 뭐 아쉽게 실점했지만 네. 김승규 선수가 그래도 체코전부터 선방해 오고 있죠.
2: 네. 체코전 때도 체코 선수들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면서 슈퍼세이브를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승규는 이번 월드컵이 본인의 네 번째 월드컵입니다.
1: 네, 손흥민 선수 갔죠.
2: 맞습니다. 네. 김승규는 2005년 울산 현대 호랑에 입단한 이후 21년이 흘렀고요. 그만큼 베테랑이기도 한데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기록을 보면 두 경기에서 8개의 선방을 했고요. 2실점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어제 실점이 더 아쉬웠어요. 좀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2: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실제 이후에 물 보충 시간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김승규가 이기혁을 안아주면서 경기를 계속해야 하니 빨리 잊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혁이 위축될까 봐 다독여 준 건데요. 베테랑으로서 후배를 챙기고 팀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이브 순위 상위권의 랭크가 될 정도로 들어갈 뻔한 슛들을 여러 번 막아냈는데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승규의 네. 강점 뭘 꼽을 수 있을까요?
2: 일단 그 페널티킥은 예전부터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심리적으로 먼저 제압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최근에 키커들이 이 골키퍼를 끝까지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네.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1: 네.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석규는 이번에 네 번째 월드컵 무대죠.
2: 네. 90년생으로 대표팀의 최고참을 맡고 있는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 2018 러시아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2: 사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조현우가 주전 골키퍼였고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김승규가 주전이었는데 이때 한국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2년 전 아시안컵에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부상을 딛고 또 복귀를 하게 됐죠.
1: 네. 네. 얼마 전에 김승규 선수 딸이 태어났다고 하죠?
2: 네. 한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이 부인과 딸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1: 네.
2: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국가대표 골키퍼를 얘기할 때 조현우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2: 네. 김승규와 조현우는 이훈재와 김병지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관계, 즉 라이벌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2: 조현우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주전이었는데요. 이 월드컵이 조현우를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2: 특히 조별리그 3차전에서 당시 최강팀이었던 독일 대표팀을 상대로 여러 번의 결정적인 선방을 기록했고요. 한국이 2-0으로 승리하는데 일조했죠.
1: 네. 네. 조현우 선수의 강점은 빠른 순간 반응인데
2: 네.
1: 대표팀 수문장이 3명이죠. 또 송범근

0: 선수가 남았죠?
1: 아, 맞습니다. 네. 이 선수는 키가 196cm.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공중볼 처리 능력이 좋고요. 세트피스 상황이나 측면에서 올라오는 위협적인 크로스를 높은 타점에서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이 3명의 수문장들이 경기에 나가게 되면 각자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해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월드컵을 빛낸 화제의 선수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컵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월드컵은 시차 때문에 응원 방식이 달라졌죠.
1: 네. 네. 예전에는 그 월드컵 하면 그 밤새 치킨을 먹으면서 야외에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외쳤다면 네,
0: 치맥은 하기가 좀 어렵죠. 네. 시간대가.
1: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오전 10시 또는 이렇게 11시 이렇게 열리고 있어서 호텔이나 뭐 카페 또는 회사 구내식당 심지어 학교 운동장까지 이렇게 응원 열기로 가득 찼는데요. 밤샘 응원이 아니라 아침 응원, 그러니까 야식이 아니라 브런치 네. 응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시간이 오전에 집중되면서 응원 문화가 일상적인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호텔 15층 식당에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과 함께 협력해서 자리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멕시코 팬들과 또 우리 붉은 악마들이 한데 섞여서 응원을 또 펼치기도 했어요.
0: 네. 아침의 경기라 사무실 아침 업무가 조금 지정해야겠어요. 네. 이 응원 열기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네요.
1: 네. 당초에는 이제 오전 경기라서 소비 효과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밤 경기라면 뭐 치킨 등 이런 야식 수요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전 경기면 아무래도 덜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네. 응원전을 연 가게마다 손님이 또 몰렸고요. 또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오전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문을 연 그런 식당들도 많았고요. 네. 또 배달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라는 특수성이 붙으면서 아침 치킨, 점심 치킨 수요가 생기게 된 건데요. 이외에도 대학가 고깃집에는 학생 단체 손님이 찾아와서 함께 응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전에 비교적 한산했던 극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별리그 3경기를 전국 40여 개 지점에서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극장의 경우에는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방문한 축구 팬들로 매진에 가까운 예매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 네. 실내 응원 트렌드 날씨 영향도 크죠?
1: 네. 날씨 영향이 큰데요. 이달 들어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다 보니까 더위로 인해서 응원 문화가 자연스럽게 실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인파가 너무 몰리는 곳을 피하려는 이런 심리도 작용을 했고요. 이 전문가들 분석을 들어보니까 퇴근 후에 이 회식 문화가 낮 시간에 문화 활동이나 또 취미와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변한 것도 한몫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이 또 응원의 메카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해외에서는 월드컵을 매개로 K푸드 홍보가 활발하군요.
1: 네. 먼저 그 미국 시애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스페이스니들 야외 광장에서 한국산 과자류 홍보를 위한 K스낵 카니발을 열기도 했습니다.
0: 네.
1: 한국과 멕시코 경기 응원전에 함께 열린 한국문화축제와 연계한 행사였는데요. 우리 과자류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축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과 또 한국 브랜드를 접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또 이외에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AT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K푸드 데이 인 몬테레이라는 이런 행사를 네. 또 열기도 네. 했습니다. 이 행사는 현지 그 단체 급식 시장을 겨냥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요. 몬테레이라는 이곳이 한국 주요 제조 기업 5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네. 그리고 현지 근로자도 많고요. 그래서 매일 대규모 식사가 이루어지는 기업 급식에 한식을 넣어보자는 전략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날 메뉴를 살펴보면 새우가스에 김치를 더해서 브리또 스타일로 재해석한 김치 새우가스 브리또도 있었고
0: 네.
1: 전통 고추장 비빔밥, 뭐 잡채 이런 것들을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이

0: 음식을 맛본 현지 근로자 반응도 좋았다고 해요. 이 월드컵이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서 음식 수출 그리고 기업 마케팅 또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네.
1: 자, 월드컵 관련 가짜뉴스가 판을 쳐서 가려듣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0: 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축구 메시의 부친이 사망했다는 이런 가짜뉴스가 큰 논란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네. 아르헨티나의 한 방송사가 생방송 중에 해당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메시 가족 측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보로 드러났는데요. 네. 결국 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전원이 해고가 되고 진행자도 공개 사과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1: 어디서
0: 했습니다.
1: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뉴스를 네. 전할까요?
0: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대표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호날두와 동료 선수들의 불화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네. 특히 한 선수의 여자친구가 호날두를 비난했다라는 이런 댓글까지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조작 이미지로 확인이 된 네. 거고요. 이 선수들의 경기력만큼이나 온라인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1: 자, 월드컵 아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어제와 오늘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천은 82.8, 남해 83.1, 서울 79.7, 충주 65.7, 광양시 58.8mm입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영동지방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는 오후에 내륙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세종 18도, 광주 대구 20도가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대구 29도, 인천 대전 세종 부산 울산 28도, 제주 26도, 강릉 24도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5m로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20.8도, 습도 8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38선 휴게소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낙석이 발생해 강릉 방면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일대의 논과 농로가 빗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쯤에는 강릉시 견소동 안목사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부분 통제됐다가 1시간여 만에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미시령이 221.5mm의 비가 내려 설악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난 15일 개막한 강릉 단오제에서는 일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경 대전시 삼계동에서 빗길을 달리던 택시가 전복돼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전 6시쯤에는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터널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아파트와 계룡시 신도안면의 도로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 강남구 개포 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합수단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SNS에서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무너진 바닥 경기 등은 외면한 채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이 보유세, 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세금부터 꺼내드는 모습은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 19일 해운업계에서 돌고 있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 명의의 문건에 모든 선박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지만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장래에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산지와 해안에 20에서 60mm, 강원 남부 산지와 해안 5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mm 안팎입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영동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죠.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당뇨병의 위험 인자는 있습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복부 비만,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과 과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성질환, 평생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예방은 곧 위험인자들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뇨병의 예방과 전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는 간암, 특히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참 무섭다는 말을 하지만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 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는

0: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영출상부 국민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고칼로리 식단하고 이제 가공식품이 일상화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뭐 운송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신체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화된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인구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는 건강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0: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에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뇨 환자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검진을 건너뛰고 설령 좀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 네. 당뇨병도 초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당뇨의 치료에는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초기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이 되는 시점을 지나서 인슐린 분비가 좀 망가진 이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약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당뇨병의 골든타임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혈당하고 당뇨병의 중간 지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특히 이 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방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비록 당뇨는 아직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당 대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관에 경미한 손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해보면은 동맥경화 상태가 좀 이미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당뇨병의 합병증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치에서 공복 혈당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0: 예, 아무래도 검진에서 흔히 이제 공복 혈당을 가지고 당뇨를 이제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공복 혈당만으로는 당뇨병을 완벽하게 걸려낼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당호 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후 혈당이 일종인데 뭐 경구 당부화 검사와 같은 검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식후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음식을 드신 이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식후 혈당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우리 몸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제 당뇨 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당일에 컨

0: 컨디션이나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 외에도 당뇨병의 전체적인 흐름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혈당 외에도 이런 당활색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후혈당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런 모든 지표들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1: 네. 그럼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검사는 간단하지 않나요? 1차 병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당뇨병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개원가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셔가지고 공복혈당 또는 이제 당활색소 검사를 만약에 요청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체열만으로서도 매우 빠른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 중에 또는 이제 부모 형제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이른 나이 때 약 20대부터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1: 혈액 검사로 간단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당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혈당이 높아도 불편감이나 증상은 없나요?
0: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이제 정확히는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걸 표현하는 좋은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때 뭐 경미한 정도로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뭐 이런 정도에서는 특별한 피로감이나 이런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은 없고 다만 혈당이 막 200, 30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뭐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증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혈당 스파이크 정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신호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우리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을 생각할 때 증상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0: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본인의 느낌이나 컨디션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 절대 아니고 이미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당뇨가 진행이 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검진을 통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당뇨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당뇨병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으로 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학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의 한 5년 정도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은 한 50% 정도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25%에서는 실제로 당뇨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25% 분들은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식단 관리와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비만한 분들에게서 이런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감량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본인의 체중이 비만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5%에서 7% 정도만 체중이 감량이 되어도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또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에 식이섬유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당뇨병이 가진 위험은 합병증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진단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과 연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섭게 되는데요.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눈이나 신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가 전신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거의 전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혈당 관리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말을 하거든요. 약물만으로는 안 되는가 보죠?
0: 예,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이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약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질환은 아니고 약물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효율적인 도구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부분은 평소에 식사 습관이나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좀 적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방식에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약의 효과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혈당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조절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열심히 잘 다지는 것도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만 가지고는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사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1: 네. 그럼 약물 치료에서는 혈당 수치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기도 하나요? 병원에 가면 늘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이제 뭐 당활색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제시한 혈당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이제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당뇨병 약제는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전도 다르고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혈당 상태 그리고 인슐린 분비 상태 또는 저항이나 그 외에도 비만이 있고 없고 신장 기능이 있고 없고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본인의 적합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선택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맞춤형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일단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과 식사 그리고 운동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0: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의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운동을 했던 효과는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는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운동 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등도 정도의 그런 운동을 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운동은 약간 빠르게 걷는다든지 등산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는 운동이라고 권고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혈당 수치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0: 네,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그 검사 기법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급여의 적용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인슐린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는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번 경험적으로 해보시는 거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올라간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이제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적절한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하 혈색소 이 세 가지 수치들에 대한 확인이 당뇨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수치를 기본으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0: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1: 네.
0: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99까지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기준으로는 약 140 미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인 당활색소는 5.6까지 정상이 되게 되고요. 당뇨의 진단은 공복은 126, 식후 혈당은 200, 그리고 당활색소는 6.5 이상이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목표를 당활색소 6.5 아래, 공복 혈당은 130 아래, 그리고 식후 혈당은 대략적으로 180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네. 중요한 그런 숫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만, 특히 허리 둘레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특히 허리 둘레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장 근처에 있는 내장 지방 양의 어떤 그 데이터를 손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게 됩니다.
1: 네.
0: 이런 내장 지방의 양을 우리가 이제 뭐 CT나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1: 네.
0: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복잡한 검사이기 때문에
1: 네.
0: 집에서 졸자로 허리 둘레를 재봐서 남성의 경우에는 6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1: 네.
0: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뇨나 또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기준을 넘어가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기준 안으로 내려오도록 적절한 운동하고 음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예방과 전 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콘서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흡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해독작용 역시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간은 조용한 장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들이 있다면 초기 발견이 가능할 텐데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근데 병은 소문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간도 좀 위험 신호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서 7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고요. 그리고 황달이나 복수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그런데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간염 바이러스나 술, 뭐 지방간, 또 약물과 같은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없이 간은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간은 여유 능력이 커서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어도 한참 동안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의 막연한 증상만 있을 뿐 본인이 알아차릴 만한 뚜렷한 신호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참 그렇게 간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어도 증상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간 자체에 신경세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간암이 발생해도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간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고 간을 둘러싼 막이 늘어날 정도로 종양이 커지거나 염증이 커져야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간암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게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럼 간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2: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1: 암이 커진다는 건 간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2: 암이 커진다는 건 정상 간 조직이 그만큼 그 암 덩어리에서 밀려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처럼 이미 간이 오랫동안 망가져온 토대 위에서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짐작하는 황달이라든지 좀 배에 뭔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는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2: 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그리고 오른쪽 윗배가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혹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고 또한 심할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체중 감소나 심한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간암이 드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매년 통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국감 등록 통계 기준으로 간암은 남성에서 4에서 5위권 그리고 여성에서는 6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암으로 특히 남성에서 여성보다 두세 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또 간암이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도 지적이 되던데요. 전체 암 생존율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2: 간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 폐암에 의해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0: 남성에서 특히 많고 중년의 간암 사망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미만의 그 청년층에서는 사실 바이러스도 많이 퇴치가 됐고요.
0: 예.
1: 그 술 먹는 문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적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전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0: 그렇군요. 간암도 1기부터 4기로 구분이 되나요? 단계가 있잖아요.
1: 병기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1에서 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네. 1기에서 4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암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1: 다른 종양들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0: 네.
1: 간암은 종양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
0: 예.
1: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간 기능 상태, 간경변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함께 평가해서 병기를 나누는데 다른 암과 달리 간 자체의 기능, 간 수치나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0: 네.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만큼 간암의 조기 발견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뭐 치료라든지 사망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 등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5년 생존율도 60에서 70%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진행된 경우에 발견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면 요즘은 뭐 검진이라든지 간암 위험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암 발생률로 볼 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간암 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0: 예.
1: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0: 아, 증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1: 그런 경우가 많죠.
0: 그럼 간암을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했을 때와 이미 진행된 후에 진단됐을 때의 차이랄까요? 뭐 치료 방향부터 과정에서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차이가 당연히 크죠.
0: 네.
1: 초기에는 수술적 절제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처럼 암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 목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뒤에는 그 완치 목적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색전술이나 항암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으로 암의 성장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조절 목적 치료로 방향이 바뀌어서 환자의 부담과 예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입니다.
0: 네. 또 초기 간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 이식이라고 하던데요.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1: 간이식 역시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다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뭐 초기 간암 치료로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던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초기 간암 치료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암 부위를 직접 잘라내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0: 네.
1: 그리고 고주파 열치료도 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느다란 바늘을 종양에 바로 꽂아서 거기다 고열을 주입을 해서 고열로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그런 치료입니다. 특히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3cm 이하의 작은 간암에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0: 또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치료인가요? 방법도 궁금한데요.
1: 다른 암과 달리 간세포암에서 유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은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가 어려울 만큼 암이 여러 개 있거나 크기가 큰 중기간암에 주로 시행합니다. 방법은 그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세터를 관을 간 동맥까지 집어넣은 뒤에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넣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넣은 후에 그 혈관을 젤폼이라는 찐득찐득한 물질로 막아버려서 암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 치료입니다.
0: 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고.

0: 있고요.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치료가 또 달라지나요?
1: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전술 치료가 어렵고요.
0: 예.
1: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진행성, 전인성 간암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전신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항암 및 표적 치료제로 옛날에 소라페닙, 렘바티닉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었고요. 현재는 면역항암제 주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네요. 방사선 치료도 있지 않나요?
1: 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의 사용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간 안에 존재한 혹에는 그 종양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간 문맥이 암세포 혈전으로 막혀 있을 때나 혹은 아주 작은 잔여암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항암제도 내성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인가요?
1: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간암 치료제 개수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크게 늘어나서 1차 치료에 내성이 생겨도 다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로 2차, 3차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면역 치료 요법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1: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특히 요즘은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병용요법이 진행성 간암의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표적 치료제보다 생존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결과들이 나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간암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또 간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기 검진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 간경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알파테아단백 같은 간암 수치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받는 정기검진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 특히 간염, 뭐 술,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은 모두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간세포가 망가지고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나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3대 위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간암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0: 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0: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특히 정기검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 말씀하셨는데 이 간 검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나요? 초음파도 생소해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1: 일단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초음파나 그런 암수치 검사나 간단한 간기능 검사만으로도 1차적인 스크리닝, 선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뭐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최소한 1, 2년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 시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셔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주가 문제인데 술은 가능한 끊으시고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이 있다면 체중 관리와 운동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신경 쓰셔야 간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검사로 실시하는데 주로 복부 초음파

0: 검사와 간암 수치 검사입니다.
1: 네. 그럼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 있는 간암의 고위험군에서는 뭐 간 수치라든지 간암 종양지표 또 초음파 검사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0: 간염 보유자나 혹은 간 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 혈액 검사와 알파타단백 같은 종양표지자 그리고 네. 복부 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표준적인 권고사항인데요. 다만 간경변증이 좀 심한 분들은 네. 3개월 간격이나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작은 간암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간암 위험에서 뭐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이 지적이 되는데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예전에는 사실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암 바로 가는 것은 드물다고 돼 있었는데요. 네. 요즘 보면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간 손상 환자들은 네. 어쨌든 간암으로 갈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 네. 뭐 간염 보유자나 간 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정기검사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실제로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0: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간 질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뭐 그 바쁜 일정이나 뭐 삶에 쫓겨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기본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 이제 간암 수치 검사를 혈액 검사 해보면 되는 거네요.
0: 네.
1: 네. 네. 젊은 나이에서 간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0: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이 진행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간암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일단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포 변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젊은 40대 미만의 젊은 층들에서도 네. 요즘 심심찮게 좀 간암 발생이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의 간암 원인은 주로 어떤 건가요?
0: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많고요.
1: 네.
0: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심하면서 이런 분들이 간암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젊은 나이에서 이렇게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행 속도도 좀 빠르겠네요. 노년층에 네. 비해서.
0: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진행을 빨리 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1: 네. 이제 간암의 원인으로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매일 한 잔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0: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1: 네.
0: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간에 쉴 시간이 없는 매일 음주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매일 음주하는데 적은 양과 한꺼번에 포금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그 둘 다 그 나쁜 습관이 되겠죠.
1: 네. 음주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이제 술을 끊으면 간암의 위험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0: 그럼요.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를 하시면서 간이 많이 회복되고
1: 네.
0: 암 발생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참 매일 맥주 한 캔을 이제 반주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0: 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커가지고요.
1: 네.
0: 적은 양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간암의 예방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간은 끝까지 말없이 버텨주는 장기인 만큼
1: 네.
0: 증상이 없을 때

0: 챙기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1: 네.
0: 그래서 B형, C형 간염 검사와 예방 접종 그리고 절주 적정 체중 유지를 생활화하시고
1: 네.
0: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의 정기검진을 꼭 간 전문의와 만나셔가지고 꼭 정기검진을 시행하셔서 식무계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기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자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이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강원도와 충청권, 전북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지방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모레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지방에서 소나기 내린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세종 18도, 광주 대구 20도, 부산 21도가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국적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광주 창원 30도, 서울 전주 대구 29도, 인천 대전 세종 부산 울산 28도, 제주 26도, 강릉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5.5m로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20.8도, 습도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란 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가 현지 시각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 지 이틀 만입니다. 하탐 아람비아는 성명에서 전쟁 종식에 관한 양해각서 제1조 불이행 등 미국의 명백한 신의 성실 원칙 위반과 약속 불이행에 대응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철수하지 않음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 강남구 개포 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합수단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는 배심원 평결이 4대3으로 팽팽히 갈렸고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으며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으며 이전 부지사의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 일어났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3부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인정된 배상액에 아쉬움이 있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미국이 호주와의 D조 조별리그 2차전을 2대0으로 이겨 2연승에 승점 6점으로 32강 진출을 결정지었습니다. C조에서는 모로코가 경기 시작 1분 10초 만에 터진 이스마엘 사이바리의 결승골에 힘입어 스코틀랜드의 1대0 승리를 거뒀고 브라질은 아이티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파라과이과 튀르키예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영국에서 열차 두 대가 충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승객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쯤 런던에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베드퍼드 인근에서 기차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각각 코비와 노팅엄을 출발해 런던 세인트 팬크러스 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승객 등 99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9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노팅엄발 런던행 기차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BBC에 타고 있던 기차가 멈췄고 갑자기 뒤쪽에서 세게 들이받쳤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산지와 해안에 20에서 60mm, 강원 남부 산지와 해안 5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mm 안팎입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0: KBS 무대.
1: 개미의 꿈. 극본 강세롬이, 연출 김호상.

0: 건배.
1: 건배.
2: 건배. 건배. 아,
3: 나 없이도 잘들 지내라고. 아,
0: 이제 회사에 박 차장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3: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형아.
4: 고만,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 에헤이, 너무 그러지들 마. 잘린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걸어나가는 건데.
0: 근데 차장님, 진짜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혹시 금부장님 때문에 그래요?
5: 아니야, 나 전업하려고.
0: 전업이요? 전업주부?
5: 양봉아, 넌 입사할 때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해맑아서 참 좋아.
6: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고 전업 투자자. 전업 투자자 아이가.
0: 전업 투자자?
5: 다들 주식하지?
6: 계좌만 더 마시면.
0: 저는 안 하는데요.
5: 요즘 같은 시대엔 투자를 해야 돼.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 아, 그래, 양봉이 넌 결혼도 할 거라며.
0: 여자친구가 하자고는 하는데 길바닥에서 살림 차릴 것도 아니고 뭐 전세집 구할 돈이라도 있어야 하죠.
5: 그럴수록 더더욱 투자를 해야지.
0: 땡기네.
5: 지금 세상에서는 월급만으로는 못 산다. 나도 그래서 회사 그만둔 거라고. 주식장 열리는 시간이 근무 시간인데 이거 뭐 부장님 눈치가 보여서 트레이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냐고. 에헤이, 우리 이런 거 먹지 말자고. 여기요.
7: 예.
5: 소갈비살 3인분이요.
7: 3인분이요.
6: 소이 소동갈비 비싼 거 아닙니까? 쟤는 돼지고기도 괜찮은데.
5: 뭐가 뭐가?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이 얼마인 줄 아냐?
6: 얼마예요?
8: 얼마냐면 말이냐.
7: 사장님. 예. 여기 28인분이요.
9: 어디에요? 28인분 여기에요?
0: 와, 주식으로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야?
10: 내 돈 올랐다 아이가.
0: 그래서 박 차장님이 그렇게 회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있었구나.
6: 야,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10: 수익 얘기 들으니까 내도 자극 많이 받더라. 요즘은 막 현금 들고 있으면 밥을 안 가나.
0: 근데 샀다가 떨어지면.
10: 아이, 떨어질 수도 있지. 막 네 전 걱정되면은 뭐 정찰병으로 한번 몇 주 사보든가.
0: 근데 뭘 사야 돼?
11: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10: 네, 간대.
0: 야, 동시가 뭘 사야 되냐고?
11: 투자 고민은 3번 출구로 해안증권.
0: 아이, 변동식이 좀 알려주고 가지. 가만.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본 거고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지?

0: 어, 도희야.
1: 양봉 씨, 엄마가 상견례 언제 하냐시는데.
0: 조만간.
1: 왜 자꾸 미루는데? 돈 때문에 그래?
0: 그것도 그렇고.
1: 양봉 씨 벌고 나 벌고 둘이 버는데 전세 자금 대출 받고 그러면 우리 둘이 살 방 한 칸 못 구하겠어?
0: 구하지. 근데 도희 네가 원하는 신혼집이 진짜로 방 한 칸은 아니잖아.
1: 아니지.
0: 아무튼 나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자자. 안 마시던 술을 마셨더니 너무 피곤하네.
1: 알았어. 얼른 자.
0: 아, 졸려. 아, 맞다. 주식. 주식하는 법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 거야? 인터넷 들어가서 좀 찾아볼까? 아, 일단 주식 카페를 가입하고.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저 차는 뭔데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아이씨! 아, 저기요! 무슨 운전을 그렇게 막 합니까?
2: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타!
0: 사성전자 이지용 회장?
2: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일단 타!

0: 아, 꿈이잖아. 사성전자 이지용 회장이 왜 내 꿈에 나왔지? 사성 주식을 사라는 계신가?
1: 일단 원래 출근이나 해야겠다.
2: 일단 타!

0: 드실 것 같다.
1: 음원 올수. 아,
2: 와, 오늘의 메뉴 제육볶음. 야, 농지가, 나는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게 식당 밥이 너무 맛있어서다. 출근하자마자 점심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내가.
3: 맞나, 내는 퇴근 시간만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겠다.
2: 야, 나 계좌 만들었다.
3: 뭐 주식? 돈은 있나?
2: 아니,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하겠다는 거지.
3: 많이는 그래도 우리 회사 선배들이 인정한 성실맨 아이가 돈 좀 없나?
2: 아유, 말도 마라. 학자금 다 갚고 나서 이제 내 돈 좀 모으나 싶었는데 전세 보증금 들어가고 나니까 내 손에 쥔 현금이 별로 없다.

0: 뭐 사면 좋을지 좀 물어볼까?
1: 아니 막
2: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0: 미수 씨, 앉아 같이 먹자.
2: 주식 얘기예요?
3: 양봉이가 주식 한다고 해서.
2: 아직도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한다는데. 하긴 고 과장님이랑 주식은 뭔가 안 어울리긴 한다.
4: 그게 무슨 뜻이야?
2: 뭐 좋은 말이에요. 아니, 많이 드세요.
3: 미수 씨도 주식 가재.
2: 아, 저 짜증나 죽겠어요. 사상전자 7만 원일 때 팔았다가 10만 원 넘어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5: 에이, 그래도 많이 올랐겠는데.
2: 그건 그쵸.
0: 주식을 나만 안 하고 있잖아. 나만!
5: 고양뽕이 있니? 그렇게 품어오면은 뭐 우량주로 한번 투자해보든가.
0: 나 빼고 다들 돈 벌고 있었잖아.
2: 그건 그쵸.
6: 어젯밤 꿈에 사성전자 이지용 회장이 나왔으니까 사성 주식을 사고
7: 매수 주문 전송.
0: 이거 소리 안 나게 못하나?
8: 고 과장
6: 미치겠네 이거.
8: 고 과장
7: 매수
6: 어떻게 해야 되지?
7: 체결되었습니다.
0: 미치겠네.
8: 고양봉이?
0: 예 부장님.
8: 아이고 아니 뭘 하길래 말이야? 불러도 몰라?
0: 뭐 좀 보내라. 예.
8: 나 좀 봐.
9: 부장님. 여기 커피요.
10: 그래.
9: 예.
10: 박 차장 나간 자리 위에서 외부 인력 뽑겠다는 거 내가 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해놨어.
0: 저를요? 그래도 되는... 감사합니다 부장님.
10: 그러니까 잘해. 네가 성과를 보여야 나도 위에다가 널 어필하기가 좋지.
0: 예 부장님.
10: 박 차장처럼 젊을 때 회사 나갈 생각하지 말고.
0: 예 그럼요.
10: 내가 너랑 꼭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챙기는 것만은 아니다. 알지?
0: 예.
10: 네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먹는다고 쓸데없이 돈 안 쓰고 응? 그... 늘상 이렇게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마시고 말이야. 꼭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0: 네, 그럼요 부장님 알죠.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
10: 만약에 차장 달게 돼서 월급 오르게 되면 말이야.
0: 예.
10: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사. 집을 말이야.
0: 집을?
10: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집이야. 집 말이야.
0: 그렇지.
10: 부동산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0: 예, 그럼요.
10: 우리 땐 말이야. 대출 금리가 두 자리 쓸 때가 있었어요. 월급이 대출 이자로 다 나가도 악착같이 집을 사서 말이야. 애 낳을 거지? 집 사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대답이 없어.
0: 예.
6: 일단 사성전자 주식을 사긴 샀는데 이게 잘 산 건가 모르겠네. 예 엄마.
11: 응 퇴근했냐?
6: 하는 중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11: 응 그통 연락이 없길래.
6: 아버지는요?
11: 지금 네 아버지 속이 아니야.
6: 응?
11: 그 지난번에 봉군 늘리면서 기금 용자는 것도 있는데.
6: 아니 꿀벌들이 줄어서 있는 벌통도 통통 비는 마당에 뭐하러 대출까지 받으면서 벌통을 늘렸어요. 두 분 다 몸도 안 좋으시면서.
11: 아버지 고집이지 뭐. 뭐라도 더 해보려고. 근데 아가씨 인사시켜준다는 건 어떻게 된 거냐?
6: 좀 미뤘어요.
11: 왜?
6: 그냥요.
11: 괜히 이거저거 재지 말고 사람 있을 때 해라.
6: 네, 예. 빈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것도 지겹다. 결혼하고 싶지만은 뭐 내가 돈이 있어야지. 주식 공부 좀 해봐야겠어. 일단은 인터넷에서 배워야겠지. 한번 볼까?
12: 요즘 200파마가 최고다. 절대 먹어라들.

0: 바이오 그거 잡주.
1: 그럼 쇼쳐. 200파만은 쇼스키지만 나오면 수익률이.
2: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이씨. 아, 머리 아파. 피곤하네. 아, 맞다. 부장님이 시키신 일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식 얘기가 좀 은근 재밌네. 조금만 더 보고 잘까?
3: 코스피 5000을 앞두고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일단 타!
2: 오, 오늘은 돈가스의 메밀국수네.
4: 이렇게 찔끔찔끔 사서 언제 돈 벌어?
2: 고향 뽕이 네 좋아하는 돈가스라고.
4: 더 샀어야 돼 내가 더.
2: 그래 마, 네 말 다 맞다. 그러니까 일단 묵고 생각하세요.
4: 아 근데 시드가 더 있어야 사지. 시드가
2: 네 행여는 뭘 레버리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4: 레버리지? 그게 뭔데?
2: 니는 안락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응? 계좌 녹는 지름길이니까. 음해복리 아이가.
4: 음해복리?
2: 거기 2% 오르면 2배로 오르는 거지만요, 2% 떨어졌다 해서 2배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4: 2배로 오르는 게 있다고? 야, 나같이 시드 부족한 사람한테 딱이잖아.
2: 근데 박 차장님 퇴사하신 지가 꽤 됐는데 그 자리에 사람 새로 안 와?
4: 어?
2: 내 한 번 시켜주면 내 진짜 기깔나게 잘할 수 있는데. 아,
4: 야 동식아.
2: 와, 이 뭐 두는 거라도 있나?
4: 아니 그 사성 전자 말이야. 아이, 미수 씨는 예전에 7만 원일 때 샀었다며. 근데 그게 지금 15만 원이 넘고 있잖아. 이게 벌써 그렇게 많이 오른 거면 앞으로는 그렇게 오를 일이 없는 거 아닐까? 이미 다 올라서.
2: 그거는 모르는 거다.
4: 야,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라며.
2: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도 있다 않거나. 주와 임마.
4: 사성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차세대 사성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저평가된 거. 어?
2: 앞으로 많이 오를 거. 임마 이거 눈빛 보소. 마탱이가 갔노. 이 정신 차리라 고양뽕이. 막 주식 해갖고 아무나 돈 벌면은 막 애진작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부자 됐빚다.
5: 레버리지? 그건 두 배란 말이지? 두 배.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오르면 두 배를 따는 거잖아.
6: 그래, 이제부터 난 레버리지다. 사볼까? 매수 버튼 클릭이다. 클릭.
5: 어? 뭐야? 무슨 교육을 들으라고?
7: 고과장.
5: 교육이 뭐지?
7: 아, 고양봉이?
4: 아, 예, 부장님, 예.
7: 아휴. 요즘 말이야, 왜 이렇게 얼빠져 있어? 상권별 실적 데이터 비교한 거 아직 안 됐어?
5: 아, 아직 예.
7: 내일 오전 회의 때 갖고 들어갈 자료인데 아직까지 안 건너면 어쩌라는 말이야.
8: 부장님, 어. 그 제가 시간이 되는데 한번 제가 해볼까요?
7: 아, 그래? 그런 말이야. 아니야. 양보기가 시작한 거니까 그건 그냥 두고. 그럼 동식이 너 예, 이리 와봐.
8: 예, 예.
7: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8: 아, 이거. 예.
7: 이게 말이야.
8: 예, 예.
7: 투자 회사에서 말이지.
8: 예.
7: 자료 요청한 건데.
8: 예, 예.
7: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8: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수익성하고 리스크까지 제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7: 오케이. 동식이 뻘떡하네.
5: 아이. 그때 인터넷에서 추천했던 바이오주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아이씨, 그때 살걸 거의 10% 가까이 올랐잖아. 500만 원어치만 샀어도 50만 원이 생기는 거고, 5천만 원어치를 사면 500을 버는 거잖아.

0: 코스피가 전일 대비 5% 넘게 급락하며 4,900선까지 밀리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월요일마다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일단 타!
1: 아, 이거 왜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내려가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물을 더 타야 되나?
2: 고양모.
1: 아, 예, 예, 예.
2: 이 매출 자료 말이야. 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 예?
2: 이거 객단가 데이터가 맞아?
1: 얼른 다시 보겠습니다.
2: 아휴.
1: 아, 주식이 이거 왜 이러지? 아무래도 박 차장님한테 연락해서 좀 물어봐야.
3: 고
1: 과장님! 미수 씨.
3: 어디 계셨어요? 찾았는데.
1: 아, 화장실?
3: 금 부장님이 옥상으로 좀 오시라는데요.
1: 옥상? 부장님, 찾으셨다고.
2: 너 말이야, 요즘 왜 그러냐?
1: 죄송합니다.
2: 다 알아, 임마.
1: 죄송합니다, 부장님.
2: 고향에 산불 난 것 때문에 그렇지?
1: 에? 산불이요?
2: 아휴, 그래도 다행히 금방 잡혔다며. 작년에 그 고향에 폭우 와서 벌통 다 떠내려갔을 때도 그러더니 집 걱정되는 네 맘 모르는 거 아닌데. 지금이 말이야, 중요한 시기야, 임마. 잘해.
1: 예, 부장님. 산불이요?

0: 와, 아, 차장님 여기 비싼 데 아니에요?
1: 많이 먹어. 나 있는 데까지 와줬는데 이 정도 내가 사줘야지. 이야. 초밥 좋아한다며.
0: 아, 예. 잘 먹겠습니다. 근데 차장님 댁이 이쪽 동네셨어요?
1: 아니, 이 동네는 just office, 한국말로 사무실.
0: 사무실이요?
1: 나 같은 전업들이 모여서 오피스를 하나 빌려갖고 여기서 트레이딩을 해. 근데 갑자기 왜 보자고 한 거야?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했다고?
0: 예. 저 근데 차장님.
1: 조용. 말하지 않아도 한다고. 자, 회사에서 들키지 않으면서 주식하는 방법이 궁금한 거지.
0: 예.
1: 휴대폰으로 화장실 가서 매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0: 예, 맞아요.
1: 주변에서 변비냐고 걱정하겠지만 이제 슬슬 눈치챌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을 거야. 특히 금 부장 같은 사람.
0: 아, 맞아요. 제가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1: 에휴. 김 부장, 그냥 봐는 주식이 무슨 도박인 줄 아신다니까. 아직도 부동산이 최고인 줄 알아요. 본인이 집으로 자산을 늘렸거든. 그게 부장님 세대에선 되는데 우리 세대에선 거의 불가능이지.
0: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아, 내 비법을 전수해줄 차례인가. 조용, 잘 들어.
0: 예.
1: 주식창을 투명하게 할 수가 있어.
0: 투명하게요?
1: 엑셀 같은 걸 띄워놓은 다음에 주식창을 투명하게 해서 같이 띄우면 감쪽 같거든. 금 부장이 지나가도 봐도 모를 거야.
0: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1: 있지. 근데 네. 양봉아,
0: 예.
1: 넌 그거 하지 마.
0: 아, 왜요?
1: 그러다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식은 또 주식대로 제대로 못해.
0: 그래도 결혼하려면은 돈을 좀 불려야 되는데.
1: 결혼. 결혼. 결혼? 유부남의 이름으로 묻겠다. 그거
0: 예, 예.
1: 꼭 해야 하냐?
0: 에? 아니, 하긴 해야죠.
1: 알았다. 예. 네 결심이 굳이 그렇다면 말리진 않을게. 청첩장 나오면 꼭 연락하고.
0: 네, 그럼요. 제가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차장님. 저 그래서 말인데요. 저 진짜 돈 벌어야 되거든요. 뭘 사면 좋을까요?
1: 종목. 양봉아. 남이 찍어주는 걸 사면 안 돼. 나만의 공식과 방식이 있어야지. 차트 볼 줄은
0: 아니,
1: 알고?
0: 아니 뭐, 에 뭐 그냥 에.
1: 일단 투자하겠다는 그 자세는 좋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PER은 알지?
0: 어? P 어 아 예 뭐 들어는 봤죠.
1: 들어만 봐서는 안 돼. 네가 종목을 선택하려면 그 기업을 분석해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거야. 주식은 괜히 어디서 듣고 사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왜 떨어지는지는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0: 아니 그럼 종목은
1: 미안하지만 양봉아, 내가 종목 추천은 못 해주겠다.
0: 아, 예.
1: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주자면
0: 예.
1: 주식 리딩방. 응?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마.
0: 아이, 박 차장님. 저도 추정 60분 이런 거 봐서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1: 그럼 됐어. 아, 그럼 몇 가지 팁을 더 알려주지. 조용, 들어봐. 일단 미수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어? 적어. 적으라고.
0: 아, 예. 미수. 빨리. 미수는.

0: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6,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6,000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일단 타!
1: 동지가 응? 커피 일잔, 오케이?
2: 이놈아, 이거 미친나. 왜 이리 실실대로 무섭게 실해?
1: 우리 탕비실에서 커피 말고 여기 내려가서 사 먹자.
2: 아, 징그러보라. 야. 아, 와. 아,
1: 야, 내가 산 게 좀 올랐어.
2: 오? 와? 야, 뭐 샀는데?
1: 아니, 뭐 바이오주랑 뭐 이거저거. 야, 이거 주식이 오르니까 도파민이 팡팡 그냥, 야, 장난이 아니다. 아, 내 촉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파바박 이제 몰빵을 했어야 되는데.
3: 고양봉이니 살살하래. 어? 요즘 변동성이 심하다 않카나.
1: 걱정 마. 야, 알고 보니까 내가 주식에 소질이 좀 있더라고.
3: 니 설마 막 신용미수 쓰고 그러는 거 아니지? 초보 막 그러면 안 돼.
1: 동지가 밑에 내려가서 뭐 좀 마시자니까?
3: 아, 네, 안 된다. 내는 부장님이 시키신 일 해야 돼갖고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0: 아, 이거 지금 팔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1: 아, 고과장. 고과장.
2: 아, 예예예 예, 부장님.
1: 거래처 단가 협상 정리한 거 이거 오류투성이잖아. 내가 말이야 이거 들고 상무님한테 보고했다가 아유 얼마나 깨질 줄 알아?
0: 죄송합니다.
1: 내가 검토할 시간이라도 있게 미리 좀 넘기든가. 일을 왜 그렇게 해?
0: 죄송합니다.
1: 내가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신머리로 단가 계산 잘못해서 청주들한테까지 말이야 피해가게 되면 말이야 그거는 어쩔 거야.
0: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1: 정신 차려. 아유 씨.
0: 아이씨,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아, 바보. 아, 혼나느라 타이밍을 놓쳤네. 단타는 타이밍이 생명인데. 아,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를. 아이씨. 사람 있어요. 아, 사람이 있다니까.
3: 거기 나 봐라. 싸지도 않았으면서 물은 왜 내리노?
4: 야, 내가 일을 받는지 안 받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3: 네 비행기에 들어앉아갖고 주식했지. 마, 네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을 해라.
4: 동지가, 나는 이제 크게 갈 거야.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3: 네 부장님이 시키신 일은 그 와 자꾸 제대로 안 하는 기고.
4: 아, 그거는 실수야.
3: 그러니까 그 실수를 와 자꾸 하냐고 묻잖아. 아, 야가 와 이러노 정말.
4: 근데 박 차장님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지?
3: 아니 지난번에 만나서 초밥 사주셨다 안 갔나?
4: 아, 그게 벌써 언젠데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 되시네. 야, 너 혹시 최근에 박 차장님하고 연락한 적 있어?
3: 없지. 니 아휴, 아니다. 아,
4: 뭔데 말을 하다가 말어. 나 말 하나만 한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3: 니 박 차장님이 지발로 회사 걸어나간 줄 알제?
4: 아니야?
3: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박 차장님, 낮에는 국장하고 밤에는 미장하느라 구벅구벅 졸대로 만나갖고 뒤에서 말이 많았다이가.
4: 아이씨, 그랬었어?
3: 권고사직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눈치채고 먼저 선수 치신 기다.

0: 외국인들?
1: 예, 베이비.
0: 아, 꿈이잖아. 아, 개미가 나오는 별 이상한 꿈을 다 꾸네.

0: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1: 아이씨, 오늘 장이 왜 이러지? 그 우리나라에서 난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떨군다고?
2: 양봉이님, 왜 이러시 그렇게 질리노?
1: 야야야야, 동식아, 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주식 이거 왜 이러냐 이거?
2: 아, 뭐 용빼는 재주 있나? 전쟁 끝나면 오르겠지, 기다리봐라. 아, 우량주가 좋은 게 또 그런 거 아니겠나?
1: 아, 큰일 났네 이거.
2: 니 뭐 설마 이상한 잡주 산 거 아니지?
1: 아,
2: 니 뭐 사노?
1: 야, 너 이름 말해도 몰라.
2: 아, 니 말해도 모르는 주식을 와 사노?
1: 아, 200파만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아,
2: 니 설마 대출까지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지?
1: 했어.
2: 아유,
1: 신용 미수에 레버리지는 신용으로 못 사길래 집밴 돈 넣고.
2: 실마 이거 미친네. 마 결혼 자금을 주식에 올인한 놈이 왜 돼 있노? 아, 미친놈 아이가 이거.
1: 아니,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아니, 야, 대통령도 주식을 하라고 하잖아.
2: 아,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니 억지 부리지 마라. 니 언제 대통령이 투기 하락했노? 투자 하락했지. 네가 한 거는 투기다, 투기만.
1: 야, 나 어떡하냐? 어?
2: 양봉아, 주식은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기다.
1: 아,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이 어딨냐? 다 피 같은 돈이지. 아, 야, 반대매매. 반대매매 안 당하려면. 야, 이거 돈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거.
2: 아, 이거 같은 게.
0: 주식은 일단 타.

0: 미수 씨?
1: 에?
0: 미수 씨, 나 좀 잠깐만.
1: 아, 에, 에, 고 과장님 왜요?
2: 저 그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거 말이야. 가능하지?
1: 아, 어, 퇴직금이요? 네. 우리 회사는 DC형이니까 가능은 하죠. 왜요? 어, 어머, 결혼 날짜 잡으셨구나. 집 사시려고요?
2: 지금 당장은 아니고.
1: 그거 우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집 사는 거 아니면 못 빼요.
2: 무슨 방법이 없을까?
1: 혹시 파산을 하셨어요?
2: 아니.
1: 어디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세요?
2: 아니지.
1: 그럼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안 돼요. 퇴직금 빼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2: 뭔데?
1: 진짜 퇴직이요.
2: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구나. 고마워요, 미수 씨.
1: 고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2: 아니야.
1: 고 과장님, 설마 주식 미수 썼어요?
2: 아, 미수 씨가 내가 미수 쓴 걸 어떻게 알았어?
1: 단지 미수 쓴 것만으로 퇴직금까지 빼실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무슨 돈 사고 치셨어요?
2: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친 것 같아.
1: 뭔데요? 여자친구는 알아요?
2: 모르지.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
1: 어차피 고 과장님을 남자친구로 둔다는 건
2: 건?
1: 돈 보고 사귀거나 얼굴 보고 사귄 것도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고 과장님 매력이라고 하면 사실 뭐 성실하고 솔직하고 뭐 이런 건데, 남자친구가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자기한테 말도 안 해주면 내가 여자친구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좀 많이.
2: 그런가?
1: 결혼할 사이라면서요. 그럼 다 말해줘야죠.
2: 미수 씨, 고마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1: 뭘요? 어차피 고 과장님을 남자친구로 둔다는 건 돈 보고 사귀거나 얼굴 보고 사귄 것도 아닐 텐데.

0: 야동 씨.
1: 도희야.
0: 아 어쩐 일로 우리 회사 앞을 다 왔어?
1: 그냥 같이 퇴근할까 하고.
0: 아, 진짜? 아, 나 안 그래도 오늘 파트장 때문에 열받았는데. 우리 매운 거 먹으러 갈까? 아, 나 진짜 회사 때려칠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는 거 있지.
1: 도희야. 응? 나 회사 옮겨볼까?
0: 왜? 어디 좋은 데 들어왔어?
1: 아, 그건 아니고.
0: 아닌데 왜? 양봉씨, 요즘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우리 결혼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고 또 직장이 있어야 하객들도 오지. 아니 무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갈 데가 정해진 것도 아니면서 왜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하는데?
1: 도희, 네 말이 맞다.
0: 요즘 무슨 일 있어?
1: 그게 말이야. 아니야.
0: 말하다 마는 거 제일 싫어하면서 자기가 그러네. 요즘 양봉 씨 이상한 거 알아?

0: 여기가 어디지? 어? 저 헬리콥터는 뭐야? 왜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어? 저 사람은 미국 대통령?
1: Hello, Mr. 고양봉.
0: 트럼프? 트럼프. 나 할 말 있어요, 제발요.
1: 오케이. What is it?
0: 전쟁. 전쟁을 멈춰줘요, 제발. Stop the war!
1: Stop the war.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0: 하지만 뭐요?
1: 하지만, but, however.
0: 잠깐만. 도널드 트럼프가 왜 우리말도 하지?
1: 하지만.
0: 또 꿈이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진짜 내가 별 꿈을 다 꾸는구만 진짜. 이 사태를 어떻게 하지? 주말인데 박 차장님 전화 받으시려나?

0: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해외여행이라도 가셨나? 다시 한번. 제발. 제발.
2: 여보세요.
1: 차장님, 저예요, 양봉이. 아, 계속 전화 드렸었는데 그 차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때 초밥 먹었던 그쪽 동네로 제가 갈게요.
2: 거기 말고 우리 동네 공원에서 보자. 내가 주소 찍어줄게.
1: 아, 차장님.
3: 양봉아, 잘 지냈어? 너 청첩장 나왔지?
1: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 박 차장님, 저 큰일 났어요.
3: 왜 그래?
1: 저 사실은 전세금 빼서 주식에 넣었는데.
3: 뭐? 아, 그랬었구나. 사실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전화 일부러 안 받은 거였어.
1: 예?
3: 청첩장 나왔다고 전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받은 거야. 에휴, 청첩장 준다는 양봉이 네 전화도 피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싶었어.
1: 차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3: 나도 주식이 잘 안 됐어.
1: 전쟁 때문에 그렇죠. 아, 이놈의 전쟁 진짜.
3: 아니야, 난 꼭 전쟁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어. 난 자신감 때문에 망했어.
1: 그게 무슨...
3: 난 주식하면서 별로 잃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게 문제였었던 것 같아.
1: 아니, 잃어본 적이 없으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3: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나만의 차트 공식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거든.
1: 근데요?
3: 나만의 그 공식이 안 먹히는 종목도 있더라고. 아휴, 그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났으니 뭐 싹 다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지.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버틸 수 있지만 대출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감당 안 되거든.
1: 근데 차장님이 저한테 미수랑 신용은 쓰지 말라고.
3: 그게 되지?
1: 아니요,
3: 주식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물탈 월급도 없지. 집에 생활비도 줘야 하고 사무실 세도 내야 하다 보니까 우리를 하게 되더라고.
1: 예.
3: 돈이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알바도 하고.
1: 그래서 전화를 못 받으셨구나.
3: 진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간절해지더라. 그래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력서 내고 있는데. 양봉아.
1: 예.
3: 내가 이력서를 몇 군데 낸 줄 아냐?
1: 한 열 군데 정도요?
3: 나도 믿기지가 않는데 64군데를 냈더라.
1: 네?
3: 64군데.
1: 아니, 64군데?
3: 그렇게 냈는데도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이 딱 두 곳이었어.
1: 차장님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3: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 대학도 인서울이고.
1: 응.
3: 그런데 말이야, 40대 중반이 재취업을 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들 연봉이 예전 다니던 거 거의 반토막이더라.
1: 그런데는 좀 아니지 않아요?
3: 양봉아.
1: 예.
3: 그게 현실이야.
1: 아,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3: 와이프 덕에 버텼다. 양봉아.
1: 예.
3: 너 결혼 꼭 해.
1: 그땐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3: 아니야, 고비가 와보니까 알겠더라고. 내 편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1: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나 한몸 고생하는 건 괜찮아도 식구가 생기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3: 그 계산법도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심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게 나 양의 복리라고 생각해.
1: 박 차장님, 힘내세요.
3: 누가 나를 차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1: 차장님은 그럼 이제 주식 안 하실 거예요?
3: 아니, 할 거야. 비 다 갚고 나서. 주식은 죄가 없어. 주식을 대하는 내 한탕주의 마인드가 문제인 거지. 너도 투자 계속할 거면 나처럼만 하지 마.
1: 예.
3: 회사 가서 내 얘기하지 말고.
1: 아, 그럼요.
3: 고맙다. 잘 가, 양봉아. 가. 가라고, 임마.
1: 예.
3: 가. 응?

0: 양봉 씨, 갑자기 왜 집 앞으로 찾아왔어?
1: 저기,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0: 무슨 일 있어?
1: 도희야, 내가 사실은 말이야.

0: 네?
1: 와, 오늘 메뉴 반개탕이네. 고향뽕이 있니? 심나라고 영양사님이 반개탕 끓이셨나보다.
2: 아,
3: 병과장님, 고과장님, 이제 드시러 오셨어요?
1: 아, 미수씨 벌써 묻나?
3: 전 닭 안 좋아해서 나가서 먹으려고요. 아, 근데 고과장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2: 아,
3: 고과장님 혹시 여자친구한테 말하셨어요?
2: 아,
1: 어? 네 여친한테 오픈했나?
2: 했어.
1: 뭐라 카드는?
3: 뭐래요?
2: 이해해 준대.
3: 거 봐요.
1: 천사다, 천사.
2: 어. 야, 결혼은 일단 미루고 양가에 인사는 드리기로 했어. 트럼프가 전쟁을 짧게 끝낼 거라니까 장이 좀 복구되면 나도 이제 다시 착실하게 돈 모아야지.
3: 정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불었을까요? 들어봐봐요. 지금 이 식당에서 다들 주식 얘기하는 거 알죠?
4: 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5: 조방원을 사야 돼.
6: 일단 타라니까. 전쟁 중이니까 방산주가 최고라니까.
7: 아, 진짜. 200파만 세게 물렸잖아.
5: 200파만?
1: 아, 맞네. 쟤 주식 얘기뿐이 안 하네.
3: 드시고 들어오세요. 저는 가볼게요.
1: 양봉아, 내가 니한테 먼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긴데.
2: 뭔데?
1: 그 이따 오후에 인트라넷으로 공지 뜰 건데, 내가 그 자장대우 딸 것 같다.
2: 같아는 뭐야?
1: 그 부장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더라고, 뜰 거라고.
2: 야, 잘됐다 변동식이. 아, 그러면 뭐 명함도 새로 파냐?
1: 에이, 모르지.
2: 월급도 오르겠지.
1: 그렇겠지.
2: 야이씨, 좋겠다 야. 어.
1: 이거는 내 느낌인데 이게.
2: 응.
1: 아니다.
2: 아, 야, 넌 맨날 무슨 말을 하다가 마냐. 아이, 나 그러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면서.
1: 아이, 그 부장님이 그 양봉이 니를 밀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
2: 곧 내 차례도 오겠지. 이 회사에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0: 그렇게 됐다, 양봉아.
1: 부장님.
0: 어.
1: 죄송합니다.
0: 뭐가?
1: 저한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 아는데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0: 양봉아, 다 알아.
1: 아니에요. 부장님은 알아도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하나도 모르시면서 맨날 다 아신다고.
2: 양봉아, 나도 네 시절이 있어봐서 다 알아. 부장들은 너 땅이라 잘 모를 것 같지? 나도 말이야, 부장 돼보니까 알겠더라. 직원들 눈빛만 봐도 다 알게 되는 거. 저놈이 지금 딴 세계에 가 있구나. 많이 콩밭에 가 있구나.
1: 알고 계셨어요?
0: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한두 번쯤은 온다는 거야. 그 시기 잘 버티면 살아남아 있는 거고, 못 버티면 튕겨서 나가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파도야.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오르기도 하면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면 내리기도 오르기도
1: 아, 하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예.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해. 집은 여관에선 잘 안 떨어지니까.
1: 예, 예?
0: 일단은 작은 평수라도 올라타야 갈아탈 수가 있어. 내가 나 때 대출 금리가 두 자리였다는 거 얘기했었나? 일단 결혼하면은 그 집 사고 그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그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1: 예예예
0: 애기 낳을 거지?
1: 예예예
0: 애기 낳을 거냐고?
1: 예예예예
3: 아, 내가 뭘 놓친 걸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살아온 걸까?
4: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야, 아직 직장도 있고 날 믿어주는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착실하게.
1: 아이씨, 잃은 돈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아이.
4: 무슨 방법이 없는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야겠다. 어? 이게 뭐지? VIP 정보방? 방장님 말대로 했더니
5: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근데 그 채팅방에서 실수로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 입장 다시 되나요?
6: 제가 링크 드릴게요. 저도 그 방에서 수익을 톡톡히 받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벌었어요.
5: 3,000이요?
6: 당신도 벌고 싶나요?
5: 벌고 싶습니다.
6: 따라와.
5: 따라가겠습니다.
3: 한 번에 3,000? 이런 게 있었어?

0: 출연. 와, 주식으로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김용효.
1: 요즘 양봉 씨 이상한 거 알아? 정수연.
2: 아, 일마 이건 와이라 너.
3: 김시우.
4: 양봉아, 조용, 적어.
5: 정상일.
6: 진짜 퇴직이요. 유승희.
7: 집을 말이야, 사란 말이야.
5: 강영호.
8: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타!
5: 백경민.
9: Hello, Mr. 고향봉.
5: 이승훈.
0: 유하나, 길기철, 정다연, 조은솔, 정세연.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개미의 꿈. 강세롬이 극본, 김호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경보, 강원 영동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개황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영동지방 아침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영동지방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충청권, 호남, 경상 내륙에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21도, 낮 기온 22도에서 30도의 분포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5.5m로 남해 먼바다와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지방에서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입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20에서 6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20도, 전국이 16도에서 20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모레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글피는 중부지방 대체로 막대가 오후에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 개성 최저 17도, 최고 27도, 함흥 최저 16도, 최고 기온 23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인천, 수원 18도, 파주 17도, 낮 최고 서울 29도, 인천, 수원, 파주 28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영서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영동지방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춘천 17도.

대관령 12도, 강릉 18도, 낮 최고 철원 춘천 27도, 대관령 19도, 강릉은 24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7도, 청주 19도, 충주 17도, 대전 세종 18도, 낮 최고 청주 29도, 충주 27도, 대전 세종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19도, 광주 목포 20도, 낮 최고 전주 29도, 군산 목포 27도, 광주 30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0도, 부산 21도, 울산 창원 20도, 낮 최고 대구 29도, 부산 울산 28도, 창원 30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1도, 서귀포 20도, 낮 최고 제주 서귀포 26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2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7도, 습도 79%, 해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전금매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가 현지 시각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 지 이틀 만입니다. 하탐 아람비아는 성명에서 미국의 약속 불이행 등에 대응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음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대미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인 스위스로 떠날 것이라고 현지 시각 20일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상대방의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요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려는지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약속의 일부를 지키지 않는다면 양해각서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서울 강남구 개포 이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합수단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SNS에서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주식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세금부터 꺼내드는 모습은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나 집안에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공장에서 염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내부에 있던 공장 직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확보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등의 취약점을 분석한 심층 데이터를 동맹국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0일 소셜미디어에 전 세계 동맹국들이 러시아 무기기술 분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트로피랩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안 플랫폼에는 러시아 무기를 분석한 기술 데이터와 관련 보고서 등이 담겼고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산지와 해안에 20에서 60mm, 강원 남부 산지와 해안에 5에서 40mm가량입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으면 입으로 기차 소리를 내고 네모난 물건들이 자동차가 되죠. 정말 단순한 해결 방법인데요. 어른이 되면서 때로는 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책 이야기에서는 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살아가는 법을 다룬 두 권의 책, 예술이라 부르지 마와 어른이 되는 법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김동률의 아이처럼.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아이처럼 생각하는 법, 어른처럼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두 권의 책입니다. 예술이라 부르지 마와 어른이 되는 법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삶에서 겪게 될 두 가지 모습, 아이와 어른을 담은 신간을 골라오셨어요.
2: 네, 어릴 때는 아이에서 벗어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른이 돼서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2: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서 시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아는 어른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이 같은 마음과 상상을 떠올려보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어른다운 여유와 품격을 기대해보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창조하는 10가지 방법을 담은 책이고요. 제목은 예술이라 부르지 마입니다.
1: 제목은 꽤 도발적이네요.
2: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이 자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틀에 빠져서 허우적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제목인데요.
1: 네.
2: 이 책도 한 예술가가 남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아이들이 그리는 걸 구경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재료를 던지고 손 가는 대로 그리면서 예술이라는 말 자체도 쓰지 않는다. 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거다.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갑자기 아 천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이 책의 저자는 이 예술가의 말처럼 자기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예술을 배우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 아이의 예술 활동을 돕는 어시스턴트를 자처하면서 아이들의 예술 활동을 돕고 거기서 배운 교훈들을 모아서 이번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1: 사실 아이 자라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른들의 잣대로 그런 상상력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 책이 어른에게 생각하고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생각과 창조를 잃지 않게 하는 어른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책에는 총 10가지 방법이 차례로 담겨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매뉴얼은 휴지통으로 이 주제거든요. 저자의 두 아이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1: 네.
2: 어른들은 어떤 완성된 것, 멋진 것, 때로는 대작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작업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하다가 진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떤 건 예술이 아니지?

0: 그려보낸 비평가 한 명이 똬리를 들고 앉아서 들들 볶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뭘 만들었으면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모른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 아이 입장에서 이미 그걸 비평가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저자는 이런 좀 우스갯소리를 해요. 어른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행히 미술 비평가들의 관심은 작품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만들고 있는 걸 작품이라고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무얼 하든 비평가들이 당신을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거다. 그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 된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평가가 대체로 가까이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저자가 놀이터에서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고 인용을 하는데요. 부모님의 조언이나 제안이 없어도 아이들은 잘 해냅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따리를 트는 비평가는 부모님이란 얘기죠.
1: 그렇군요. 매뉴얼은 휴지통으로라는 첫 번째 방법과 같은 메시지네요.
0: 그렇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부모 같은 비평가가 들어와서 강요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조언, 누군가의 제안, 뭐 아니면 인플루언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걸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즉 매뉴얼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각자 각자 다른 삶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뉴얼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매뉴얼이 있다 한들 그걸 따라하는 게 즐겁거나 재밌을까? 그러면서 어렸을 때 뭔가 배우게 됐던 때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1: 네.
0: 뭔가 선생님한테나 부모님께 배운 것보다 혼자 뭐 해보다가 터득했을 때 그게 훨씬 자기 기억에 오래 남아있지 않나?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유명한 사례를 가지고 오는데 빌 에반스 형이 피아노 치는 비법 하나를 동생에게 되게 배우고 싶어 했대요. 아니 뭐 세계적인 연주가니까 하나 알려주면 되잖아요.
1: 네.
0: 빌 에반스는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인터뷰에서. 물론 내가 마음먹으면 2분 만에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깨우칠 때 짜릿함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1: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답을 빨리 찾는 건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진짜 오히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참 귀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창조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책들이 더 많이 나오고 읽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나머지 방법들도 살펴보면 대체로 좀 어떤 틀을 깨는 메시지가 많아요.
1: 네.
0: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마라. 망쳐도 괜찮다. 뇌를 벗어나서 생각하라. 그런데 이런 열 가지 방법 중에 저한테 가장 일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들리는 하나의 선언이 있었거든요. 시간, 공간, 재료를 확보하라.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고 표준적인 가르침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1: 그 시간과 공간과 재료에는 왠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0: 작가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시간과 공간이 있어도 재료가 없다면 갖고 놀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시간과 재료가 있어도 공간이 없다면 어디서 놀 것인가. 결국 놀이와 창조를 위해서는 시간, 공간, 재료가 다 필요한데 첫째 시간은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그냥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훅 몰입이 돼가지고 시간이라는 차원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경험.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공간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인데 그래야 내가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 네.
0: 그와 동시에 내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진전되지 않고 괴로울 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료는 처음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재료가 어디든 모자람 없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딱 놀고 싶을 때 만들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는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재료는 사실 당신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이나 작품으로 생각하니까 뭐 캔버스가 있어야 되고 뭐 물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놀이와 창조로 생각하면 갖고 놀 게 우리 집에 종이 같은 거 찍고 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게 다 널려 있다는 거죠.
1: 저자는 제목에서 예술이라 부르지 마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술이라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맞아요. 그 이 책의 마지막에 가면 정말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묘사하는 한 대목이 나와요. 상상을 하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장면입니다. 어느 날 내가 뭔가 이렇게 끄적이다가 뭐 만들어냈어요.
1: 네.
0: 그림 같은 걸 수 있는데 근데 나도 그리고 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이걸 보여줍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뭘까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1: 네.
0: 한참이나 둘이 그걸 보면서 대체 내가 뭘 만든 걸까 그러게 네가 뭘 만들어낸 걸까 이런 대목

0: 곡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요. 작가가. 근데 보통 이런 걸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1: 네. 누구나 우리는 예술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책을 열어보면은 전혀 다른 출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틴 클레온의 신작 예술이라 부르지만 만나봤고요. 또 아이의 상상이어서 만나볼 어른의 태도는 어떤 책일까요?
0: 네. 이번 책은 미국의 심리치료 전문가 데이비드 리코가 쓴 책이고요.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랜 세월 관찰하고 연구한 바를 담아낸 책인데요. 제목은 네. 어른이 되는 법. 입니다. 저자는 어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자신을 돌보면서도 타인에게 공감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요령을 깨달은 사람. 요걸 어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저자가 설명하는 어른의 정의를 듣기만 해도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하면서 미소 짓게 되네요.
0: 이 두 가지가 순서더라고요. 일단 자신을 돌본다는 것. 그래서 책에서도 일부에 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공감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거는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1: 네.
0: 이게 2부에 나오는데 1부의 제목은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일단 나를 잘 만드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지점은 자기주장 기술이에요. 우리가 자기주장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뜻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저자는 세 가지 조건을 들더라고요. 첫째, 자신의 감정과 선택, 현안을 명확히 밝힌다. 둘째, 그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한다.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1: 그런데 이제 자신의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전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이게 좀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선 저도 셋째를 우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내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그런데 앞에 거 내가 원하는 바 내 생각 이런 거를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이걸 좀 덜하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제가 일하는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중에서도 그러니까 문화 같은 걸 요즘 써놓잖아요.
1: 네.
0: 겸손과 용기라는 게 있어요. 대표가 그걸 정할 때 아니 너무 다 겸손한 게 몸에 배 있는데 네.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1: 겸손은 빼셔야죠 그러면.
0: 이 책 네. 보다 보면 그 앞에서 살펴본 예술이라 부르지 마와도 좀 겹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자기주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좀 허세인가? 또는 이기적이고 까다롭지 않은가? 이런 걸 고민하기 쉬운데 그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내면의 비평가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내려놔야 되고 자기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일단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한다면 반대 입장이 온다면 순순히 포기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수동적인 사람은 애초에 원하는 바를 요청을 안 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넣기 위해서 남을 조정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자기 주장에 능한 사람은 자기를 억누르거나 타인을 압박하지 않고 그냥 고민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난 이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바로 한다는 거죠.
1: 그렇군요. 요즘 말로 하면은 쿨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안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네요.
0: 네. 근데 우린 보면 또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은 그걸 밀어붙이잖아요. 이 경계와 균형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자기 주장을 할 때 핵심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라는 거는 내 주장을 고수하거나 남을 이기려는 방식이 아니다. 그냥 내 가치와 진실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거는 경쟁 같은 게 아니다. 그 보여줌으로써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누구의 주장이 수용되느냐 이거는 다음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실행하지 않으면서 시도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소망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주장과 생각이 있다면 그걸 말하는 게 일단 실천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내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실천을 직접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경구나 문단들이 책에 가득한데
1: 네.
0: 이거 하나하나 읽다 보면 좀 확확 와닿는 깨달음이 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1: 네. 이 책 자체가 과하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른의 방식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네요.
0: 그렇죠. 이 중간중간에 선서들을 모아놓은 꼭지들이 나와요. 그중에 1장 끝에 나오는 게 건강한 어른이 되는 선서라고 나오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이걸 몇십 개를 보여준 다음에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 그날 아무거나 펼쳤을 때 마음에 콕 꽂히는 거 하나 정도를 그날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들어왔던 거 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서로에게
1: 맞아요.
0: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둘째, 나는 나의 진실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관계에서 갈등 나올 때
1: 아, 쉽지 않은 일인데
0: 진짜 예. 많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그렇게 안 하냐. 아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업 부서 간에 아니 각자가 다 최선을
1: 앞에
0: 다하잖아요.
1: 앞에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지 않는 건 하시는 거 아닌가요?
0: 제가 이제 그 서로의 그 생각에 갈등을 조율해야 되는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최선을 다했죠. 저쪽도 저쪽 방식에서 최선을 다했죠.
1: 네.
0: 근데 서로의 방향과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 공감대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1: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는 거.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가 자기 수용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수용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주장을 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아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내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1: 네.
0: 다른 생각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수용이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내가 확 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를 위한 큰 용기를 낸 거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다스리는 방법들이었는데 네. 사실 나의 관계도 어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2부의 제목은 관계 속에서 어른다워지는 법인데 작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개인의 경계를 지켜야 진정한 친밀감 형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관계라는 거는 자존감을 형성해 줄 수 없다. 뒷받침해 줄 수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통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건 일단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끊임없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변화를 허용할 때 가장 오래 지속된다.
1: 네.
0: 우리가 관계에 대해 정말 갖고 있는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늘 즐거워야 되고. 근데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조금 소원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다투기도 했다가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기도 했다가 이게 반복될 때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질투와 소유욕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다. 누가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고 할 때 나도 기분 상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1: 네.
0: 그렇지만 그냥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 감정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정말 위로가 됐는데요. 항상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없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도 늘 이런 걸 많이 되돌아보는데 우리가 나는 100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도 늘 100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1: 맞아요.
0: 이게 뭐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줬다고 했을 때 그 상대가 그 마음을 그때 즉각적으로 100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1: 맞아요. 그래 왠지 똑 떨어지는 어른이 되는 방법을 기대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데이비드 리코의 어른이 되는 법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로이킴의 앵콜 금지 요청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2: 오늘은 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스미싱의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스미싱이라는 거는 아마 안 받아보신 분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1: 네.
2: 이게 문자를 통해서 특정 이제 메시지가 오게 되고, 그 메시지는 링크를 담고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을 유도하는 굉장히 다양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게 돼서 거기에 개인 정보를 좀 유출하게 하고 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다시 미끼 문자를 발생하는 그런 식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지인이 보낸 부고 문자를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 스미싱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좀 늘어난 수법인데
1: 네.
2: 청첩장과 부고 문자가 스미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악질인데
1: 그러게요.
2: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이게 미끼 문자가 본인의 핸드폰에 좀비 앱이 될 경우에는 자기 지인한테 이 문자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네.
2: 이거를 받게 되면은 깜짝 놀라서 눌러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스미싱도 있고요. 뭐 부고 외에도 반대로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문구랑 함께 이제 청첩장 링크를 이제 문자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1: 네.
2: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결혼한
1: 그렇죠.
2: 사람이 있었나?
1: 뭐 아니면 지인의 자녀일 수도 있고.
2: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이름만 봐서 네. 모를 수 있거든요.
2: 누구지 하고 눌러보는 순간 또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링크를 클릭하기에 앞서 결혼이나 부고 소식을 모르는 분한테 받았다면 눌러보면 안 되고요. 아는 분이어도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눌러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다시 이제 종이 청첩장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택배 사칭 문자 스미싱도 많다고요?
2: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택배 업체를 사칭하는 게 다 생겨나는 그런 사례인데요. 이게 2019에서 2021년 사이에 가장 유행했던 수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범죄 신고 사례가 택배 스미싱이었는데 문제는 점점 더 교묘하게 클릭을 유도하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식입니다. CJ 통운 배송 불가 도로명 불일치 주소지 확인 이제 그리고 이제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확인된 택배 업체를 보면은 그 스미싱에 그 도용된 업체 이름을 보면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롯데택배의 이름을 다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택배사들이 지금 다 이런 사칭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또 웹 발신 이런 표현을 담아서 보내니까 진짜 택배사 문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또 실제 택배 업체에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문자로 운송장 번호 확인 링크를 업체에서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렇다
1: 네.
2: 보니까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안 업체에서는 이 구분법으로 정상적인 택배 관련 문자는 배송되는 상품과 운송장 번호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스미싱 문자를 보면은 상품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주문했는지 상품 정보가 없다면 이거는 스미싱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사실 뭐 많은 것들을 택배를 통해 받아보기 때문에
2: 네.
1: 사실 제가 뭘 주문했는지
2: 아, 그렇죠.
1: 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를 알게 돼도 무심코 클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안부 문자도 스미싱이 있다고요?
2: 네, 이것도 이제 옛날 버전과 요즘 버전이 있는데 옛날 버전은 추석 설날을 맞이해서 안부 위장 스미싱 사례가 많았습니다. 땡땡땡님 설날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혹은 설 명절 직접 찾아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설날 잘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문자와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고요.
1: 네.
2: 그리고 설 명절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스미싱과 또 유사한 사례가 이게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거는 좀 더 위험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은 CJ 편의점을 사칭한 사례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문자를 그대로 읽어주면 세배는 마음으로 세뱃돈은 CU에서 설날 이벤트 5만 원 모두에게 지급 이런 문자가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편의점 이런 데서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고 하니까 아 이게 편의점 이벤트구나 하고 눌러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기업으로 위장해서 뭐 설날 이벤트에 도전해보세요. 포인트 지급 이런 걸 언급하는 스미싱도 늘었다고 합니다.
1: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참 많죠?
2: 이것도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접점 확인이 되는데
1: 네.
2: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는 환급금 스미싱 문자가 이제 발송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환급금 신청 안내, 환급금 확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첨부되어 있고요. 또 국민건강검진 통지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스미싱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급금이 내가 의료비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내가 건강검진 관련해서 뭐가 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건보공단은 절대 환급금이나 건강검진 대상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문자가 왔다면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을 위장한 경우도 있는데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접수라는 문자가 돌연 와서 눌러보면은 네. 스미싱인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런 문자를 보면은 민원 내용 확인하기라는 문구랑 같이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민원 24 층간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클릭하면 스미싱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민원이 들어왔나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그렇죠.
2: 또 교통 24 2파인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미정차 처벌 통지서 발송 완료 이런 스미싱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외에도 새로 나온 스미싱 유형이 있나요?
2: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례는 가장 최신 사례인데 스미싱이라는 게 결국 클릭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은 보도가 좀 되고 알려진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이 범죄자들이 패턴을 바꿔가는데 최근에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숙박업소 위장 스미싱 사례가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호텔이나 숙박업소로 위장해서 결제 문제로 예약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혹은 예약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0: 포함한 문자를 보내면 카드 정보 인증이 필요하니까 카드 정보를 인증해달라면서 링크를 그 다음에 보내는 식으로 스미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확산되는 게 요즘 여행을 좀 많이 가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또 여행 예약 플랫폼이 최근에 해킹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해커가 여행 예약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다음에 그 이용자들에게 스미싱을 한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거의 들어본 내용들을 다 받아본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네. 드는데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문자는 다 못 믿는 거 아닌가요?
0: 저도 그래서 부모님한테 항상 당부를 하는데 링크 있으면 아예 누르지 말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1: 네.
0: 모르는 사람에게 오는 문자, 심지어 아는 사람에게 오는 문자라도 이제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속으셨는데
1: 그쵸.
0: 요즘은 뭐 CU 상품권 이런 거를 막 던지면 잠깐에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요즘은 많은 젊은 분들도 속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문자로 오는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1: 네.
0: 지인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지금 제가 문자라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오는 SMS 문자 메시지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 네.
0: 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도 기관을 사칭해서 프로필도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서
1: 그렇군요.
0: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같은 데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자취남이라는 이름의 채널입니다.
1: 네.
0: 이 채널의 유튜브 썸네일이 이제 최근에 바뀌었던데 이제 동그란 썸네일의 이제 형태 안에 이제 프로필을 넣잖아요.
1: 네.
0: 자취남의 프로필 이미지를 즉석밥 뭘 그냥 딱 넣어놔서 좀 심플하게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자취하는 남자의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채널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 채널은 뭐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이 채널 소개란을 보면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자취남입니다. 1인 가구 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삶과 또 살고 계신 공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매주 자신의 집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을 찾아가서 자취방을 구경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의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99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성공하다 보니까 채널을 하나 더 열었는데
1: 네.
0: 결혼한 부부의 집을 보여주는 유부남 채널도 개설했는데요. 이 유부남 채널의 이 유튜브 썸네일은 유부초밥을 이렇게 또 귀엽게 해가지고 넣어놓기도 했었는데 이 서브 채널인 유부남 채널의 구독자도 지금 2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큰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저도 자취남 콘텐츠 몇 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인터뷰하는
0: 맞아요,
1: 모습이
0: 맞아요.
1: 재밌다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어떤 분이 운영하는 건가요?
0: 이 채널은 정성권 씨가 운영하는데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원래 마케팅 회사를 다니면서 자취남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이 크게 성공하면서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분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이야기를 보니까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평균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3배가 넘었을 때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1: 네.
0: 부러운
1: 그러게요.
0: 그 수치가 되자마자 이제 그만두게 됐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방문할 집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0: 이게 채널이 좀 채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이해 못하는 것도 있는 게 거의 좀 무작위로 선정을 일단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을 가겠다, 뭐 어떤 집은 안 간다 그런 기준은 전혀 없고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개해달라면서 메일을 이분한테 엄청 보내요.
1: 네.
0: 그래서 어떤 분은 뭐 PDF 파일을 만들어서 10장 분량의 뭐 포트폴리오 발표를 하는 것처럼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1: 소재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네요.
0: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간단하게 몇 줄 적어주기도 하는데 이걸 선택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다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여기 천안에 있네. 이 집도 천안이네. 하루에 두 번 찍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정도만 보고 가게 되고요. 그래서 방문하는 집들을 보면 구축 빌라도 있고 원룸도 있고 뭐 투룸, 1.5룸, 3룸도 있고 혹은 호텔을 연상케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네. 요즘 오피스텔 건물도 그 맨 2층에는 정말 호텔처럼 막 그 스위트룸처럼 꾸며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제가 본 영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네. 최근에 화제가 돼서 이 채널을 좀 보게 됐었는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이 채널을 그러니까 구독은 안 하는데 종종 뜰 때마다 보면서 여러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의 유부남 채널을 보다가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서 자기 아내랑 네. 집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 인천 송도에 사는 한국 일본 국제 부부 편이 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제 친구가 있었고 아. 그 친구 심지어 그 다음에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 예, 영상 잘 봤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금 기자도 나갈 수 있겠네요. 혼자 사시니까.
0: 아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당선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집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 봐요.
0: 사실 이 점에서 이 채널이 저는 포인트를 되게 잘 잡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집 보고 싶어하는 욕구는 사실 그동안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1: 네.
0: 근데 반대로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 채널을 잘 캐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분도 처음에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대요.
1: 네.
0: 왜 이 채널을 자기 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자기 집을 기록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옛날 사진 보다 보면 옛날 자취방 모습 아련하게 막 보곤 하는데
1: 네.
0: 2030 세대에게 자취방이라는 거는 1, 2년 살았고 떠나야 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코로나19 시절이 2, 3년 길어지는 것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집을 꾸미고 또 집에서 애착이 생기는 그런 욕구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좀 어려운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취방을 꾸미는 데 상당히 공을 들이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안락한 공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이 유튜버를 만나기 위해서 일종의 찾아가는 팬미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섭외를 요청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1: 네.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구성되나요?
0: 굳이 자르자면 1부, 2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1부는 집주인분과 함께 집을 구경하는 콘텐츠고 2부는 거실이나 이제 공간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에 정성원 씨가 인터뷰를 되게 잘하는 점이 이 콘텐츠의 핵심인 것 같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그래서 아무나 이제 집을 보여준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리액션이 정말 좋아요. 집의 소품이나 배치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기도 하고 또 집에 관심이 진짜 많은 분인 티가 나는 게 여기 시세가 얼마고 뭐 월세 얼마고 근데 왜 이 집을 선택했고 이 장단점은 뭐고 이런 거를 본인이 궁금한 거를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재미있고 몰입이 되게 그렇게 보게 되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만큼 본인이 즐겨야 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0: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집 보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이 유튜브 생활의 만족도를 설명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언제 정신과 의사 집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직업마다 또 취향마다 성격마다 집을 가꾸는 방식, 소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개성이 다르대요. 그래서 똑같은 원룸 같지만 다 다르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거를 보는 재미가 끝이 없어서 처음에는 20, 30편 하면 소재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정말 끝없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두 개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촬영 일정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0: 생각보다도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이 채널은 유부남 영상 채널은 주 1, 2회 촬영을 하고요. 자취남 채널 영상은 주 6, 7회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두 집 정도 갈 수 있다고 치면은
1: 네.
0: 거의 주 5일 내내 이 영상만 찍고 하루에도 두 집씩은 거의 다녀야 되는 정도인데
1: 네.
0: 그래서 업로드하는 시간과 찍은 시간이 한 달 정도 텀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뭐 다양한 집이 소개가 됐을 텐데 어떤 집이 좀 구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나요?
0: 이 점이 좀 의외였던 것 같은데
1: 네.
0: 정말 의리의리한 한강뷰 집들도 많거든요. 월세나 이제 오피스텔임에도. 근데 정작 그런 집들 조회수보다는 때는 평범한 집의 조회수가 굉장히 좀 높았던 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근데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개성이 있거나 집주인에게 좀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집들이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547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9평 원룸을 샀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보는 댓글들을 보면 어떤 포인트냐면 사실 요즘 아파트 사기 너무 힘드니까 또 근데 자취방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1: 네.
0: 또 그렇다고 전세를 하면 또 사기 위험이 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그냥 오피스텔 사버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아 정말 사람이 구매한 원룸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고민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외에 또 몇백만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을 보면은 원룸인데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영상이라던가
1: 네.
0: 5평 원룸을 10평처럼 쓰는 집 이런 영상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룸 사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게 공간 분리
1: 그렇죠.
0: 문제잖아요.
1: 맞아요.
0: 또 이제 주방이랑 거실 분리가 안 돼 있고 또 생활이랑 이제 침실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분리를 하려고 애쓰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원룸 살 때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칸막이 같은 것도 막 사고 그랬는데
1: 네.
0: 그래서 원룸 사는 분들의 이제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다양한 노하우들을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작은 집, 또 특이한 집에 대한 조회수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4평 원룸에 살아요 같은 영상도 있었는데 4평이면 너무 작을 것 같잖아요.
1: 그러게요.
0: 근데 이분이 아기자기하게 또 잘해놓으니까 이쁘기도 하고 아담하고 뭔가 안락해 보이니까 또 조회수가 몰리기도 했었고 또 전세가 너무 싼 집 또 신기해서 눌러보기도 하고
1: 네.
0: 또 저 이분 되게 특이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20평 한옥에 혼자 살아요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한옥에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혼자 자취생이 한옥을 어떻게 꾸미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평범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집 혹은 또 노하우가 있는 집, 좀 이색적인 집 이런 데 관심도가 다른 영상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계속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까 콘텐츠는 오랫도록 이어지겠네요.
0: 네,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자취남으로 했다가 혼자 살지 않는 분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요구를 받으면서 이제 유부남 채널을 만든 것처럼 사실 확장할 여지는 더 많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지금 더 이상 여유가 안 돼서 더 콘텐츠를 확장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유부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가 나오죠.
1: 네,
0: 자취남은 주로 월세집 오피스텔에 나오고 유부남은 주로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 아파트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구축을 들어가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대부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축 들어가서 내가 얼마 들여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또 그런 재미가 또 있고 또 부부 생활이나 또 자녀랑 같이 육아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부수적으로 아기가 귀여우면 또 조회수가 잘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1: 네.
0: 무궁무진한 이 소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자, 오늘 자신의 집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을 찾아가 자취방을 구경하는 채널 자취남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윤권 도경수의 나였으면 이어드릴게요.

노을, 기영도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만 떠돌다가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한 햇빛들은 줄지어 어디로 가는 걸까? 웅성웅성 가장 근심스러운 색깔로 서행하며 이미 어둠이 깔리는 소각장으로 몰려들어 몇 점 폐유지 타들어가는 오후 6시의 참혹한 형량. 단 한 번 후회도 용서하지 않는 무거운 시간. 바람은 긴 채찍을 휘둘러 살아서 빛나는 온갖 상징들을 몰아내고 있다. 도시는 곧 활자들이 일제히 빠져 달아나 속도 없이 페이지를 펄럭이는 텅 빈 한 권의 책이 되리라. 승부를 알 수 없는 하루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했을까? 오늘도 물어보는 사소한 물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생을 텅텅 흔드는 것. 오후 6시의 소각장 위로 말없이 검은 연기가 우산처럼 펼쳐지고 이젠 우리들의 차례였다. 두렵지 않은가? 밤이면 그림자를 빼앗겨 누구나 아득한 혼자였다. 문득 거리를 빠르게 스쳐가는 일상의 공포. 보여다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살아있는 그대여. 오후 6시 우리들 이마에도 아, 붉은 노을이 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각자 어디로 가지? 노을이 질무렵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에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행복한 마음이 되기도 하죠. 기영도 시인의 노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면 나를 지나치게 채찍질하게 되고 조금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리기만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KBS 정용실 아나운서도 30여 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애써왔는데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깨달은 것은 자기 개발보다 자기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책 내면의 작은 방에 담았습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정용실 아나운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정용실 아나운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부터 방송인을 꿈꿨고 연세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1991년 KBS 18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는데요.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심리상담을 공부 중입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스피치 수업과 트레바리 독서 모임 혼자서도 단단하게 감정 수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공감의 언어,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개발보다 자기 이해를 강조한 책 내면의 작은 방을 출간했습니다. 몰랐네요. 중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군요.
1: 너무 이번 네. 책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중학교 때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나운서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처음 했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그렇군요. 때.
0: 꽤 일찍.
1: 일찍이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신문방송학과를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저는 방송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쭉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를 목표로 방송 파트 쪽 신문과 방송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네. 방송 쪽으로 제가 들으면서 이쪽을 준비하게 됐죠.
0: 야, 전 중학교 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1: 기자 저는 안 돼 아나운서 네. 기자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0: 뭔가 둘 다, 방송을 하고
1: 방송에
0: 싶다.
1: 방송에 나오고 싶다.
0: 그렇군요. 네. 뭐 저에게 선배님이신 정용실 아나운서는 참 정이 깊은 분이고 후배들 얘기 잘 들어주는 언니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정작 나를 잘 못 챙기긴 합니다.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네.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의 밤도 길었다고요.
1: 네. 그 데일리 방송을 제가 너무 오래 했었고
0: 그랬죠.
1: 라디오, TV 해서 데일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평일에는 쉬는 날이 없고 그리고 저녁에 사실 들어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사실 저녁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날 방송을.
0: 네.
1: 제가 시사 쪽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 끝나고 나서도 항상 혼자서 이제 방에서 공부하고 뭐 좀 책이라도 좀 보고 뭐 글이라도 좀 쓰려면 이렇게 책 내려면 글도 써야 되고 그럼 밤에 잠을 늦게 자는 버릇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불면증의 시작이라고 할까? 밤에 늘 깨어 있어서
0: 네. 네.
1: 그렇게 됐죠.
0: 한동안 그래서

0: 많이 아프셨는데 번아웃이 온 거죠. 왜 그때 그랬을까요?
1: 아마 가까이서 보셔서 좀 아실 맞아요. 텐데.
0: 한동안 골고루 하셨죠.
1: 네. 네. 제가 뭐 26년여를 데일리 생방송을 했었고 이제 관리자가 구해된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서 또 유튜브도 제가 우리 방에서 이제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0: 저희 같이 했잖아요.
1: 같이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음식을 하는
0: 그때 정말 힘들었죠. 우리
1: 6개월 예. 정도를 그때 1년치 방송을 저희가 미리 맞아요. 녹화를 뜨면서 했었는데 그것도 힘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 결혼식에 후배 결혼식에 갔다가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졌어요.
0: 네.
1: 그래서 열이 막 40도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응급실을 갔고 복막염이 아니라 종양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가 50대였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0: 네.
1: 그때 종양과 번아웃과 갱년기 이런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저한테 다 왔었죠. 그래서 아프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거기 때문에 뭐 가보마트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질병은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그때까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무엇이 문제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그 아팠던 시간은 어떻게 견뎌냈나요?
1: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 대부분 저는 이제 막 무기력증도 왔고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가까이서 보셨겠지만 몸도 많이 부어 있었고 꽤 긴 시간을 제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몸이
0: 막 땅으로 꺼지는 느낌.
1: 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너무 의지적으로 하는 거 말고 좀 내려놔 보자 한번. 그냥 좀 쉬게 해줘 보자. 그래서 좀 한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었고요. 그러면서 제 몸을 하나씩 이제 관찰했어요.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몸은 사실 마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제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몸 관찰, 마음 탐험 그리고 자기 이해 이렇게 제가 이번 책에 그 세 개의 섹션으로 썼는데
0: 네.
1: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 하게 됐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 저랑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하고 이래서 아픈 거예요.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방법을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죠.
0: 네. 그 힘들었던 시간과 또 그것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면의 작은 방에 담아냈는데 책이 너무 예뻐요. 그 표지 보면은 네. 와 이런 방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예쁜 방이 그려져 있는데 네. 어때요? 그 내면에 작은 방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1: 있죠.
0: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그림처럼.
1: 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잡이 명상이라는 시간에 해보게 됐는데
0: 네.
1: 저는 항상 꿈꾸는 게 이렇게 벽난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흔들 의자 같은 거 있고 책 들고 앉아서 좀 읽고 싶다. 그게 저한테 쉬는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그 약간 주황빛 나는 방을 하나 제가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상상했던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를 제가 거기에 초대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의 강아지 반려견이 마롱이가 거기 들어오고 네. 꽃나무도 좀 갖다 네. 놓고 이렇게 조금씩 방이 지금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시작해서.
0: 뭔가 좋은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네. 꽉 찼군요.
1: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대 막 세상이 변화하는 시대 AI 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 불안이 커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 사실 마음에 뭔가 좀 안정이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전감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애착이라는 것이 어릴 때만 형성돼서 엄마하고만 애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도 그런 안전기지 엄마한테 우리가 어디를 밖에 탐험을 하러 가려도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그럼 빨리 와서 엄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0: 네.
1: 내 마음 안에 그런 안전 기지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면의 작은 방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작은 공간 하나 마련해 놓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한번 내면의 작은 방이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0: 네. 그 시간들을 겪고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 이해가 먼저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사실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공감 잘해주는 선배인 정용실 아나운서가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나를 이해하면서 전에 몰랐던 나를 발견했나요?
1: 그럼요. 그 전에 정용실 그럼 저는 이제 좀 외향적이고 방송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힘을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0: 뛰어다니는 모습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지만은 않구나. 내향성이 강하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이해하게 됐고요.
0: 네.
1: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나의 좋은 기억과 그 기억에 붙어 있는 감정과 이런 것으로 제가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나의 기억들과 감정들을 내 감정이 드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기억들을 잘 해석해내는 거. 기억은 사실은 나의 해석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걸 항상 나쁘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일도 이런 의미에서 온 거구나 하는 게 지나야지 사실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연구하게 됐죠. 제 자신에 대해서.
0: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 통해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신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1: 그럼요.
0: 쉬지 않고 늘 노력하는 것, 또 그걸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은 곪고 있을 확률도 높다는 거네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신을 모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도에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오늘 건물이 새로 생기고 옆에서 생기고 또 막 이렇게 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느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의 가야 될 방향인 내면의 어떤 나침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향해서 보고 가야 되는데 지도 업데이트 되는 것만 너무 막 따라가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 이거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0: 네.
1: 그런 면에서 나를 좀 들여다보고 자기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개발은 다음 순서다라는 얘기로 제가 한번 책을 써본 겁니다.
0: 네. 음악 한 곡 듣고 책 내면의 작은 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내면의 작은 방입니다. 나이 50을 넘기면서 혹독한 번아웃과 갱년기를 겪었고 그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겨우 구분하게 됐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뭐던가요?
2: 할 수 있는 일 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마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정도면 지치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치면서도 억지로 한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원래 시간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르면서 한다는 건 좀 억지죠.
1: 네.
2: 예, 그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고 싶은 거 마음에 맞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서 억지로 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또 지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이걸 먼저 할 수, 이건 먼저 해야 되고 아닌 그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2: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런 게.
1: 8년 전에 공감의 언어라는 책으로 또 명사들의 책 읽기와 함께 하셨었는데.
2: 그러네요.
1: 그때 이제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늘 관심 갔던 시절이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2: 예.
1: 이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려다가 오히려 또 지치셨었다고요?
2: 사실 그때 이제 바로 그 책을 낼 무렵에 이제 바로 관리자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글쓰기를 했던 건데
1: 네.
2: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한테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래 공감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감 피로라는 어떤 감정 노동의 그 후유증 같은 거를 늘 겪으세요. 일종의 그것도 번아웃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이에요. 근데 중심이 그러니까 타인한테 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근데 이게 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또 오기도 하고 또 갔다 필요할 땐 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빠져 있고 타인의 삶에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휘둘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이기적 일기라고 제 책 안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1: 네.
2: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계로 감정을 가져와서 중심에 놓게 되는 나를 그런 일기를 쭉 쓰면서 제가 좀 더 타인으로 갔다가 또 저에게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훈련을 많이 하게 됐어요.
1: 네. 그 잘 노는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용실 아나운서도 혼자 막 놀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사셨던가 봐요.
2: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이 너무 긴 시간 데일리 방송이 있다
1: 메인이었으니까.
2: 보니까. 그게 메인이었으니까. 그게 메인이었고 또 방송을 잘하려면 또 잘 쉬고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막 그 어떤 번잡한 삶을 좀 저는 지향하고 좀 조용히 지냈거든요. 근데 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휴식이라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 그 자체다라는 말이 있는데 쉰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한테 맞게 쉬는 것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쉴 때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나도 그냥 하면 지치는 사람도
1: 오히려
2: 있잖아요.
1: 오히려 더 병나서 오는 경우도 있죠.
2: 저는 그냥 좀 너무 섬세한 사람이고 초민감자 초섬세한 사람이라 혼자 좀 있어야 사실 쉴 수 있어요.
1: 네.
2: 가족이 같이 있어도 그들이 깨어있고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1: 그럼 모든 엄마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2: 그래서 우리들은 좀 네. 혼자만의 네, 공간을 좀 들어가서
1: 네.
2: 좀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휴식 시간이에요.
1: 네. 아, 나와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가 자기 관찰인데 30년 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방송 모니터

0: 를 하다가 긴장하고 있는 본인의 발끝을 발견했다고요.
1: 네. 그 가끔 아나운서들끼리 이제 남의 방송을 볼 때도 네. 아, 저 사람 긴장하고 있네. 이런 그렇죠. 게 이제 느껴질 때가 네. 있었어요.
0: 그리고 긴장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1: 달라요.
0: 다르고.
1: 어떤 사람은 손끝으로 뭐 어떤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가 맞아요. 목소리가 약간 찌그러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긴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너무 긴장을 안 하잖아.
0: 그렇죠. 보기에는 네,
1: 목소리도
0: 물어보는데.
1: 저는 별로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구두를 신고 있는데 그 발끝을 뾰족하게 들고 있는 거를 예, 위로 들고 있는 걸 보게 됐고
0: 네.
1: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긴장을 내려놓고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지 이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몸을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0: 그때 발끝 들고 걷는 습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걸 발견한 다음에 좀 어때요? 노력해 보셨고 지금은 고치셨나요?
1: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그 긴장을 하면 어딘가에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0: 네.
1: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0: 맞아요.
1: 그 반응 방식이 저는 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조금 더 꽁꽁 숨기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발끝과 다리 쪽에 좀 더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해야 할까?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또 숨을 안 쉬어요.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 숨소리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게 안 보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깊은 호흡한
1: 일이 별로 없어요.
0: 힘들죠.
1: 예. 네. 더빙을 전 또 오래 했었고 더빙은 한 거의 두세 시간씩 더빙을 하거든요. 두세 시간 동안 숨을 깊이 쉬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게 약간 습관처럼 어느 날은 좀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숨도 항상 얕게 쉬고 건강검진 가면 그 폐 검사할 때
0: 콩 부는 거.
1: 예, 예. 그 풍선 같은 걸 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한 번도 제가 통과되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이상한 걸 제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부터가 제가 이제 횡격막에 숨이 크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빼지도 크게 빼지도 못하는.
0: 뭐 횡격막이 어떻게 보면 좀 굳어져
1: 있는 거죠.
0: 네. 네. 저도
1: 마치 옷을 갑옷을 입은 것처럼 네. 여기 복부까지 꽉 굳어 있는 거죠.
0: 그러면 온 몸이 다 굳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1: 맞아요. 여기가 네. 굳고 어깨나 보통 이런 데서부터 긴장이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몸 전체가 전 발끝까지니까 거의 그 굳어 있는 상태고 자다 보면 다리랑 팔이랑 이렇게 엄청 힘을 주면서 긴장하고 있는 채로 자고 있어요.
0: 네.
1: 제가 어떨 때 악관절까지도 이제 꽉 물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0: 오히려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1: 네. 예. 근데 무의식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의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자고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운동도 많이 했죠.
0: 네.
1: 제가 일단 숨쉬기 호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호흡 관찰도 하고 횡격막을 풀려면 숨이 일단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많이 들어가야
0: 그렇죠.
1: 되거든요. 배와 여기까지 다 온 몸통으로 숨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내쉬는 것보다 들이쉬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저는 이게 안에가 넓어지니까 공간을 그런 훈련도 하면서 많이 노력을 했죠.
0: 네. 그래서 노력하면서 횡격막을
1: 많이 좀 좋아지고
0: 어때요?
1: 몸의 근육의 긴장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0: 네. 네.
1: 운동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활에도 좀 변화가 왔겠네요.
1: 예,
0: 네,
1: 전보다는 조금 더 제 중심으로 아까 제가 중심을 타인에서 저로 공감해서 저를 보는 것으로 조금 옮겼기 때문에 생활도 조금 더 제 위주로 하고 제가 피곤하지 않게끔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확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저를 다룰 수 있게 그래야 제 감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 저를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 네,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0: 네.
1: 좀 많이 바뀌었죠.
0: 정용실 아나운서는 30년 넘게 방송을 했는데도 긴장을 하고 몸이 굳고 번아웃까지 왔는데요. 이런 번아웃이 오는데 이면에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맏딸로 자랐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의 자랑이었지요. 특히 중학교 때 우연히 친구들과 성적 내기에서 이기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고 그때부터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올라간 성적 덕에 반장이 되자 자꾸 기대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춘기였던 그 무렵 저는 학교 공부도 친구 관계도 반장으로서의 업무도 다 잘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았어요.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내 공부만 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반장이랍시고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고 반에서 하는 환경 미화, 청소 등등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잘해낼 거다.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결국 성적이 중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내가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낸다면 수치심과 판단, 질책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자기 파괴적인 믿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완벽하게 잘해내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 제 주변에도 그렇고 특히 방송국에 완벽주의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그 완벽주의자들은 본인이 완벽주의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1: 모르죠.
0: 정용실 아나운서도 뭐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도 이랬지만 결혼해서도 그렇고 아나운서가 돼서도 그렇고 계속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살아왔던 거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방송은 또 사실 그런 걸 더 요구합니다.
0: 맞아요.
1: 생방송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챙겨야 되고 그 안에서 작은 실수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용납이 되질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그 성향 계속 이어지고 그게 더 강화됐죠. 방송을 통해서. 잘하네 생방을. 그게 저한테는 더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괜찮다는 거짓말이라는 심리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정말 완벽주의로 인한 엄청난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0: 네.
1: 심지어 가족도 몰라요. 너무 감춰서.
0: 네.
1: 배우자도 모릅니다. 오직 혼자만 알고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살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갈 때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죠.
0: 네. 아까 본인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기억 속의 정용실 아나운서는 뭔가 시원시원하고 호탕해 보이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쵸. 보면 본인의 내면 속에 예민함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 예민함과 민감함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예민함과 민감함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호탕한 척하는 것 자체가 네. 보호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예민하지 않은 다른 속성을 가진 분들도 꼭 반대의 보호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이.
0: 네.
1: 예. 만약에 완벽주의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거고요.
0: 아.
1: 예, 아닌 진짜 완벽한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0: 네.
1: 다 반대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0: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1: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거죠.
0: 네.
1: 왜냐하면 그걸 안 바라보고 싶으니까 예, 자기의 그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0: 네.
1: 근데 하여튼 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일단 소리, 소음, 냄새. 그리고 그 외에도 특히 소음에 아주 약하고요. 기온 변화.
0: 네.
1: 춥고 더움에 예민합니다. 몸으로 느낀다면.
0: 네.
1: 네. 그리고 타인의 말을 너무 경청을 잘해서 거기에 너무 빠져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관계를 좀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넓게 하려는 성향이 좀 없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예민하면 저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0: 그렇군요.
1: 네. 그 점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0: 저도 그 책을 보면서 표시해봤더니 저도 몰랐는데 저도 예민한 사람이더라고요.
1: 예민해요.
0: 그러니까요.
1: 미각도 예민하고.
0: 네. 우리가 이거를 좀 본인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1: 그래야지 편하게 예. 살 수가 있는 거죠.
0: 책에 이제 굿모닝 펠튼이라는 수업을 하고 그렇게 잠이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늘 불면증을 달고 살거든요.
1: 예. 그 예전부터 그랬었죠.
0: 굉장히 궁금해요. 그 개운한 느낌.
1: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번아웃의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교감신경이 방송을 하니까 항상 기가 올라가 있고 업 시켜놓고 예.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 있는 번아웃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밤이면 올라와야 잠을 자고 또 다시 낮에 교감이 올라오고 이게 번갈아서 자율신경계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 낮이나 밤이나 계속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여서 잠이 잘 깊이 오지도 않고 네. 자꾸 깨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펠덴크라이스라는 운동을 펠덴크라이스 무브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은 이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처음 갔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그 운동 끝났어요. 선생님은 네. 끝났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잠만 네. 잤으니까.
0: 뭐 했는지도 모르고.
1: 뭐 했는지 네. 기억도 안 나요. 잠을 자느라고. 네. 그래서 아니 집에서는 못 자면서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자고 있나.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몇 번은 몇 회를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자도 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네. 잠이 오면. 근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잠이 오냐. 그랬더니 여기가 이 운동이 이제 교감신경을 낮춰준다. 그래서 그걸 그때 알게 됐고 네. 그다음부터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사람이 피곤해지면 잠이 와요. 근데 네. 그거를 커피라든가 아니면 의식으로 깨우는 거죠. 잠을 저희가. 그러면서 그걸 그 잠 오는 시간 자연스럽게 오는 걸 억제했기 때문에 잠이 이제 안 오게 되는 것. 아. 우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으면 못 가는 거죠.
0: 변비 오는 것처럼.
1: 그런 거랑 그렇군요. 비슷한 거죠.
0: 아, 저도 지금 이 상태인 거네요. 여기 그 센터에 좀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
1: 네. 오셔요.
0: 네. 네. 부정적인 사고도 문제지만 긍정적인 사고에 갇히는 것도 몸을 힘들게 한다고요?
1: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애쓰는 거죠.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요즘에 시대에는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의지만 계속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할수록 더 힘만 듭니다. 네. 주변의 환경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데 나는 하면 돼 하면 돼 하면서 나를 혹사시키고 착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젊은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엔 되면 하는 거다.
0: 아, 네. 하면
1: 환경이 나한테 기회를 줄 때 그때 하면 된다. 되면 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바꿔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 지금 세대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0: 듣기만 해도 편안해지네요. 네.
1: 되면 하면 되니까. 쉬다가.
0: 그러니까요.
1: 방송도 기회를 주면 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0: 네. 힘든 내 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동작을 시도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시한 대로 열심히 동작을 해봅니다. 지나가며 보던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네요. 애쓰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몸을 보니 승모근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아, 또 애쓰고 있었군요. 저의 완벽주의는 늘 최선을 다하길 요구했고 그때마다 몸에 잔뜩 힘을 주고 해냈습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늘 몸에 긴장을 가져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았다면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못 느꼈을 겁니다. 선생님의 애쓰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가 제 몸을 따스하게 만드네요. 넌 그동안 너무 최선을 다했어. 그러느라 네 몸도 늘 애써왔고 이젠 애쓰지 않아도 돼. 애쓰지 말아요. 제 몸이 스르륵 풀립니다. 마치 마법 주문처럼 애쓰지 마세요가 제 몸을 풀어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누워서 편하게 동작을 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릅니다. 아, 애쓰지 말라는 말이 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는데 그때 왜 눈물이 또 또르르 흘렀을까요?
1: 항상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감정은 몸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아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했겠죠. 아. 예. 눈물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0: 약간 몸이 한이 맺혀 있었네요.
1: 그러네요. 애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애쓰고 있었는데 아.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0: 네.
1: 예. 몸이 좀 편안해지면서.
0: 아, 내 주인도 모르는데 또 누가 지나가면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
1: 그렇죠.
0: 약간 굉장히 공감받았다는
1: 네,
0: 느낌에서
1: 맞아요.
0: 흐르는 눈물이었군요. 네.
1: 그렇습니다.
0: 아, 오늘 책 함께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발견해보게 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내면의 작은 방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0: 오늘은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책 내면의 작은 방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통증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계속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통증이 있었던 거죠?
1: 네. 앞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잘 때 제가 통증이 이제 있었고 자고 나면 확인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잠들 땐 모르고 있다가 네. 자다 깨면 뭐 이도 악물고 있고 뭐 손, 팔, 다리까지 뭐 긴장이 사실 잠을 자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몸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아나운서들 중에 사실 악관절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0: 많죠.
1: 예,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긴장에서부터 오는 통증이 아닐까 심리적인 거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0: 네. 예. 이런 통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렇게 이런 통증들이 교감신경이 이제 밤에 긴장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그런 건데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몸에 대한 것들 특히 통증 쪽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신경계 쪽 문제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0: 뭐 당뇨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파킨슨, 심혈관계 혈압이라든가 만성통증, 뭐 섬유근육통 이런 것들이 다 감정에서부터 원인이 예전에 불명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것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심리적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일적으로 거의 매일 그것도 쉬는 날 거의 없이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잘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한테 필요했던 거죠. 아. 예.
1: 사람마다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겠네요.
0: 그렇죠.
1: 뭔가가 잘 안 될 때 아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가능성으로 보면 오히려 풀린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도 그 상대가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라는 걸 믿어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그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몸도 예를 들면 아플 때 아, 난 너무 심각해. 나 오늘 무슨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믿음이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그냥 그건 그냥 아픈 거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라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아픈 거야. 아니면 또 그걸 아예 안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피.
1: 그쵸.
0: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들여는 발 곧 그래야 고치죠.
1: 네.
0: 그렇지만 그거를 확대 해석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 나을 거라고 믿는 거. 그걸 내가 스스로 믿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백하기 힘든 사연을 내뱉고 나면 치유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고요?
0: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그 학생들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기억을 꺼내서 같이 치유의 스피치를 제가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어떤 한 분이 너무 밝으세요. 밝다 못해서 남까지 다 챙기고 막 그런데 자기는 정작 돌보지 않고 항상 남만 신경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왜 그 감정이 이렇게 좀 늘 업돼 있고 뭔가 평소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러실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릴 때 8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시게 됐고 그 나가는 장면을 본인이 목격했고 그때 엄마가 너가 맏딸이니까 아버지랑 잘 살아라. 네가 잘 챙기고 잘해라 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너무 노력하는 삶을 평생 사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가 느껴졌었고 그분은 엄마한테 그 나가는 장면을 끝까지 보면서도 엄마 가지 마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가슴속 깊이 그냥 붙들고만 사셨는데 그런 분들은 해야 할 말이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근데 그걸 억눌러 놓고 사신 분들은 대화가 보면 겉돌아요. 약간.
1: 진짜 그래, 중요한 걸 안 건드렸으니까.
0: 안 얘기하고 항상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죠.
1: 네.
0: 근데 그래서 그거를 꺼내게 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너무 많이 우시긴 했지만 그것이 가슴에 덩어리, 응어리처럼 있던 게 풀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치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참 중요하다. 감정은 표현하는 데서 70%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1: 근데 감정을 정말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야 되나요?
0: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수업을 만들 때 이제 기억을 가지고서는 감정을 끌어내 봤어요. 어떤 기억이 지금 가장 강렬하게
1: 인생에서
0: 남아있는가.
1: 네.
0: 그것도 힘든 기억 중에. 그러면 그 기억이 붙들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막 있는데 그것만 맨 앞장에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4살 때, 5살 때, 6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잖아요.
1: 그렇죠.
0: 맨 앞장에.
1: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면 그건 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이제 메모리 퍼즐이라는 걸 만들어서 반은 좋은 감정, 반은 힘든 감정 이렇게 나눠놨는데 거기에 적다 보면 힘든 감정에 같은 얘기를, 같은 사건을 4~5번 적으세요.
1: 아.
0: 그러면 그건 그 사건은 분명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건 이제 그 감정을 무시한 채로 억눌러 놓거나 넌 나오지 마. 내가 안 좋아하는 애니까 내 앞에 모습을 보이지 마.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힘든 기억을 꺼내서 그 뒤에 있는 기억이 붙어 있는 기억의 뒷면에 붙어 있는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또 내 감정이 무엇인지 잘

0: 모르겠을 때 책을 활용해 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책으로 자신을 탐험해 보세요. 자신이 고른 책과 문장 속에 바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서점을 나가 표지든 제목이든 한 단어 때문에 끌리는 책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을 적어봅시다. 적어놓고 자신의 고민, 상황, 마음, 욕망이 어디에 묻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에게 독서란 뭐 마음의 양식 같은 상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알아가는 통로이자 현재의 저를 확인하는 거울입니다. 책을 골라봅시다. 그냥 뭔가 끌리는 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을 적어봅시다. 그 시간은 한 30분 정도로 제한해봅시다. 책의 표지와 제목, 목차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 책을 고른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고 책에서 고른 문장들과 비교를 해봅시다. 현재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또 내면의 상처가 깊을수록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꼭 상담가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털어놓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런 책에 이제 고른 문장들 이렇게 써보시는 거는 좋아요.
0: 네.
2: 왜냐하면 써보는 거는 내가 쓸 때랑 읽을 때랑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쓸 때의 나를 객관적으로 읽을 때의 내가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거울 속에 나랑 대화하는 거는 그 분리가 좀 어려워요.
0: 그렇겠네요. 네.
2: 그래서 그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에 털어놓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글을 써보시는 게 훨씬
0: 그렇군요.
2: 도움이 되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알아채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뭐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자동적 사고, 뭐 역기능적 신념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그 사고의 패턴이 있어요. 나는 뭔가 우울한 일이 생기면 과대 해석을 하는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가. 네. 그런 걸 못 느끼면서 그냥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나는 늘 확대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걸 남이 들어야 넌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잖아.
0: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니까.
2: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오늘이 힘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그걸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인지치료라고 말을 하는 건데 잘못된 인지를 고쳐주는 거죠. 확대 해석하는 부분을. 그런 것은 남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글을 써서 내 글에 똑같은 패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0: 그렇군요. 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욱하는 감정 때문에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분노라는 거는 또 어떤 감정일까요?
2: 이 분노가 참 묘한 감정이에요. 왜 묘하냐면 겉으로는 분노인데 안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0: 분노의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2: 네. 그 안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분노는 보통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연약한 감정이 들어가 있고 겉으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남편하고 사이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화를 많이 내죠. 우리는 네. 남편한테 화를 많이 내죠, 주로.
0: 근데 애들한테도 많이 내고.
2: 애들하고 남편한테 많이 네. 내는데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볼 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당신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거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를 그냥 딱 단정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붙이는 거죠.
0: 네.
2: 그런 거고 뭐 약속을 이렇게 언제나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언제나 늘 항상 이런 말을 붙인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어느 누구도 네. 언제나 그러지는 않아요.
0: 그렇겠죠.
2: 항상 그러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면적으로 그를 부정하거나 상대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절약해야 돼 사람은. 그러면 그건 내 규칙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 규칙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의 분노는 그런 식으로 내 규칙을 어겼을 때 내가 상대를 전면 부정할 때 또 아니면 예전에는 남편이 다정했는데 지금은 무뚝뚝해. 그러면 그거는 기대잖아요. 근데 네. 과잉 기대죠.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그런 것도 기대를 낮춰야 네.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분노라는 건 다양한 감정을 본인이 그렇게 이제 분노가 약간 위에 서는 겁니다. 상대를 내리는
0: 것.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
2: 그렇죠. 왜 그러나.
0: 진짜 이게 분노할 건지 아닌지.
2: 예. 아. 근데 분노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상대 위에 서서 누르는 감정이기 때문에 마치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0: 네.
2: 그러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0: 아, 그렇군요.
2: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자존심만 지켰을 뿐 문제와 소통이 된 게 아니에요.
0: 네.
2: 예. 근데 욱하면서 상대가 좀 이렇게 움찔하니까 네. 내가 위에 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분노라는 형태로 하게 되는 거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봐야 되죠.
0: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난 뒤에 허무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그게 상처가 크죠. 나한테도
0: 네.
2: 지나고 나면.
0: 왜 그랬을까.
2: 내가 아,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죠.
0: 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라고 권해주셨어요. 새로운 이야기라는 건 뭔가요?
2: 앞서 제가 자동적 사고라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 사고의 패턴이 나는 우울한 일이 있으면 죽음을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극단적으로 네. 그런 이야기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 패턴을 깨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생망이라는 말 있잖아요.
0: 네.
2: 예, 요즘 젊은 분들이 뭐 아, 난 인생에서 더 이상 안 돼.
0: 맞아요. 너무 자주 들려요.
2: 하는데 네. 그래서 드라마가 이제 그런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듯이 역행물, 회귀물, 리셋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걸 바꾸면 나 재벌의 아들이 될 수도
0: 그렇죠.
2: 있고 뭐 이제 공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을 이 남편하고 아닌 다른 남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 지금 생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야기, 기억이라는 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건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바꿔버림으로써 사실은 리셋하는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 써야 된다. 상처와 그걸 가지고 재해석을 새로 해내면 리셋되는 거예요.
0: 네.
2: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라마에서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현실에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삶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삶을 써나가는 거죠.
0: 아,
2: 그게
0: 그렇군요.
2: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0: 과거의 기억을 바꾸면
2: 그렇죠.
0: 현재의 나가 달라질 수 있다.
2: 바뀌고 미래의 나는 당연히 더 바뀐다.
0: 네.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나를 안다는 건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정용실 아나운서에게 청해 듣겠습니다.
2: 왜 남편이 늦는다는데 기분이 나쁜 걸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울려 저녁 먹으며 바람이라도 날까 봐? 그건 아닌데. 그럼 왜 기분이 나쁘지? 혹시 밤늦게 돌아다니다 사고라도 날까 봐? 아니 그럼 왜? 나는 일찍 들어가서 남편과 저녁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남편이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서운해. 섭섭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게 진실한 내 감정이지요. 기분 나쁜 것이 다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섭섭함이라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게 되면 스스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왜라는 질문은 스쳐가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는 것이자 정확한 감정을 따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다 보면 솔직한 내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0: 네, 정말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갈등 요소도 줄일 수 있고 상처도 덜 받게 될 텐데 앞선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텐데 힘든 기억으로 괴롭다면 그 기억을 과거를 재구성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2: 네.
0: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네. 이 감정을 솔직하게 모르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죠.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이 맺혀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뭐든지 사업, 엄청난 성공을 했어도 마음이 허전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것만 이루면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기

0: 근데 그 행복은 사실 그 전에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거기까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작업을 좀 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원래 사춘기 무렵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때 가난하니까 이제 소풍을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아버지를 원망했죠. 그 돈을 못 벌어오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항상 원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왠지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극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나이가 먹어서 다시 그때로 가서 보면 그 문제들이 별게 아니에요. 막상 보니까 그때 신도시 애들이 워낙 잘 살아서 그렇지 자기는 원도심에 살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 가난과 비교해 보니까 그리 가난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를 새삼 알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에 대한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고 그것이 좀 잘못된 거였고
1: 실체가 잘못된 거네요. 네.
0: 예. 그 현실을 바로잡아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나니까 자기는 좀 더 미래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갈 한 맺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제대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도 훨씬 다르게 풀리게 됩니다.
1: 네. 사실 정용실 아나운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치유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 고통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숨어있고 또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0: 네.
1: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0: 근데 저는 이제 치유라는 것이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1: 네.
0: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1: 네.
0: 그리고 또 치유라는 거는 내 자신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이런 유연성을 가졌을 때 정말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시작하셔서 자신의 힘든 기억을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그런 다른 나의 모습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진짜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오늘 KBS 정용실 아나운서의 내면의 작은 방 함께 만나봤는데요. 짧은 시간 통해서 또 직접 책 보시면서 본인 마음을 들여다보고 몸도 아껴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용실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가브리엘 폴의 파반느 스티브 에르퀴아가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연초 달아올랐던 골드러시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금통장 잔액은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고 골드바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도 골드바 판매액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강세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자산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자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값이 오른다고 금에만, 주가가 오른다고 주식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것, 그것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헌트릭스의 골든으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시나요?
2: 오늘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팬 파워 미디어의 허영수 대표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허 대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 출신의 조선족이 일본 사회에서 존경받는 민족으로 자리 잡는 것이 내가 바라는 가장 큰 목표이다. 이런 말인데요. 월드 옥타 일본 동부 지역 부회장이기도 하고 재팬 파워 미디어 대표인 이 허 회장은 7만여 명 조선족의 앞길에 펼쳐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우리는 일본 사회의 일부이다. 잘 어울리고 기여하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조선족 사회가 단순한 이민 집단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네트워크 공동체로 성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일본에서 성공한 중국 출신 사업가가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그 아주 흔한 케이스가 아닌데요. 허 회장은 이 아주 성공한 사업가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조선족 대부인데요. 이 허 회장은 지린성 룽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91년 일본에 진출한 후 건축설계회사와 호텔업, 무역업에 뛰어들어서 연간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주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내 조선족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연변대학 일본 학우회 회장, 월드옥타 치바 지회장, 일본 연변상회 회장, 일본 길림 총상회 회장, 지린성 정협 해외 대표위원 등 수많은 직책을 역임하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과 기부를 펼치는 허 회장은 일본 내 조선족들을 제1조선족 사회의 구심점, 중국 조선족의 대부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이 중국 조선족의 대부로 불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이 사업과 조선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허 대표가 2019년에 전일본 중국 조선족 연합회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이 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일본 내 조선족 사회는 지역, 출신, 단체별로 아주 분산되어 있고 이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22개 단체가 시작했지만 지금은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아주 확대되었고 경제, 문화, 여성, 체육 등 각 분야 단체들이 아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허 대표는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에 들어섰고 현재는 이제 4대 회장 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단순 친목 단체를 넘어서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 협회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행사를 통해서 결속력을 아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조선족의 사회 참여 열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2: 실제로 조선족 사회의 참여 열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매달 100명 이상이 모이는 골프대회로부터 배구, 탁구, 족구 등 체육행사에 3,000명, 4,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조선족 문화 주최에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행사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묶을 힘이기 때문에 이 허 대표 역시 가능한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격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허 대표는 이 조선족이 가진 최대 경쟁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 허 대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조선족의 경쟁력은 세계 언어, 세계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조선족 인구는 7만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80만 명에 가입한 한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유학생, IT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유입된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온 조선족은 일반 노동이 아니라 전문직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 적응력과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이 허 대표는 조선족의 큰 장점으로서 다중언어, 다중문화를 꼽고 있는데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세계적으로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이죠.
1: 네.
2: 실제로 허 대표가 건축설계, 도시개발, 호텔 사업을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건축설계회사 JPM과 설계 컨소시엄을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국을 잇는 허브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업 말고 이제 허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2: 이 허 대표가 특히 강조하는 분야는 차세대 교육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조선족 2세, 3세들이 일본을 중심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위해서 조선족 사회는 샘물학교라는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설립된 이 학교는 조선족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아이들의 뿌리는 한국이고 하지만 부모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아이는 일본에서 자라고 있는데 2중, 3중의 정체성 속에서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 샘물학교는 자원봉사 후원으로 시작됐지만은 2015년에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안전기반을 마련했는데 현재는 재외등포청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허 대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잇는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며 샘물학교는 재조선적 사회의 희망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 기업인으로서 쌓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텐데요.
2: 이 허 대표는 기업인으로서도 아주 독보적인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이 건축설계회사 JPM을 중심으로 연간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일본 내 온천 리조트 호텔, 무역사업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허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객실 35개 규모의 고급 리조트로 한국, 대만, 홍콩, 동남아 VIP 고객들이 찾는 최상류층 호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100여 안에 드는 고급 호텔인데요. 현재는 대만 투자사와 함께 신규 호텔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1: 끝으로 허 대표의 경영 철학 정리해 주시죠.
2: 허 대표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 대표는 따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객이 고객을 소개해주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허 대표가 파트너로부터 담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정도로 신뢰 기반이 독특한 경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허 대표는 올해 10월에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월독자주최 코리아 피니지 엑스포 선전에 일본 내 조선족 경제인들의 대거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글로벌 허브를 만들겠다는 허 대표의 꿈에 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허영수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리쌍이 부릅니다. 발레리노.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저축과 투자 두 개의 시기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투자라는 시기의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한자리가 있다. 바로 이것은 주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주식 이야기 해본다고요?
2: 맞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의 돈을 미래로 보내는 두 갈래의 길, 짧고 안전한 시기인 저축과 길고 흔들리면서 자라는 시기인 투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라는 길의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이라는 약속입니다.
1: 요즘 진짜 어딜 가든 이 주식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2: 맞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가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천선을 돌파했었는데 이게 어떤 규모인지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면 네. 한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가치를 다 합하면 그 합이 약 3천조에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GDP보다 더 큰 가치가 이 시장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사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들은 누구의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의 가치가 왜 그렇게 흔들리는가.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라는 자리를 세 가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그게 뭔가요?
2: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데요. 주식은 사실 한 회사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약속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마을에 작은 빵집이 있다고 할게요. 빵 맛이 정말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갑니다. 가게 주인은 이 빵을 더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큰 오븐도 들이고 옆 가게도 빌리고 직원도 더 두려면 큰 돈이 필요하겠죠.
1: 그렇겠죠?
2: 그런데 그 돈을 혼자서는 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이 빵집을 100개의 작은 자리로 나누겠습니다. 한 자리를 10만 원에 사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모이고 그 돈으로 가게를 키우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빵집이 잘 되면 그 100개의 자리의 주인들이 가게 한 자리씩을 함께 가지게 되고 빵을 팔아 번 돈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 100명이 그 약속에 응하게 되고 그 100명이 받은 그 한 자리.

0: 이가 바로 주식이 되는 겁니다.
1: 아,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이름하고 가격이 쓰여진 종이가 아니라 한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어떤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자본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산 자리의 값. 그 아까 10만 원이었던
1: 네.
0: 그 값이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가 자라나는 데 쓰인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유의 얼굴인데요. 우리가 그 회사의 작은 동업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자라면 우리가 소유한 자리도 같이 자라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 자리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1: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동업하고 꽤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점은 뭘까요?
0: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 마을의 동업은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가게 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동네 사람들끼리 상의도 해야 되죠. 그런데 주식은 그 자리를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도록 만든 약속입니다. 이 자리들이 모여서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우리가 주식시장 또는 증권거래소라고 부르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이 한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동네 빵집 같은 작은 일이 아니라 수만 명이 일하는 큰 회사, 수십 개 나라의 공장을 둔 큰 산업까지도 사람들이 함께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도 사실은 수많은 작은 동업자들이 함께 짓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작은 자리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큰 일을 함께 만드는 약속인 거죠.
1: 그러면 주식의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 빵집 얘기할 때 처음에 한 자리에 10만 원이라고 정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 가격이 쭉 가는 걸까요?
0: 이제 거기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식의 가격은 처음 정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사고 팔리면서 조금씩 흔들립니다.
1: 맞아요.
0: 우리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짚어왔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자리에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식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더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오늘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로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1: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가격을 만든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0: 맞아요. 빵집의 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 네.
0: 빵집 주인이 다음 주에 새 빵 종류를 내놓는다고 발표합니다. 그 빵이 정말 잘 팔릴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빵집이 다음 주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만으로도 오늘의 자리값이 오릅니다.
1: 아.
0: 거꾸로 빵집 옆에 큰 경쟁자가 새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빵집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만으로도 오늘의 자리값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주식 가격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한 내일을 향한 기대와 두려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1: 아, 빵집에 비유하니까 진짜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식 가격의 움직임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반도체 주식 호황 이야기가 계속되잖아요.
1: 맞아요.
0: 인공지능이라는 새 산업이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그 기대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주식 가격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겁니다. 한국 대표 반도체 회사 두 회사의 주가가 올해 5개월 사이에만 한 곳은 110%, 다른 한 곳은 140% 정도 뛰었거든요. 약 두 배 가까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지금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1: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0: 2026년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가 늘어난 분량 가운데 60% 이상이 이 두 반도체 회사와 관련 종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큰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의 한 절반이 사실은 두 회사가 리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한 가지 풀어볼 지점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약속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는 좀 어떻게 닿는 건가요?
0: 네,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주식은 우리 일상에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닿습니다. 가장 먼저 닿는 지점은 배당입니다. 회사가 한 해 동안 빵을 팔아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한 자리 한 자리의 주인들에게 나눠준다는 약속인 거죠. 만약 한 자리가 10만 원인데 한 해에 그 자리에 5천 원이 배당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5%의 배당인 겁니다. 회사가 함께 짓는 사람들에게 한 회의 결과를 나눠주는 약속인 거죠. 다만 한국 회사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회사들은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에 비해서 배당을 상대적으로 적게 줬습니다.
1: 네.
0: 회사가 번 돈의 대부분을

0: 다시 회사 안에 쌓아두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 정부와 시장이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주는 회사들이 늘어나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밸류업 정책이라고 부르는 흐름인데 이게 한국 주식의 시장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1: 배당 이야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0: 두 번째는 시세입니다. 그 자리의 가치가 자라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한 자리가 10만 원이었는데 회사가 자라서 그 자리가 30만 원이 되면 그 사이에 20만 원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셈이 됩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비로소 손에 쥐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언제 자리를 넘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멀리서 보면 사회 전체와 닿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한 자리를 사면 그 돈이 회사로 흘러가서 새 공장을 짓고 새 제품을 만들고 새 일자리를 만듭니다. 개인의 작은 자리 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한 사회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큰 일을 함께 만드는 방식의 가장 기본인 거죠.
1: 근데 박사님,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인데요. 우리가 한국 가계의 미국 주식 보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짚어왔습니다. 네. 한국 회사가 좋아지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함께 사는 모습, 이게 한국 가계가 함께 짓는 자리를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밖에서도 가져가기 시작한 변화입니다. 이 두 개 시계,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봤잖아요. 잘하는 시계를 한국 가계가 좀 더 넓은 자리에 심어두기 시작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앞서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 상승분의 60%가 두세 개 회사 정도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풀어볼 부분이라고도 하셨죠?
0: 거기에 이제 오늘의 행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어떤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셈입니다. 좋은 점과 깊이 고민할 점이 함께 들어있는 시점인 겁니다. 네.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회사들의 진짜 실적으로 이어졌고 그 실적이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죠. 한국 가계의 시계 이동이 안전한 시계에서 잘하는 시계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한국 회사들이 그동안 배당이 적었던 관행을 바꾸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시장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한 단계씩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풀어볼 점은 한 시장의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그 시장은 흔들림에 약해진다라는 점입니다.
1: 한쪽으로 쏠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0: 우리 한국 시장의 그 어떤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 전체 가치 가운데 반도체 두 회사와 그 관련 기업이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 두 회사에 어떤 흔들림이 오면 한국 시장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는 의미도 됩니다. 마침 최근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5조 6천억치를 한꺼번에 팔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조 3천억 원이 반도체 두 회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국 주식시장이 2% 넘게 하락했고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17원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환율도 배웠고 금리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네. 오늘 본 이 주식까지 세 가지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이제 다음 단계로 좀 올라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0: 한국 시장이 이제 다음 단계로 자라기 위해서는 한두 회사가 아니라 더 많은 회사들이 함께 자라야 하고 시장이 더 다양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인내자본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짧은 시간 동안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이 함께 자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의 수치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다음 단계의 모습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점이 어떻게 풀려가느냐가 한국 가계의 자라는 시계가 진짜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1: 오늘 이 이야기 옆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0: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회사가 만드는 빵이 정말 맛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해보면 그 빵집을 더 크게 만들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나 아니면 갸우뚱 할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짓도록 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빵집의 작은 자리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리에 주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빵집을 잘하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주식이란다. 주식이라는 건 한 회사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는 약속이기도 하고 그 빵집이 잘하면 우리도 함께 잘하고 그 자리가 잘하면 빵집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서 한 사회의 큰 일은 늘 누군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짓는 약속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 주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순서인데요.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을까요?
2: 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보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 오후를 맞이하면 대출의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하루라도 빨리 청산을 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유리한 상품은 어떤 게 있고 또 대환대출 그러니까 갈아탄다면 어떤 식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네. 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금자리론부터 살펴볼 텐데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예요?
2: 네, 현재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는 연 4.6%에서 4.9% 수준 뭐 높다고 하더라도 5%를 넘지 않습니다. 네. 예, 6월에도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최근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가 3%대 후반에서 4% 초반까지 내려왔다. 이거랑 비교를 하면 그러면 보금자리론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뭐 가장 상단은 일반 대출은 뭐 사실 7% 8%까지 가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낮은 것만 볼 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금자리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똑같이 유지되는 고정금리라는 겁니다. 아. 시중금리가 아무리 널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이자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튈지 몰라서 난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금자리론만한 상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또 여기에 이제 우대금리를 받으면 금리가 더 낮아지는 거죠?
2: 맞습니다. 기본금리에서 우대 조건을 챙기신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다문 장애인 가구 같은 사회의 배려층 또는 저소득 청년이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금리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우대를 조건들을 최대로 끌어모은다. 그러면 연 3.6% 정도의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 뭐 사실 요즘 찾아볼 수 없는 금리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2: 네. 보금자리로는 기본적으로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또 예외도 있는 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2: 네, 이분들은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해당이 된다거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 하는 분들이라면 4억 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지 담보로 잡는 주택의 기준도 다 다르게 적용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공통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공통적인 조건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준 가격만 맞는다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단독주택도 모두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1: 그래도 그 대출 규제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뭐 규제가 있기는 한데 뭐 사실 시중은행 대출이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훨씬 느슨하다.
1: 그래요.
2: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뜻하는 LTV가 아파트 기준 최대 70%까지 인정이 되고요. 소득 대비 빚을 갚는 요 능력을 보는 DTI는 최대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LTV나 DTI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DSR이거든요. 이 DSR이 요즘에 시중 대출을 꽉 옥죄고 있는 가장 깐깐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DSR이 보금자리론에는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소득이 좀 부족하다. 내가 다른 빚들을 좀 힘겹게 갚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절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빚을 내가 크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으시는 것보다 한도를 훨씬 넉넉하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혹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나요?
2: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들 갖고 계시는 편견인데 네. 아닙니다.
1: 아니에요.
2: 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대상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요. 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사 가려고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만 이주택자예요 하는 갈아타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이 주택의 수보다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소득 자격이라고 보거든요.
3: 네.
2: 원칙적으로

0: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라면 8,500만 원까지 완화가 되고요.
1: 아.
0: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는 8천만 원, 두 자녀는 9천만 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라면 1억 원까지 기준이 훨씬 넓어집니다.
1: 아, 꼼꼼하게 살펴보실 게 많네요.
0: 네.
1: 근데 이 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게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요.
0: 맞아요.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일부러 요 시점에 이걸 알려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1: 아, 네.
0: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DSR을 적용받지 않는 이 보금자리론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확 몰렸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한도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 공급 물량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과거의 특례 보금자리론 때처럼 이 한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출이 무한정 가능한 게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한도가 예상보다 일찍 소진이 된다거나 요건이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보금자리론의 자격도 되고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좀 명확하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을 서두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 그럼 만약에 조건만 맞다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게 가장 금리가 낮은가요?
0: 네, 맞아요. 이제 기금대출 중에서 같이 항상 이제 병행해서 같이 언급되는 게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현존하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조건이 가장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금리가 최저 연 1.8%에서 최고 4.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라면 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실 수 있고요.
1: 네.
0: 소득 기준도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이 기준 2억 원까지 완화되고요.
1: 오.
0: 대출 한도는 주택 이 구입 자금 기준으로 최대 4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1: 근데 그 금리를 1%대로 받으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던데요.
0: 맞아요. 이게 사실 1% 하면 굉장히 혹할 수 있지만
1: 엄청 혹하죠.
0: 네. 근데 요 1%까지 적용을 받으려면 일단 소득 자체가 굉장히 낮아야 되고요. 우대 조건들도 굉장히 꽉꽉 채워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고 여기에 청약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 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추가 출산한 자녀 한 명당 추가금리 인하, 그리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여부 등등 여러 우대 조건을 더했을 때 가장 낮은 이 연 1.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만 이 우대금리를 0원까지 끌어모으면 나 1%도 가능한데 뭐 혹은 0.9%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1: 네.
0: 최저 하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 1.2%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사실상 1% 금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2%를 적용받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쉽지 않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0: 네.
1: 혹시 다른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다가 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되나요?
0: 네,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1: 네.
0: 2년 내 출산 요건을 비롯한 자격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그러니까 갈아타는 게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기존 대출을 갚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대환은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해집니다. 새로 집을 살 때는 맞벌이 2억 원 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대환 그러니까 갈아타는 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신규 구입은 되는데 갈아타기는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따져볼 건 득실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초저금리는 만기까지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기본 5년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이후에는 가산이 돼가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계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3% 초반 정도로 괜찮은 편이다. 이것도 사실 낮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로 되시면 기존 대출을 깨면서 이렇게 깨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드니까
1: 있죠.
0: 네, 요거까지 계산하시고 또 5년 뒤에 금리가 오르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존 금리가 4%에서 5%면은 조금 높은 편이니까 요때에는 5년 안에 내가 집을 팔고 이사할 계획이 있다. 그럴 때는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1: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뭐 이미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정책 대출을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가 있나요?
0: 네, 물론이죠.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1: 예.
0: 보금자리론에

0: 가입에 나이 상한선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조건만 맞다면 나이 상관없이 자녀 여부만 확인하는 거고요. 은퇴 후에는 직장을 다닐 때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 탓에 연금소득만으로는 원하는 소득 이 한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1: 네.
0: 하지만 보금자리론 DSR 대신 DTI만 적용을 하니까 안정적인 연금소득만 입증된다면 저는 은퇴자분들도 이 집을 줄여서 이사하는 다운사이징이나 외곽의 실거주주택을 구입할 때 시중은행보다 수월하게 자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1: 그래도 이제 소득이 줄어든 노후에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0: 그럴 수 있죠. 노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상환 계획 잡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1: 예.
0: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종종 알려드리는 바로 주택연금과의 연계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실거주하시다가
1: 네.
0: 만 55세가 넘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시점이 오겠죠. 이쯤 되면은 해당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충당을 하는 방법인 겁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하시면 목돈을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개별 인출 제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활용해가지고 내가 대출이 남았을 때 이걸 한꺼번에 갚는 겁니다.
1: 아.
0: 네, 한꺼번에 갚아서 빚 부담 털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은 주택 가치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주택만큼 인정을 받았는데 3억만큼은 상환을 했다. 그럼 7억만큼 남았잖아요.
1: 네.
0: 그만큼 연금 수령하시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 마지막으로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요.
0: 네, 노후 재테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상한 계획 정말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 미래의 근로소득 상승을 기대하고 우리가 자산을 좀 무리하게 늘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은퇴 때는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범위 내에서 혹은 기타의 소소한 소득 내에서 이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 냉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산 규모 키우기 위해서 과도한 빚을 지는 건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서 노후 생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금 대출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들 활용해서 실거주용 1주택 마련하는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현명한 상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행복 백세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하츠투하츠의 포커스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미륵도를 찾아갑니다. 통영에는 한산도, 사량도, 추봉도 등과 같은 특별한 얘기거리가 담긴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의 여행지인 미륵도입니다. 그런데 미륵도가 다른 섬들에 비해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섬이 육지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통영 중심가와 미륵도 사이에는 통영 운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운하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에 완공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운하를 건너야만 미륵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통영 중심가에서 미륵도로 가는 방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걸어가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통영 운하에 놓인 충무교 또는 통영대교를 자동차로 건너는 방법입니다. 통영 운하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해저 터널의 길이는 483m입니다. 지금도 통영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온 여행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바다 밑을 걷는 재미가 꽤 쏠쏠해서 이 해저 터널을 걸어보기 위해 일부러 통영을 찾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륵도를 찾은 여행자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명소는 전형림 미술관인데요. 통영의 핫플레이스 가운데 하나인 이 미술관은 미륵산 용화사로 가는 길목인 통영시 봉평동에 있습니다. 전형림 미술관 건물의 외벽은 그 자체가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전형림 화백의 작품과 아들 전형근 화백의 작품을 세라믹 타일로 알록달록하게 장식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통영의 예술적 이미지를 잘 표현한 이 외벽을 만드는 데는 7,500여 개의 세라믹 타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형림 미술관은 바다의 화가라고 불렸던 고 전형림 화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생전의 전형림 화백을 직접 뵌 적이 있는데요.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형림 미술관을 둘러본 후에는 미륵도를 대표하는 산인 미륵산에 오르면 좋습니다. 해발 461m 높이의 미륵산을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걸어서 오를 경우 전형림 미술관 근처에 있는 용화사에서 관음암을 거쳐 미륵산 정상까지 가면 되는데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미륵산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길이는 1975m인데요. 하부 역사에서 상부 역사까지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부 역사에서 미륵산 정상까지는 나무 데크가 놓여 있어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미륵산 정상에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딕 해밀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산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미륵도는 23km에 이르는 해안 일주도로가 매우 인상적인 곳인데요. 이 일주도를 따라서 찾아갈 명소는 미륵도 남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다라공원입니다. 그리고 다라공원 주차장에서 7, 8분 정도만 걸어가면 다라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가 미륵도의 멋진 일몰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최고의 명소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미륵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1946년 이탈리아 로마, 흑백 화면 속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살며시 눈을 뜬 델리아가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돌아오는 것은 남편 이바노의 다정한 화답이 아닌 그의 커다란 손바닥.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따기를 맞은 델리아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빗고 반지하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델리아의 모습이로 프랑카 레이몬디의 곡 아프리테 르 피네세트레, 즉 창문을 열고 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노래가 흐릅니다. 불행해 보이는 델리아의 상황과 달리 가사말은 어쩐지 희망찹니다.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델리아의 집에는 남편뿐 아니라 가족이 더 있습니다. 딸 마르첼라,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 입만 열면 욕부터 하는 어린 아들 형제 둘이 거실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건넌방에는 침대에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도 있죠. 요즘 이 가족의 최대 관심사는 마르첼라의 결혼입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첼라는 결혼을 통해 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염원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분연한 결심과 함께요. 가족들의 식사와는 별개로 시아버지의 식사를 따로 챙겨야 하는 것도 델리아의 몫입니다. 일을 나가기 전 서둘러야 하는 일과입니다. 사사건건 델리아를 무시하며 큰소리만 떵떵 치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내 아내는 여왕처럼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델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죠. 어머니는 결국 5층에서 뛰어내리셨잖아요. 집 바깥은 곧 열릴 국민투표로 매일 소란합니다. 하지만 델리아의 머릿속은 그저 돈을 모아 딸에게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1970년대 청춘들의 아지트가 음악다방이었다면 80년대에는 아마도 즉석 떡볶이집이었을 겁니다. 마치 음악다방처럼 한쪽 구석에 뮤직박스가 있어서 멋진 DJ가 신청곡을 틀어주기도 했지요. 신청곡 종이에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적어 신청해놓고는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를 먹으며 노래를 듣는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노래 간주가 흐를 때쯤 DJ가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2번 테이블 남성분들께서 4번 테이블 여성분들께 쫄면과 만두사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 있던 여학생들이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까르르 웃으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요. 그때 그 떡볶이집에 앉아있던 청춘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요? 아마 옛날 추억을 그리워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운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시죠. 홍수철의 노래입니다. 철없던 사랑.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도연아 씨도 옛날에 그 즉석 떡볶이집 네. 서울에는 신당동에 많았는데 네. 가보셨어요?
1: 제가 갔을 때는 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는 88년도에 서울에 처음 왔어요.

0: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는 엄청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엄청 재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쉽게 그거는 제가 서울에서 그냥 떡볶이 먹고 잠깐 그 이제 많이 이제 그 DJ들이 좀 없어질 아, 때였어요.
1: 뮤직박스가 좀 사라질 에, 때. 에, 아, 정말 그, 순수하게 떡볶이만 먹을
0: 네네.
1: 때. 그랬군요.
0: 네. 뭐 음악다방에 그 전에 있었으니까 네. 어, 강원도에도 있었어요.
1: 예, 태백에
0: 있었죠. 태백은 없었던 것 같고 강릉에는 있었어요.
1: 아, 학교 다니던 강릉에는.
0: 네네. 네.
1: 그랬군요. 거기 네. 좀 다니셨나 봐요.
0: 어, 예.
1: 좋아하던 DJ도 당연히 있었죠. 있으셨고.
0: 예, 그럼 예. 오빠 이러면서 이제 막 오빠 이러고 쫓아다니고 했죠.
1: 신기한 게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0: 네.
1: 머리 긴 스타일에 그 뭐 도끼빗이라고
0: 맞아요.
1: 빗으면서
0: 그 왜 그랬을까요?
1: 그 그거를? 멘트 억양이나 톤도 비슷하고
0: 이거 뭐 이런 식이죠. 약간 그랬어.
1: 왜
0: 뭐 이런 식
1: 똑같이 그랬을까?
0: 아, 네. 그러니까요.
1: 어쨌든 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 도현아 네.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0: 김수연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어요.
1: 네.
0: 토요일만을 기다려왔어요. 토요일에는 청취자들의 재미있는 사연과 추억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1: 짧게 글 남기셨네요.
0: 네. 네.
1: 김수연 님 반갑습니다.
0: 네.
1: 토요일만 기다리신다는 건 이제 도현아 씨와 이렇게 제가 같이 사연 소개하는 날을 네. 또 챙겨 들으시나 봐요.
0: 네. 네. 그 신청곡도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네. 아, 저 노래 참 옛날 생각난다 이러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1: 김수현 님도 다음에는 신청곡도 네. 잡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다음에는 박애근 님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 도현아 씨 강릉에서 학교 다니셨군요.
0: 네.
1: 혹시 강릉여고일까요?
0: 아니요. 강릉여고는 아. 아니에요. 네. 그때는 예. 영동 여중,
1: 영동
0: 여중 여고 이렇게
1: 아,
0: 있었어요.
1: 영동 여고.
0: 지금은 강일로 이제
1: 학교는 바뀌었습니까?
0: 네.
1: 아, 그랬군요.
0: 네.
1: 원석현 아나운서는 평택이 고향이시면 저와 이웃이셨네요. 저는 수원에서 36년째 살고 있거든요.
0: 네.
1: 평택과 수원이면 뭐 거의 뭐 이웃한 도시라고 네. 볼 수도 있죠. 물론 네. 중간에 오산이 있긴 하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수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영화도
0: 평택보다
1: 보고.
0: 수원이 더
1: 컸죠.
0: 커가지고
1: 그렇죠.
0: 아, 그쪽으로 가서
1: 극장도 수원에 훨씬 많고. 네.
0: 저도 태백에서 황제에서
1: 네.
0: 강릉이나 뭐 이렇게 동해 이쪽으로 갔습니다.
1: 인근 대도시로 가서.
0: 네.
1: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6.25 참전 용사셨는데 괴산 호국원에서 모친과 다정하게 쉬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0: 네.
1: 6월 6일은 혼잡해서 6월 셋째 주 토요일인 6월 20일에 아,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오늘 가시는군요.
0: 네.
1: 네. 영정 사진을 보면 두 분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계시지요. 제 나이 70이 됐지만
0: 네.
1: 가신 지 오래된 부모님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민희라의 미소라는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0: 아유, 이렇게 또 부모님 뵈러 갈 때는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늘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1: 네.
0: 네.
1: 그럼요. 부친께서 6.25 참전 용사하시기
0: 네.
1: 때문에
0: 네.
1: 호국원에 잠들어 계신데
0: 네.
1: 부모님이 같이 이제 안장되셨나 봐요. 아, 뵈러 갈 때마다 늘 같은
0: 그죠.
1: 감정
0: 네. 네,
1: 느낌이
0: 네.
1: 드실 것 같아요.
0: 늘 네. 그립고.
1: 그럼요.
0: 그죠? 네.
1: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이번에는 민영기 님이 보내주셨는데
1: 네.
0: 60대 후반 지하철 택배 배송원입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바쁠 땐 식사를 거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네.
0: 모두들 힘내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1: 행복을 주는 사람
0: 네.
1: 해바라기의 노래 청하셨네요. 그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 아마 그 지하철이 있는 곳에는
0: 네.
1: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무료 승차를 하게 해드리잖아요.
0: 네. 네. 네,
1: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직업이 이제
0: 지하철 택배
1: 배송원인
0: 네.
1: 것 같아요. 많이
0: 저는
1: 하시더라고요.
0: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제 지하철 택배 하시는 어르신들이
1: 네.
0: 이렇게 들고 타세요.
1: 네, 네.
0: 그러면 아 근데 굉장히 그 미소가 좋으세요.
1: 아.
0: 뭐 힘들어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즐겁구나 하는 거를 그분들 보면 느끼겠더라고요.
1: 뿌듯하신 거죠.
0: 네.
1: 예, 예. 은퇴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일을
0: 예,
1: 하고 있다.
0: 그러니까.
1: 예.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0: 네. 네,
1: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민영기님.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 들어볼게요. 미니라의 미소 그리고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0: 네, 두 분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민희라의 미소, 박예근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민영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병구님이 콩 게시판에 올리신 사연인데요.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애청자입니다. 새벽 4시에는 한민족 방송으로 듣고 새벽 1시에는 3라디오, 낮에는 1라디오에서 알람을 맞춰놓고 듣습니다. 열혈 애청자 맞죠? 하셨는데.
1: 진짜 열혈 애청자시네요.
0: 채널을 네. 하나 혼동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낮에 저희가 3시부터 4시까지 재방송이 나가는데 그때는 3라디오로 나가거든요.
1: 네.
0: 그걸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애청자시죠.
1: 네. 예. 근데 지역에 따라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나오는 주파수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한참 헤맨 적이 있어요. 저도.
0: 그래서
1: 네.
0: 그 인터넷 콩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1: 네. 근데
0: 그걸로 들으면 참 편해요.
1: 저도 그렇게 들어와서 막 찾다가 제주도에서
0: 예.
1: 처음에 막 찾다가 아,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콩 게시판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듣고 하고 뭐 하고 또 이쪽에 들었다 저쪽에 들었다 그 시간 되면
0: 네.
1: 제가 이제 차를 타거나 하면 이러면서 이제 또 듣게 되고 하더라고요.
0: 예.
1: 네.
0: 그 뭐 이제 방송사마다 그런 애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1: 네.
0: 어디서든 편하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좋긴 하지만은
1: 네.
0: 그래도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면서 아 이게 잘
1: 그치.
0: 나와야 되는데 지직거리고 이럴 때 안테나 조금 더 뒤세워가지고 잘 나오는데 막 돌려가지고 그 맞췄을 때 그 쾌감 있잖아요.
1: 네. 맞아.
0: 그런 것들도 참
1: 그런 정성
0: 짜릿했죠.
1: 없네요.
0: 예.
1: 네.
0: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이번에는 김근수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0: 네.
1: 광주 광역시에 사는 막내 여동생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0: 뭐
1: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0: 아, 주식
1: 네.
0: 많이들 하시죠.
1: 동생 말로는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몇 억을 벌었다며
0: 어이구야.
1: 자랑을 한대요.
0: 예.
1: 몇 억을 벌려면 어떻게 얼만큼 하신 거예요.
0: 자산가들이 많으시네요.
1: 네. 그런데 동생은 주식을 잘 몰라서 할 얘기가 없었다면서 저한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해 두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적금하듯이 조금씩 반도체 뭐 관련 주식을 사 모으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0: 예.
1: 뭐 전자 주식을 20주 매수했다며 그날도 5% 이상 올라서 기분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0: 뭐 전자니까 네. 딱 알겠네요.
1: 네네.
0: 예.
1: 그래서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장기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0: 예.
1: 광주 사는 막내 동생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올려주셨어요.
0: 이금희의 노래군요.
1: 네.
0: 웃으며 보내리.
1: 네.
0: 지금 뭐 전 국민이
1: 네, 주식
0: 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1: 네.
0: 주식 아주 광풍인데
1: 네.
0: 근데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모든 국민이 몇 배 뭐 계속 수익을 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다 부자가 되는
1: 네.
0: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되면은 또 큰 낭패가 생길 수 있는 거라 지금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또 나라에서 정책 짜시는 분들이
1: 네.
0: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1: 근데 사실 요즘에 모이면
0: 네.
1: 주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0: 도현아 씨도 좀 하세요?
1: 저는 안 합니다.
0: 아 정말요? 그런 감정 안 느끼세요?
1: 아, 네.
0: 아니 뭘 이렇게 좋아하죠? 안 하는 게 기초고시요?
1: 네. 아니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섣불리 시작하기도 힘들고 근데 자꾸 모이면 진짜 주식 얘기를 하니까 이거
0: 네.
1: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뭐 또 너무 늦었어.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0: 네.
1: 뭐 이걸 해야 되나?
0: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1: 저는
0: 주식
1: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예. 혹시나 나중에
1: 네.
0: 주식 통장을 만들게 되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1: 아.
0: 그날 정리하게.
1: 아, 주식.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했긴 했어요. 아유, 뭐.

0: 전부 다 주식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저도 예. 너무 지쳐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1: 농담이었고요.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간접 투자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씩 네. 공부하면서 해보면은 네. 뭐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조금씩 적금 분단식으로 하면은 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직접 투자 말고도요.
0: 네네.
1: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에서 강근백님, 저희 애청자시죠.
0: 네.
1: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안부를 여쭙니다. 아이고, 저희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저는 낮이면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쁜 꽃들을 어루만져보며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요양보호사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말없이 지나가고 또 내일이 찾아오지요. 인생살이 80세가 넘다 보니 이제 좋은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대화가 필요하고 좋은 구경 다니고 그럭저럭 살아가다 보면 황혼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원석현 아나운서도 도연아 씨도 시간 내어 여행 다니시고 즐겁게 살아가세요. 너무 방송에만 힘쓰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0: 네.
1: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김대원 동생과 서울 양천구에 사는 강춘아 누님, 그리고 서산시에 살고 있는 장영순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위키리에 눈물을 감추고 청하셨습니다.
0: 네.
1: 아유, 좋은
0: 맞아요.
1: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죠. 네.
0: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도 네. 이 꽃을 굉장히 사진도 찍고 꽃만 보면은 좋아가지고 꽃을 찾아다니는 분을 봤거든요.
1: 근데 비단 여성분들만 꽃 좋아하는 게 아니고
0: 네.
1: 나이 들면은
0: 다 그런
1: 꽃이 또 더 이뻐 네. 보여요. 네. 저도 이제 네. 뭐 50대 중반이지만 네. 꽃이 보이면 그 찍게 되더라고 사진을.
0: 그렇죠. 예. 저도 이제는 꽃을 보면 아 이쁘다. 어 이쁘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이제 잘 키우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키우거나 뭐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보면은 아우 이쁘네 하고 발걸음이 멈추긴 해요. 근데 아직은 사진까지 찍지는 않아요. 근데 제 주변에 요즘 정말 꽃 꽃을 찾아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 때문에 덕분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네. 힐링이 돼요. 저도 보면서.
1: 요즘 취미활동 중에 그 탐조라는 취미도 있어요. 새를 찾아서 관찰하고
0: 네.
1: 감상하는
0: 네. 네.
1: 그 새들을 새들이 이제 계절마다 막 다른 새들이 나타나니까
0: 네.
1: 또 어디 가면 어느 새가 많고 뭐 동네 어디 뒷산만 가도 새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탐조 활동이 하나의 좀 뭐랄까 그 낚시 같달까? 새를 기다리면서 명상에 빠지는
0: 네.
1: 거죠.
0: 아, 그
1: 탐조.
0: 자리에서.
1: 그래, 탐조객이라고 하는데
0: 네.
1: 아까 얘기하신 분들은 탐화객이 되겠네요.
0: 그래, 그러네요.
1: 예.
0: 네.
1: 아, 그런 취미도 참 좋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자, 강근백님 늘 건강하시고 네. 인생의 활기를 좀 더 가열차게 좀 느껴보면서 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 늦은 때가 아닙니다.
0: 네.
1: 자, 이금희의 웃으며 보내리, 위키리의 눈물을 감추고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전해드렸는데요. 이금희의 웃으며 보내리 그리고 위키리의 눈물을 감추고 였습니다. 김근수님과 강근백님의 신청곡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서 이금옥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1: 네.
0: 국수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 가게 국수가 맛있다면서 할아버지가 다음에 또 오시겠다고 하더니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오시더라고요. 보기 좋기도 하고 부모님 같아서 더 신경 써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사연만 남기셨습니다.
1: 네. 또 국수를 혼자 드시고 아 맛있으니까
0: 같이
1: 몸이
0: 와야지.
1: 좀 불편하신 할머니 아내분을 모시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오셨군요.
0: 이게 또 부부의 정이죠. 네, 예.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같이
1: 그렇죠.
0: 먹고 싶고.
1: 네. 국수는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는 직접 손으로 할머니들이 손칼국수 집에서 엄청 해 먹었잖아요.
0: 아, 그럼요. 옛날에 다 반죽해가지고.
1: 진짜 맛있었는데. 예. 밭에서 그 호박 나는 거 딱 그 아, 해가지고 다닥 예. 썰어서 그죠.
0: 칼국수 수제비는 직접 다 만들어 먹었죠.
1: 네.
0: 예.
1: 네.
0: 맛있는 국수 가게 있으면 참 좋죠.
1: 그럼요. 예. 동네에.
0: 다음 분의 사연 만나봅니다.
1: 박보경님이 콩 게시판으로 신청하신 사연인데요.
0: 네.
1: 오후 3시에 하는 줄 이제 알았네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언젠가 새벽 4시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오후에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요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거든요.
0: 너에게로 또다시 네. 변진섭의 노래군요. 예. 낮에 이제 재방송 나간 지가 그래도 6개월 넘었어요. 작년
1: 그렇죠.
0: 10월 말부터 네. 했으니까. 저희가 항상 그 심야 시간대만 본방송 재방송에
1: 네.
0: 나가다가 낮에 이렇게 당일 재방송에 나가니까 아주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사연도 좀 많아지고.
0: 아무래도 네. 낮에 활동을 네. 많이 하시니까
1: 네.
0: 많이 들으시죠.
1: 네.
0: 예, 반갑습니다. 박보경님. 다음은 김현희님 콩 게시판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최혜영 씨 나왔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벌써 최혜영 씨가 60이 넘었다니. 아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러면서
1: 아.
0: 최혜영의 대표곡 하면 이제
1: 물 같은 사람
0: 그것은 인생이잖아요.
1: 네, 그것은 인생. 네.
0: 그 노래도 네. 참 좋지만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 같은 사랑을 또 청하셨습니다.
1: 네. 네. 와 정말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 TV에서 뵀던 것 같은데.
0: 근데 솔직히 너무 일찍 데뷔를 하셔가지고.
1: 아 일찍 데뷔하신 거예요?
0: 일찍 데뷔하신 편이죠.
1: 오.
0: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뵀는데도
1: 네.
0: 뭐 나이가 드셨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전 여전히 고우시더라고요.
1: 네. 저희 이 방송이 참 좋은 게
0: 네.
1: 예전에 정말 그리운 가수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네. 어릴 때 저 노래 너무 좋아했는데 저분을 내가 이 방송국에서 만나다니 막 이러고 우리 또 애청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직접 듣고
0: 네.
1: 그리고 또 세월에 묻어나오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너무 그 행복한 것 같아요.
0: 옛날에 팬이었던 가수가
1: 네.
0: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궁금하고.
1: 네. 그렇죠.
0: 네. 여러분도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저희가 1호 초대석에서 매주 음악인들 주로 가수 작곡가분들 많이 모시고 있지만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1: 네.
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최대한 섭외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신청곡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그리고 최혜영의 물 같은 사랑 두 곡입니다.

0: 네, 신청곡 두 곡이었습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그리고 최혜영의 물같은 사랑, 박보경님과 김현희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영애님이 홈페이지에 남기셨네요.
1: 네.
0: 부산에 사는 애청자 이영애입니다.
1: 아, 예. 산소 같은 네. 분.
0: 오늘도 반갑습니다.
1: 네.
0: 북중미 월드컵에서 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찬 응원을 보내야겠지요. 대한민국 아자아자 하시면서
1: 네.
0: 신청곡으로 아 도연아 씨의 노래 청하셨어요.
1: 네. 하나 돼요.
0: 하나 돼요.
1: 네.
0: 이거 원팀으로 승리하자 이거 아닙니까?
1: 네.
0: 딱 응원가네 응원가.
1: 네. 이 노래가 사실 19년도에 발표한 곡이거든요.
0: 2019년.
1: 네.
0: 얼마 안 됐네요.
1: 그래도 꽤 늦지 않았어요.
0: 10년도 안 됐네요.
1: 근데 곡. 그때 네. 이제 그 녹음을 하던 중에 네. 코로나가 오면서
0: 아, 네.
1: 또 제가 라디오를 그때 계속 했으니까
0: 예.
1: 이 노래를 준비한 거는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가 활동을 뭐 이렇게 많이 안 한다 그러면서 아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너무 이제 사랑을 주니까
0: 네.
1: 내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실 목소리가 안 나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때 이제 목소리를 좀 되찾고 막 그럴 때라
0: 네.
1: 그때 내가 아, 나는 이 가수로서 이런 노래는 한번 꼭 불러보고 싶어. 제가 그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
0: 예.
1: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이런 노래를 불러봐야 돼. 꼭.
0: 대곡 스타일.
1: 네,
0: 가슴이 웅장해지는.
1: 네, 예. 꼭 갖고 싶다. 이래서 이제 우리 매니저한테 이제 졸라서 매니저가
0: 예.
1: 직접 제작도 했지만 그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오면서 저희 팬분이
0: 네.
1: 그 남편분이 소방대원이셔가지고
0: 아, 그러세요.
1: 또 이렇게 영상을 막 찍어서 이 노래에 맞춰서 막 그때 올려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0: 코로나 시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 네.
0: 전 국민이
1: 네.
0: 그때 용기를 준 노래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곡들이 꽤 있었지만 도연아 씨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1: 네.
0: 오히려 그렇게 많이
1: 네.
0: 쓰여졌겠네요.
1: 네네.
0: 사람들에게.
1: 그렇죠. 네.
0: 아, 좋은 노래네.
1: 네, 저도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0: 네.
1: 뭔가 막 너무 행복하고
0: 네.
1: 그냥 가슴이 뻥 뚫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사실.
0: 네. 듣는 사람도 가슴이 이렇게 막 웅장해지지만
1: 네네.
0: 부르는 가수는 어떨까요?
1: 너무 그 막 뭉클뭉클합니다. 막 가슴 쿵덕쿵덕 뛰면서.
0: 라이브로 한번 신청곡을 불러주시면.
1: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언젠가는 신청곡을 해주시면 라이브로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분 사연인데 같은 이름의
1: 청취자세요. 박영애님이세요.
0: 네.
1: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예절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부침성 있고 몇 사람에게 친밀하고 한 사람에게 벗이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그 한 말인데
0: 처칠 수상의 네. 말이군요.
1: 방금 읽은 글인데 마지막 줄이 마음에 걸리네요.
0: 마지막 줄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1: 네.
0: 적이 있으신가 보죠.
1: 우리 또 살면서
0: 어떻게 없을 수가
1: 네.
0: 있습니까? 예.
1: 그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아, 근데
1: 이 사소한 거에도
0: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람 평할 때
1: 네.
0: 저 사람은 적이 없어. 이런 평가 듣는
1: 네,
0: 분들 있잖아요. 정말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1: 근데 저도 살면서 어떻게 적이 없을까요? 생기더라고요.
0: 어쨌든 이 말처럼 산다면은
1: 네.
0: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1: 그럼요.
0: 예.
1: 네.
0: 박영희님이 좋은 글귀와 함께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를 청하셨는데
1: 네.
0: 그러면은 도현아의 하나 되어 듣고 나서 오늘이 좋다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이 좋다 안치환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앞에 들으신 곡 도현아의 하나되어였습니다.
1: 네.
0: 락커네요.
1: 네.
0: 아, 데뷔 때는 이런 풍미를
1: 제가 또. 처음 데뷔할 때는
0: 예,
1: 그랬어요.
0: 물론 이건 네. 2019년 노래지만
1: 네.
0: 오, 락 발라드도 아, 락도 잘 어울리시던데요.
1: 그 어릴 때는 예, 예. 이제 처음에 팀으로 그룹으로 보컬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로 락을 막 시작을 했어요.
0: 뭐 소찬이 선물 다 저리 가랍니다. 들어보니까.
1: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예. 이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좀 재능이 아쉽네요. 아깝네요. 잘 살려보시지.
1: 네, 살려보겠습니다.
0: 네. 좀 슬픈 발라드는 이제 그만 부르시고.
1: 네, 저도 이제 그만 부르시고.
0: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사연 한 분인데요. 제가
1: 네.
0: 소개합니다.
1: 네.
0: 송준영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어요. 몇 주 전에 소백산 철쭉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1: 네.
0: 가족들과 모여서 우에도 돈독해지고 맑은 공기와 붉게 물든 철쭉의 풍경은 마음을 한껏 흐뭇하게 해줬습니다. 특히 중령 휴게소에서 마신 커피는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였지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도 미소 짓게 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청취자분들과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1: 네.
0: 남인수의 고향의 그림자를 청하셨네요. 아 소백산
1: 네.
0: 철쭉 축제
1: 네.
0: 몇 주 전에 이제 있었겠죠.
1: 아, 맞아요. 예전에 저도 철쭉 축제에 다녀온 적도 있고 막 그런데
0: 아, 가서 뭐 이제 노래 부르셨어요?
1: 네. 노래도 하고 막 했었죠.
0: 예, 예.
1: 근데 이 휴게소에서 뭘 먹어도 맛있어요.
0: 아, 워낙 그 자연 그 공기 좋은 데서 먹으면은
1: 네.
0: 라면도 최고의 라면이고 커피도 최고의 커피가 되고
1: 맛있어요.
0: 그렇잖아요.
1: 네.
0: 인생 커피, 인생 라면. 아, 확실히 공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유,
0: 맑은 공기.
1: 네.
0: 아, 그리고 풍경.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
1: 네. 뭐 서로 모르지만
0: 네.
1: 한 휴게소에 내려서 정말 맛있는 거 줄 서가지고 먹고.
0: 네네. 네. 특히 물론 이런 좋은 풍경에 좋은 따뜻한 계절도 괜찮지만은 한겨울에
1: 네.
0: 막 추위 벌벌 떨면서 그 산장에서
1: 아, 그 막 따뜻한
0: 커피 한 잔
1: 마시는 거
0: 얼마나 에이. 맛있습니까?
1: 그렇죠. 네.
0: 아, 갑자기 그런 상상도 하면서.
1: 네. 네.
0: 자, 오늘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봤고요. 그러면 송준영님의 신청곡 고향의 그림자 남인수 선생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현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2: KBS 오디오
1: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판사복을 벗은 뒤에야 깨달은 것들 정재민 지음 성우 김용효 읽음 나는 중교와 조서를 읽고 경찰에게 몇 가지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서를 나서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중교는 나에게 여자친구와 친형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당부사항을 전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또 비가 내렸다. 텅 빈 도로를 달리며 중규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중규의 여자친구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중규의 친형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형은 경찰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중규한테 들었다면서 중규가 금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경찰이 상당한 근거 없이 긴급 체포를 했을 리 없다며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섣불리 큰 희망을 품지 말라고 애둘러 말했다. 무엇보다 중규가 어린 시절 오토바이를 훔쳤을 때처럼 내 도움을 받으면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자신이 진짜 사기 조직의 총책이면서 나를 변호사로 선임해 풀려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전화를 끊고 컴컴한 도로를 달리며 중규 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중규가 오늘 한 말들을 곱씹으며 과연 판사가 믿어줄까 생각하기도 했다.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언제가 될지 모를 중규의 석방 시점까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며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동생 옥바라지를 하려는 친형을 염려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경찰은 중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체포를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을 정해 알려준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나는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는지 신문기일이 언제 어디로 잡혔는지를 확인하려고 직원을 통해 수원법원에 거듭 전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6시가 지나자
3: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다음날 업무 시간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1: 라는 자동 응답기 멘트만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어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보니 팩스 기계 위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도둑고양이처럼 숨죽인 채 엎드려 있었다. 신문기일은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였다. 나는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썼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장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은 아무 수사 자료를 보지 못한 채 변호를 해야 한다. 경찰과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 변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어떤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판사 앞에 제출된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판사가 변호사의 말을 믿어줄 리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지 추측하고 가정하면서 그에 대한 가상 반박을 제시해야 할 때도 많다. 이때처럼 한밤중에 구속영장을 받아들게 되고 바로 다음날 낮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이 의뢰인과 접견해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을 물어볼 시간도 충분치 않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이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말만 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앞에 뚜껑 거친 맨홀이 있을지 딴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엑셀을 밟지 못하고 저속으로 조심조심 가게 된다. 그만큼 기록을 다 보면서 하는 공판 때의 변론에 비해 변호사의 변론에 힘이 덜 실리게 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로서 허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어? KBS 오디오북.
5: KBS 오디오북.
1: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들을 변호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적이 있다. 코인을 발행한 지 3개월 만에 가격이 100분의 1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그 원인이 대표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사기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장심사에서 나는 스캠 코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코인이어야 하는데 그 코인은 거래소의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스캠 코인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 코인은 발행 후 3개월 동안 다른 코인보다 높은 가격을 시종 유지해 오다가 발행 3개월 되는 시점에 갑자기 누군가가 코인을 해킹해 수많은 코인을 탈취했고 그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폭락이 시작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코인을 해킹해서 탈취한 해킹범이지 코인을 발행한 의뢰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해킹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은 먼저 해킹범을 잡아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그 해킹범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라도 잡아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 책임을 모두 가장 큰 피해자인 코인 발행인들에게 전가해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범을 잡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의뢰인들이므로 이들을 석방해 경찰과 함께 해킹범부터 잡는 것이 순리라고 변론했다. 그 결과 이런 코인 사기 사건에서 드물게 두 대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를 할 때는 이처럼 변호사에게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준규의 영장신문도 바로 다음 날로 잡혔기 때문에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죄다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영장신문기일에 법정에 나가서는 박준규가 사기조직의 총책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조직원들을 한 명씩 구속하며 가장 윗선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윗선이 되어 책임을 덮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재 구속된 이들 중 우두머리가 윗선이 박준규라고 허위 진술을 해 책임을 덜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박준규에게도 윗선이 누군지 묻고 특정인의 이름을 대며 그가 윗선이 아닌지 물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박준규가 총책이 아님을 경찰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규가 사기 조직의 총책이 되려면 그 모임의 수직적 서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최상층에 박준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구속된 L 등의 무리가 수직적 서열 관계가 있는 조직이란 증거부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조직원들이 모두 박준규보다 나이가 적게는 2살, 많게는 7살 많은 고향 선배들이므로 정서적으로 어린 박준규가 총책이 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너무 급하다. 증거가 더 확보되면 그때 구속하면 되니 지금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달라며 변론했다. 판사 앞에 제출된 수사 기록의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피의자는 결백하니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대신 아직은 구속하기에 이르다고 하면 판사가 수긍할 만한 여지가 좀 더 생길 것 같았다. 박준규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한 그 수사관은 조사하는 내내 또 그 이후에도 내가 전화할 때마다 나를 존중해 주었다. 나는 비록 그 수사관이 내 의뢰인을 처벌하려고는 하지만 똑똑하고 정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수사관이 피의자인 박준규 뒤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흡했고 구속영장이 잘못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것이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외에도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요건도 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혐의자가 도망가 버리거나 증거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해 입을 막아놓으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하고도 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구속해두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기간 동안에는 수용자가 미결수로서 무죄로 추정되고 노역도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속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망갈 이유도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경찰은 준규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타인 명의의 차를 타며 수상한 현금 1억이 차에서 발견되었고 수상한 휴대폰이 있는데 주운 것이며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하고 주민등록 내역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자주 이사를 다니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경찰이 오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다며 주거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변론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타인은 피의자의 어머니입니다. 박중구가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므로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금 1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피의자가 현재 사는 집에서 임대차 계약, 가스 설치는 다 박중규 본인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마저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는 본권과 무관한 다른 불법적인 거래가 있고 그 관계자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준규에게 휴대폰을 주었다고 말하면 누구도 안 믿는다. 내가 판사라도 그냥 영장 발부다 라고 하니 털어놓은 입장이었다.
6: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구속되어 버리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어권을 보장해 주셔서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주십시오. 변호사도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무죄라는 또는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준규도 후자의 경우였다. 준규가 총책일 수도 있고 총책이 아닐 수도 있었다. 준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절대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준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정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재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백하는 경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이런 점까지도 준규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나 준규는 계속 무죄를 강변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계속해서 피의자의 입장을 묻고 들어야 한다. 판사는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규는 그 길로 수원의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머물게 되었다. 나는 일요일인 바로 다음 날 준규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휴일이라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오후에 무작정 그 경찰서를 찾아갔다. 의외로 직원들이 많았다. 변호인이 접견을 왔다고 하자 유치장 시설로 안내해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민 변호사의 에세이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이 변호사 사무실, 경찰서, 구치소, 법정을 오가며 기록한 우리 사회 이야기 사람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김용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체령의 등장에 괴수는 멈춰섰다. 괴수의 목울대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체령이 다가오면 놈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란주는 얼른 뒤로 달려가 현우를 부축해 일으켰다. 팔이 부러진 것 같았고

0: 머리와 양팔 군데군데 찢어진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채령은 계속 괴수에게 말을 걸며 다가갔다. 괴수는 채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도 란주와 현우를 향해 위협하듯 앞발과 몸을 들썩거렸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유라와 연유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숙이고 채령의 반대편, 즉 괴수의 뒤편으로 다가갔다. 효석도 괴수의 오른편으로 움직였다. 현우와 란주는 뭐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대화가 끝나자 란주가 움직이려는 현우를 말리고는 괴수의 왼편으로 움직였다. 팔이 부러진 현우 대신 자신이 직접 괴수의 오른팔을 막으려는 것 같았다. 괴수는 양옆에서 자신을 에워싼 란주와 효석에게 포효하며 두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동시에 몹시 혼란스러운 듯 괴수는 머리를 흔들어대고 화내기를 반복했다.
1: 지금이요!
0: 현우가 외치자 효석과 란주가 양쪽에서 괴수의 팔에 달려들었다. 괴수는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팔을 계속 휘두르려 했다. 란주와 효석은 매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때 고양이들의 도움이 이어졌다. 현우의 어깨를 타고 괴수의 얼굴로 날아간 도련님을 선두로 고양이들이 한두 마리씩 괴수의 목과 얼굴에 달라붙었다. 괴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놈이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연희는 팔에 화살을 매겼다. 실수해도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이 생길 것이라 이제는 믿었지만 실수하고 싶진 않았다. 여기서 실수하면 효석과 란주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연희는 모든 생각을 지우고 놈의 아킬레스건만을 바라봤다. 화살을 잡고 활시위를 당긴 채 괴수가 발을 구르는 순간, 즉 발을 땅에서 뗐다가 다시 딛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자마자 연희는 줄을 놨다. 첫 번째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 괴수의 왼쪽 아킬레스건에 맞았다. 괴수의 비명이 건물 안을 울렸다. 연희는 활시위를 당길 때 많은 힘을 요구하는 긴 화살을 사용했고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와 세기가 빠르고 강했다. 연희는 곧장 화살을 하나 더 시위에 매겼다. 괴수는 왼쪽 무릎을 꿇으며 양팔을 아래로 떨어뜨렸고 란주와 효석도 괴수의 양팔과 함께 떨어졌다. 하지만 란주는 곧장 괴수의 팔에 펄쩍 뛰어올랐다.
2: 아직 멀었어? 나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0: 양팔다리로 괴수의 팔을 휘감은 채 란주가 소리질렀다. 효석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만상을 찌푸리며 화살을 뽑으려는 괴수의 오른팔에 란주와 똑같이 매달렸다. 연유는 침착하게 코와 입까지 줄을 당긴 채 한 번 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연유는 자신이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괴수가 오른쪽 종아리를 쭉 펴서 아킬레스건이 노출된 순간 연희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명중이었다. 괴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앞으로 넘어졌다. 놈이 숨을 헐떡이는 게 보였다. 양팔에는 란주와 효석을, 얼굴과 등에는 고양이들을 매달고 무릎을 꿇은 괴수. 양팔에 매달린 란주와 효석은 어서 마무리하라며 연희와 유라를 향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2: 선배! 이제 선배 차례예요!
0: 연희가 유라를 보며 말했다. 유라는 자신의 두 손을 한번 바라고 다시 연희를 바라봤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유라는 괴물을 향해 달려갔다.

0: 유라, 또 다른 이의 귀환. 유라는 털로 뒤덮인 두꺼운 피부 위에 손을 갖다 댔다. 뜨거운 숨을 내뿜는 입과 들썩이는 가슴팍,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온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 엄마를 물어뜯은 바로 그 이빨. 유라는 괴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괴수와 맞닿은 손바닥에서 뜨거운 기운이 순환하다가 상대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감각으로 전환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곧 그 감각은 뭔가에 가로막힌 듯 멈췄고, 유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능력을 더 쓰기 위해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야 했다. 어떻게 해야 능력을 더 쓸 수 있을지 몰라 처음엔 당황했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빨아당기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전과 손끝에 힘을 주니 능력은 더 자연스럽게 발휘됐다.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던 괴수가 갑자기 얌전해졌다. 양팔과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축 처지는 듯 하더니 괴수는 앞으로 넘어졌다. 괴수의 몸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몸에 난 털들도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다. 유라는 넘어진 괴수를 제압하듯 계속 몸에 손을 댔다. 드디어 괴수의 모습에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략 180cm는 되어 보이는 회색 머리칼의 남자가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 몸에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었고, 다리에는 연예 화살이 두 대 그대로 꽂혀 있었다. 삐쩍 말라 갈비뼈가 드러난 몸과 얼굴에 찢기고 할퀴인 상처들이 잔뜩 남아 있었다. 유라는 남자의 몸에서 손을 뗐다. 소초모들의 놀란 표정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였다. 유라는 자신의 손을 감싸주었다. 사람으로 돌아온 괴수를 보자 한강에서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속이 쓰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채령이 오빠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본 유라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뒤로 돌아섰다. 채령은 상처투성이인 오빠의 얼굴 앞에 손을 갖다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그가 숨을 쉬는 걸 본 채령은 연희를 불렀다.
1: 언니, 이 화살 좀 뽑아줘요.
2: 엄청 아플 텐데.
1: 제가 치료하면 돼요. 얼른 뽑아줘요.
0: 연희는 유라를 흘끗 쳐다봤다. 유라는 연희를 보며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져 있는 범초본 특수부 요원 양시온에게 연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몸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연희는 다리에 꽂힌 화살을 꽉 쥐고는 힘을 줘 뽑아냈다. 란주와 효석이 눈을 질끈 감는 것이 보였다. 시온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1: 조금만 참아. 금방 치료해줄게.
0: 채령은 시온의 아킬레스건 위에 손을 올렸다. 찢기고 구멍이 난 다리가 세 살로 메워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채령의 손은 다리를 지나 몸과 팔과 어깨까지 훑었지만 모든 상처가 낫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나 깊은 몇몇 상처는 채령의 치료에도 나을 기미가 없어 보였다. 그때 기침 소리와 함께 시온이 눈을 떴다.
1: 오빠, 괜찮아? 정신이 들어?
0: 채령은 시온을 꼭 붙들며 기뻐했지만 소초모들은 말이 없었다. 유라는 소초모 친구들이 자신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을 알고

0: 눈을 내리깔았다.
1: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0: 저 사람 하나로 풍비박산이 난 가족들을 생각할 때면 유라는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 기분이 들곤 했다. 너무 차가워서 뜨겁게 느껴지는 얼음이 유라의 머릿속을 메우면 항상 마지막에는 한 가지 결론만이 떠올랐다.
1: 죽여야 해.
0: 그런 유라의 마음을 알았는지 란주가 유라에게 다가왔다. 효석은 시온에게 입힐 옷을 찾으러 주위를 뒤지고 있었다.
2: 괜찮냐?
0: 유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1: 내가 저 새끼한테 달려가서 목을 조르거나 강목으로 머리를 날리지 않게 옆에서 잘 지켜봐야 할 거야. 지금은 채령이 얼굴까지도 보기 싫거든.
0: 란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유라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란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맛은 있었다.
3: 여기가 어디야?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누구야? 분명히 한강에서 나는...
2: 오빠, 그동안의 일이 기억 안 나?
3: 전혀. 한강에서 변신했는데 그 뒤로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0: 횡설수설하는 시온이 겨우 몸을 일으켜 앉자 소초모들은 시온의 얼굴을 정면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양원혁 본부장과 상당히 닮아 있었다. 큰 키, 넓은 어깨와 쌍꺼풀이 진 부리부리한 눈, 짙은 눈썹과 매서운 눈빛까지. 시온은 어지러운 듯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다가 란주가 쥔 물병을 보고 입을 열었다.
3: 저 혹시 괜찮다면 물 좀...
0: 물을 달라는 말에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온에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누가 채 말릴 새도 없이 시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채령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 사이를 막았었지만 유라는 채령을 밀치고 시온의 양 어깨를 다시 잡아주었다.
1: 기억해 내 이 새끼야! 그날 한강에서 네가 미쳐 날뛰다가 내 눈앞에서 우리 엄마 찢어 죽인 거! 애들 납치해서 피 빨아먹으며 빈대처럼 살아남은 거! 네가 달라는 그 물! 네가 그렇게 또 죽이려고 잡은 저의 몫이라고! 기억하고 사죄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내게 줄 건 없어!
3: 내가 누굴 죽였다고요? 사람을요?
0: 시온이 커다래진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분노로 불타오르는 유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연희와 란주가 다가와 또 시온을 치려는 유라의 양팔을 잡아 진정시켰다. 란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끌어모아 가방에 집어넣고는 이예진을 데려와야겠다며 연희에게 유라를 부탁했다.
1: 기억 안 나? 너랑 같이 일하던 사람! 조선 형제로! 이성을 잃고 날뛰는 너를 진정시키겠다고 애쓰다가 네 손에 죽었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우리 아빠도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 너 때문에 난 가족을 다 잃었다고!
0: 조선영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시온의 하얀 얼굴이 더 새하얗게 질렸다. 시온은 손을 덜덜 떨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3: 조선영, 내가... 조선영 제로님을 내가 애들을 납치했다고 말도 안 돼.
0: 시온이 계속 중얼거렸다. 채령 역시 충격을 받았는지 오빠의 손을 잡은 채 입을 헤벌리고 유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4: 우리는 그쪽이 납치한 학생들을 찾으려고 모인 초인들이에요.
0: 다친 팔을 끌어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앉아있던 현우가 시온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현우의 팔과 양 뺨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5: 아, 멤버 중에는 초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 있지만요. 우리는

0: 소소하게 초인들 비초인도 모여서 줄여서 소초모라고 불러요.
1: 어디서 찾았는지 푸른색 작업바지와 더러운 티셔츠를 가져온 효석이 불쑥 끼어들어 덧붙이며 시온에게 옷을 건넸다.
2: 그쪽이 한강에서 사고를 저지른 뒤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그간의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 건가요?
1: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현우가 물었다. 시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이나 허망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운지 끙끙대던 그는 유라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3: 우선 사죄부터 드려야. 사실 한강에서 변신한 뒤부터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조선영 재련님은 제게 정말 가족 같고 고마운 분이셨는데 무슨 말로 사죄를 드려야 할지.
1: 시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큰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유라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다.
4: 그런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죗값을 치러 여러 명의 목숨값을 어떻게 치를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1: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로 무릎을 꿇게 만든 자신이 너무 잔혹한 것은 아닐까 유라는 생각했지만 무릎 따위가 무슨 대수일까 싶었다. 기억을 못한다 해도 시온은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죄 없는 학생들을 납치해 피를 빨아먹은 괴물이다. 어쩐지 다리에 힘이 풀린 유라는 연유의 부축을 받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앉았다.
5: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1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묵은 해상의 기상개호입니다. 오늘 중국 북부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동해상에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내지 5.5m로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8m, 오후 서내지 북서풍 3에서 6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10m, 오후 서내지 북서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7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7에서 12m, 오후 북동내지 동풍 7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0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8에서 13m, 오후 북동내지 동풍 7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8에서 12m, 오후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8에서 13m, 오후 북동내지 동풍 7에서 12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9에서 15m, 오후 북동내지 동풍 7에서 12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오전 7에서 14m, 오후 7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8에서 14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오전한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서내지 북풍 12에서 18m로 불겠고 구름 많고 오전한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10에서 16m로 불겠고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10에서 20m로 불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2.5 내지 5.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먼바다 북동내지 동풍 8에서 16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10에서 20m로 불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5.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9에서 1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8에서 13m로 불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서내지 서풍 9에서 14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내지 남서풍 9에서 14m로 불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북동 2m 1015헥토파스칼 17.1도, 대치 북동 1m 1016헥토파스칼 12.3도, 블라디보스톡 북풍 5m 1009헥토파스칼 16.7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남동 2m 비 1009헥토파스칼 16.5도, 청진 북풍 5m 비 1011헥토파스칼 16.2도, 김책 북동 3m 1700헥토파스칼 18도, 신의주 남동 1m 1700헥토파스칼 21.8도, 원산 바람옥구 1700헥토파스칼 18.1도, 평양 바람옥구 1600헥토파스칼 21.2도, 해주 서풍 2m 1600헥토파스칼 21.2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2m 1700헥토파스칼 18도, 백령도 북서 3m 1600헥토파스칼 18.3도, 강릉 북서 3m 1700헥토파스칼 17.8도, 동해 북서 5m 1600헥토파스칼 18도, 서울 북서 1m 1600헥토파스칼 20도, 인천 북동 2m 1600헥토파스칼 20.6도, 울릉도와 독도 북서 10m 비 997헥토파스칼 19.2도, 서산 북서 1m 1600헥토파스칼 19.9도, 울진 서풍 3m 1005헥토파스칼 19.6도, 포항 북서 1m 1003헥토파스칼 23.4도, 군산 북서 2m 1700헥토파스칼 19.8도, 부산 서풍 3m 1400헥토파스칼 21.9도, 통영 바람옥구 1400헥토파스칼 21도, 목포 북서 3m 1700헥토파스칼 21도, 여수 북서 3m 1600헥토파스칼 22.4도, 제주 남서 3m 1700헥토파스칼 22.3도, 서귀포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1.4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동풍 6m, 1018헥토파스칼 9.7도, 삿포로. 남동 3m, 1013헥토파스칼 18.2도, 내무로. 북동 3m, 1017헥토파스칼 8.9도, 아오모리. 남서 1m, 1007헥토파스칼 19.2도, 센다이. 남동 5m, 1008헥토파스칼 19.1도, 와지마. 북서 3m, 999헥토파스칼 23.3도, 도쿄. 남동 3m, 1004헥토파스칼 21.3도, 아치조섬. 남서 5m, 1008헥토파스칼 21.8도, 사이고. 남서 10m, 999헥토파스칼 21.4도, 마씨에. 남서 10m, 1002헥토파스칼 24.4도, 오사카. 북동 1m, 1002헥토파스칼 23.7도, 시오노미사키 곳. 남서 9m, 1004헥토파스칼 25.2도, 후쿠오카. 남서 3m, 1006헥토파스칼 24.7도, 나하. 남서 3m, 1011헥토파스칼 26.2도, 미나미다이토섬. 남서 1m, 1012헥토파스칼 27도, 지치지마. 북서 1m, 1013헥토파스칼 2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용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양쪽 콩팥 위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 부신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몸의 전신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혈압이나 대사 이상과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하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부신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신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위험 요인과 함께 의심 증상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여러 부작용을 경험을 하는데요. 특히 콩팥 건강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안재욱의 포에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코르티솔 수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신 건강의 이상을 확인하라는 소견을 받기도 합니다. 부신은 어떤 기관인 건지, 코르티솔 수치가 높거나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박신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은 주로 내분비 쪽으로 진료를 보시는 거죠?
1: 네, 저는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처럼 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기관에 생긴 종양이나 네. 호르몬을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부신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익숙치 않아서요. 부신 기능에 대한 소견을 들으면 일반인들은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갑상선은 건강검진이나 주변 경험을 통해서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네. 부신은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하지만 부신은 우리 몸의 혈압이나 혈당, 스트레스 반응,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 기관입니다.
0: 네. 그럼 부신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곳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부신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코르티솔, 혈압과 나트륨, 칼륨 균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이런 호르몬들이 적절한 양으로 분비될 때 우리 몸은 정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부신은 양쪽 콩팥 위에 하나씩 붙어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기관입니다.
0: 예.
1: 네, 무게는 약 4에서 6g 정도로 작지만 분비되는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예. 심장, 혈관, 뼈, 근육 등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0: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네, 부신 질환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예. 혹은 부족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많아서 한 가지 호르몬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비상 대응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0: 네.
1: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0: 예.
1: 그런데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몸이 계속 비상 모드에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혈당을 높여서 예.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지방이 복부와 얼굴 쪽으로 쌓이게 하고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0: 예.
1: 이것 때문에 고혈압이나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네. 코르티솔이 부족하다면 극심한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0: 예.
1: 만약에 심하게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나 수술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0: 네.
1: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부신 위기라는 응급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부신에 종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1: 네, 생길 수 있습니다.
0: 아.
1: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면
0: 네.
1: 곧바로 암을 떠올리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신에서 발견되는 종양 대부분은 양성이고
0: 네.
1: 최근에는 또 건강검진에서 CT를 많이 시행하면서 특별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0: 네.
1: 이러한 경우를 부신 우연종이라고 합니다.
0: 네. 뭐 코르티솔에 대한 예를 앞서 들어주시긴 하셨는데요. 부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네, 부신 질환은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0: 예.
1: 또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잘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이나
0: 예.
1: 반복되는 저칼륨 혈증, 그 원인이 없는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0: 예.
1: 얼굴이 둥그러지는 변화, 쉽게 멍이 들거나 근력이 떨어진다. 혹은 두통이나 심한 두근거림처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증상들 모두가 다른 질환에서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서 네. 증상만으로는 사실 부신질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그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다른 질환들과 좀 비슷해서 증상만으로는 부신 기능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건강검진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거나 낮아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수치 하나만 보고는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변동이 좀 큰 편이고 스트레스나 수면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거나 뭐 낮다고 해서 병을 진단할 수는 없고 네. 증상이나 영상 검사 소견 그리고 부신 호르몬 검사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0: 네. 고혈압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도 부신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그런 뚜렷한 한 가지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신 질환이나 신장 질환 같은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전체 고혈압 환자에서는 약 5에서 10% 정도 조절이 잘 안 되는 호르몬 갑상선 고혈압 환자에서는 네. 20% 이상이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또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부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고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건 약을 복용을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걸 의미를 하는 건가요?
1: 네. 보통 세 가지 이상의 혈압약을 써도 네.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외에도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생겼거나 네. 혈압이 비이상적으로 매우 높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조금 반복적으로 낮게 나오시는 경우에도 부신 검사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또 부신 기능의 문제에는 종양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 건가요?
1: 네. 부신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네. 하나는 부신에서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게 만들어져서 생기는 기능성 질환이 있고 예. 다른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신에 혹이 생기는 종양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코르티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푸싱 증후군이라든지 네. 알도스테론이 증가하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갈색세포종 등이 종양이 생긴 것에서 호르몬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0: 네.
1: 이와 반대로 호르몬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그냥 혹도 있고요. 예. 최근에는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종류도 흔합니다.
0: 일단은 종양이 좀 악성일 수도 있는 거네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부신의 가장 흔한 질환이 뭘까요?
1: 네, 매우 드물지만 예. 부신 피질암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정말 드물고 예. 가장 흔한 것은 암은 아니고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부신에 혹이 있다라는 말을 건강검진에서 들으셨다 하더라도 예.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크기랑 모양 그리고 호르몬 분비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전문의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이 부신 질환은 왜 생길까요? 뭐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원인들도 있을 텐데요.
1: 네. 아쉽게도 대부분의 부신 종양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일부 갈색세포종이나 유전성 내분비 질환에서는 가족력이 관련될 수는 있어서 네. 이러한 경우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족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0: 네. 일단 가족력도 있는 거네요.
1: 네. 일부 질환의 경우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0: 네. 근데 부신 질환에서 이제 그래도 종양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종양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종양의 크기, 영상학적인 모양, 그리고 호르몬 분비 여부, 악성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크기가 작고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으면서 악성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로 관찰을 하고요. 반면에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혹이라든지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0: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혈압 확인은 필요한 건가요?
1: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갈색세포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수술 중에 혈압이 매우 급격히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혈압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라는 병 환자도 혈압과 전해질 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0: 네. 한 개는 배 앞쪽, 그러니까 복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1: 네.
0: 등 쪽에 작은 절개를 통해서 바로 부신에 접근하는 후복막강 접근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복막강 접근법은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외과의사마다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시경이나 복강경으로 수술할 때는 배나 등 쪽으로 한 3, 4개 정도 그 구멍을 뚫고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뭐 요즘은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회복이나 후유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까요?
0: 네, 물론입니다. 최소 침습 수술은 절개도 작고 통증도 적어서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이전보다는 많이 짧아져서 대부분은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일단 부신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시적으로나마 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도 있을까요?
0: 질환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1: 네.
0: 예를 들면은 코르티솔을 많이 만들던 부신을 제거한다면 반대쪽 정상 부신이 다시 충분히 기능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간의 피로감이나 몸살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스테로이드를 보충하면서 정상 부신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1: 네. 한쪽 부신을 절제를 하면 다른 쪽 부신이 정상적인 기능을 작용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괜찮아지는 건가요?
0: 보통은 네,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괜찮아지지 않거나 조금 그런 기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약물을 네. 통해서 좀 보충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1: 네. 저 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부신 기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0: 모든 피로나 체중 증가가 부신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인터넷 등에 찾아보면 부신 피로 증후군 뭐 혹은 부신 피로 이런 단어를 조금 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현재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실제로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이 실제로 있습니다만
1: 네.
0: 단순한 피로 외에도 다른 특징적인 증상들이 동반되고 추가적인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1: 네.
0: 하지만 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에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생했다거나 여러 약을 먹고 있음에도 조절이 잘 안 되는 호르몬 혈압이 있다거나 반복되는 저칼륨 혈증, 특징적인 뭐 외모 변화라든지 멍이 잘 들고 근력이 떨어진다.
1: 네.
0: 이유 없이 너무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반복된다거나 뭐 두근거림이 심하다. 이런
1: 네.
0: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특히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원인이 부신 때문일 수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부신 질환의 의심과 관련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랄까요? 좀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약을 한 3가지 이상을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뭐 그 정상 혈압보다 계속 높게 유지된다든지
1: 네.
0: 뭐 150에서 뭐 100 이상으로 계속 높게 유지된다. 아니면 응급실에 가실 정도로 혈압이 매우 높아서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피로감이나 뭐 체중 증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피로감일까요?
0: 사실 피로감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조금 주관적인 증상이어가지고
1: 네.
0: 환자분들 개인의 이제 증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피로감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울 정도의 피로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혈압 말씀하셨는데 변동성 혈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들쭉날쭉하는 것도

0: 시놓을 수 있을까요?
1: 들쭉날쭉 이 동반되는 것도 이제 부신 질환의 일종의 그 갈색세포종이라고 하는 병에서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혈압이 매우 급격히 올라가는 게 특징적이고 특히 뭐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화장실 변을 보시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네. 경우에 뭐 높게 올라가면 200까지가 그 혈압이 2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의 뭐 그 한 20, 30 정도의 차이로는 사실 이 병을 의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0: 네. 또 부신 질환으로 저칼륨 혈증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중에 전해질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칼륨 수치를 보게 되는데 일반적인 검사에서 대부분 포함이 되는 검사고 이제 혈압약에 의해서 칼륨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칼륨 수치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0: 네.
1: 기준 정상 범위가 3.5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네. 3.5보다 계속 낮게 나온다 하면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요.
0: 또 부신 질환으로 체중이 늘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가요?
1: 서서히 늘기도 하고 급격히 늘기도 하는데 네. 특징적으로 이제 뱃살이랑 얼굴이 조금 갑자기 는다라는 체형이 좀 변화한다라는 그런 증상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고 딱 보면은 특징적인 그 외형이 있습니다. 네. 약간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얼굴이랑 배랑 등 그 목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수치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부신과 관련해서 코르티솔 수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정상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종합검진에서 특정 증상이 있어서 호르몬을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코르티솔 수치상 이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1: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르티솔 자체는 하루 중 변동이 굉장히 큰 호르몬입니다. 아침에는 그 수치가 높고 밤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정상 리듬 자체가 있어서 검사한 시기가 언제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정상 범위가 좀 달라서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나 수면 상태, 뭐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 검사한 시간, 다른 검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사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0: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정상 범위에서 수치가 뭐 1이 높거나 낮아도 확인이 필요할까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뭐 부신이 피곤하다거나 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0: 네.
1: 그래도 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서 뭐 전문의의 진료를 의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시면 전문의와 상담을 조금 해보시고 증상과 검사 결과를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신 기능, 부신에 생길 수 있는 질환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박신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람회의 꿈속에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장기들의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중 하나로 콩팥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암 치료 중에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콩팥 기능도 살펴야 한다고

0: 들었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뭐 항암제 종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0: 네.
1: 뭐 일반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정상 세포도 손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구역감, 구토, 설사, 피로감, 뭐 면역 저하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동반이 될 수 있는데 추가로 항암제라는 것이 대부분 콩팥을 통해 배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신장의 기능을 잘 살펴보고 약물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콩팥 기능을 잘 관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0: 네. 항암제가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1: 항암제 종류에 따라 좀 기전이 다르기는 한데요.
0: 네.
1: 뭐 시스플라틴이라는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이제 그 세포 내로 들어가면 세포 사멸을 유발하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세포에 독성을 유발하는 거고요.
0: 네.
1: 다른 또 종류의 항암제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면서 허혈성 손상이 유발되고
0: 네.
1: 일부 또 항암제는 면역 반응 때문에 정상적인 신장 조직을 공격하는 종류들도 있거든요.
0: 네.
1: 결국에는 뭐 또 이제 항암 치료하다 보면 암세포가 이제 급격하게 사멸되면서 다량의 요산, 인 이런 것들이 방출이 되고 이게 이제 결정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소변이 잘 안 나오게 하는 급성 신부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항암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작용 때문에 탈수가 되거나 치료 중에 사용하는 약물 등 때문에도 신기능 저하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항암제에 따라서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검사에 쓰이는 조영제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결국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문제인 건데
0: 네.
1: 뭐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탈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CT를 이제 주기적으로 촬영하면서 암이 잘 치료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조영제가 신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요.
0: 네.
1: 왜 이제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또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라든지
0: 네.
1: 감염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또 암이 아니더라도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뭐 콩팥 기능 저하를 크게 이제 급성 신장 손상이 생겼냐,
0: 네.
1: 뭐 만성 신장 손상이 생겼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긴 한데요. 아 결국에는 암이 아니더라도
0: 네.
1: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바로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소변량이 줄고 몸에 이제 부종이 생기면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뭐 폐부종도 생기면서 호흡곤란도 생기고요.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심장 부정맥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이제 급성 신장 손상이라고 하면 뭐 약물이나 조영제 같은 원인을 잘 제거만 해주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0: 네.
1: 만성 신장 기능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뭐 항암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질환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결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신장 기능 손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혈관 질환들, 전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더구나 암 환자들에게는 콩팥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면역력을 비롯해서 감염 위험도 있고요. 또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1: 그렇죠. 뭐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노인분이시고
0: 예.
1: 이미 여러 만성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암 치료 시작 전부터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양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암이라는 질병 겹치게 되면 면역이 확 떨어지고 감염 질환에 취약해지고 또 이제 감염 질환 때문에 탈수가 되거나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기면 사실은 전신 상태가 좀 악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탈수 문제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노인층 분들이 식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암 때문에 식욕 부진이 더 악화가 되고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식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항암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뭐 당연히 탈수 때문에 신기능 저하는 더욱 심해질 수도 있고요.
0: 네. 뭐 탈수도 지적을 하셨고요. 전신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콩팥 기능이나 요로 감염을 겪기도 한다면 증상으로 알려주는 위험 신호는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0: 소변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아. 소변양이 줄어들면서 얼굴이나 손, 발 이런 데가 붓거든요.
1: 네.
0: 그 외에도 뭐 전신 피로감이 심해진다든지 구역감이 생기고 토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요로감염 같이 이런 감염 증상이 생긴 경우라고 하면
1: 네.
0: 뭐 방광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소변 볼 때 아프고 자주 마렵고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
1: 네.
0: 소변을 봤는데도 뭐 시원하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좀 냄새가 나거나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 좀 탁하고 피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요로감염도 동반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 네.
0: 문제는 이 방광염에서 신우신염까지 이 염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열도 나고 오한도 심하고 옆구리 통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신우신염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폐혈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해서 바로 주치의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이런 위험 신호들에 민감할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잖아요. 몸속에 혈액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0: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수기처럼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주는 기능이거든요.
1: 예.
0: 혈액 정화하는 기능이 맞기는 한데 사실 더 많은 기능이 있어서요.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량, 전해질 이런 것들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비롯해서 혈압이나 뭐 호르몬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1: 네.
0: 우리 몸의 체액의 산도가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이거를 좀 맞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1: 네.
0: 뭐 레닌이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혈압도 조절해주고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도 분비해서 골수에서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신장에서 활성화가 돼야지만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콩팥 건강인데요. 위치 때문인가요? 콩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옆구리나 허리 쪽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복부 장기들은
1: 네.
0: 복막 앞쪽에 있기 때문에 좀 배 쪽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1: 네.
0: 네, 콩팥이라는 기관은 후 복막 기관이라서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등
1: 아.
0: 뒤쪽에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옆구리나 등이나 허리 이런 쪽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는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좀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하면 크게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는데
1: 네.
0: 만약에 그쪽으로 좀 불편함이 생겼다 그러면 신우신염 같이 심한 염증이 생긴 거거나 아니면 신장에 결석이 생겼거나 신장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수신증
1: 네.
0: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1: 네.
0: 뭐 이때는 등을 이제 주먹으로 이제 살살 두드리면 통증이 심하게 생길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심각한 신장 문제의 가능성을 좀 의심해봐야죠.
1: 네. 옆구리 뒤쪽으로 이렇게 불편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로감에 식욕도 떨어지고 또 소화장애도 느낄 수 있고 몸이 붓기도 하고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워낙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정말 애매하지만 여러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뭐 노폐물이 쌓이면 피로감도 생길 수 있고요. 당연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빈혈 때문에도 피곤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단 뭐 흔하지만 뭐 식욕이 좀 떨어지네. 약간 구역감이 있고 토하네. 뭐 심지어는 이제 노폐물이 쌓이면 가렵기도 합니다.
1: 빈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혈압이 오르거나 고혈압이 악화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맞습니다. 신장 기능의 그 중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혈압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1: 예.
0: 이게 이제 분비되거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혈압이 이제 갑자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혈압 조절이 평소에는 잘 되다가 혈압이 갑자기 오른다? 혹시라도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 조절이 안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1: 네.
0: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나 호르몬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빈혈로 피로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이걸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강함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단순히 피곤하고 좀 어지러운 건지

0: 정말로 빈혈이 생겼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소변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화장실 가는 횟수나 체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뭐 소변 만들어내는 기능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변량이 좀 크게 줄어드는 게 중요한 증상이고요.
1: 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밤에 누워있을 때 소변을 좀 자주 보는 것 때문에 작성을 잘 못합니다. 당연히 이제 소변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좀 변하기도 하고요. 체온 관련돼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체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몸에 수분이 많이 쌓여있고 부어있는 상태에서 땀 분비를 하려면 이게 물을 배출해내야 되는데 요걸
1: 네.
0: 관리하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예, 우리 몸에 이제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또 평소에 없던 소변의 거품은 어떨까요?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콩팥 이상 신호가 아닐까 걱정을 하던데요.
0: 거품이 생기면 이제 신장 기능 이상 확인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우선은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아무래도 항암 중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서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품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거품료는 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물을 좀 많이 드시지 않아서 소변이 좀 농축이 되면서 생긴 거품료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굴이나 손도 붓고 소변의 색도 붉거나 탁해진다, 이러면 이 거품료가 탈수에 의한 농축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거품인지는 소변검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1: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위험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0: 네.
1: 그럼 암 환자들이 특히 이런 콩팥 건강에 취약할 수 있다면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항암 중이라면 당연히 이제 주기적으로 신기능 문제 있는지 혈액검사 확인이 필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둘째는 이제 환자 스스로가 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상의를 하시는 게 또 중요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 암 치료 중인 분인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 동반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성 질환 관리도 잘 하시면서 탈수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 치료에 도움된다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0: 이게 신기능에 문제를 유발해서 오히려 이제 항암 치료를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적으로 신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진통제, 항생제 처방 필요하다. 그러면 꼭 그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신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으로 처방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항암 치료 중에는 식사를 잘 못하기도 하고요. 또 구토나 설사, 탈수까지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많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급성 콩팥병으로도 진단될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이게 뭐 토하고 못 먹고 하는 증상은 결국에는 탈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며칠, 뭐 한 2, 3일 정도만 식사 못하고 토하시고 하면 급격하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급성 콩팥병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고 0.3mg 이상이 상승을 했거나 일주일 전이랑 비교를 했는데 기존 수치에서 50% 이상 증가하면 이거 급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 3일 간격의 그 변화거든요. 그래서 소변량 줄고 몸이 붓는다? 그러면 바로 가서 이 이상 소변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크레아티닌 수치를 본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콩팥 건강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검사나 조심할 부분들도 있을까요?
0: 일단은 신장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신장 기능에 사실 그 신장 자체가 정말 손상이 있는지는 소변 검사로 단백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 이제 관리를 해주실 거고 환자 편에서는 늘 이제 식사나 탈수되지 않게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거, 요것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또 하나 이제 감염 위험도 문제잖아요. 앞서 요로 감염 말씀하셨는데. 암 환자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폐렴이나

0: 장염의 위험뿐 아니라 요로 감염도 지적이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뭐 암 환자분들이 워낙 연세도 있고 면역이 약하시거든요.
0: 예.
1: 암 때문에도 면역이 잘 떨어지고
0: 그렇죠.
1: 워낙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도 많아서 감염질환이 오히려 암 환자들을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0: 네.
1: 폐렴 당연히 위험하고요.
0: 예.
1: 요로 감염이나 장염도 치료 과정 중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0: 예.
1: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 면역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이런 것들도 잘 하셔야 되고
0: 네.
1: 암 치료 이외에 만성질환 관리도 꼭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이제 감염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도 미리 좀 하셔라.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 항생제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이렇게 안 좋아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부작용이나 합병증 때문에 암 치료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이게 신우신염이라고 아까 이제 좀 심각한 요로 감염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세균이 콩팥의 상처를 유발하면서 회복이 됩니다.
0: 아.
1: 물론 이제 적절한 치료를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신장이 손상되고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신우신염을 급성기에 잘 치료했다고 해도 흉터가 남고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신우신염 같은 심각한 요로 감염이 생겼을 때 바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또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검사에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잖아요. 혈액 검사가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소변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1: 뭐 신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를 이제 혈액 검사로 보는 거고요.
0: 네.
1: 이걸 통해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 신장 기능이 어떤지를 좀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0: 네.
1: 신장에 진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단백뇨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0: 네.
1: 요건 이제 소변 검사를 이제 추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0: 네. 그럼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암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증상에서 콩팥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상들에 민감해야 될까요?
1: 우선은 소변량 줄어드는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 갔는데 이제 너무 소변이 농축되고 양이 줄었다. 이런 것들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결국엔 소변량이 줄면 몸이 붓는 증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요로 감염이 동반이 되면 당연히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시원하지 않거나 아프지 않은지 그래서 좀 요로 감염에서도 초기 단계인 방광염 단계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증상들은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이런 증상들이 이어지면 주치의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1: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하면
0: 네.
1: 얼마든지 그 원인 교정하고 탈수만 교정을 하면 신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0: 네.
1: 치료의 시기가 좀 늦어지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바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치의랑 상의하는 게 필요하고 요로 감염도 조기에 항생제 치료하는 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0: 네.
1: 좀 붓는다, 뭐 그냥 붓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바로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암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콩팥 손상의 위험을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신해철에 다시 비가 내리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1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강풍주의보, 울릉도 독대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지방 오늘 오후까지 바람의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는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초속 9에서 18m, 파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한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중국 북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영동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전라권,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안팎입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가 예상입니다. 당분간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5.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놀송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지방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20에서 6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국은 21도에서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도 동해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 지방 대체로 맑겠고 영동과 남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구름 많이 끼겠고 서울 지방의 경우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9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수원 29도, 인천 28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고 영동지방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28도, 춘천 27도, 대관령 19도, 강릉 23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8도, 충주 27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까지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8도, 광주 30도,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까지 경북권 남부와 울산, 경남 서부 내륙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창원 29도, 부산, 울산 27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26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낮 기온 22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구름 많겠고 낮 최고 2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7도, 습도 75%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케이비에스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대미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현지 시각 20일 미국과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등은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협상장이 마련된 스위스 비르겐슈토크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단 출발 직전 이를 발표하면서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양해각서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오늘 스위스에서 양국의 대면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오늘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리는 회담에는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무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미국과 이란 대표단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호르무즈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미군이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서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 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18일 투표소 3곳에서 근무한 투표관리관 9명을 조사했고 청담동 투표소 근무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의 외유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합수단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1년에 일어났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3부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 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의 한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고 믿고 실제로 그걸 실천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이야기인데요.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 파산 직전의 일본 항공을 단 1년 만에 흑자로 되돌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첨단 기술도 치밀한 전략도 아닌 바로 이타심, 즉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경쟁력과 효율이 최우선인 시대, 이타심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도전과 나눔에서 주최한 제88회 기업가 정신 포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경영 주제 강연이었고요. 연사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입니다. 네. 이 양준호 교수는 일본 경제와 기업 경영을 깊이 연구해온 경제학자인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이 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준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0: 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경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1: 네, 양준호 교수는 먼저 이타심과 기업 성과는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관계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상위 30%

0: 기업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오너 경영자부터 직원 모두가 이타심을 갖춘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2010년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구조조정도 또 비용 절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인간으로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1년간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또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토론 끝에 조직이 바뀌었고 결국은 1년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준호 교수는 이타심 경영의 출발점은 경영자 자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타적 대의가 분명히 서야 직원이 스스로 움직이고 고객과 주주의 신뢰도 따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또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을 주제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 철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타심 경영, 그러니까 이타 경영이라고 하고요. 이 이타심 경영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 30년 정도 이나모리 가즈오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기 전에 21년 전이죠.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이 이나모리 가즈오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그룹의 이제 사장단 회의에서 이나모리 가즈오에 대한 이분의 경영 철학과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독립 채산 재적 관리 회계 방식이 있어요. 이 철학과 경영 기법에 관해서 당시 이제 삼성그룹에서 꽤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곤 했더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더 이제 좀 본격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 하고 또 사장단 회의 브리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이나모리 가즈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분을 한 6번 정도씩 직접 복대하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경영 철학에 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제가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오늘 제가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겁니다. 왜 기업 경영과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이 극대화하는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과 이타심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뚱맞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타가 아니라 그냥 뭐 수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어떤 경영 전략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무슨 이타심이냐? 그 뭐 이타심 같은 건 시간 날 때 하는 것 아니냐? 뭐 주말에 그냥 교회 가서 절에 가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저 지역사회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이타적인 그런 어떤 영향들을 베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기업 경영과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른바 대려 기업 경영과 이타심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기업이 이타심을 발휘하면 기업 경영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타심을 발휘하고 이타심을 생각하고 또 이타심을 녹여 넣은 이른바 기업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호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주로 통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통론과는 달리 기업의 동력이 된다. 기업의 이른바 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이론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런 동력으로서의 이타심 또는 어떤 이타심 경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 창업한 교세라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이른바 사훈입니다. 이게 이제 경천애인이고요. 경영이념의 핵심이 이겁니다. 전 임직원의 물심양

0: 양면의 행복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교세라의 목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을 통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과를 온화 경영자 경우에는 그 온화 경영자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적절한 어떤 성과를 내면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개인의 연합인 기업, 즉 기업을 구성하는 각 개인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 이런 어떤 인식, 이것이 바로 이나무리 가져오는 이타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영자로서의 입신양면, 그다음에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보다도 이 성과를 내는데 참여해줬던 모든 이 기업 결사체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에게 그 성과를 골고루 배분하는, 그리고 그 성과 자체를 임직원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이거 과감한 내려놓음입니다. 이거 내려놓음의 어떤 철학 없이는 이런 어떤 경영 목표를 설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전 직원의 물심양면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진보 발전에 공헌한다. 이게 추상적인 어떤 언어일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있다. 그런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전 임직원이 창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바로 오너 경영자가 그의 어떤 그런 욕심과 그의 어떤 부에 대한 어떤 집착, 그리고 어떤 이 보다 더 어떤 이 자본을 축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쉐어링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그 중심에 바로 이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도 임직원을 더욱더 중시한다는 거죠. 막 그런 것들을 바로 경영 이념에서부터 잘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억제하는 것, 뭐 남을 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뭐 합리적인 어떤 개인, 뭐 이런 어떤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완전 정보를 가지고 완전한 어떤 그 계산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어떤 효용을 최대화하는 주체, 이것이 바로 이제 합리적 개인인데 그 합리적 개인 자체가 바로 이기적인 어떤 개인으로 사실은 상정되어 있어요. 그 합리적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은 경제학에서도 이기적인 어떤 존재로 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타적인 어떤 존재,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뭐 주로 도덕, 윤리, 종교상의 개념이지 기업 경영 또는 뭐 회사 경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나무리즘의, 이나무리 가조의 경영 철학의 키워드는 바로 재미있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많은 이타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 이타라고 하는 것은 이나무리 가조 회장과 제가 직접 독대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요즘에 여러분 유럽에서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나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나와 타인, 즉 우리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즉 그와 같이 나와 내가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연 그리고 생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이 의식에 각성된 그런 어떤 상황, 상태를 바로 영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영성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자각, 성찰,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성찰, 자각, 이걸 바로 이런 어떤 그 이 의식적 수준을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나무리 가져오는 바로 이타심은 영성 없이는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이타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와 타인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 지

현재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타심이고 그 이타를 바탕으로 해서 임직원을 대하고 그리고 협력회사를 대하고 소비자를 대하며 그리고 이 자연과 지역사회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타심 경영이에요. 여러분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타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제시한 이나무리 가조의 명제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나무리 가조 씨는 기업 경영에 이타심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건 뭐 경쟁이 치열한 어떤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경영자는 타인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 같은 가르침이 진짜 필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듣다고.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웬 이타심이냐? 예? 이에 대한 이나무리 회장의 답변은 딱 이렇습니다.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것과 기업의 업적을 높이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양자 간에는 강한 인간관계가 있다. 그러면서요. 16년 전에 제가 교수라를 찾아갔을 때요. 아, 자택에 찾아갔을 때 제가 보여주셨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가 뭐냐면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추진본부라고 하는 그 TF팀이 있어요. 그 아메바 경영 추진본부가 3년 동안 실리콘밸리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제게 공유를 해 주시더라고. 그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1,500개 기업을 교세라의 스태프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심을 기업의 어떤 중요한 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기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들의 성과를 한 1,500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실리콘밸리 상위 30%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90% 이상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타심을 온화 경영자부터 임직원 모두가 이른바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보고서 3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 따라서 이분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그런 창업한 교세라의 성공도 바로 이타 경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KDD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팔란티아 잘 아시죠? 예? 미국의 팔란티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팔란티아 바로 철학을 베이스로 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CEO가 철학자예요. 독일 하버머스라고 하는 여러분 레디칼한 철학자의 수제자입니다. 최근에 팔란티아가 어떤 것을 증명해 주냐 하면 철학적인 영성을 갖춘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고 수명이 긴 기업으로 이른바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현대사회 지구 경제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통론이에요. 통론. 핵심적인 통론입니다. 철학적이지 않으면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나무리 가조시 회장의 이 중요한 어떤 이 이타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불교적 공생주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 얘기하는 어떤 공생주의, 뭐 자리 이타 개념, 타인의 어떤 이 잘됨이 나의 잘됨과도 같다. 이른바 타인과 자기와의 어떤 연결성,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 자기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기 때문에 자리 이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잘됨이 타인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은 이나무리 가조 씨에 의하면 그의 불교적 공생주의에서부터 파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회사 경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타인에 대해 선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인은 시장에서 만나는 어떤 여러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 있는 바로 직원들이 먼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둘러싼 어떤 그 지역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는 협력기업들이죠. 이런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이 사회 전체까지 포괄되는 그런 어떤 타인 개념이고요. 이 타인에 대해 선을 베풀겠다는 이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이타심을 토대로 경영자와 직원 자신의 마음을 늘 고양시키고 단련시키는 것. 어떻게 하면 이타적인 어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 모든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른바 각성된 이타심에 정말 얼마만큼 각성될 수 있는지 를 늘 끊임없이 묻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묻게 하고 어떤 것이 이타심인지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인지를 늘 항상 생각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어떤 고민들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영성을 갖게 하는 이런 어떤 경영을 바로 이타심 경영이라고 한다. 바로 이 이타심이 혁신의 근본적 동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나무리 가조의 이타심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나무리 가조는 원래 가고시마 대학의 공대를 졸업한 지방의 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분은 이른바 기업 회계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 없어요. 재무관리라든지 회계관리 같은 이른바 돈 관리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창업한 교세라, 당시에는 교토 세라믹이라고 했던 벤처기업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이제 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떤 식으로 경비를 처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처리해야 될지 이 회계 처리 또는 재무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제 부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본인은 엔지니어다. 그래서 저랑 만나면 늘 항상 나는 공돌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만큼 전문적인 어떤 회계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이 회계 관리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옳은 방식으로 회계 관리를 하자. 복잡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회계관리 기법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웠던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배웠던 정말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돈을 관리하자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자 사람을 관리하자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경쟁 상대를 또 관리하자 그리고 협력회사와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이나무리 가족에 있어서 무엇을 경영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라고 하는 어떤 고민과 관련해서는 그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이른바 가지고 모든 이 기업 경영, 즉 회사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이 아닌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를 대하고 고객을 대하고 협력회사를 대하고 그리고 시장을 대하는 이런 어떤 경영, 이런 어떤 경영을 하게 되었다. 재미있게도 그 원천이 본인은 경영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인간으로 옳은 것들, 윤리적으로 옳은 것들로만 대응하게 되면 뭔가 틀림은 없을 것이다. 실수를 범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이 생각에 바로 이와 같은 기업 경영, 즉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윤리경영, 즉 윤리경영을 이 교세라는 채택하게 됐는데 그 윤리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오늘 지금 앞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이타심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교토세라믹을 창업하고 직원들을 몇 명 뽑았더니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지금 우리 고용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희들은 장기 계약을 하고 싶다. 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하고 싶다. 근데 이나무리 가조는 당시에는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나무리 가조 씨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달에 30만 원밖에 돈을 못 보내드리고 있는 이 판에 내가 지금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할 판에 돈도 좀 많이 벌어

해야 될 판에 내가 지금 이 채용한 이 직원들 세 사람의 앞날을 걱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더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민이 없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른바 내 가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주제에 채용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리고 인연도 없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직원들 생활까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챙겨야 하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처음엔 갖게 되었죠. 에이 이럴 것 같았으면 회사를 괜히 차렸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른바 교세라 창업의 목적은 이나모리 가조의 기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기술자로서의 이나모리 개인의 원대한 꿈이 사실 이 교세라 설립 당초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직원들의 앞날을 챙기고 직원들의 어떤 생계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내 기술자로서의 어떤 입신양명 그리고 정말 이 기술적인 어떤 이 경쟁력을 전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 교세라를 설립했는데 이 직원들을 정말 인연도 없는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회의감과 씁쓸함과 함께 동시에 회사 경영의 진정한 목적은 불을 쌓는 것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어떤 그런 입신양명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회사 안에 살고 있는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경영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을 계기로 해서 앞서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교세라의 경영 목표, 즉 전 직원의 물심양면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싶어서 인류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경위를 거쳐서 교세라 경영 이념이 경영 철학이 승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경영 목표 이른바 이타심 경영 그러니까 직원을 먼저 이타하는 것 직원의 행복과 직원의 어떤 기쁨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그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른바 이런 어떤 자리 이타 직원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성적인 어떤 이타심 이것을 경영 목표에만 써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가 실천을 합니다. 이른바 성과가 오게 되면 본인보다도 직원들을 더 챙겨주는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나누는 그리고 여러 협력회사의 이른바 행복과 그들의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젊은 경영자 이나모리 가즈오가 그 일구수 일투족의 그 이타심을 녹여넣어요.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문장으로만 경영 목표로서만 바라보았던 직원들이 크게 공감하게 되면서 이른바 그런 목적, 그런 어떤 것들이 이타심 경영이라고 한다면 나도 사장님을 따라 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게 바로 교세라 전원 참여형 경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독립채산재적관리회계방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이렇게 잘게 소조직으로 나누어가지고 소조직별로 이 채산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아메바 경영이라고 그러죠. 재정공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메바 경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메바 경영이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회계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타이트한 관리회계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너 경영자 또는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 아메바 리더들에게 과감하게 내려놓고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세라 아메바 경영을 보면 그리고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을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메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은요. 각 조직, 각 생산 라인에 있는 이런 어떤 모듈들, 영업 분야에 있는 모듈들, 심지어는 어떤 간접 부문에 있는
이 스텝 부문에 있는 어떤 조

조직들도 다 모듈화해서 이제 자그마한 어떤 아메바, 즉 소조직으로 나누는데요. 그 소조직들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아메바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지. 심지어는 그 아메바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른바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과 관련된 아메바라고 한다면, 모듈 소조직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메바에게 귀속되어 있는 기술이나 자기 아메바에게 계속되어 있는 기계까지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나무리 가즈오라고 하는 오너 경영자가 그가 독점할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내려놓음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도 이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잘 경영한 이 경영자들의 공통점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회사 내부의 모든 걸 내가 다 결제해야 되고 내가 다 관여해야 되고 내가 다 손을 대야만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식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어떤 이 오너 경영자들의 어떤 집착과 그런 어떤 이 욕심 또는 이른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남을 믿지 않는 직원들을 믿지 않는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인 내려놓음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바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 실현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업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오너 경영자가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과감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각 밑에 소조직들, 아메바에게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기업들. 이 기업들이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즉, 분권 경영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런 어떤 전원 참여형 경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고수익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려놓음의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타심인 것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경영자가 직접 일거수 일투족에 이타심을 녹여넣는 그런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 그 실천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조직원들이 이른바 임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이 있을 때에 이른바 이타심 경영에 그들 역시 참여하게 된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항공이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요. 일본 항공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당시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죠. 제발 이나모리 회장님 이 일본 항공 좀 살려주십시오. 일본 항공 살리지 못하면 일본 경제가 침몰됩니다. 일본 경제의 상징인 일본 항공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나모리 가즈오는 몇 달을 장고했죠. 심사숙고했죠. 왜? 내가 지금 이것을 이 일본 항공의 지휘봉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인지 나의 부를 위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민을 합니다. 몇 달을 고민합니다. 결국은 그 고민의 결과 아 이거는 일본 경제를 위한 것이고 저기에 몇만 명이나 되는 이른바 일본 항공에 있는 임직원들의 고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의, 이타적 대의, 이 대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아, 내가 지휘봉을 잡겠다라고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 항공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된 경위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이타심이 발동되었죠. 그리고 일본 항공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침에 모였을 때, 출근했을 때, 그리고 퇴근할 때 하루에 두 번, 이른바 1년간 무엇을 했냐면 어떤 한 주제를 두고 어떤 것이 이타적인 행위인지,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행위인지 이를 아침 저녁으로 그 도도한 그 엘리트 조직인 그 관료화된 어떤 조직인 일본 항공의 임직원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이른바 퀘션을 하나 주고 상황을 하나 주고 인간으로서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 바로 옳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이타적 선택인지 이를 고민하게끔 강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되나? 뭐 그냥 뭐 거기 일본 항공의 어떤 스태프 부문의 어떤 직원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벌도 좋고 아주 도도하거든요. 아주 관료적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이 또 일본 항공의 이른바 파산으로까지 갔던 그 위기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그들을 이른바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인간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이타가 무엇인지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줘서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 1년 동안 1,500건에 대한 이른바 고민과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이나모리 가조가 밀어붙였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뭔지 이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라고 버티다가 이나모리 가조 같은 그 세계적인 어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먼저 지휘봉을 잡으면서 일본 항공 위기 상황에서의 지휘봉을 잡으면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거기서부터 파격적인 이른바 이타심을 보이게 되죠. 연봉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무급으로 했습니다. 무급.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어떤 실천 그리고 그의 어떤 일거수 일투족의 이타심을 녹여넣은 어떤 실천을 보이니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 임직원들이 늘 항상 루틴으로서 학습하고 고민해오고 토론해왔던 그런 어떤 이타심에 관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이 토론 고민을 통해서 서서히 이른바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각성되기 시작하면서 1년 정도 지났더니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인간관계 자체가 바뀌는 이런 어떤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바로 이 변화가 바로 일본 항공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V자 곡선을 그리게 되고 여러분 지금 세계 항공산업에 있어서 평균 이윤율이 한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항공산업은 2%, 3%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일본 항공은 8%까지 올라가는 영업 이윤율이 그런 어떤 V자 곡선도 대단한 V자 곡선을 그리게 된 그 동력이 바로 이타심으로 각성된 개인들, 그 개인의 어떤 결사체로 이른바 일본 항공을 바꿔냈다라고 합니다. 그 이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도했던 일본 항공 승무원이 승객들에 대한 어떤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지상근무 직원들이 고객들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기업 내부에서는 이 상사가 부하에게 후배에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어떤 관계의 형성. 나와 타인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타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연까지 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성, 그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타심. 이런 것들로 의식이 무장되면서 기적적인 이른바 V자 곡선을 일본 항공이 그리게 된다. 바로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이타적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여러분 저 KDDI라고 하는 여러분 저 일본에 자주 가실 텐데 일본 가시면은 뭐 랜덤으로 여러분 저 로밍 회사가 이제 딱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뭐 소프트뱅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AU라고 연결되는 것도 보셨죠. 그 AU가 바로 KDDI입니다. 예, 일본에서 랭킹 1위 이동통신회사 아마 이 통신사인데요. NTT 도코모가 이전에는 이제 일본 전신전화라고 해서 이른바 국영기업이었고 그 NTT를 돌파하는 NTT를 역전해서 일본 최고의 이른바 통신회사로 발돋움한 것이 바로 KDDI인데 이건 누가 창업했냐면 이나모리 가즈오가 창업을 했습니다. 통신과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이른바 세라믹 콘덴서, 세라믹 필터와 같은
파인 세라믹스 기술에 특화해서 이른바 전자 부품을 만들던 그 전자 부품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교세라가 통신에 이제 참여하게 됐던. 그 통신에 참여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본의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 그래서 교세라가 새로운 어떤 통신회사를 설립해서 그 통신회사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NTT가 독점하고 있던 그 독점 가격을 타파해서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그런 어떤 이른바 국민적인 그런 어떤 대의, 이 대의 하나만으로 사실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이 이타적인 어떤 대의들을 선포를 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매일 밤 자기 전에 동기는 매우 선한데 혹시나 사심은 없는 것인지 내가 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내 사심에 의해서는 아닐까라고 하는 물음을 반복해서 던집니다. 이런 어떤 물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을 던지는 과정에서 예컨대 통신 사업에 내가 이나무리 너가 진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세간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을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통신 요금을 내리게 되면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타적 대의, 이 대의만이 그의 어떤 그런 동기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후에 비로소 이른바 제2전쟁, 지금의 KDDI를 과감하게 설립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교세라를 모체로 하는 이 KDDI는 다른 뭐 경쟁 기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통신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본 텔레콤이라고 하는 경쟁 기업이 있었고 일본 고속통신이라고 하는 이 경쟁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나모리의 이 KDDI 원래 이제 명칭이 이제 제2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통신 인프라도 이 두 회사와 같이 통신 인프라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체했던 교세라는 교토의 세라믹 콘덴서 만드는 중견 기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혹평을 했고요. 회장님, 이 통신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모든 임직원들이 이나무리 가조의 바지가리기를 잡고 반대를 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역풍 속에서 이나무리 가조는 직원들 향해서 국민을 위해 장거리 통신 요금을 반드시 조금이라도 낮추자.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의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이타심에 의거한 회사 경영만을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이나무리 가즈오는 교세라 경영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타심을 그의 경영과 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다 녹여넣은 실천을 해왔더랬잖아요. 임직원들이 그의 이타적 진정성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 공감을 매기로 해서 직원 전체가 진심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빌게 되고 이나무리 가조의 그 대의가 직원들의 대의가 되는 그런 어떤 이른바 영성의 이른바 이 교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직원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통신 비즈니스에 놀라운 열정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타심을 발휘하는 경영을 하고 싶다. 이타심을 동력으로 하는 경영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타적 대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타적 대의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투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싼 여러분들의 임직원들이 여러분들의 그 실천을 두고 인간적으로 공감을 하고 탐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이타심 경영이 여러분들의 회사 내의 전사 차원으로 이른바 발신되고 내면화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런 어떤 이타심 같은 그런 어떤 뭐, 이 철학적인 거, 그런 어떤 상념적인 걸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야, 뭐 재무관리도 잘하고 노무관리도 잘하고 뭐 탁월한 어떤 경쟁 전략도 필요하고 뭔가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고차원의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접근이 솔루션으로 사실 제시되어야 되지. 뭐 도덕 윤리와 같은 이런 것들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KDDI의 이 기적적인 성공이 보여주고 있듯이요. 이게 오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이타심, 타인을 위하는 마음, 경영자가 직원을 위하는 마음,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회사 전체의 어떤 임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협력회사를 위하는 마음. 이런 어떤 순수한 이타적 영성에는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워가 숨겨져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타심으로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나라고 하는 또는 기업 경영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이기적인 욕망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문과 비아냥에 마주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하면요. 뭐 돈을 더 벌고 싶다, 더 명성을 펼치고 싶다 같은 이런 어떤 이기적 욕구가 사업의 발전을 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이기적 욕구에 의해서 고도의 전략 전술을 잘 구사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나무리 가조 회장도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익이라든지 사회적 명성과 같은 이기적 욕구만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회사의 성공을 오랫동안 지속시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라톤 코스를 100m 달리기에 속도로 뛰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욕구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욕구와 사심을 채우겠다는 일념으로 전략 전술을 꾀하다 보면 상대도 반드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대항책으로 대응해 오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알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기업과 본인의 기업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고 기업 내부에서 직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알력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기적인 욕구를 원동력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면 시킬수록 경영자는 겸허함을 잃고 거만한 태도로 사업을 사람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회사 발전에 헌신적으로 일해온 직원들의 기여를 무시하게 됩니다. 겸손을 잃은, 겸허함을 잃은 경영자의 자세는 회사 내 불협화음을 발생시켜서 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이 몰락한 기업들은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겸허함을 잃은 경영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나무리 가조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만으로 회사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요. 경영자가 지나치게 이익 추구에 몰입해서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 경영과 윤리적 사고를 경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과 윤리로부터 일탈하게 되거나 회사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은폐하는 것은 당연시하게 되면서 결국 사회로부터 규탄받고 결국 퇴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일상다반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타심 경영이 왜 기업의 훌륭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자신을 둘러싼 주위를 풍요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타인의 이익과 행복은 나의 이익과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불교적 공생주의,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스피리추얼리티, 그죠?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문제식. 나와 직원은 연결되어 있다. 부장과 과장은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둘러싼 주위를 풍요롭게 만들어야만이 자신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즉,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대와 주위 사람들의 마음 역시 미루어 헤아려 자신과 똑같이 그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회사를 경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나무리 가조의 이타심 경영이고요. 유명한 아메바 경영에 녹아있는 바로 철학적 기초입니다. 아메바 경영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감한 어떤 권력의 위임이 있다. 즉 온화 경영자의, 최고 경영자의 과감한 내려놓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내려놓음 역시 바로 이 이타심 경영으로만
발휘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을.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타심 경력을 깨하기 위해서는 임원 또는 간부뿐만 아니라

0: 아니라 현실적으로 협력해준 직원에 대해서도 보수를 나눠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타심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직원도 자발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를 위해 사람을 위해로 표현되는 이타심에 의거하여 대의 명분이 있는 경영을 펼쳐나가게 되면 고객과 주주, 거래처, 대리점국 등등도 회사에 대해 신뢰와 존경을 갖게 되고 즉 회사의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모두 협력해주는 이 체제가 갖추어지는데 이 체제를 갖출 때 바로 그 회사는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모두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경영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제대로 된 장사는 제대로 된 상인은 자기 입장은 물론이거와 늘 끊임없이 상대의 어떤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중시하는 자다. 상대도 행복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이걸 선택하는 경영을 이타심 경영이라고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타심 경영을 나는 이익이 필요 없으니 다른 분이 이익을 다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자기 회사의 이익을 올릴 필요가 있죠. 이타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연히 기업 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은 필사적으로 일을 해서 이익을 올려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회사를 지켜나가기 위해 또 고객과 주주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필사적으로 경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타심 경영을 그러면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영성적으로 단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윤리적인 것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타적인 어떤 실천들에 대한 성찰을 해야 돼. 자기 물음을 해야 돼. 그래서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양하고 윤리적으로 단련해서 재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중심전에 이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의 어떤 비중이 커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매몰되어서 주위와의 알력과 대립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기를 억제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이타심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어렵지만 이런 어떤 단련과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기업 경영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런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초다라고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입니다. 이 이타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업 경영의 매우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팔렌티아도 이런 어떤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심 경영 그리고 윤리 경영, 철학 경영을 벤치마킹해서 그들 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철학을 위치 설정해 놓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 강의를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타 경영을 주제로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호남,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일부 충청 이남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밑돌며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28도, 춘천 27도, 광주 30도로 중부지방과 일부 호남 지역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모레 30도 등 평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고자 회의 장소인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실무 협상을 이끌기 위해 오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미군이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에게 사진을 찍자고 애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면서 두 정상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멜로니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나에게 사진을 찍자고 반복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양하겠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이탈리아가 항의 차원에서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의 방미를 취소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383 휴게소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낙석이 발생해 강릉 방면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일대의 논과 농로가 빗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강릉시 견소동 안목사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부분 통제됐다가 1시간여 만에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미시령에 221.5mm의 비가 내려 설악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나 집안에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사망자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열차 두 대가 충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승객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쯤 런던에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베드퍼드 인근에서 기차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승객 등 99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9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에볼라가 확산한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75명이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민주콩고에서 지난달 15일 에볼라 발생이 공식 확인됐지만 실제 감염은 그보다 몇 주 전부터 시작돼 발생 초기 의료진 역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전 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많은 비와 강풍까지 겹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 또 하천 고립 등으로 구조 작업이 잇따랐고요. 한라산 설악산과 같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됐고 강릉 단오제 같은 지역 축제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시설물 낙하사고,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고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비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좀 미끄럽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거리 확보해 주시고 속도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먼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정리하고 또 집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장기간 유럽 순방을 했었는데 귀국했죠?
1: 예,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날 서울공항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0: 예.
1: 지난 9일부터 8박 10일간 일정이었습니다.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차례로 방문했고 16, 17일 그 양일 동안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공항에 김민석 총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이제 이 대통령을 이제 맞이를 했는데 지난 9일 출국 당시 환송 행사 때 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0: 네.
1: 이거 가지고 뒷말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는데 뭐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도 이제 함께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귀국 다음 날인 19일 오후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고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 및 추진 방향을 보고를 받았고요.
0: 예.
1: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이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리고 귀국한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1: 네.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0: 예. 예.
1: 좀 화제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19일 날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이제 브리핑을 이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그리고 G7 순방 성과를 이제 설명을 했고 출입 기자들 한 12명 정도로부터 이제 질문을 이제 받았고요. 시간도 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32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석 보좌관 회의가 조금 연기가 좀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7 정상회의 만찬회의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본인은 이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했다 이런 이제 사실도 공개를 했고요.
0: 예.
1: 또 이것도 상당히 꽤나 좀 이례적이긴 한데 정치권을 향해서도 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합리적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가 언제 주가 9천을 가지고 자화자찬했느냐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말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했는데 참 황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0: 네.
1: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장기간 순방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국 때는 안 보였던 정청래 당대표가 귀국 현장에 나왔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언론들이 집중 주목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당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0: 예.
1: 그래서 이제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희망하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의 좀 기조는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0: 예.
1: 또 정청래 대표 사퇴론도 많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랬던 상황이어서 더욱더 이제 그 주목도가 높아졌던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귀국 당시에 대기 중이던 환영 인사들을 앞을 빠르게 이제 지나가면서 악수를 쭉 이제 했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0: 예.
1: 이게 또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0: 어.
1: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수고했습니다의 의미가 뭐냐를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분분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0: 예.
1: 정청래 대표 앞에 서 있던 김민석 총리도 이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90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딱히 또 뭐 아무런 언급을 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차기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도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당무 개입 논란을 좀 의식해서 이렇게 조금 일부러 대화를 좀 나누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공항에서 이제 국회로 돌아온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 순방에 나갈 때마다 어떤 또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까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합심 단결 노력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그 의총 직전에 또 이 동료 의원들하고 대화한 게 좀 알려져서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라고 이제 말하는 그 장면이 이제 포착이 돼서 이 해석 또한 좀 분분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대통령 유럽 순방 기간 중에 정청래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그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 또 당대표 사퇴 요구 이런 것에 굉장히 시달렸던 바 있습니다.
0: 네. 그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정부 그 또 청와대하고 약간 다른 결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연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0: 예.
1: 지난 19일 이제 열린 최고위원회 때에도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다. 라면서

0: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 이러면서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1: 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을 한 바가 좀 있죠. 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제 민주당 강경파는 이 전면 폐지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그 양상이고요.
1: 예.
0: 또 19일 날 기자회견도 조금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기조를 좀 언급을 했죠.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라면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네. 생길 게 있으면 막으면 된다. 도저히 못 막겠다면 장 담그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의 일부 그 존치 필요성을 좀 강조를 좀 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1: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입원했어요?
0: 네.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9일 날 그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 장 대표는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 권유로 입원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한 거고요. 병명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진행했던 단식 후유증도 좀 있고 또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도 좀 있었고 또 이번 투표 그 용지 부족 사태 대응 과정에서 좀 과로를 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체력이 소진된 탓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쯤에 이제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측근들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아직 미정이다.
1: 그러니까 지금도 입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이제 모른다
1: 예.
0: 이런 얘기인 거고요.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 대표는 입원하는 당일 열린 의원총회에 불참했던 바 있고. 그 전날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요구로 열린 의원총회 때에는 그 장 대표 거취와 관련한 그 의원들 발언이 꽤 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일고 있는 사퇴론을 지금 이제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래도 뭐 몸이 아프시다면 빨리 쾌차하시는 게 좋겠죠.
1: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금 지방선거 이 개표 뭐 이거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재선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걸 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1: 예, 몇 군데 소청도 하기도 했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정작 서울 당선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1: 예.
0: 지난 16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다라면서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장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재선거 주장은 결국 그 장 대표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면서 특히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전날인 15일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선거 효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이제 내기도 했고요.
1: 예.
0: 또 이 발표가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예. 이번 재보궐에서 돌아온 그 부산 북갑의 한동훈 이제 당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국민의힘 복당 하겠다고요?
0: 20일 날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그 게재가 됐어요.

0: 성장을 좀 희망하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두르진 않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힌 상태고요.
1: 예.
0: 그러면서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그 시점에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출마 가능성은 좀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의원은 16일 날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포럼에도 가입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고요.
1: 예.
0: 포럼 측은 새로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물었는데 한 의원이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의원 자격이 부여됐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방선거 끝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 여야 모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하겠다고 했고 이거 다 꾸려졌습니까?
0: 네. 국회가 18일 날 본회의 열어서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을 했습니다.
1: 예, 일정은요.
0: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국조특위가 또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이제 의결을 했고요. 위원장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는데.
1: 그 위원장이 야당이 된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정말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위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김남희, 김성회, 김영배, 김용남, 양분남, 이기현, 이해식, 전영기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은혜, 박수민, 신동욱, 주진우, 최보윤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 중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제 참여를 이제 하는 거고요.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 예. 이 잠실 시위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이제 많이 줄긴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뭐 어제 그 오후 1시 기준으로 보도 나온 걸 보면 비공식 추산, 경찰 추산으로 약 한 380여 명 정도 그렇고요. 경찰이 지금 기동대 지금 8개 중대를 이제 병력 배치해서 우발 상황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주말에 한 2,500여 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든 그런 그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런 구호를 지금 이제 외치고 있는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또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밤샘 농성을 또 이어가는 이들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업체인 체육산업개발로부터 7일 야간에 외부인이 핸드볼 경기장 지하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 출입해 촬영했다라는 그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데 그 폐쇄회로 영상으로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잠금 장치 훼손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살펴볼 정치권 이슈 정리해 주시죠.
0: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다 사퇴론의 지금 직면에 있는데 이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관심사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과정에서 또 어떤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지 또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 그와 더불어서 지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1: 네.
0: 25, 26일인데 여기서도 또 어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지가 관심사입니다.
1: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0: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울 방향 정체 오전 10시부터 점차 늘기 시작해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리겠습니다. 또 오후 5시쯤은 정점을 보일 전망인데요. 이동하실 때 시간대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통량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청주에 있는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현재 5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목천에서 천안까지는 차간격 넉넉하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해대교에서 서평택 사이 수월한 주행길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에서 서종 사이도 양방향으로 소통이 좋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마라톤 행사로 인한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여의도공원 일대 현재 차량 통제 중인데요. 행사가 시작되는 잠시 후 7시 30분부터 국회대로와 서강대교를 지나 광흥창역까지 일부 차로 통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오늘은 우산이 아닌 양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밑돌며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대전 28도, 춘천 27도, 광주 3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모레 30도 등 평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호남,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비가 그친 이후라도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체코 2대1로 이겨서 기분 좋았어요. 2차전에서 이제 홈팀인 멕시코와 붙었는데 아깝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경기 내용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그저께 이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멕시코에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비를 단단히 하고 빠른 역습으로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들고 왔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몇 차례 넣어주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반은 0대0. 강팀이자 또 개최국인 멕시코를 상대로 잘 버틴 전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5분에 정말 한 번에 하지만 너무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문전에서 높이 뜬 공을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잡으려는 순간에 이 수비수 이기혁 선수와 동선이 겹친 겁니다.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공을 떨어뜨렸고 그 공을 멕시코의 루이트 로모가 바로 빈 골문 안으로 차넣었습니다. 이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뭐 황희찬, 오연규, 조규성 등 공격 자원들을 총 투입하면서 끝까지 동점을 노렸습니다. 경기 후반 막판에는 조규성 선수가 결정적인 헤더 슈팅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결국 0대1로 경기가 끝났고요. 우리나라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조 2위는 유지했지만은 조 1위가 될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0: 한 번의 실수도 큰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지금 1승 1패고 그러면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천운이 우리에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멕시코전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 1위로 통과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은 여전히 32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체코를 2-1로 이기고 이 멕시코에게 패하면서 1승 1패 승점 3으로 조 A조 2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일단 멕시코는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가장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1: 네.
0: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멕시코가 만약에 체코와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고
1: 네.
0: 우리가 남아공을 큰 점수차로 이기면은 멕시코와 우리가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 1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대회는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승점이 같을 경우에 예전에는 골득실이 우선이었다면은 이제는 승자승이 우승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승점이 같은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이긴 팀이 무조건 상위에 올라가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순서가 승자승, 골득실, 다득점 이 순서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고 멕시코가 체코에 패하면은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2승 1패 동률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멕시코를 제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남아공을 확실하게 이겨서 자력으로 조 2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남아공과 비기고 체코가 마지막 경기에서 멕시코를 이기면은 우리와 체코가 1승 1무 1패 승점 4로 동률이 되는데요.
1: 예.
0: 이때도 우리가 체코와 맞대결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체코를 앞서서 조 2등이 되는 겁니다.
1: 지면요?
0: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남아공에게 지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이때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면은 우리나라는 조 최하위로 떨어져서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1: 네.
0: 우리가 남아공에게 패한다고 해도 조 3위로 32강에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체코가 만약에 멕시코에게 지거나 이기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조 성적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 3위 팀과 승점이라든지 성적을 비교해서 우리가 올라갈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또 32강에 운 좋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다른 조의 강한 1위 팀과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야말로 전망이 암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분명한데요. 남아공전에서 최소한 비기고 가능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뭐 멕시코전 패배는 아쉽지만 우리 대표팀 이미 경기는 치렀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 경우의 수 따위는 좀 멀리 던져놓고 이 32강으로 가는 마지막 문을 우리가 직접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비기거나 이겨야 되는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남아공은 어때요?
0: 남아공은 지금 체코와 1-1로 비겼고요. 그리고 멕시코에게는 패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 가족한 조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제 25일 몬테레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일단 장소가 과달라라에서 몬테레이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가 변수가 있는 게 이 경기장이 월드컵 16개 경기장 가운데 두 번째로 평균 기온이 덥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더운 지역의 경기장이 사실은 실내 경기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기를 치르게 될 몬테레이 경기장이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합니다.
1: 예.
0: 평균 기온이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 시간의 평균 기온이 31도 정도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1: 네.
0: 낮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는 곳이라고 합니다.
1: 어이구.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고지대 적응을 신경을 썼다면은 이제는 무더위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남아공도 1무 1패 A조 최하위입니다마는 아직 32강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을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는데요. 남아공에게 큰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미드필더인 지완의 선수가 멕시코전 퇴장으로 출전정지를 받았고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미드필더인 모코에나라는 선수도

0: 경고 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면은 이재성과 황인범, 미드필더 핵심 선수 두 명이 동시에 못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아공 감독이 한국전을 두고 한국은 건전지 같다. 전원을 꽂으면 90분 내내 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활동량과 압박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홍명보가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이 초반 집중력 그리고 체력 안배, 결정력이 필요한데요. 남아공을 확실하게 이겨서 32강에 깔끔하게 진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멕시코전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멕시코전이 끝나고 나서 어제는 이 베이스캠프 훈련장에서 가벼운 회복 훈련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공식 팀 훈련 없이 하루를 온전히 쉽니다. 아마 지금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요. 선수들에게 완전한 자유 시간이 주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대표팀 관계자들은 사전 캠프부터 합숙이 길게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피로가 많이 쌓였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예전에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면은 혹시라도 정신적으로 흐트러질까봐 정말 엄격한 통제를 했습니다. 뭐 가족이나 연인은 물론 외부와 접촉도 못하게 하고 그냥 숙소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대회에만 집중하도록 굉장히 강요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선수단 가족을 대회 현장에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엔트리 26명 전원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한 명당 호텔 객실 2개를 지원을 하고요. 가족들이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할 수 있도록 매경기 이 경기장 티켓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수들 가족들과 짧지만 소중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수들은 내일 경기가 치르는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동합니다. 어쨌든 남아공전에서 좀 잘 치러서 정신적으로도 좀 프레시해서 경기를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대표팀의 시선은 32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 네. 32강 가야죠. 근데 가면 B조 2위나 우리가 뭐 3위로 우리가 A조 2위 뭐 하거나 3위 하거나 해서 이제 32강 좀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0: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2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 1위로 올라가면은 이 다른 조 3위 팀과 32강을 치르는데
1: 네.
0: 그런데 이 3위 팀이 언제 결정되냐? 바로 이 모든 조별리그가 끝난 다음에 그 상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 2위를 하게 되면은 B조 2위와 무조건 맞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일찌감치 결정이 되는 거예요.
1: 예, 예.
0: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도 우리가 조 1위가 되면은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1: 예.
0: 2위로 올라가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맞붙습니다.
1: LA면 홈경기 같죠? 예, 예.
0: 맞습니다. 교민들 많이 사니까 엄청나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홈경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현재 B조에서는 캐나다와 스위스가 나란히 1승 1무 승점 4를 기록 중인데요. 골득실에서 앞선 캐나다가 1위, 스위스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두 팀 모두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승 후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캐나다와 스위스도 우리나라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25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는데
1: 네.
0: 이 경기에서 지는 팀이 우리나라의 32강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스위스의 주장 이 자카 선수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좋은 선수도 많고 해외파도 많다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요. 이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한국은 쉽게 이기기 어려운 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LA에서 32강을 치르면은 우리나라 교민사회의 뜨거운 응원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선은 남아공전을 잘 치러서 자력으로 조 2위를 확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워낙 경기가 많아서 하루에 4경기씩 막 치르고 이래서 막 볼 거는 많던데 지금 다른 나라 경기에서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브라질이 IT를 3대0으로 꺾고 이번 대회 첫 승을 신고했는데요. 브라질의 1차전에서 모로코와 비기면서

0: 아니 우승 후보 맞아 이렇게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는 확실히 강팀다운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C조의 모로코는 스코틀랜드를 1대0으로 이기면서 지금 32강 경쟁에서 유리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대회 4강에까지 오른 아프리카의 돌풍팀인데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표 호주는 개최국 미국의 0대2로 졌는데요. 첫 경기 튀르키예와의 경기에서 이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이 미국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열렸던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무려 4대1로 크게 이겼고요. 그리고 방금 끝난 경기에서는 독일이 코트디부아를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또 독일이 20년 만에 2연승을 달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요 스포츠 2대1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 들어볼 노래가 음료와 관련된 거라고요?
3: 그렇습니다. 이 첫 곡은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K-POP 데몬헌터의 삽입곡입니다. 소다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K-POP 데몬헌터스는 이 OTT에 공개됐을 때 이게 K-POP을 소재로 하는 흔전만전한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오디에 예상을 깨고 큰 뭐 성과를 얻고 그다음에 노래들도 빌보드 상위권을 차지를 하면서 정말, 예. 정말 놀라운 성과를 좀 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뭐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삽입곡 골든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미국의 가수 이재가 불렀고 이재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 개막전에 등장을 해서
1: 예, 거기서 봤어요.
3: 예. 예, 그래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 삽입곡 중에서 소다팝이라는, 예.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이 소다팝은 어떤 곡이에요?
3: 네, 극 중에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악마 보이밴드인데요. 예, 예. 사자 보이스가 부르는 뭐 노래로 소개가 됐고 그 제목처럼 청량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뭐 만들어진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비평가들이 정말 전형적인 케이팝스러운 여름 노래다.
1: 네.
3: 가벼운 버블껌 장르의 노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요.
1: 그 버블껌 장르의 노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3: 예, 1970년 전후에, 네. 미국 사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듣는 팝송, 네. 이런 걸 좀 뭐 만들자. 이런 붐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3: 소위 이제 건전한 노래를 이제 부르자는 것인데, 네. 그런 붐을 버블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1: 그런 게 풍선껌이라고요?
3: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약간 그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가사, 뭐 멜로디 이런 것이겠죠.
1: 네.
3: 그래서 그런 버블껌의 붐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았었습니다. 70년대에 전석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싱어롱 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함께 노래 부르기 좀 했었습니다.
1: 네, 네, 네.
3: 그래서 싱어롱이란 말 과거에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전석환 씨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뭐 건전 가요, 캠프송. 뭐 통키타 포크성 문화가 대중화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1: 뭐 이렇게 행사 같은 데서 모닥불 앞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 뭐 그런 함께 부르는 거,
3: 예.
1: 이런 게 다, 예. 버블껌 장르라는 거예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모든 세대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1: 예.
3: 그래서 오늘 들을 소다팝이라는 곡은 네 명의 남자 가수가 부르는 이제 사자 보이스가 부르는 것이고
1: 이 사자 보이스라는 그룹이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
3: 남자 네 명이서 사자 보이스라는 팀을 이제 결성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이 곡은 그야말로 이제 후크송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후크라는 것은 노래에서 기억이 오래 남는 부분을 후크라고 그러는데,
1: 네.
3: 뭐 그렇게 기억이 싹 남는 아주 듣기 편한 간편한 곡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수능 금지곡?
3: 그렇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노래는 소위 이제 K-POP적인 사운드라고 이제 미국 비평가들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가사, 우리말 가사가 섞여 나오는 것이 뭐 특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글과 영어를 혼용하는 그런 노래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 등장한 이재의 노래 이게 공익 주제가인데,
1: 네.
3: DNA More Than a Game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에도 우리 가사, 그러니까 또 넘어져도 난 또 다시 일어나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우리말 가사를 혼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POP 위상이 이 정도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탄산음료 같은 곡 사자 보이스의 소다팝 첫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POP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소다팝 들어봤습니다. 음료 관련된 노래 듣고 있습니다. 마실 거와 관련된 노래들. 다음 곡은요.
1: 킴 칸스라는 가수의 베트 데이비스 아이스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1: 이 곡은 뭐 제목도 잘 모르시고 가수도 모르실 수 있어도 들어보시면 아 이 곡 하실 텐데
0: 네.
1: 국내 그 외국 사이다 브랜드가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0: 예, 예.
1: 그때 CF 배경 음악으로 사용이 좀 됐습니다.
0: 그래서 우리
1: 국민에게는 청량감 있는 그런 노래로 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광고 음악으로 쓰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킴칸스 이 사람은 좀 유명하신 사람 아니에요?
1: 그죠. 저희 이제 음악 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좀 되겠습니다. 굉장히 허스키 보이스고 금발의 외모 때문에 여성 로드 스튜어트다. 그런 별명도 좀 가지고 있는 가수가 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킴칸스 히트곡이 몇 개 있는데 국내에서는 81년에 나온 오늘 들을 이 베트 데이비스 아이스라는 노래가 비로소 히트하면서 또 좀 알려지게 됐고요. 이 노래의 소재는 베트 데이비스라는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0: 아, 실존 인물로?
1: 실존 인물입니다.
0: 네.
1: 근데 대형 스타는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강렬한 눈이 특징인 그런 배우가 그래서 깊은 인상을 준 배우였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있는데 뭐 그녀는 뭐 베트 데이비스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을 유혹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뭐 치명적 여인이라는 뜻이죠. 파머파타 같은 여인일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아무튼 뭐 가사가 어찌됐든 간에 이 노래 뭐 멜로디도 참 좋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9주 동안 1위를 해서 골드 레코드도 달성을 한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미에서 올해 뭐 레코드상 올해 노래상도 수상한 그런 명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킴 칸스의 베트 데이비스 아이스 두 번째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0: 사이다 CF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킴 칸스의 Bad Day Besides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1: 네, 영화 칵테일의 주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칵테일은 1988년 개봉했고요. 톰 크루즈가 탑건 이후에 출연한 뭐 영화였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 가난한 톰 크루즈가 휴양지에서 네. 바텐더로 일하면서 돈을 벌다가 한 여성을 만났는데 네. 그 여성이 부잣집 딸이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0: 칵테일 이 영화 줄거리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본 적은 있는데.
1: 그래서 뭐 그런 류의 어떤 이제 내용 때문에 한 해 최악의 영화를 뽑는 골든 라즈베리 상에서 라즈베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 이 주제가 코코모가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0: 이 곡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비치 보이스라는 상징적인 미국 밴드가 있습니다. 네. 4인조 그룹인데 이 60년대 활동하다가 또 활동 좀 안 했다가 88년에 드디어 이제 다시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기곡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곡은 뭐 여러 좀 장단점이 좀 많이 있어서 미국 내외에서도 너무 싸구려 같다, 촌스럽다는 비평이 좀 있었었고 너무 상업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도 한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코모 더 비치 보이스가 부른 코코모 들어보실 텐데 네. 그 코코모는 뭐 플로리다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사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가상의 곳이 좀 되겠습니다.
0: 아, 지명 이름인데 가상이다.
1: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팝스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어제 강한 비구름을 몰고 왔던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물러나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강한 볕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고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광명과 고양이 30도,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와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모레 30도 등 평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호남,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비가 그친 이후여도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산사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임영웅이 부르는 무지개로 시작합니다.

0: 예, 임영웅이 부른 무지개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2부 일요일은 책과 함께 시간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김효선 MD와 함께 화제의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6월 말이고 그러면 이제 2026년도 이제 절반이 가는 거예요. 상반기 출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아,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0: 정말 빠릅니다.
1: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인터넷 서점 교

0: 보문고에서 상반기 베스트셀러 경향을 발표했어요.
1: 예.
0: 2월경 저희가 일요일은 책과 함께 시간에 SF영화의 원작 소설인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1: 예, 예.
0: 예, 바로 이 소설이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로 집계됐습니다.
1: 오, 그래요?
0: 네.
1: 어.
0: 외계의 존재와 지구의 과학자가 자신들의 행성 그리고 우리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에 힘을 모아 해내는 훈훈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헤일메리 작전이 미식 축구에서 역전을 노리고 행하는 불가능한 작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작전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고 영화 속 외계 주인공 로키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캐릭터의 굿즈도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베스트셀러 2위였고요.
1: 아 그게 그 작품이 2위가 됐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기자 김혜란 성현아 작가의 소설도 10위권의 이름을 올리면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1: 네.
0: 재미있는 통계였던 게 교보문고와 광화문 매장이라든지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이 있잖아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하고 온라인 매장의 베스트셀러가 다르대요.
1: 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거하고 서점 직접 서점에 가서 판매되는 게 달라요?
0: 네. 그래서 온라인 매장에서는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1위인데 오프라인 네. 매장에서는 가수 한노로 씨라고 젊은 가수분이 있어요.
1: 예.
0: 이분이 앨범을 내면서 함께 발표한 소설 자몽살구 클럽이 베스트셀러 1위였다고 합니다.
1: 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0: 네. 이 책이 실제로 보면 크기가 굉장히 작고 깜찍해요. 살 책을 정해서 검색해서 구매하는 게 온라인 서점에서 보통 구매하는 패턴인 건데
1: 예.
0: 예, 아무래도 오프라인 서점은 그 기분 전환으로 한번 구경을 갔다가 한 권 가볍게 집어들고 사서 오기에 좀 적당한 그런 제형의 책이 아니었나 하는
1: 아,
0: 생각을
1: 직접 매장에 가서 제품을 보고 구입을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0: 네. 저희가 또 서점에서 책을 팔 때도
1: 예.
0: 아, 이 책은 오프라인에 깔아두면 한 권씩 집어갈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1: 예, 예. 그래서
0: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소비 패턴이 다르다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에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려요.
1: 네.
0: 주빈국이 프랑스라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내한을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작가여가지고
1: 예.
0: 한국 독자들이 만나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읽어나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소설 분야가 좀 강세이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0: 네. 랜드파워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말 그대로 땅과 힘.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엔 누가 땅을 소유하게 되는가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예.
0: 토지 권력과 불평등의 구조적 연관성을 연구한 학자 마이클 엘버터스의 역사서고요. 2025년 뉴욕커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책이고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가 추천하게 됐습니다. 21세기에 사실 침략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런데 이 책이 나올 때 피케티가 21세기에 토지를 놓고 벌어질 투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추천을 했고요. 좀 시의성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굉장히 과거부터 최근까지 이어오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1: 네.
0: 이 책도 인류가 농경을 시작할 무렵의 이야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땅 소유권의 역사를 뭐 대륙이라든지 시대를 오가면서 풀어주는 책이어가지고 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1: 예, 전 세계 땅의 소유권에 대한 역사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0: 네. 주인 없는 땅. 이라는 게 요즘에는 없는데 이런 네. 땅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미국 땅인 북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진출했던 유럽인들이 이곳을 테라 눌리누스 임자 없는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팝그룹 블랙핑크가 성공적으로 공연한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있어요. 예, 미국의 코첼라 페스티벌.
1: 그 코첼라 유명하다면서요.
0: 네. 있었죠.
1: 네.
0: 예, 이게 캘리포니아의 인디오 사막 코첼라 밸리에서 열려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 밸리에 살고 있던 예전에는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했죠.
1: 네.
0: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카우일라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1: 네.
0: 이 사람들이 1852년에 미국 연방정부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1: 네.
0: 이 부족이 바둑판 모양으로 쪼갠 보호구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 보니까는 그 이 유럽인들이 보기에 이 땅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1: 예. 보낸 보호구역으로 보낸 땅이
0: 네. 그 네. 땅도 좋아 보이니까 뭐 야자나무, 사막, 골짜기 아 이국적이다 관광지로 쓰기 좋겠다 해서 요 구역을 또 한번 뺏으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카우일라족의 피난처였던 아과칼리엔테 보호구역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권 분쟁이 다시 발생을 하는데요.
1: 예.
0: 예 이번에는 이 아과칼리엔테 주민들이 아예 빼앗기진 않았다고 해요.
1: 어.
0: 그래서 뭐 카지노라든지 개발 사업 등에 참여를 하면서 이 땅의 권리를 일부분이나마 행사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원주민들한테는 사실 토지가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인데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1: 네.
0: 유럽인들이 가져온 이 개념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땅을 소유하게 된 유럽인들은 땅을 일굴 사람들,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권력과 지배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죠.
1: 지금도 미국 가면은 그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카지노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좀 살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땅에 대한 역사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0: 네, 땅 소유권에서 그 권력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유럽인들이 또 중남미로도 진출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기도 했죠.
1: 예, 예.
0: 1492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 지배를 시작하면서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자기 나라의 왕들한테 받았죠. 그래서 토착민들을 부리고 세금을 부여할 권한을 얻어요. 그래서 현지인을 고용해서 농장을 운영하던 제도를 아시엔다 체제라고 했는데요. 이 체제가 페루에서는 1900년대까지 또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루의 우아란 지역의 사례인데요. 1971년까지 반봉건 지주를 섬겼던 일꾼들이 1968년에 군사정부가 아시엔다를 해체하겠노라 선언하니까는
1: 예.
0: 저희는 아시엔다의 강력한 소유자에게 학대받고 영구적으로 예속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있었던 토지 소유의 역사가 계속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1: 예.
0: 네. 반면에 민주주의가 정착한 미합 중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1862년에 자영농지법, 홈스테드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하는 정착민은 62헥타르, 약 18만 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소규모씩 토지를 얻게 되니까는 그 자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학교 등의 공공투자가 활발해졌대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 같은 정치가가 소규모 자작농과 연계된 정치적, 경제적 권력 분산이 민주주의의 기반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 이 땅의 역사 관련해서 우리나라 얘기도 있어요?
0: 네.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1: 네.
0: 이 차기에서 동아시아의 사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후에 연합군의 최고사령부 수장 맥아더 장군, 우리에게도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1: 네.
0: 이분이 일본 정부에 서신을 보내요.
1: 일본에?
0: 네. 네. 일본의 지주 소작인 체제가 일본 농민을 수세기 동안 봉건적 압제에 예속시킨 경제적 굴레라고 정의를 한 건데요. 한편으로는 또 연합군이 생각을 해보니까
1: 네.
0: 이 지주들이 지주 집단의 권력 연합체가 모든 땅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제국주의적 팽창욕을 떠받들었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땅을 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이 있다라는 경자유전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1: 네.
0: 예로 나와 있는 게 일본 북부의 야마가타현의 오타키 가문의 지주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에는 180헥타르, 54만 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인 170명을 부렸는데요.
1: 네.
0: 요 개혁 이후에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9,000평으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 땅을 빌렸던 전직 소작농들은 자기 땅을 받게 되고 요 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돈은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개축하고 더 좋은 옷을 사고 식습관을 바꿨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본의 소농들은 자신의 자녀를 이제 논밭에서 노동하게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도시화가 진전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 호황이 시작되는데 이게 그 농지 개혁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1: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이 독점적이냐 아니면 서로가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다 이런 뜻이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경자유전 토지 개혁을 많이 했다고 해요.
1: 예.
0: 양질의 토지를 대지주들에게서 경작자들에게 재분배하니까 소규모 농협이 번역이 되고 또 농사를 지으라고 자금을 주기도 했고 재산권 제한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이 재산을 모아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이 자녀들이 또 학교에 나가서 어떤 교육받은 그런 시민이 되니까 정부는 수출지향적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보편적인 한국의 이야기여가지고 1세대는 농사짓다가 2세대는 상경하셔가지고 상경해가지고 그 사무직에 종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흔해요.
1: 네. 그러니까
0: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토지 개혁을 연구한 토지 개발학자들이 대토지 소유가 토지 활동을 저해하는 반면 토지에서 최대한의 산출을 끌어내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진 소농들이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다는 연구를 했다고도 합니다. 결국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지 일에 대한 효율도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이렇게 좋은 면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토지 재편이 급속한 환경 파괴로 이어진 사례를 지적하고 있기도 해요.
1: 아, 환경 파괴, 그렇죠. 그렇게
0: 네,
1: 되죠.
0: 네. 네. 자연 환경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정치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념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1: 네. 네,
0: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환경 파괴가 좀 흔히 일어난다고 해요. 예로 드는 게 중국은 세계 최대 농업용 화학물질 소비국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농경지의 9%의 면적에 전 세계 비료와 농약의 3분의 1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도 같이 나와요. 인디언 토지 보유재단 회장이 크레스 스테인브룩이 한 말인데요. 토지 재편이 계속되는 이유는 과거의 토지 약탈이 남긴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1: 네.
0: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의 도시들은 이미 바다에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100년 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토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 토지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땅은 보여서 그렇습니다만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다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주도 또 이제 누가 소유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0: 네, 그렇네요.
1: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엘버터스의 땅에 대한 역사서 랜드파워를 소개해 주셨고 다음 책 하나 더 보죠.
0: 네.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디지털 교육 기업을 운영하는 그레이엄 리라는 작가의 책이고요. 과거에는 자연스러웠지만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적인 능력이 있을 거예요.
1: 예.
0: 예, 그런 것들의 가치를 살펴보면서 기술 활용이 인간다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하고 있는 책이에요. 시대의 예보로 유명한 송기령 작가가 AI로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능력을 모색하는 사람들, 즉 인간다움의 기본기를 갖추고 싶은 분들에게 권한다라고 추천했습니다.
1: 그렇죠. 지금은 전화번호를 외우질 않잖아요.
0: 네, 그렇죠.
1: 예전에는 많이 외우는 게 능력이었고 그리고 이제 길을 잘 찾아가는 것도 능력이었어요. 여행 갈 때 지도책 보면서 이제 막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안 쓰는 능력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길찾기 앱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가요.
1: 네.
0: 요거 외에도 뭐 달리기라든지 걷기나 움직이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하다 보다 보니 사람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능력 이런 것도 쇠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차분하게 앉아있는 게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1: 예.
0: 차분하게 읽고 쓰기 그리기 만들기 이런 능력도 좀 쇠퇴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곳이 많다 보니까 혼자 있기 기억하기 꿈꾸기 생각하기 시간 인식 이런 12가지 능력들이 좀 쇠퇴할 수 있다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이 책에서 나온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 중 하나가 진득하게 한 권의 책을 읽는 능력인데요. 이 책이 다행히 읽기에 부담은 좀 적어요. 그래서 각 장마다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내가 특히 궁금한 그 능력들만 뽑아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예, 연습문제 풀듯이 한번 나는 이런 능력이 궁금하다 하면서 보시면은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1: 너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하철 타보면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잖아요. 책 읽는 분 거의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쇼츠 같은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이 책 읽는 거 이게 쉽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5장에 읽기의 파트가 있는데요. 1580년대 영국의 다독가 존 디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1: 예.
0: 이 사람이 3,000권의 인쇄된 책과 1,000권의 필사본을 수집한 영국 최고의 장서가였다고 하는데요. 평생에 걸쳐서 독서 습관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주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책과 원고의 여백에 자기의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를 남겨서 직접 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 예.
0: 네, 또 프랑스 철학가 몽테뉴도 책의 맨 앞이나 맨 뒤에 그 책에 대한 평가를 적어두었대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한 번 읽을 책을 다시 읽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깨끗하게 읽기보다는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잘라서 배치도 다시 해보면서 창조적인 독서를 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1: 예.
0: 이 주장과 함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독서가 신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었다. 라는 신체성의 이야기예요. 라틴어로 손이 마누스, M-A-N-U-S인데요. 이 우리가 원고를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는데
1: 예.
0: 이 스펠링도 이 마누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1: 어.
0: 원고를 적으려면 일단 손으로 적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존 딘은 자신을 읽은 책을 일종의 독서 노트, 비망록으로 정리해서 보관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책에 꼼꼼하게 주석도 달고 중요한 문구는 비망록에 적어놓는 능동적이고 정교한 독서 습관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독서 기록을 만들고 읽은 근들 사이에 연결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가급적이면 손으로 직접 작성해보라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1: 예. 우리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능력들, 그럼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오태훈 아나운서님은 길을 잘 찾으십니다.

0: 안타깝게도 서양의 항해 도구가 보급된 후에 폴리네시아인들의 길찾기 능력이 퇴화하게 되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누워가지고 이 배가 흔들리는 정도를 보면서 아, 이 파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1: 아, 예, 예.
0: 네, 그리고 그 생선 그 물고기를 보고 이 물고기는 이 수면으로 가는 아이인데 하면서 이 물고기의 이동을 보고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1: 예. 네,
0: 지금 또 우리가 차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는 지도가 GPS를 활용을 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 GPS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예. 지도를 읽는 능력 자체가 퇴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 저자가 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가 아버지 차서랍에 대한민국 전도 이런 지도 가지고 다녔잖아요.
1: 그거 필수였어요.
0: 네. 그거. 그렇죠. 이게 평면에 도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지도를 읽는 독해력이 필요했잖아요.
1: 그 당시에는 그 국도 번호 있잖아요. 그것도 외우고 다니고 그 국도 번호가 홀수면은 남북 방향이고 짝수면은 좌우 방향이고 이런 거 동서 방향이고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녔었어요.
0: 네,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국도 방향을 배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의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는 지도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고 또 지도를 읽는 능력이 책 읽는 능력인데 이 독해 네. 능력이 요즘에 좀 약해졌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습니다.
1: 예.
0: 런던의 택시기사 면허가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해요.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더 날리지라는 시험을 통과하려면 2만 5천 개의 도로를 학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학습을 거치고 나니까 뇌의 해마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길찾기를 정규 교과로 선택해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고도 합니다.
1: 우리 예전에 교과서 중에 가장 큰 책이 사회과부도 그 책이었거든요. 이거를 지도 펼쳐놓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익숙하고 좋았었었는데.
0: 네, 그렇죠. 예전에도 해외여행 다닐 때 가이드북 하나 이렇게 잘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지도 보고 다니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네. 했었죠.
1: 네.
0: 요즘에 또 서울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길을 묻는 분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스마트폰 지도를 보고 있고 주변을 보지 않고 화면만 보면서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분들이 말 한마디 섞으면서 길 물어보면은 또 재밌었는데 그런 좀 우연히 또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길찾기 예제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찾을 때
1: 예.
0: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한번 꺼보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1: 휴대폰 보지 말라고요?
0: 네. 예. 그 지역의 명물을 중심으로 길찾기를 해볼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1: 예.
0: 뭐 서울이라면 한강을 향해서 가본다. 남산타워를 향해서 가본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1: 예.
0: 뭐 스마트폰에 GPS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도가 우리가 그 종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길 중심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재편이 되는데
1: 예.
0: 이 디지털 지도가 북쪽을 향하도록 설정을 바꿔놓으면은 그 지도를 읽는 능력으로 지도를 독해하면서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0: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하는 거는 길 좀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는 감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한 번쯤 여행 안내소에서 주는 종이 지도를 한번 들고 낯선 골목을 한번 다녀보면 어떨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레이엄 리의 이토록 인간적인 능력이었고 앞서 본 책은 마이클 엘버터스의 땅에 대한 역사서 랜드 파워였습니다. 자, 김효선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8시 23분 막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마라톤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여의도 공원을 출발했고요. KBS 앞을 지나서 국회 산문으로 향하고 있고 또 이어서 서강대교를 지나 광흥창역을 돌아오는 구간입니다. 이 9시 30분까지 전면 통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당수사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 지나 3차로 막고 공사하는데요.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교통 흐름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에서 천안까지 양방향으로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해대교에서 서평택 사이 수월한 주행길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서종부근의 작업구간 자리합니다. 전방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양양분기점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피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오늘은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입니다. 하지는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과 양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오전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특히 일부 충청과 남부

지방에선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강한 볕에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광명과 고양이 30도,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와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뜨거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넘지 않는 평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호남,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2: 예, 오늘은 산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풍경을 보면 다들 얼마나 바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지하철 환승역에서는 다음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하철을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인지, 아무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왜 출근 전쟁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퇴근 이후에는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동네 산책로를 가봐도 뛰어다니는 사람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제 천천히 걸으며 산책을 즐겨도 될 것 같은데
1: 네.
2: 다들 달리기 복장을 갖춘 채 열심히 뛰더라고요. 말하자면 현대인들은 아침이건 저녁이건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현대인들은 왜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 걸까요?
1: 현대인들은 왜 뛰냐고요? 오늘도 여의도에 뛰는 그렇죠. 분들 많이 계시던데.
2: 예, 지금도 마라톤
1: 러닝 뭐 붐도 있고 그렇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죠.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대체로 바쁘게 사느라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2: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의 책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상하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군분투하는 피곤한 삶으로부터 해방될 순간을 항상 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2: 그들은 항상 뭔가 결핍된 듯한 갈등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상소가 보기에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일상에서 벗어나 해방될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막상 여유 시간이 주어져도 좀처럼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는 게 상소의 진단입니다.
1: 네.
2: 이런 상소의 주장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쉽게 수긍이 됩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 있을 때는 빨리 휴가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1: 당연하죠.
2: 예. 하지만 막상 휴가가 주어져도 네. 좀처럼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쁘게 살던 직장인이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편하게 쉬면서 천천히 즐기다 올까요?
1: 일찍 일어나 조식 먹어야 되고
2: 네.
1: 좋은 데 다녀야 되고
2: 네.
1: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야 집이 최고다.
2: 그렇죠.
1: 그러잖아요.
2: 더 바쁘게 보내다 오잖아요.
1: 예,
2: 그렇죠.
1: 예. 예.
2: 그러니까 휴가란 한자로 실휴자와 틈가자를 써서 틈을 내어 쉬는 걸 뜻해요.
1: 네.
2: 말하자면 휴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쉬는 거죠. 하지만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모처럼 휴가가 주어져도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바쁘게 하고 휴가 때도 바쁘게 보내죠.
1: 네.
2: 운동도 바쁘게 하고 취미나 공부를 할 때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상을 바쁘게만 보내느라 정작 삶의 여유나 평안함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피에르 상소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삶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결같은 평안함을 보장하는 태도로 몇 가지를 추천하는데
1: 네.
2: 그중 첫 번째가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1: 예.
2: 한가로이 거닐기. 나만의 시간을 내서 발걸음이 닿는 대로 풍경이 부르는 대로 나를 맡겨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상소는 바쁜 일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한가로이 거닐기 즉 산책을 추천하였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발걸음 닿는 대로 풍경이 부르는 대로 자기를 맡겨보는 한가로움을 즐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 네, 한가롭게 거닐다.
2: 네.
1: 이거 하면 뭐가 좋을까요?
2: 그렇죠. 예. 상소는 한가로이 거닐기가
1: 예.
2: 개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의 문제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느림은 어느 한 기간을 정해놓고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요구를 따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니까 쌍수가 보기에 우리 사회는 매사에 우리를 서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1: 우리 사회가 우리를.
2: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요구에 따르려는 그 경향도 생긴다는 거죠.
1: 예.
2: 하지만 바쁘게 살라는 사회적 요구를 따르기만 해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쌍수는 산책과 같이 한가로이 거니는 활동이 바쁘게만 살라는 사회적 요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겠다는 삶의 선택이자 실천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람들은 느리게 사는 사람을 보면 사회의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쌍수는 느림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림이라는 태도는 빠른 박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네.
2: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쌍수가 보기에 느림의 태도란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시간에 쫓겨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이고 그걸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1: 느리게 산다는 게 시간의 리듬을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리듬대로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 네. 그리고는 실천이고 선택이라는 거죠.
1: 오, 좋네.
2: 네. 그 때문에 이제 철학자 중에도 한가로이 거닐기, 즉 산책을 즐겼던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인데요.
1: 예.
2: 그는 한 편지에서 산책의 가치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책할 기운이 있는 한 나는 삶의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루소는 일생 동안 산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걸어가는 가운데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고 영혼과의 대화를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또 그는 인생에서 온갖 파란을 겪었거든요. 그 후에 말년에 산책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명상, 몽상의 체험을 기록한 자서전을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루소는 산책하는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고독과 명상의 시간은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이 되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연이 바랐던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자기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 즐거움을 느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존적 자아를 향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루소는 그 시간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요즘 산책하면서 이제 이어폰 꼽고 뭐 네. 다른 거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 네.
1: 루소는 산책은 내 안에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2: 네, 그렇게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기 영혼과의 대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산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철학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1: 이거 유명하죠.
2: 그죠. 네. 칸트는 평생을 고향인 괴니스베르크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칸트가 산책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아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군 하면서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해요. 이처럼 철저하게 산책 루틴을 지켰던 칸트도 산책 시간을 단 한 번 어긴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전에 소개한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란 책을 읽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자유와 교육을 다룬 루소의 책 에밀을 읽다가 책 읽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산책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웃들은 칸트가 매일 나오던 시간에 나오지 않자 칸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산책의 효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로운 야외에서의 걸음은 정체되어 있던 마음의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고 굳어있던 사유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가벼운 산책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면 심장이 뛰고 또 혈액이 온몸과 뇌로 이렇게 신선하게 공급되죠. 그러면 마음의 혈류가 다시 흐르고 뇌세포에도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칸트처럼 평소에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1: 네.
2: 가벼운 산책은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막 몰두하고 있을 때 힘들거든요.
2: 네.
1: 그럴 때 산책 가볍게 하면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2: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독일 철학자 니체도 산책을 즐겼던 철학자 중에 1인인데요. 그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는데 그 때문인지 하루에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알프스 산길을 걸어 다녔다고 해요.
1: 네.
2: 그래서 니체는 산책을 할 때면 항상 작은 수첩과 연필을 가지고 다녔는데 걷다가 이제 영감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 그 영감 아이디어를 그 노트 수첩에 휘갈겨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산책을 마치고 방에 돌아와서 그 메모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니체는 걸으면서 얻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능한 한 앉아있지 말라. 야외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생겨나지 않은 생각은 무엇이든 믿지 말라. 그러니까 니체는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는 철학을 위조된 철학에 불과하다면서
1: 네.
2: 걸으면서 얻는 생각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알프스 산길을 산책하면서 철학적 영감을 얻었고 그의 중요한 철학은 대부분 그 산책의 과정에서 탄생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1: 그 산책이 그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 바쁘게 사시는 분이라면 한가로운 근일기인 산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을 해야 될 이유는 참 많아요. 피에르 상소의 주장처럼 시간에 쫓겨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산책이 필요하죠. 또 루소의 주장처럼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 칸트처럼 뇌세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니체처럼 진정 가치 있는 생각을 얻기 위해서도 산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오늘 이제 비도 안 오고 그죠? 오늘 오후나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느림의 미학을 즐겨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1: 알겠습니다. 산책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어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예린이 부릅니다. 산책.

0: 산책, 백예린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는 음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현 푸드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음식 이야기, 특히 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오늘은 어떤 거 다뤄요?
1: 지금 이제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절기인 하지인데요.
0: 오늘이 하지예요?
1: 네네. 이제 옛사람들이 이 무렵에 갓 캐올린 이 핵감자를 두고 하지감자라고 불렀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지금 이때 먹어야 정말 맛있는 이 보약 같은 음식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 감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저도 하지감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지하고 감자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아, 네.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표현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 하진 날은 감자 캐 먹는 날로 감자의 환갑이다 라는 말인데요.
0: 예.
1: 이 사람도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잖아요.
0: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했었죠.
1: 예전에는 네. 했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감자에게도 지금 하지 이 시기가 바로 이 평생의 정점이자 환갑날이라는 뜻인데요.
0: 하지가 감자의 환갑날이다.
1: 네, 이제 가장 이제 정점인 맛이 나온다라는 뜻인데요.
0: 예, 예.
1: 왜냐하면 이제 하지가 지나고 이 본격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요, 땅 속에 수분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감자 알이 더 이상 단단하게 들어차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하거나 썩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장마가 오기 직전 딱 지금이 이 감자가 포슬포슬하고 이 분이 탁 터지는 최고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제 하지감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0: 감자가 지금이 제철이다.
1: 네네.
0: 우리가 감자, 고구마 이거 배울 때 항상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구황작물.
1: 그렇죠. 이 배고프고 먹을 거 없던 시절에 항상 이제 찾던 음식 중 하나였죠.
0: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이 서양에서도 이 감자가 정말 이 기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작물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감자가 처음 유럽에 보급됐을 때는 꽤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0: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1: 네. 네, 이게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낯선 식물이다라는 이유였고요.
0: 예.
1: 이제 이 표면, 이제 외관을 봤을 때는 이제 매끄러운 사과와 달리 이 땅 속에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감자를 악마의 사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사람이 먹지 않고 이 돼지 사료로만 쓸 정도로 이제 천대를 받았죠.
0: 악마의 식물이다.
1: 네네, 악마의 사과다.
0: 사과다.
1: 네.
0: 근데 왜 먹었어요?
1: 아, 이게 재밌는 게요. 한 천재 식물학자가 이 기막힌 역발상 마케팅을 펼칩니다.
0: 네.
1: 이 당시 프랑스의 약재사이자 농학자였던 앙투안 파르망티에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전쟁 포로 시절에 이 병사들이 감자만 먹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마의 사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물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짭니다. 왕실의 허락을 받아서 일단 파리 근교에 감자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낮에는 군인들을 세워놓고 마치 귀한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철통 경비를 하게 만듭니다.
0: 밭에?
1: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얼마나 이 대단한 음식이길래 군인들이 저렇게 나서서 지키나 하고 궁금해지게 만든 거죠.
0: 예.
1: 그리고 밤이 되면 일부러 경비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감자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0: 머리 썼네.
1: 굉장히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낸 기발한 마케팅이죠. 그래서 호기심에 훔쳐먹은 감자가 이제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여러 지역에서도 이제 결국은 감자가 이 기근을 막는 구황작물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0: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감자가 참 고마운 식량으로 이제 대체가 됐었는데 감자 하면 강원도가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왜 그런 거예요?
1: 이게 이 강원도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정겹게 부를 때 감자 바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우가 강원도 사투리로 바위를 뜻합니다.
0: 네.
1: 이 강원도가 산간 지역이 많고 바위가 많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거친 땅에서 이제 굳세게 살아가는 강원도 사람들을 두고 바우 바위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여기에 감자가 결합된 건요. 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면서 이 강원도 사람들을 먹여 살린 작물이 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감자가 이제 땅에 심은 지 딱 세 달이면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봄에 심은 다음에 이제 보릿고개 시기쯤에 이제 정말 끝물에 먹을 게 없을 때쯤에 이 하지 감자가 구원투수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 바오가 이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이 바위같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은 작물이자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버텨낸 강원도 사람들의 이 강인한 기질이 모두 압축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감자 이름 관련해서도 뭐 고구마를 감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될 단짝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주신 것처럼 고구마인데요.
0: 예.
1: 이 원래 전라도에서는요 고구마를 감저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북쪽에서 들어온 새로운 작물이다 해서 북쪽 감저라는 뜻에서 북감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 고구마가?
1: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북감저 이름이 줄고 줄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감자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북감저 말고도 지역마다 지금 우리가 감자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 제주도에서는요 감자를 땅속 열매 이 지슬이라고 부릅니다.
0: 그래요. 제주엔 지슬이라고 그래요. 영화도 있어요. 이거.
1: 네. 그래서 옛날 영화 이름도 이제 지슬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제주도 사람들이 감자 삶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지슬 삶아 먹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0: 예. 그 우리가 감자로 만든 음식이 참 많이 있잖아요.
1: 네.
0: 서양에서도 뭐 다양한 음식으로 먹긴 하지만 우리는 이를테면 강원도 가면 이제 옹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1: 네. 네. 그리고 감자 옹심이도 있고 대표적으로 감자 전도 있죠.
0: 아, 전도 있네.
1: 네. 아, 이게 감자 전을 보면요. 뭐 모든 지역에서 다 먹을 수 있지만 제대로 만드는 이 강원도식 감자 전에는 물 한 방울 그리고 밀가루나 이 가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감자를 강판에 갈아내서 그 자체의 끈적한 전분과 이 수분만으로 부쳐내거든요.
0: 네.
1: 이제 겉은 노릇하게 바삭하고 이 속은 쫀득한 맛이 일품이죠.
0: 맛있죠. 근데 집에서 하면 이게 잘 안 맛이 이 맛이 안 나요. 바삭함이 안 나와.
1: 아 네. 이게 바깥에서 기름 넉넉하게 부어서 이제 남이 해줘.

0: 야 그 맛이 나나 봅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감자전 말고도 이 강자 옹심이도 정말 예술인데요. 이 옹심이라는 말이 새알심의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이제 보자기에 넣고 꽉 짜냅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밑에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 물에 이제 가만히 두면 밑에 이 하얀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꽉 짜낸 이 감자 건더기에다가 그 생전분 앙금을 이제 섞어서 이제 손으로 투박하게 하나씩 빚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육수에 끓여내면은 아, 그 쫄깃한 식감 속에서 이제 서걱서걱한 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옹심이가 이제 평양냉면과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그런 중독적인 이런 맛을 갖고 있죠.
1: 예. 감자 하면은 뭐 감자 전 맛있고 옹심이도 맛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거 이제 감자 튀김 이런 거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0: 맞아, 우리가 감자 칩도 있고 이제 프렌치 프라이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감자 칩, 이 포테이토 칩에 대해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아, 감자 칩.
0: 네, 저희가 네. 편의점에서 많이 먹는 네, 감자 칩 있죠.
1: 네.
0: 이게 그냥 저희는 이제 과자로서 너무 익숙한 음식인데요. 이 1853년 미국의 한 고급 식당에서 탄생한 음식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당시에 한 손님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1: 미국에서는 주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평소에는 감자를 좀 두툼하게 썰어서 내오는 요리였는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 맛이 아니다. 이 맛이 없다면서 계속 주방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주방장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극을 펼칩니다. 그래서 감자를 정말 얇게 썰어요.
1: 예.
0: 그래서 이 포크로 집으면 바사삭 부서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 간도 소금 간에 굉장히 세게 칩니다. 그래서 너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손님한테 그 감자칩을 내놓은 거죠.
1: 손님 반응은?
0: 근데 이게 대박. 이단 겁니다. 반전의 이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손님이 그걸 먹어보더니
1: 네.
0: 와, 내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감자 요리는 처음이다. 라면서 극찬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복수극 요리가 이제 이 성공으로 되면서 지금의 이 포테이토 칩, 감자칩의 시초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감자칩 말고도 이 현대적인 감자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우리가 휴게소나 길거리에 이제 음식을 보면은 회오리 감자.
1: 그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생겨갖고 지금은 뭐 기상품도 나오고 뭐 많아요.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나오대.
0: 네. 어느 순간 너무나 유명해졌죠. 네. 근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기계를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정말 K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자랑스러운 길거리 음식의 신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행을 하다가
1: 네.
0: 지금은 아예 이 역수출돼서 이 세계 야시장에서 이제 해외 사람들의 입맛을 이제 사로잡고 있습니다.
1: 아, 회오리 감자가?
0: 네네.
1: 그 우리가 종주국이네요.
0: 그렇죠. 우리가 또 원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그 말씀 뭐라? 그 포테이토 칩은 미국 거고.
0: 네.
1: 앞서서 이제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이거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주는 거 있는데.
0: 그럼요.
1: 이거 프렌치니까 프랑스 음식이에요, 이게?
0: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1: 네.
0: 이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의 원조는 벨기에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건요.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벨기에에 파병된 미군들이 이 감자튀김을 처음 맛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맛있는 데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거를 보고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로는 조리법이 있는데요. 이 감자를 가늘고 길게 써는 조리법 자체를 프렌칭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이름과 달리 이 정통 원조는 프랑스가 아니라
1: 네.
0: 벨기에 쪽이 더 가깝다는 겁니다.
1: 프랑스는 인정 안 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런 원조 논란 때문인지 이 감자튀김이 실제로 이 외교 신경전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요. 이제 프랑스가 미국의 파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이제 미국 쪽에서 화가 났겠죠.
1: 그래서
0: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의회의 식당 메뉴판에 프렌치 프라이가 있었는데
1: 네.
0: 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프렌치, 이 프랑스의 프렌치를 빼놓고 프리덤 프라이로 아예 바꿔버렸다는 거죠.
1: 파병에 반대한다고 프랑스가?
0: 네.
1: 네.
0: 근데 정작 당시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별로 반응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했는데요.
1: 네.
0: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감자 한알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국경과 이 자존심을 놓고 이제 이 싸웠던 이 흥미로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1: 뭐 감자를 다양한 게 요리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삶아 먹는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찐다고도 하는데 이거 뭐 비법 알려주신다고요?
0: 아 이게 보통 집에서 감자 삶으실 때 뭐 소금이나 설탕 많이 넣으시잖아요.
1: 예, 예.
0: 이제 오늘부터 이 냄비 바닥에 다시마를 딱 한 장 깔고 감자를 삶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1: 물 안 넣고?
0: 물도 넣고요, 당연히.
1: 아, 근데 그 다시마 위에서 한다고요?
0: 다시마를 아래 한 장 까는 겁니다.
1: 왜 그래요?
0: 이게 정말 재밌는 조리 팁인 게요. 네. 이 다시마에 글루탐산이라는 천연 감칠맛 성분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 성분이 감자 전분과 만나면요, 이 부드러운 풍미를 쫙 올려주면서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짭조름하고 깊은 이 맛이 살아납니다.
1: 네.
0: 게다가 이제 감자가 특유의 그 아린 맛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가끔씩 이제 나는데 이 다시마를 넣으면 그 아린 맛까지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하지 감자 정말 맛있게 나오는데요.
1: 네.
0: 이 삶아서 드실 때 다시마 한 장 깔아서 이제 삶으시면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주연 컬럼니스트는 그 감자 삶은 걸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0: 저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파입니다.
1: 저도 소금파거든요.
0: 네.
1: 이게
0: 아무래도 저희가 이 프렌치 프라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짭조름한 감자 맛이 아무래도 입에 착 달라붙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탕보다는 이제 소금파입니다.
1: 그러면 감자 취향이에요? 고구마 취향이에요?
0: 감자 취향, 고구마 취향 그때그때 다른데요.
1: 네.
0: 또 겨울엔 고구마지만 지금 이 하지, 여름에는 또 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감자를 먹습니다.
1: 그럼 감자를 먹을 때 김치랑 먹어요? 사이다랑 먹어요?
0: 김치와 사이다가 이제 약간 레트로 조합이긴 한데요.
1: 네.
0: 저는 김치보다는 사이다를 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이 좀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는 탄산수 주로 챙겨서 먹습니다.
1: 그래요. 저는 이제 김치파고 특히 고구마를 먹을 때는 열무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 맛이 상당히 좋고 그랬었는데 우리 감자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뭐 세계적인 뭐 의미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오늘 하지감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주연 푸드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KBS 라디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절기 하지인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뜨거운 볕에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까지 강한 비구름을 몰고 왔던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호남, 경북 남부 동해안에 내리던 비도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일부 충청과 남부 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에 수십 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자외선인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광명과 고양 30도,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와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넘지 않는 평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 10.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고자 회의 장소인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실무 협상을 이끌기 위해 오늘 앤드루스 합동 기지를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대미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현지 시간 20일 미국과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등은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협상장이 마련된 스위스 비르겐슈토크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단 출발 직전 이를 발표하면서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양해각서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서도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범행을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한 인물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인천과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 9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인원은 실제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4명과 범행 지시 등이 이뤄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1명입니다. 구속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 4월 채널을 개설한 뒤 실제 보복대행을 저지를 행동대원을 모집하고 보복대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일어났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3부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독일이 코트디부아르의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독일은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조 2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2-1로 이겼습니다. 2연승을 달린 독일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웨덴을 물리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5-1로 크게 이겨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 만 10년을 앞두고 런던 도심에서 EU 재가입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시간 20일 약 1,500여 명의 런던 시민이 금색별이 그려진 EU 깃발과 재가입이라고 쓰인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런던 템플역에서 웨스트민스터 의회 광장까지 행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각